0: 것 같아. 여긴 아무 일도 없었어.
1: 휴, 그럼 다행이지만요.
2: 응, 이상하네. 대체 누가 신고한 거지?
3: 어? 제시, 이번엔 한강에 빠진 자동차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2: 바로 출동할게요. 가자!
4: 한강은 멀어서 빨리 도착하기 어렵겠어.
2: 긴급 구조대에 지원 요청을 해볼게. 프랭크!
5: 제시!
2: 한강에 구조가 필요한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출동해줄 수 있어요?
5: 우리는 지금 화재 신고를 받고 극장으로 출동하는 중이야.
2: 극장이요?
6: 응. 뭐냐?
5: 긴급 구조대입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불난 곳이 어디지?
7: 모두 저를 따라서 대피하세요.
6: 아, 시끄러워서 영화를 못 보겠네. 안 보여.
8: 그러다 제 다치면 어떡해.
9: 불이 난 곳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10: 그날 오후 소방구조대가 지친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2: 어? 하유! 얘들아!
1: 힘들구나.
11: 안녕.
2: 다들 괜찮아?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여.
1: 신고를 받고 여러 번 출동했는데 헛걸음만 했어.
12: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야.
2: 그래?
5: 우리도 마찬가지야.
2: 팩트!
7: 극장에 불이 났다고 해서 출동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
5: 진짜 화재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9: 참, 아까 한강 출동은 어떻게 됐어?
2: 그것도 가짜 신고였어요.
3: 어? 사고 발생! 화재 발생! 사고 발생!
13: 화재 발생!
5: 또? 응? 출동하자!
1: 안녕, 킨다!
10: 다음 날도 신고는 계속됐어요.
2: 구조 신고야! 출동!

0: 가자, 패트!
1: 자, 출동!
0: 출동!
1: 도착했습니다.
2: 조심조심.
3: 긴급 구조대다. 오, 저기 소방 구조대도 와.
4: 진짜다.
3: 소방 구조대.
1: 화이팅. 다음에 또 만나.
5: 그 후로도 가짜 신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6: 사건 발생. 사건 발생.
7: 이게 벌써 몇 번째야?
1: 이번에도 가짜 신고였다니. 꼬마 버스 타요!
8: 얘들아,
1: 이제 일어나야지.
8: 제시, 괜찮아?
1: 벌써 아침이라니.
8: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 언니가 가짜 신고가 걸려온 곳을 찾고 있대.
1: 정말? 잘됐다.
8: 어?
1: 얘들아, 출동이야. 이번에도 가짜 신고면 어떡해. 더 이상 출동할 힘도 없어.
8: 우린 구조대잖아. 어떤 신고라도 의심 없이 출동해야 해.
1: 또 허탕만 쳤네. 그것 봐, 이번에도 가짜 신고일 거라고 했잖아.
9: 얘들아, 또 만났네.
10: 요즘 자주 만나는 걸.
7: 표정을 보아하니 가짜 신고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구나.
1: 맞아요. 패트도요?
7: 그래, 맞아.
11: 오늘만 이 길을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몰라.
8: 저희도요.
1: 이상하네. 그러고 보니 우연이라 하기엔 매번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마다

0: 빨간색은 소방구조대가 출동했던 장소들이고
1: 그곳으로 출동하는 구조대들의 경로 중 겹치는 곳을 확대해주세요.
2: 겹치는 곳? 바로 이곳이야. 어? 여긴 유치원이잖아.
1: 유치원이요?
3: 남산 블랙길에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0: 산사태로 도로가 다 차단됐대.
2: 서둘러야겠어. 긴급구조대 남산 둘레길로 출동해줘.
1: 저희는요?
0: 우린 유치원으로 가보자.
4: 지훈아, 구조대는 언제 와?
5: 금방 온다며.
4: 조금만 기다려봐.
5: 왔다!
4: 구조대가 또 왔어.
5: 지훈이 구조대는 엄청 친한가 봐.
4: 부럽다.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온다니까.
5: 그게 무슨 말이야?
4: 깜짝이야. 가요.
5: 소방 구조대까지 부른 거야?
4: 지훈이도 정말 대단하다.
1: 지훈아, 구조대가 여기에 올 줄 어떻게 알았어?
4: 그야 쉽지. 내가 직접 불렀거든. 구조대 출동!
3: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0: 루키, 남산 둘레길 상황은 어때?
2: 다행히 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 이번에도 가짜 신고야.
0: 역시 타요 니 추측이 맞았어.
1: 지훈아, 그 장난감은 어디에서 난 거야?
4: 그게... 용용! 구조대 출동!
6: 너도 구조대를 좋아하는구나. 언제든지 구조대를 볼 수 있게 해줄까?
4: 진짜요?
6: 그 버튼만 누르면 구조대가 바로 달려올 거야.
4: 우와! 어떻게 한 거예요?
1: 그런 거였구나. 지훈아, 그건 장난감이 아니라 가짜 신고를 하는 장치 같아.
4: 와, 가짜 신고?
7: 그 장치 때문에 그동안 구조대는 불필요한 출동을 하느라 많이 곤란했어.
4: 내가 그런 잘못을...
1: 아니야, 지훈아. 모르고 한 일이니까 넌 잘못이 없어. 하지만 앞으로도 그 버튼을 계속 누른다면 진짜 위험할 때 구조대가 출동할 수 없게 돼.
4: 다요,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
1: 정말?
4: 구조대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건 아쉽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1: 맞아, 잘 생각했어.
4: 고마워. 나도 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멋진 구조대가 될 거야.
1: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6: 우리도 응원할게.
1: 타요 말대로 범인은 바로 이 장치였어. 가짜 신고가 걸려온 장소 역시 모두 유치원 근처였거든.
7: 대체 누가 이런 못된 장치를 만든 거야?
1: 내 생각엔
8: 다들
1: 아마...
8: 여기 있었구나.
2: 소개할게.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할 자동차 구조대야.
9: 자동차 구조대?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꼬마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0: 소풍 가고 싶어.
1: 어? 데이지 할머니 댁이다. 어? 포스티랑 클린이잖아.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안녕, 얘들아.
2: 스푸키구나. 어서 오렴.
3: 어서 와, 스푸키.
1: 무슨 얘기에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
3: 내일 데이지 할머니와 꾸꾸름 언덕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
1: 우와, 정말?
3: 응, 거기엔 예쁜 꽃들과 나비들이 정말 많대.
2: 스푸키, 너도 같이 가겠니?
1: 물론이죠. 재밌겠다.
3: 스푸키, 얼굴에 침이 다 튀었잖아.
1: 미안, 죄송해요 할머니. 갑자기 코가 엄청 간질거려서요.
2: 갑자기 코가 간질거린다고? 응? 너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있는 거 아니니?
1: 꽃가루 간지럼증이요?
2: 그래, 꽃가루 간지럼증이 있으면 요즘처럼 꽃가루가 심하게 날릴 때 갑자기 재채기나 콧물이 나오기도 하거든.
1: 정말요?
3: 콧물도 나오는데?
2: 스푸키, 혹시 모르니까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아보렴. 마침 구조본부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단다.
1: 검사를 받았는데 꽃가루 간지럼증이면요?
2: 그렇다면 소풍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아직도 코가 간지럽니?
1: 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또 재채기를 하는데.
2: 너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1: 아니야. 아닐 거야.
2: 맞는 것 같은데.
0: 스푸키 그러지 말고 검사를 받아봐.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1: 나 검사 받기 싫은데.
3: 어서 와. 검사장은 저 안쪽이야.
4: 알았어.
5: 열이 있는지부터 확인할게. 다행히 열은 없어.
4: 고마워, 진.
5: 천만에.
0: 스푸키!
1: 엘리!
2: 여긴 어쩐 일이야?
1: 그게...
2: 너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 받으러 왔구나?
1: 아니야! 나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2: 스푸키! 어디 가?
3: 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5: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1: 안 해! 안 한다고!
2: 스푸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면 어떡해!
6: 헨리, 무슨 일이야?
2: 스푸키가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으러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받지 않겠다고 이러지 뭐야. 스푸키 말론 데이지 할머니 댁에서부터 계속 재채기랑 콧물이 나왔대.
6: 그래? 그렇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1: 그게 나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2: 아휴,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5: 그래, 스푸키. 검사를 받아봐.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1: 아닐 수도 있어?
7: 물론이지.
1: 알았어. 그럼 받아볼게. 이걸 떼어내면 꽃가루 간지럼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지?
5: 그래. 정말 간단하지?
8: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내가 확인해볼게.
1: 나 아니지! 아니지!
8: 어쩌지? 꽃가루 간지럼증이야.
1: 뭐? 그럼 나 이제 어떡해?
8: 너무 걱정하지 마. 당분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잘 쉬면 금방 좋아질 거야.
1: 정말 정말 나가고 싶으면?
8: 꼭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도록 해. 다녀와선 깨끗이 씻고.
1: 마스크? 마스크만 쓰면 나 소풍 가도 돼?
2: 소풍? 소풍을 어디로 가는데?
1: 꽃구름 언덕!
2: 꽃구름 언덕? 응. 거긴 꽃이 잔뜩 있는 곳이잖아.
9: 스푸키, 마스크를 쓴다 해도 꽃구름 언덕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잘못하면 재채기나 콧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
1: 뭐? 정말?
3: 그래, 많이 서운하겠지만 내일은 소풍을 가지 않는 게 좋겠어.
1: 소풍 가고 싶은데. 아, 꽃가루 간지럼증이라니.
0: 스푸키!
1: 너희들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0: 검사 결과가 궁금해서 말이야.
2: 너 마스크를 쓴 거 보니 꽃가루 간지럼증이 맞구나?
1: 아니야! 그냥 코감기래. 오늘만 쉬고 나면 낫는댔어.
0: 정말? 그럼 우리 같이 소풍 갈 수 있는 거야?
1: 당연하지!
0: 잘됐다, 스푸키!
10: 그래? 간지럼증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구나.
2: 그러게 말이에요.
1: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2: 어서와, 스푸키!
1: 좋은 아침이에요, 데이지 할머니!
10: 좋은 아침이구나, 스푸키. 감기는 아직 낫지 않은 모양이구나.
1: 감기 다 나았어요. 다시 걸릴까 봐 조심하려고요.
10: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7: 네! 출발!
10: 여기만 지나면 바로 꽃구름 언덕이란다.
0: 우와, 정말요? 빨리 가자.
1: 답답해. 와, 이제 살 것 같다. 같이 가, 얘들아.
10: 자, 다 왔다.
7: 우와, 예쁘다.
10: 정말 그렇지?
2: 우와, 저기 나비떼가 있어. 가보자.
7: 같이 가.
10: 너무 멀리 가지 말렴.

0: 나비야, 나랑 놀자.
1: 스푸키, 좀 이상해 보이는데?
2: 스푸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0: 죽게 살려! 치!
1: 사고 발생! 사고 발생!
2: 무슨 일이야, 진?
1: 방금 꽃구름 언덕에서 데이지 할머니께 신고가 들어왔는데 스푸키가 재채기를 심하게 하더니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대.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알았어!

0: 걱정 말거라. 곧 구조대가 올 거야.
1: 네.

0: 여기야, 여기!
1: 헨리, 상황은 어때?
0: 스푸키는 꽃가루 간지럼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 게다가 나무에 깊이 박혀서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1: 알았어. 로이, 크레인을 준비해줘. 엠버는 나와 함께 내려가자. 응.

0: 스푸키, 조금만 참아. 금방 데리고 올라가 줄게.
1: 폴리,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해.
0: 알았어. 로이, 응급처치를 할 거야. 단단히 잡고 있어줘.
2: 걱정 마.
1: 스푸키, 해독제를 줄게. 훨씬 나아질 거야.
3: 안 돼! 내가 갈게! 야!

0: 됐어, 로이.
1: 좋아, 돌릴게.
0: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야.
2: 그런데 스푸키, 친구들에게 왜 꽃가루 간지럼증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3: 그게 친구들하고 소풍을 못 갈까 봐 그랬어.
4: 아, 그랬구나.
5: 하지만 스푸키, 앞으로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단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건강이니까 말이야.
3: 네, 이제 알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나 정말 괜찮아지는 거지?
6: 그럼, 당분간만 참고 조심하면 다시 친구들과 밖에서 놀 수 있을 거야.
3: 좋아, 그럼 조금만 더 참아볼게.
0: 자, 그럼 스푸키의 안전을 위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2: 나 재채기해. 헨리, 너도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4: 아니야.
3: 맞는 것 같은데. 헨리, 너도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말도록 해.
4: 아니야. 난 꽃가루 간지럼증 절대 아니야.
3: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4: 뭐?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 오세요, 아,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8: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10: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0: 먼지라곤 없어.
1: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2: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1: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3: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0: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4: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5: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3: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4: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1: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6: 응, 준비됐어.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리!
0: 누워서 당근 먹기야.
1: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케 챔피언 마이티.
3: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빌더 출동.
1: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3: 자, 출발!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2: 정말 너무 뿌듯해.
3: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1: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2: 뭐야?
3: 저기 봐.
2: 아,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3: 어?
2: 포구와 두더지는 짓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2: 어이, 거기서!
1: 도망치고 있어.
2: 멀리는 못 갔을걸?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이가 들떠?
4: 예!
2: 이제 넌 잡혔어, 포보.
0: 아니, 못 잡았거든. 악취 방어탄 발사!

0: 준비됐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기가본 준비 완료!
1: 이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우리 토마토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1: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맞지?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0: 다행히 기가 막토는 무사해.
2: 안 돼! 내 마지막 토마토인데 제발!
3: 어? 안 돼!
4: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5: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3: 어? 어?
1: 아, 미안.
4: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0: 다섯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1: 진짜 맛있잖아.
0: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1: 진짜 입에 딱 맞는데?
4: 어떤 게?
1: 전부 다!
4: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6: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7: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6: 네?

0: 일 있으세요?
1: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0: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1: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0: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2: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1: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0: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3: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4: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2: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5: 물론이지, 아비.
2: 그럼 기가빌더 출동!
0: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2: 수학천재 루루.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0: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2: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빌더 출동.
2: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0: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2: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5: 예! 우리만 믿어.

0: 물고기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1: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래.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2: 우리는 하나! 기다리라, 이모 완수!
3: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4: 전 괜찮아요.
0: 자, 들어가 보자.
1: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2: 아멘.
4: 세상에 이렇게 멋진 풍경은 처음 봐.
5: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완벽해.
6: 당연하지. 우린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4: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0: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1: 야, 만세! 만세!
2: 어,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3: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4: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0: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 리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5: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이 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0: 가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집게 쪽 불타를 쏴.
1: 저게 쭉쭉쭉.

0: 부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1: 어,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0: 응? 아!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2: 포보와 두더지들이에요!
3: 포보샤유!
1: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4: 기가 들던 출동!
5: 출동 준비 완료!
6: 포키몬 변신 완료!
7: 마이티몬 변신 완료!
8: 레이몬 변신 완료!
9: 스케몬 변신 완료!
10: 코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11: 나도 그러고 싶어!

0: 고고와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키, 고버콥터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고사해.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3: 정말 다행이네요. 거봐, 대체 왜 그런 거야?
5: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

0: 다음에 꼭 복수해주마.
1: 기가 빌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2: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집

0: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여기가 어디야?
5: 어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6: 어?
5: 자, 봐봐.
6: 쉿,
5: 조용히 해봐.

0: 현실 세계에 나타났어. 다양한 게임을 통해 많은 랜디온을 캡처했지만 한국의 랜디온 라온에게 패배, 소매기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 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빠르게 달리는 스포든,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4: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5: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And with three E's, we can make cues.
1: Mm.
0: E. Z. Sneeze.

0: 구체주의 스타일을 활용해서 인물의 굳은 심지와 인생에 대한 열정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내가 설명한 대로 그려줘. 자, 거의 다 됐어. 그렇지. 좋아.
1: 누가 그린 그림? 세계 각지 그림들이 모여있는 다문화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도슨트 제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믿는가라는 주제로 전시를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벤츠가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짙은 눈썹이 유행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2: 눈썹에서 쓸쓸함과 강인함이 모두 느껴져.
3: 인간이 만든 예술은 세월이 지나도 감동을 주네요.
1: 자, 여러분, 모두 이 그림에 주목해 주십시오.
2: 못 보던 작품인데?
4: 신인 작가 작품인가?
1: 지금껏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미국 미술 전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4: 역시 색채가 예사롭지 않더라.
3: 최초 공개 작품이라니, 이건 찍어야 돼.
5: 저,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인가요?
6: 그러게, 대체 작가가 누굽니까?
1: 이 그림은 인간이 AI를 사용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6: 아니, 뭐라고?
4: 그건 제대로 된 예술이 아니지.
5: 그림과 그림인데 뭐가 다른 걸까?
7: 내가 생각했을 땐 예술이란 일단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저렇게 만들었다 해도 예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8: 내 생각에는 지금 점점 AI가 발달하고 사람의 일을 AI가 점점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AI에게 예술이라는 것까지 넘겨버리고 AI가 그린 그림 또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예술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9: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그걸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8: 근데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10: 근데 AI가 그린 줄 몰랐으면은 영상에서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건데 AI라는 걸 듣고 이제 반응이 식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작품의 정보를 알기 전에 내 눈으로 봤을 때 예쁘냐 안 예쁘냐 그게 예술인 것 같아.
7: 내가 생각

0: 생각했을 때는 그 의도는 일단 인간에게 있다고 보거든. AI는 그걸 해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내가 지시대로 내려놨으니까 얘가 이런 정확한 결과물을 낳는 거니까 의도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
1: AI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2: 근데 그게 그 도구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생각하는 도구라면?
1: 그러면 애초에 사람이 명령하는 것도 이상하는 거죠.
3: 근데 AI가 예술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입한 감정과 영혼으로 만든 그림이니까 결국에 그게 정말로 AI가 생각을 하고 감정이 느낀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
2: 너네는 그러면은 그 AI가 그린 그림하고 그 화가가 고뇌하면서 이렇게 그린 거하고 같은 그냥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4: 둘다 다른 그림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 근데 대신에 가치가 조금 AI가 만든 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게 인간이 이걸 그리고 싶은 의도만 있는데 내가 이 그림 실력이 없어 손이 안 따라줘. 그러면 똑같은 의도는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림 실력까지 갖춘 작가와 그림 실력을 못 갖추고 의도만 있는 작가의 차이에서 가치는 조금 AI가 만든 게좀더 떨어질 것 같긴 해.
0: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의 실력에는 사실 생각과 고뇌만 들어간다 보는 게, 예를 들어 공허함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빈 백지에 캔버스만 딱 내도 이거는 저는 공허함을 표현한 겁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와, 공허함을 저렇게 표현한다고? 너무 놀라워. 너무 대단해요. 그럴 거
2: 저게 바로
0: 아니야.
2: 공허함이야.
0: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테크닉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나는 고뇌가 한 9할 이상은 다 차지한다고 봐. 협업자라는 거는 그 사람과 같이 만드는 사람을 뜻하잖아. 근데 AI는 단순히 그냥 그 그림을 그려주는 손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협업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2: 아니지. 우리가 붓하고 얘기를 해? 뭐, 붓한테, 붓아, 나 이렇게 그릴 건데, 네가 이거 좀 그려주라. 이렇게 해서 붓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움직이면서, 윙, 막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근데 AI는? AI야, 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을까? 해서 AI가, 네,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 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협업자라고 볼수 있지. 협업자가 단순히 인간이어야 되는 거, 생물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0: 근데 나는 애초에 AI를 협업자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AI랑 같이 엄청나게 위대한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거는 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네. 역시 AI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낸 인간의 위상은 점점 낮아질 거야. 파묻혀질 거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만든 거는 AI니까.
2: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명령을 내렸기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온 거지 해서 오히려 그거를 명령을 내린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AI를 좋게 평가한다고 사람의 계급이 AI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야.
0: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볼게. 아까도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 AI가 그린 그림 있잖아. 그거 너 인간이 누가 만들었는지
2: AI.
0: 그러니까 너도 AI라고 답하잖아.
2: AI가
0: 그러니까 정작 그 입력한 사람을 모르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저걸 AI가 만든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사람의 위상을 실수로 낮춰버리고 AI가 그렸다고 생각하고 AI의 예술적 가치를 높여버리는 거야.
2: 근데 AI보다 인간이 더 낮은 건 아니야. 왜냐면은 AI는 아직 창의력이 없어. 인간은 항상 창의력이라는 그런 새로운 순수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AI는 그거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상상한 거를 그냥 흡수를 해갖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데이터로 하는 거야.
1: 아, AI는 단지 도구일 뿐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3: 근데 만약에 협업자라고 치면 협업자는 말 그대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반반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2: 난 진짜로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해.
3: 근데 그러면 그 그림으로 인해 들어오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야 해?
2: 그 그림으로 이익이 왜 들어와? 저작권이 없는데? 저작권이 있는 데가 없으면은 그 저작권이 있는 데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AI가 만든 그림은 그 인간이 그린 게 아니야. 그렇다고 AI가 온전히 다 그린 것도 아니야. AI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쓴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있던 데이터

0: 충분히 될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예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도 AI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쪽으로 이용이 된 적이 많지만 이런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된다면 또 좋은 점도 수두룩하게 많잖아.
1: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
2: 누구세요?
3: 누구세요?
2: 누구세요?
3: 안녕.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자, 표정 왜 그렇게 심오하게?
6: 니들이 예술을 알아?
3: 예. 네, 알아요.
7: 알긴 알아요. 네.
3: 아, 저렇게 최대한 하나 답을 들으셔야죠.
8: 아니, 어디가?
9: 저희
3: 얘기해.
0: 나는 내가 펑펑 울고 있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거야. 진짜로 나 대신에 울어주는 거지. 약간 걱정 인형 같이 실제로 우는 사진을 AI가 그려줬으니까 나는 이제 웃을 일만 남은 거지.
3: 아하.
1: 아하.
0: 야, 근데 너는 나폴레옹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사진 알지 말타고 이러고 있는 사진. 나는 그 나폴레옹 대신 내가 이렇게 칼들고 있는 거를 그려달라고 할 거야.
10: 준서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할 거예요.
11: 진짜 그림 저기야.
12: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0: 며칠부터 K-POP 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김준호다. 리아킴 후에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어색해서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3: 저는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4: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2: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4: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3: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4: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구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5: 우리 밥값 하러 온 거니까
6: 밥값을 해야지.
7: 모든 거는 직접 일해서 벌어서 사주세요.
6: 웰컴 투 충칭.
8: 최저임금이 23위안이래요.
9: 네. 69위안이었습니다. 15,000원 주세요.
6: 충칭이니까 근데 진짜 싸다. 아, 너무 싸다.
9: 1,800원.
6: 말아 놓지 마라.
10: 제거 뿌야. 제거.
6: 이거 선물. 아, 선물. 아, 한자로 선물. 선물이다.
5: 시시. 시시. 예쁘다. 오. 오.
11: 우와. 우리 방에서 보면 좀 예쁘겠다.
6: 왔다. 우리 거.
5: 저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6: 아, 저거 뭐야, 나. 아,
5: 아이씨. 무섭다, 무섭다. 바닥 닦아야 되고, 난간 닦아야 되고, 노란색 바닥까지.
6: 아니, 난간 나가서, 난간 나가서 닦아야 된다고, 이거?
12: 我们的工作需要在9点之前完成。 9点的时候我会上来检查大家的工作，如果说工作完成不是特别理想的话，我们工资就没办法逐月结算，希望大家多多努力。
6: 이게 그럼 시급 6천 원인가 보다. 32안짜리.
13: 알바비가 좀 비싸잖아 이런 거.
14: 그 내가 밖에 나갈게. 괜찮아요. 내가 밖에 나가줄게. 그러면 되지. 아무래도 이거는 오늘 못 하잖아.
6: 터쳐. 아니 저 형은 겁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5: 추 나간다, 추 나간다.
6: 아니 조심해.
5: 추 조심해요.
14: 저쪽이부터 저쪽까지
5: 있다. 엄청 멀어, 엄청 멀어.
14: 그러면 이게 다리가 이거 엄청 미끄러워. 이거 진짜 미끄러워.
13: 제가 직접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위험한 데로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14: 놀러 오세요.
5: 어, 무서워. 밑에, 밑에.
13: 이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14: 이게 앞으로 가면 이게 미끄러워.
13: 이거 봐봐.
5: 하지 마, 하지 마.
13: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5: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13: 너무 미끄러워서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뒤로 가야 돼. 그러면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엄청 미끄러워.
5: 아까 동작을.
13: 그렇지, 그 동작 바꿔서 이게.
14: 내가 이게 물이 이렇게 뿌려주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하면 되겠다.
6: 빨리빨리. 아, 감사합니다. 아.
14: 근데 이게 알바비가 여기랑 다 비슷해요, 가격이?

0: 꼴대, 꼴대 오빠.
1: 아, 그래? 내가 제일 위험한데.
2: 와, 저기 선배님들 창문에 매달려 있어, 다.
1: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0: 대단한
1: 진짜.
0: 거야.
1: 야, 그거 물 줘, 물, 물. 여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뒤에 가지, 뒤에 가지. 어, 좋아.
0: 둘이 무슨 꽁트를 찍고 있는 거야, 저 둘은?
1: 아, 좋아, 좋아. 딱, 딱. 여기, 여기 한번 먹어볼래?
0: 어, 쉬쉬. 쉬쉬. 아, 또. 선배님이 또 세수건 갖다 주셨어. 아니, 코치님이 잘생기셨다.
3: 아, 아, 그 친구? 아, 어.
0: 야.
3: 어, 일어나서 몇 분도 안 되네.
0: 에? 아, 나 저 코치님이 찾을 줄 알았는데. 깨끗해지죠? 아, 쉐쉐. 닦어. 선생님, 걸레를 왜 자꾸 주시는지 선생님 나 좋아하시나? 미치겠네? 왜 자꾸 걸레를 갖다 주시지?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걸레를 자꾸 갖다 주셔. 선생님 나 좋아하나 봐.
1: 야, 이거 하트까지. 와, 너무 좋다, 진짜. 미끄러워, 이거.
0: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을 거야. 어우, 어우, 어우, 이거, 야, 이거 밑에 보면 안 돼, 밑에 보면 안 돼. 위에 봐야 돼, 위에 봐야 돼. 위에. 위에 이렇게 시선을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해야 되게.
2: 옆을 안 보면 돼.
1: 이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어, 조금 무섭네. 오, 우와. 여기. 대박이다.
0: 우와! 강 두 개가 만나는 게 어디라는 거야?
2: 무슨 강, 무슨 강 만나?
1: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다르잖아. 이쪽이 좀 녹색, 저쪽이 좀 약간 브라운색. 어,
0: 그러네.
1: 이게 강이 맞아서 그런 거.
2: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 여기서, 우리?
0: 오케이.
2: 아, 이 바깥 벌려고 이렇게까지 한적 있어요?
0: 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본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아.
2: 나 알바 13개 했거든? 이게 제일 힘들어.
0: 이게 제일 힘들어.
1: 이게 힘들다고?
2: 정신적으로요.
0: 그래. 아,
1: 그럼 밖에 나가면 1등이잖아.
2: 그건 힘든 게 아니고, 그거는.
1: 그러니까.
2: 기절하죠.
0: 기절해.
2: 병원 가야 돼.
0: 병원 가야 돼.
1: 근데 좋은 기업에 하는 거야, 지금.
2: 병원, 병원님, 병원님. 내가 죄송해, 내가 죄송해.
1: 살려주세요.
2: 미안해, 미안해. 이거
1: 빼자.
0: 빼자.
2: 내가 잘못했어.
1: 너도 이렇게 좀 경험해야 좀 괜찮은 거 같아. 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이게.
2: 하지 마요. 제발. 왜 이래. 하지 마.
1: 이게.
2: 진짜 하지 마. 왜 이러세요, 형님? 목숨이 두 개예요, 형님은?
1: 아니야, 두 개가 아니라.

0: 아니, 구멍 나겠어.
1: 오빠 괜찮아? 안 무서워요?
2: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그래도.
2: 그렇잖아.
3: 한 시간 있죠. 와.
2: 아이고. 싸긴 싸다. 이 정도는 한 시간에 한 3천원, 아니야, 3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10m, 10m.
1: 10m!
4: 10m 짜요.
1: 짜요.
2: 오, 더. 다 거의 왔다.
1: 거의 다 왔다.
4: 처음부터 괜찮아졌어.
1: 확실히 나지.
2: 진짜. 그렇지.
4: 옆에 보는 것까지 가는.
2: 그렇지. 야, 여기 서서 이거 하자.
1: 에? 손뼉 밀치기. 이거.
4: 왜 죽이고 싶어요?
2: 아니, 살리고 싶은 거지.
5: 好，今天时间差不多了，然后我接下来就对我们的今天一个劳动成果。

0: 아, 거의 좋아요. 미안.
1: 어, 뭐 있다. 뭐 묻었다. 난간. 어떻게?
2: 왜? 뭐라죠?
3: 아, 좋대. 아~
0: 我们接下来的话会去到我们的就是下面一层观景台啊对啊
4: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네.
1: 이거 하나 먹으면 딱 좋겠다. 우리 끝나.
2: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먹으면 딱이지.
1: 목이 너무 마른데?
2: 나도 미치겠어, 준민아.
1: 물도 안 주나, 설마?
2: 물도 포함이지. 식비, 모든 식비가 이제 우리가 물도? 벌어서. 어.
1: 물도?
2: 어.
1: 저희 물도 안 줘요, 저희? 물도 다 먹어야 돼요?
5: 물도 벌어서. 먹는 거라서 사 드셔야 돼요.
6: 저희는 물 안 먹으면 안 사 드리려고 해요.
2: 아.
1: 그러니까 여... 아, 이게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해. 목 마른데 지금 양쯔강도 마시고 싶은데?
2: 양쯔강 마고 큰일 나.
5: 어제 아끼셨어야 돼요.
7: 이건 너 할 수 있나?
8: 아, 내 생각에 이게 아... 밑에 보이거든. 이거는 닦아야 되는 것 같아, 느낌이. 아...

0: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원래 올라가지도 않거든 이런 거. 응. 근데 하고 와서
1: 할 수 있어?
0: 별로 안 무섭게 느껴져.
2: 밑에만 안 보면 괜찮아.
0: 아니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하고 와서.
3: 我们从那里面那个最上面那个顶端那个位置，然后一直拖下来，然后
2: 안쪽에서 바깥.
3: 就是这个玻璃的差距，然后还有围栏栏杆的玻璃，然后就是差距。
2: 哇， 장난 아니다. 우와. 준빈아, 넌 이게 무서워? 아깝게 더 무서워?
0: 이건 아예 안 무서웠네.
2: 진짜?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데.
3: 然后他挖完了之后，然后你就往下面的那个，哎，这个这个不错呀，啊？你
0: 이거 오케이 이렇게?
3: 이거 好? 这个下面的这个边角。예
0: 구석구석하겠습니다.好.
2: 준빈아 혼나고 있니?
3: 然后就顺着那个纹路，然后。아니
0: 선생님 구석구석해야죠.
3: 哎，擦完了之后，然后把这里。啊，擦过。啊，OK。这样就不会重复动作了。
2: 운동할 때도 선배님들 그 위계질서라는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듯이 여기도 그게 다 있는 건가 봐.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선배님한테 걸렸어.
0: 이제 혼날 때 됐다, 혼날 때 됐어.
3: 그러니까
1: 이거 여기는 여기로 닦았어요. 여기로 닦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돼요. 아니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고.
2: 왜 또 싸우는 거야? 왜 싸우는 거야?
1: 거기는 여기, 여기, 여기. 이 친구. 나는 여기까지 했어.
3: 여기까지.
1: 이거는 밖에잖아. 거기까지 다 했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2: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명은 중국말로 싸우고, 한 명은 한국말로 싸워. 돈 벌러 와서 왜 싸워? 아, 너무 웃기네.
3: 哎，对，哎，对对对，就是这个姿势，然后拖他。你之前是做什么的？저
2: 가수라고 좀 저러세요.
3: 아, 그래서 그 이상수구만.
1: 왜? 왜야? 네가 노래 부른 거 알아?
2: 아니, 내가 가수라고 그랬더니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0: 너 가수 아니야? 그 전민매 한번 전민매.

0: 超级棒！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
1: 哦，你的中国话说得很好哎！
0: 好，谢谢。
1: 好好，我们赶紧那个开始工作吧，不容易。
0: 好好，谢谢。
1: 哎，对对对，就是这样嘛。
0: 谢谢。
1: 哎。
2: 조금 그래 물이나 있으면 좋죠. 근데 물도 사야 되잖아 우리 더는도.
0: 물도 사 먹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그래? 해갖고 물도 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 한 잔만 먹고 싶다.
1: 에이, 对对对, 就是这样吧.
0: 谢谢. 에이. 오픈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0: 나 안 무서워. 극복한 것 같아.
1: 오, 잘 됐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0: 형, 언제 무서움을 느껴봤어요? 무섭다는 거?
1: 무섭다? 무섭다.
2: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0: 무서움을 언제 최근에 느껴봤어요?
1: 무섭다. 아,
0: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1: 유리는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지었어. 이거를 만져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지잖아.
2: 그렇지.
1: 어, 이런 걸 진짜
2: 깨끗하다,
1: 좋아.
2: 깨끗하다, 깨끗해.
1: 어, 깨끗해 줬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차이 안 난다. 그렇게 크게 차이, 진짜.
0: 그러니까 이 유리가 티가 안 나니까 매일 닦아야 되는 것 같아.
1: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2: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해외 와서 처음으로 지금 밥값을 벌려고 일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크다. 난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야,
1: 맞아.
2: 이제 아껴 먹어야 돼. 우리 아껴 먹고 진짜.
0: 여행비는 따로 있으니까 연비를 좀 더 쓰고. 밥은 좀 아껴 먹어야겠다.
1: 그래도 진짜 많이 고생했다 오늘.
2: 고생했어요.
1: 고생했다. 많이 좋아졌어.
0: 저 물도 안 줄 줄 몰랐어요.
3: 接下来我就为你们今天的劳动付出。
0: 이거 QR로 넣어주는구나.
1: 그렇지. 나는 현금에서 받는 줄 알았어.
2: 나도. 들어왔다. 와,
3: 谢谢.
0: 谢谢. 3시간. 와, 이거 밥값하기 힘드네.
2: 밥값 하기 힘들어. 남의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0: 밥값을 해야지. 이름 잘 지었네.
3: 아, 正好有个可以利用今天的劳动成果，然后给自己换取一杯咖啡犒劳一下自己。
2: 아, 선배님이 직원 할인 되니까 여기서 커피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것 같아요.
3: 오케이.
2: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 먹을까?
0: 아, 난 딴 거 먹고 싶어. 달고 단 거.
2: 단 거.
1: 물도 없나? 나는.
2: 그냥 물, 맹물. 있다.
1: 어, 다행이다.
2: 오케이.
0: 와, 잠깐만. 물이 앱장인데?
1: 왜?
0: 너무 비싸잖아.
1: 아, 비싸?
0: 앱장. 프랑스 물.
1: 근데 할인되잖아.
0: 아닌가? 이거, how much? 3,000원이에요. 이거 무조건 한 거.
1: 이게 조그만 거가 이게 3,000원이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지.
0: 이건 얼마예요? 파인애플 우롱티. 이거 다 마시면은 우리 만원 나가.
1: 아, 그럼 하지 말자.
2: 그럼 막 먹지 말자.
1: 하지 말자.
2: 그래, 가자. 어. 오케이, 谢谢, 땡큐.
0: 谢谢.
1: 와, 물 비싸다.
0: 3,000원에 물 마시는 건 좀 그렇다.
1: 비싸다.
2: 그니까. 그래.
1: 근데 어저께도 밥이 만원에서 우리 먹었잖아.
0: 그러니까 밥 한 끼 만원인데 지금.
1: 그러면 이거.
2: 야,
0: 대박이다.
2: 우와, 오빠, 이거 봐봐요. 와. 우리가 닦은 거 저긴가?
1: 그래, 맞아.
2: 와, 보람이 있네.

0: 아니 이제 우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인터넷으로 좀 검색해 보니까 어. 여기 바깥쪽에 좀 먹을 데가 많더라고요.
1: 오, 그러면 그런 데서 먹어야지.
0: 어.
2: 간식당 무조건 이렇게 싼 거 찾아볼게.
0: 어.
2: 한 끼 한 16,000원?
0: 1인당 16?
2: 아니 안 되죠.
0: 3시 16?
3: 3시 어. 어. 충분한 것 같은데.
0: 그래? 오케이. 어, 고향이다.
1: 오. 아, 이 계단 진짜. 야.
2: 오늘은 노마라 데이.
0: 노마라 데이.
2: 내일은 호구 한번.
0: 좋지?
2: 저런 데도 뭐 괜찮겠다.
0: 어, 야, 이렇게 테이블 이런 야장 같은 것도 괜찮네.
1: 아, 이런 것도 괜찮은데.
0: 어.

0: 와, 여기도 봐봐.
1: 어?
2: 올마라.
1: 어? 아까 우리 선배님들이다.
0: 아, 그러네.
1: 아.
3: 마라, 마라? 마라? 아, 뿌마라, 뿌마라. 谢谢谢谢

0: 걱정 많이 했는데.
1: 아, 거기서 뭐 한다, 진짜 또.
2: 되게 목욕탕 있는 것 같다, 근처에.
0: 옷을 벗고 다니고. 진짜 많다, 여기.
2: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 약간 여기 남대문 시장 같기도 하고.
1: 완전.
2: 여기 또 들어간 맛집이 있나 봐. 우와. 우와. 밥맛 더 돌겠는데?
0: 어, 미치겠다.
2: 우와, 여기 되게 특이하다.
1: 동네가 진짜 좋다.
0: 우와, 이 그림봐. 너무 예쁘다.
1: 너무 예뻐.
0: 설마 올라가야 되나? 충칭이 계단이 많기 유명하대, 산악지역이랑.
2: 그래, 그렇다면서?
0: 책이
2: 충칭이
0: 있더라.
2: 산악지역이랑 계단이 많기로 유명하다며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
0: 아니, 성원이 왜 이렇게 빨라?
2: 오빠 운동이던 사람이잖아.
0: 아, 너무 빠르다.
2: 와.
1: 오, 이런 거 맛있는 거 같은데?
2: 소세지.
1: 소세지 그거. 아, 아까 그거.
2: 만두 파는 데도 있고.
0: 아, 배가 너무 고픈데, 나?
2: 배고프지, 나도.
0: 아, 배고프고 목마르고.
1: 여기도 사람 많네.
0: 여기 식당인가?
2: 여기 식당인가 봐. 어, 여기 뭐야?
1: 잠깐, 자기 알아서.
0: 우와.
1: 알아서. 오,
0: 여기 말 없다.
2: 말 없어?
0: 여기 먹을까?
2: 여기서 먹자.
0: 싼 거, 싼 거.
2: 산스.
0: 산스, 흑스. 다 먹게 됐네, 그냥. 우리 그냥 주시네.
3: 아. 에, 산스.
0: 어? 싼매.
3: 산스.
0: 싼 거, 산스?
3: 예, 스.
4: 예,
0: 아, 스. 하.
3: 네,
0: 1인당 2,000원이래.
4: 아, 이치, 이팡.
0: 와, 진짜 싸다.
2: 좋다, 1인당 2,000원.
0: 아, 나는, 난 30이라 그래서 1인당인 줄 알았는데 다 해서.
1: 다 해서.
3: 2,000원.
1: 오케이, 오케이.
0: 이러니까 사람이 많구나.
2: 밥 먹어보자!
0: 우와, 메뉴 봐.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이거 뭔지 알아?
2: 그거 오빠 강낭콩 같은데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0: 아, 이거 그거잖아.
2: 토마토 계란.
4: 최태. 최태. 아.
1: 아,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사람 많은 이유가 있네.
1: 아, 그러니까.
0: 맛있다.
2: 한식 뷔페 먹는 느낌이야.
0: 아니, 밸런스가 맞아. 고기랑 야채랑 다 있어.
1: 또 말하더라도 없으니까.
0: 또 일하고 먹으니까 입맛이 확 도네.
1: 이거 2,000원을 하면 진짜 대박이다.
2: 이게 실제로 여기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
1: 그렇지.
0: 시장 분들이 많이 먹네.
2: 그냥 걸어가면서도 다시 식사하시네.
1: 근데 확실히 그게 이런 문화니까 좀 신기하다, 진짜. 뒤에 보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게 그지.
0: 그러니까 2,000원인데 무한으로 주니까.
1: 아유, 아무래도 인기가 많겠지.
4: 에미니, 아보하스야. 에미니, 아보하스야.
3: 아주.
1: 아주, 아주.
3: 아주, 아주. 응.
0: 好吃吗?
3: 好吃.
0: 아, 돼지고기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어, 제육 같아, 제육.
2: 제육볶음 먹는 느낌.
0: 어. 그럼 또 오늘 한 끼 6,000원밖에 안 썼네?
2: 대박이다.
0: 그럼 아까 애기랑 마실걸.
1: 와, 생각해봐. 아까 그 조그만 거.
2: 대박이다, 대박이다.
1: 말도 안 돼.
0: 와, 다 드셨어. 탄수화물 빼고 다 드셨어. 난 밥만 다 먹었는데.
1: 널 반대야.
0: 네. 어. 난 밥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처음 봐, 이렇게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
5: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2: 메뉴 중에 이거 청경채요. 볶은 거 같은데 맛있다.
1: 저는 돼지고기, 콩난 돼지고기가 있었거든요, 콩. 아. 그게 맛있었어요, 저는.
0: 아니, 근데 진짜 다 잘해.

0: 시금치
1: 다 맛있어, 다 맛있어.
2: 다 맛있어.
1: 조금 짜긴 짜지만.
2: 확실히 고생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1: 아, 그치.
2: 밥값은 하네요, 진짜.
1: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가져가서 집에서 닦고 다시 오면 그냥 앉으면 모르잖아, 그치?
0: 또 몰라.
1: 그치, 모르지.
0: 그리고 배고플 땐 그 꼬치 아저씨한테
3: 갈게. 전송, 뭐 이거 전송.
2: 아, 선물. 아, 한자로 선물이다.
4: 谢谢, 谢谢.
1: 아, 그래, 잘 먹었다.
2: 제일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 그래.
2: 아, 쓰쓰.
0: 다 먹었어, 다 먹었어.
1: 그래, 그래, 다 먹었어.
0: 쉐쉐.
2: 쉐쉐.
0: 쉐쉐.
1: 아, 당연히 가져가지.
2: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아.
1: 물 나랑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2: 형님, 안 먹히네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
0: 좋아.
1: 거기 아까 가게 있었거든.
2: 여기 커피 팔 것 같은데?
1: 어, 이런 데서 커피 파는 것 같은데.
2: 커피? 커피? 커피,
0: 쿠퍼,
2: 쿠퍼. 아...
0: 이런 거 하나씩 먹어볼까? 이게 뭐지? 아우, 아우. 1위안. 야, 이거 1위안이래.
2: 1위안이야? 나.
0: 어.
4: 여기 그만. 세 개. 싼 거.
2: 싼 거?
1: 아, 그러면, 아, 너. 이걸 할게, 이거. 아, 이걸 할게. 이걸 해볼게.
0: 옥수수 하나, 옥수수 하나.
2: 카페, 카페. 카페 메요.
0: 좀 너무 크겠다.
4: 카페.
2: 카페, 아. 저거 마실래?
0: 커피 하나 먹자.
2: 어, 좋다, 좋다. 형님, 뭐 음료수 마실래요?
1: 나 물, 물.
2: 여기가 우리 카페예요. 여기 이상 안 돼요.
1: 난 물만 마실게. 오케이. 상관없어.
2: 젠부, 스,
4: 치엔.
2: 치?
4: 치?
2: 스치면은 3,500원? 오케이.
0: 이렇게 다 해서 3,500원이래.
1: 이것도, 이것도.
0: 옥수수도.
2: 어머니, 옥수수, 옥수수까지 다 해서.
1: 짜다.
2: 스.
0: 하하하.
2: 谢谢. 커피 좀 마셔, 이제.
0: 커피야, 너무 먹고 싶었어.
2: 그거네. 스비네, 스비.
0: 어, 스비.
2: 어. 일하고 나서는 원래 한 바퀴 갔다 스비 먹는 거거든.
1: 아니, 네가 먹으면 뭐? 이거 맛있어?
0: 응. 호떡. 약간 호떡 같은 질감인데.
2: 아니,
0: 담백해, 담백해. 오랜만에 사준 담백함이야.
2: 진짜 호떡인데 꿀 뺀 호떡.
0: 꿀 뺀 호떡인데 약간 술빵 느낌도 좀 나고.
2: 꿀 뺀 호떡인데 살짝 발려 있는 느낌?
0: 응. 아니 그러면 여기가 한국의 동대문 시장 같은 곳이니까 어제 옷 사고 싶다 그랬잖아. 옷 한번 구경해 볼까?
2: 저는 아까 책자에 좀 봤는데 의류 도매 시장이 있어요.
5: 아, 그런 거 있어.
2: 단체복.
0: 단체복.
2: 어, 옷 다 세트로 맞춰서 같이 다니면 좋지 않을까?
0: 이게 충칭 옛날 사진관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 약간 사진 찍고 추억 남기면 좋을 것
2: 같아요. 82안이네, 1이네.
6: 충청의 대표 야경 명소.
5: 응야동.
1: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기하면.
0: 네.
1: 가자. 여기는 무조건 가야 돼.
2: 그러면은 내일 옷 사고 사진 찍고 이거 흥야동 보러 가면 되겠다. 야경. 단체복 사고 사진 찍으러 가자.
1: 맞아.
2: 일사천리네.
7: 하나 둘 셋.
8: 택자리 교통 잠깐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2: 작가님 몇
1: 차례?
2: 그럼 안 찍자.
1: 하루
2: 전에. 옛날에. 220위안 남았네.
0: 전에
1: 220. 와, 많이 남았다.
2: 오늘 저녁 오마카.
1: 아이스크림 먹을까?
2: 저녁 오마카. 아,
1: 아이스크림.
2: 再见. 好好好 내가 하오. 빨간색 옷 입어서 그런가? 나 돈 왜 주나 했다 나한테. 아, 씨.
0: 이 가게 아들내미인 줄 알았다.
1: 완전 똑같아.
0: 완전 남대문 시장이야. 똑같아.
9: 스스바 목소리도.
2: 네?
9: 스스바. 스스바.
2: 스스바?
9: 너 스판. 스판.
2: 아, 먹었어요. 워츠. 워츠. 츠.
0: 너 이모야?
2: 어?
0: 너의 이모야? 너, 너의 이모야?
2: 편하게 말 걸지? 밥 먹었냐고. 츠판. 츠판. 조회수 1,000만뷰 나와요.
1: 아유, 이거 아까보다 커. 진짜 커.
2: 와, 옷 가게 봐. 와.
0: 와우. 또 여기 왔는데 옷 하나 안 살 수 없잖아.
2: 아, 그치.
0: 옷 하나 좀 사줘야지.
2: 마음껏 골라 사줄게. 여기 제일 비싼 게 50이야. 만원. 나 여기 흥정을 못 하겠다.
0: 아니, 오빠, 우리 이런 거 이렇게 와. 입는 거 어때?
1: 와, 상관없어. 나.
2: 상관없으면 마음에 든다는 소리는 아니네요.
1: 상관없어. 근데 원단이
2: 미쳤어.
1: 원단 진짜.
2: 원단 완전.

0: 대박이야. 온난 대박이야.
1: 아예 그냥 하와이안 셔츠, 하와이안 셔츠로 가야 되나?
2: 내가 지금 요 섹스. 지금 요 섹스.
3: 발음이 유독 찰지긴 했어. 그쪽만 좀 찰지긴 했어. 화려하네.
0: 그리고 이런 거 시원한 거 같아.
1: 오빠 바지 하나 사요.
0: 나는 이거를 사볼게.
1: 오케이.
3: 아니 근데 걱정되는 게 좀 비칠까 봐.
0: 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어쩔 수 없지.
1: 아니 오빠 블랙은?
0: 블랙은 근데 원단 안 좋아. 이게 이런 거 없어.
1: 아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네.
0: 어 멋있는데?
3: 오 멋있다. 오,
1: 이런 것도 있고.
3: 잘 고른다. 고른다.
1: 어 이런 거
0: 이게 있네. 58이야?
3: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딱 그 예전 거기 언니 감성이긴 하다.
1: 아 안쪽에 들어와서 입어보셔도 돼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입어보셔. 아, 예.
3: 좀 더 구경하고 올게요.
1: 아 수학여행 가는 거 아니야?
3: 네 예, 좀만 아. 뭐, 엄마랑 같이
1: 와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거 근데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자.
0: 물어보자.
1: 잠깐만. 아 99위안.
3: 99?
1: 어 너무 비싸.
3: 그럼 우리 세트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할까? 처음에 너 골른 거.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됐어.
0: 자 그러면 사자. 야.
1: 1, 2, 3.
0: 응.
3: 싼 거 싼 거.
1: 야, 가 이거 너무 비싸. 가전 제품. 아 너무 비싸. 야 너야. 가.
3: 아니 여기 그런 데 아닌 것 같아. 안 먹고.
0: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게 눈이 안 되는 것 같아.
3: 많이 해봤잖아.
1: 그럼
3: 눈빛 보면 알아.
1: 그럼 그래.
3: 정살제야.
1: 그럼 가. 그럼 가.
0: 그렇게 해서 얼마야 그러면? 3만 원?
3: 3만 원. 1인당 만 원씩.
0: 예, 오케이. 시시.
3: 시시 많이 받으세요.
0: 오케이. 오케이.
1: 또 이렇게 여행 같은 데 와갖고
0: 야,
3: 사진
1: 그러니까. 한번 딱 남겨주면 기분 좋잖아요.
3: 근데 보통 이게 남자끼리 오면 안 가거든?
1: 그렇지.
3: 또 너가 또 얘기해주니까.
1: 아, 진짜? 어. 아 여기구나. 오. 오.
3: 야 사진관.
1: 야 예술이다. 오. 예술 작품이다. 니하.

애플은 안 된대요. 이 느낌.

0: 짱만 위, 저 오른파, 홍금, 홍진파.
1: 홍진파.
0: 있다, 있다, 있다. 와.
2: 보자.
3: 좋은데.
2: 입을 수 있어?
0: 형님 사이즈. 요가밖에 없어.
4: 절대 못 입어.
0: 왜, 왜?
4: 작아.
0: 한번 입어놔볼까요?
4: 팔이 안 들어간다니까. 이게 안 들어가.
3: 아니, 팔이 안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4: 이게 안 돼.
3: 안 돼, 안 돼.
0: 아유.
4: 안 돼, 안 돼. 그러면 나는 그거 아까 산 거 입을게. 어, 산 거 입을게.
0: 내가 그거 이건? 입고.
4: 어, 나는 이거 입으면 돼.
0: 쉐쉐.
3: 여기 앉아.
5: 이래도 작아.
3: 싸우고. 작다, 작다.
5: 와우. 제일 큰 사이즈인데, 폴스인데.
0: 와, 저 팔뚝 찢어지겠어.
3: 야.
0: 좋아.
3: 저 준빈이가 입으면 되게 밑으로 출연진 같게, 같을 것 같아.
0: 오.
3: 좋은데?
0: 아, 좋아?
3: 괜찮은데?
0: 저 오른파? 저 오른파?
3: 뭐라고요? 같이 가보자고, 알았어요. 같이 가봐요.
0: 장마디 스타일로 해주고 싶어.
3: 오~ 근데 이거, 근데 이게 문제가.
0: 우와.
3: 이게 속바지가 있어. 얘가 그냥 생판스야.
0: 어, 안 볶고.
3: 아, 얌전히?
0: 아니, 왜 이렇게 잘 어울려?
3: 그래?
2: 어. 오, 잘 어울린다.
3: 그래?
0: 어, 뒤에, 어, 야, 뒤에가 시상식이야.
3: 그래?
0: 야, 뒤태가.
3: 이거 어떻게 해야 돼?
0: 뒤태가 백상이야.
3: 아니, 어떻게 생겼는데. 나 거울이 어, 없어.
2: 거울, 거울, 거울.
3: 아, 이렇게 생긴 거야?
0: 어.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 진짜 장만옥이다. 메이크업, 장만이,

0: 야, 너 완전, 야, 장난 아니다. 너 진짜 내가 봤을 때 너는 부자야. 넌 무조건 부자야.
1: 부자, 완전 부자 아들. 어.
0: 근데 가게 주인인데 서빙 안 하고 포스기 앞에만 있는.
2: 가게 주인 같아.
0: 가게 주인, 어.
2: 오, 이거 형님 써요.
1: 오케이.
0: 오. 오, 추. 멋있는데요, 추?
1: 아, 아직 또 가져.
0: 아, 또 가져왔어.
2: 어, 진짜 80년대 가자.
0: 어이구. 무슨 느낌이야? 어. 어머니 괜찮아요? 모자를 찾는 중에 갑자기 옷장 정리를 하고 계셔.
2: 사진 바로 인화 되나?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저 속도면은 한. 한 2주 뒤에 지금, 해주실 것 같은데?
1: 지금 청소하시는데.
0: 갑자기 지금 청소하고 계셔, 어머니.
3: 이거 들어가면 찍어.
0: 찍자.
3: 가자.
2: 갑시다.
1: 어머니.
2: 플로우를 믿고 맡겨요.
0: 어, 어머님의 표정 자체가 딱 장인 느낌의 이렇게 표정이 있다니까.
1: 이거.
0: 아, 저를.
1: 그래. 그거. 왼쪽, 제일 위, 아저씨처럼. 아, 가만히 있어.
0: 가만히 있어.
1: 아, 안 돼. 움직이면 안 된다.
0: 밑에 딸이 조심해.
1: 그러니까.
0: 오케이.
1: 아, 오케이. 또 허리,
2: 허리 부러지겠어.
4: 네, 잠시 别动了, 하.
0: 네, 죄송합니다.
1: 그렇지, 얼굴이.
4: 띠.
1: 허리.
2: 아니야.
0: 너무 힘들어요, 엄마.
2: 오, 잘 나왔어.
1: 오케이. 아, 너무 좋대. 너무 좋대.
0: 너무 좋대. 너무 이쁘다, 어머니.
1: 너. 야.
5: 앞에 앉아주시고.
2: 내가 앞에요? 뭔 구도야, 이게?
1: 아니야, 시킨 대로 하자.
0: 시키는 대로 하자.
1: 아, 시킨 대로. 나는 이 뒤에, 오케이. 오케이, 좋다.
2: 무슨 느낌이야?
1: 좋다, 이게.
2: 갑자기
1: 그냥. 어, 니, 너.
0: 오빠 뒤에 있어.
1: 가정사진 왔다.
2: 이게 뭐야?
1: 나는 무슨 역할이야, 너한테?
0: 누가 아들이고 누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 내가 너 아버지 되는 건가?
0: 어? 나보고?
1: 나
4: 쳐. 어?
1: 아, 다리.
0: 다리 꼬고.
4: 야, 출라이 겜장고 짜부 자리라. 하, 또.
1: 아, 앞으로 나오라고.
4: 네, 네.
1: 또 이
4: 예,
1: 너도 이거 이쪽. 너무 이상. 아니. 너도 얼굴. 그렇지.
2: 나도 이게 뭐야?
1: 이게 아니, 얼굴. 이렇게 얼굴. 어, 그렇지.
0: 죄송합니다.
1: 허리야. 너는 무조건 허리야.
4: 네.
1: 너는 무조건 허리.
4: 笑起来, 笑.

0: 시시.
1: 우와. 우와.
2: 아 진짜 옛날 사람 같다.
0: 야야야야야 준비라 준비라. 우와. 시시.
2: 우와 진짜 옛날 사람 같다. 우와.
0: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3: 진짜.
0: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시시.
2: 시시.
3: 시시.
4: 시시. 코가 잡아.
3: 다음에 또 오라고.
5: 같이 사진 찍고 싶대요.
3: 아. 그거는 우리가 돈 받으면 되자.
2: 상위엔. 상위엔.
4: 아 없냐 그.
2: 저 뭘까 좀 살까? 과자?
0: 어?
3: 오케이.
0: 아까 샀던 그 음료수 또 사. 여기
3: 어디 오는 거야?
0: 오래 붙은 거.
2: 아우치? 내가 아우치?
6: 5원치고 7,000원 좀 비싸네.
2: 수고하셨습니다.
0: 좀 쉬십시오.
2: 좀 쉬었다가 이게 맛있다 그랬거든.
0: 맞아 추천해 주셨어.
2: 홀스빈스. 야 이 잘못 샀다.
0: 왜?
2: 충칭 스트레인지 테이스트 홀스빈스. 무슨 충칭의 낯선 맛 말콩.
0: 그냥 말콩이 강남콩.
2: 아니. 어떤 과자에다가 스트레인지 빈즈라고, 아 스트레인지 테스트라고 안 넣는데. 드셔보세요.
3: 맛있어.
2: 아닌
3: 것 같은데? 어우 매워.
0: 어우. 나 괜찮은데?
2: 어? 이게?
3: 약간 마라 같은.
2: 어 마라 마라.
3: 어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0: 나는 원래 남들이 맛없다고 하는 거 난 다 맛있다.
2: 아이씨. 어우, 어우, 끝맛이 왜 이래, 이거?
0: 왜 맥주 한 잔 짜증나?
2: 어.
3: 맛있네.

0: 뭐가 얀메이야?
1: 양메이가 산, 어, 양메이다, 양메이.
0: 양메이. 양메이.
1: 양메이. 양메이.
0: 어, 양메이, 쓰, 쓰, 쓰.
2: 양메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 나라, 이거. 양메이 너무 맛있다. 아우, 시큼해. 맛있다, 양메이.
3: 나 과일 싫어하잖아.
2: 진짜?
3: 근데 맛있어.
2: 난 좋아해.
3: 난 어릴 때부터 엄마 과일장 사만 해가지고.
2: 아 맞다 맞다.
3: 중국집 아들이 중국 음식 싫어하는 것처럼. 맛있다 진짜. 그 맛은 여기 중국에만 있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 팔릴 것 같은데.
2: 생년이 6시 전쯤 시작이네.
3: 어차피 해 지고 예쁘다고 들었거든.
2: 좋네.
3: 내가 홍여동 맛집 검색해봤거든. 싹 다 허거 맛집이거든.
2: 어허.
3: 아, 씨, 다 말하다 어떡해. 식당 찾고 있는데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4: 아니면 거기 가면 또 뭐가 있겠지.
3: 홍여동 가서. 아, 근데 내가 걱정인 게 거기 너무 비싸다 그렇긴 했는데.
4: 아, 진짜? 너무 비싸면 안 사고 또 다시 들어와서.
2: 들어와서 먹던지. 어,
3: 거기서 대충 간식만 먹고.
2: 그래, 그래, 그래.
3: 홍여동 가서 먹자.
2: 그래, 그래. 우리 약꼬치아 드시다. 꼬치아 씨 밥 먹는다.
5: 아 여기 이렇게 돌아왔구나. 아,
6: 어, 삼겹살 거기서. 아.
2: 고기도 파네. 정육점도 있고.
6: 아, 아.
2: 우리가 어제 여기까지는 안 와가지고.
6: 맞아.
2: 근데 이런 팥빙 빙수 같기도 하고.
3: 마라빙수인데?
2: 또 마라.
6: 마라빙수가 있어?
2: 마라빙수는 진짜 안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차가운 건데 마라까지 있다? 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중국 분들은 다 날씬하다니까. 따뜻한 차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
6: 마라만 먹어서 나 설사해서.
3: 마라만 속쓰려서 많이 안 먹었나?
2: 순환이 잘 되나?
3: 충칭이 미남 미녀가 많은 나라 도시래.
6: 여기가?
3: 네.
6: 한 번도 못 파는데.
3: 오늘 가요 젊은이.
6: 아 그래? 그러면 한번 확인해보자.
2: 확인하면 둘러보자 우리.
3: 아, 젊은이들 앞을 가.
6: 우와 사람 봐봐 사람.
3: 이게 근데 평일 밤이잖아 이게.
2: 그렇지. 대륙이다 대륙.

0: 우리
1: 푸드 스트릿을 찾으러 가볼까?
0: Hello.
1: 아, 푸드 푸드.
0: We want to try food. No. No 마라. No 허거.
2: No 허거.
0: No 不 허거. 不 마라.
2: 라면 제방베이 태창 대면.
3: 그런 건 없습니다. 포기해 주세요.
1: 그냥 허거를 당신의 몸에 심으세요.
0: 여기로 가면은 맛있는 식당들이 많대.
1: 오케이. 그래, 아, 이제 여기 음식점인가 보다.
4: 이건 안 매운 것 같아. 이거 그렇지 않아?
1: 여기 맛있을 것 같다. 여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0: 싹 다 마라 올라가 있어.
4: 아, 그러네.
1: 마라를 사랑해봐.
0: 아, 마라 먹을래? 먹을 거야, 지금?
1: 상관없어, 난.
4: 나는 상관없어.
0: 저는 상관이 있어요.
1: 그럼 고민해봐. 여기도 허거집이다.
0: 여기 허거. 허거집. 여기도 허거네? 허건데 볶음밥 주는 허거집. 저기도 허건가?
4: 다 그래. 이거 봐봐. 다 허거야.
1: 다 허거야. 야, 준비랑 여기도 허거다.
0: 아! 여기도 허거고. 저기도 허거고. 계속 말하면 먹어가지고 제가 좀 매운 것도 잘 못 먹는데 이게 우리나라 편의점이나 카페 느낌으로 한 세 블럭 건너면 편의점, 세 블럭 건너면 카페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고 하나하나 전부 그냥 허거. 그 메뉴도 전부 똑같아. 완벽한 그냥 무슨 그냥 클론이었어, 클론. 네. 허거 아닌 집 없어?
1: 지금 허거 멘붕 왔어. 허거가 아닌 집이 없어.
4: 근데 아까 거기는 그나마...
0: 아니, 나 여행 유튜버야.
1: 그러면은?
0: 아니, 이런 여행지는 없었다고. 무슨 메뉴가 단일화돼 있냐고, 다.
4: 그러면 축하한다. 새로 나왔네. 새로 나왔어.
1: Congratulations.
4: 축하한다. 축하한다.
1: 그 안만 보고 가.
0: 아니, 뭔 다 허거야.
4: 그래서 뭐 우리한테 오래 해줄 수 없잖아.
0: 한번 오기가 생기지 않아요, 형님?
3: 뭐가?
0: 허거 아닌 집 찾아보고 싶다.
4: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아니, 너만 그렇지, 너만 그렇지.
0: 아니, 도전 정신.
4: 아, 없어, 그런 거는.
1: 아니. 어떡할래, 준비랑?
0: 말아 먹자. 시원한 허거 먹고.
1: 어제 꼬치에서.
0: 여기 허거 아니다.
1: 족발이랑 약간 돼지갈비 느낌이 좀 있다.
0: 맛있겠다. 족발. 우리 고기 먹긴 해야 되잖아.
1: 그래, 단백질.
0: 좋다.
1: 이거 족발이랑
4: 이거. 이 세 개.
0: 탄수화물 빼고 다 드셨어. 나 처음 봐. 이렇게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 아, we wanna try this one. How much is it?
2: 삼계탕.
0: 22.
2: 32.
0: And this is not spicy?
2: No spicy.
1: Oh. Okay.
0: No 하자오?
2: No.
0: chili.
4: This one? 아, 그래도 안 매운 거 시켰네.
0: 잘
4: 찾았네.
0: 마지막에 찾았다.
2: 안 매운.
0: 싸다 싸. 괜찮아.
2: 좋아.
0: 밥 드세요, 형님.
1: 밥 세 개?
4: 아니, 나는
0: 밥 2 포션. 2 포션,
2: 2 water, 2 mineral water.
0: Yes.
2: And one coke.
4: 오, 벌써 왔어?
1: 오.
4: 벌써 왔다.
1: 벌써 빨리 왔어.

0: 봐.
1: 맛있어. 땡큐. 땡큐.
0: 땡큐.
1: 이빨.
2: 이게 그 시래기 맛 비슷하다. 좀 짭짤한 새 시래기에다가 돼지고기 족발.
3: 짜사이. 야, 그거랑 좀.
0: 짜사이 같은 느낌.
4: 좋다, 좋다.
0: 와.
5: 30, 37이라고 근데 다 해서?
0: 응. 이거 돼지갈비 하나 더 시킬래요?
2: 맛있어?
0: 어. 나 먹고 싶은 거 조금 더 시켰어.
2: 어, 잘했어. 돈 많아. 요즘만 사람이 많아.
6: 근데 싸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
2: 여기가 내가 올 때 노호거존이야.
6: 그런가?
2: 다른 집도 노호가 없잖아.
7: 노키즈존처럼.
2: 어, 노호거존이네. 유일한 나의 안식처. 아.
6: 어, 이거는. 소금이나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0: 아예, 그냥 끓인 물.

0: 졸이지 않았을 돼지고기를.
1: 그냥 살코기만 먹어야 될 듯. 치울까?
2: 이거를 치워야 되겠다.
0: 짜장면인가? 아니네, 말하네. 이야.
1: 오빠 돼지고기 좀 드세요.
2: 아 그래.
0: 이 고추기름 봐. 우와. 우와.
1: 아. 야 말하다.
2: 안 뜨거워. 맛있어. 이거 맛있어.
0: 너무 마라 아니네.
2: 어, 갈리.
3: 빨리.

0: 안 매워.
1: 맞지마. 땅콩 소스 맛이랑 탈 비빔면 느낌.
2: 오, 맛있네.
1: 비빔면 느낌.
2: 이걸 맛있어.
3: 전국 비빔면에 땅콩 기름 딱 뿌리는.
1: 그렇죠.
3: 와, 진짜 맛있다.
1: 느낌이야.
3: 진짜 맛있겠다.
1: 땅콩 느낌. 어머나, 땡큐.
3: 프레젠?
4: Yes, you can mix it and have the brown sugar.
3: 와, 땡큐.
1: 땡큐.
3: 땡짱단지.
2: 오, 서비스 좋았다.
1: 서비스 프레젠트래.
3: 이 집이 왜 이렇게 좋아요?
2: 오, 그럴까.
3: 충칭이 진짜 되게 호의적이다, 사람들이 다.
2: 어때? 근데 매운 거 먹느라 더 맛있지. 그래서 있지. 좋다.
1: 상큼하네.
2: 그렇게 너무 달지도 않고.
1: 맞아요. 오히려 흑설탕이라서 너무 안 단가 봐요.
2: 아, 그래도 진짜 많이 먹었다. 우리가 얼마 남았어?
3: 가계부 내가 쓰고 있거든. 100위안 남았네. 많이 남았다.
2: 오케이, 가자 그러면.
3: 쉐쉐.
2: 쉐쉐.
3: 쉐쉐.
1: 아, 불 들어오네. 저런데 저기 간판 같은데.
2: 슬슬.
3: 우와. 저 배도 인기 진짜 많네.
2: 그러니까.
3: 배도 사람 꽉꽉 찼네 저기는.

0: 난 이게 그냥 아예 다른 행성 같다니까.
1: 진짜로?
0: 응. 아, 멋있다. We are, we are.
1: Yeah, yes, please.
0: Picture, picture, please. Oh, yeah. Picture. 아, 이쪽도 이렇게 해도 멋있네. 저렇게 옷 입고 사진 찍는 게 유명한 곳이네.
1: 경복궁 같은 거야, 경복궁. 아, 아 이거 다 빌려주네.
2: 너무 사람 많네, 이게.
1: 거의 강남이야.
0: 그리고 되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3: 야, 이거, 야, 귀, 귀, 귀.
4: 에, 클린, 클린이어스.
0: 클린이어, 클린이어. 에.
2: 한번 해볼까?
0: 어, 한번 해보자.
2: 돈이 되면 가자.
1: 30위안. 6,000원이면 괜찮아.
0: 자, 한번 해보자.
2: 아, 그래? 어, 뭐, 뭐가, 이게 똑같이 하는 거?
0: 어, 6,000원.
4: 아, 샤워하겠어요.
2: 근데 보이는 게 재밌지.
1: 오케이, 합시다.
2: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1: 귀 파봤어요?
2: 한번 더.
1: 형님 귀 좀 당황할 것 같은데?
0: 우와. 저 처음 해봐요. 아! 어, 시원해. 확실히 달라. 제가 어깨에 묻히시는 거 아니죠?
1: 그거 네 귀야, 그거?
0: 내 귀야.
1: 많이 없다, 귀지가. 아, 귀지가 없어.
2: 어, 왜, 그거, 이거. 어, 내 금 찾았어, 금 찾았어. 우와, 봐봐. 대박이야.
1: 우와, 성훈이 형 진짜.
2: 아, 큰 거, 그거.
0: 우와, 완전 커. 아니, 성훈이 오빠는 지금 선생님이 바뀌었어. 귀지가 커서 바뀌었나 봐.
2: 근데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해. 에?
1: 우와, 집게로 끊어내.
2: 우와, 대박이야.
1: 우와, 나 이거 쇼츠로 봤어.
2: 우와, 보여줘. 여기.
1: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우와.
0: 저게 뭐야.
2: 장난이야.

0: 이거 뭐예요? 와, 이거.
1: 장난 아니야. 오!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까보다 커.
0: 형님, 형 조회수 천만 뷰 나와요.
1: 아유, 이거 아까보다 커. 진짜 커.
0: 우와! 너무 들어.
1: 오, 왔어.
2: 왔어, 왔어.
0: 와, 찍게, 찍게, 찍게.
1: 우와, 오마이갓네, 진짜.
0: 우와.
1: 우와, 이게 진짜 크다.
2: 우와. 아우! 아우, 진짜. 오빠! 니를 왜 안 파고 산 거예요? 에?
1: 아, 모르겠어, 나도.
2: 이거 봐봐.
0: 야, 오, 화석이 나왔는데, 귀에서?
1: 와, 진짜 여기 가게 잘 왔다. 진짜 고맙다, 진짜. 이거 하러 와야 되겠다, 여기에.
2: 춘칭이에요, 귀파로?
1: 어.
2: 오늘 열어봐요, 오빠.
1: 아, 이쪽이야? 아, 이거 두 개. 아이고.
2: 오빠! 냄새를 왜 맡아?
1: 아니, 어떤 냄새지? 궁금하지?
0: 어, 진짜 잘 판다, 근데.
1: 감사합니다. 어, 셋이. 셋이.
0: 계산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16,000원, 16,000원.
1: 10만원.
0: 형이 10만원. 10만원 나왔어, 10만원.
2: 10만원. 16,000원, 16,000원. 오빠 혼자 7만원.
0: 10만원 썼는데, 우리?
1: 야, 이게. 아, 그 뭐야. 사랑이한테 보내준 게 보내줬습니다. 뭐, 와우라고 그냥 한마디. 7만원이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 어디 갈 수 있고, 또 그 비용. 또 좋은데 잘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정도 급이었습니다.
2: 야 이거 해보길 잘했네. 야,
1: 가장 여기서 제일 비싼 건 내 귀였어.
2: 7만원.
1: 7만원.
2: 왜 3천원짜리 액량은 안 먹고 귀에다가 7만원을 썼을까 우리가?
1: 그러니까.
2: 근데 난 좋았어. 재밌었어.
1: 미안하다. 이거는 내가 미안하다.
0: 내일 알바 형님한테 두 끼야 돼.
1: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게. 네.
0: 11만원 나왔어.
2: 야, 근데 너무 개운하다.
0: 아, 이거 뭐 개운했다니 다행입니다.
1: 아, 그거 너무 좋더라.
2: 나 소비 후회 없다.
0: 와, 이거 뭐지?
2: 오,
0: 대나무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봐봐. 너무 맛있겠다.
3: 마차. 아, 뭐 잘해.
1: 마차가 좋다, 마차.
2: 마차 좋아.
0: 단어를 알아도 못 알아들어.
2: 성조가도 우리가 뭐야 안 만나.
1: 이거 뭐라고 적어?
2: 뭐라는 거야?
0: 블로거냐고.
2: 아 우리 블로거냐고.
0: 인스타그램. 아,
2: 계정이 있나요?
0: 아 스스.
4: 나중에 용불라이 되게 재팔래.
0: 왜 이렇게 좋아하지?
2: 섹시야마 섹시야마.
0: 달려.
1: 맞자 가루를 뿌리는 것 같아가지고 맞자 맛이 그렇게 안 나.
2: 그렇게 안 나. 아, 그걸,
0: 아쉽네.
2: 아쉽네. 그걸 아, 그걸 기대했는데.
0: 나도.
2: 아쉬워.
0: 얘도 아쉬워.
2: 맛없다라는 표현 예쁘게 하기 너무 아쉽다.
0: 진짜 비주얼만.
2: 아쉽네.
0: 아 근데 너무 아쉽다.
2: 너무 아쉽다.
1: 아 너무 아쉽다.
2: 너무 아쉽네.
0: 좀 많이 아쉽다.
2: 오빠.
1: 와 너무 예쁘다.
2: 너무 예쁘지. 오빠 여기서 사진 찍고 가자.
1: 가자.
2: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이쁘다.
0: 예쁘다.
2: 화려하다. 충칭이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5: 누가?
2: 성훈이 오빠. 충칭이랑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성훈이 오빠 지금. 귀지 청소 이후로 충칭 러버가 돼가지고 귀지

0: 봐.
1: 아, 너무 재밌었다.
0: 흥미가. 재밌었어.
1: 아, 너무 재밌었어.
0: 야경이 달라. 어.
1: 진짜. 이렇듯이.
0: 자, 왔다 왔다. 왔어.
2: 아, 홈스위트홈. 홈스위트홈.
0: 뭐?
3: 롱케이.
0: 왜 그러냐? 또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2: 아, 진짜로 너무한다.
0: 왜?
2: 예상은 했어요, 난.
0: 이게 솔직히. 뭐지? 어떤 느낌인 거지? 충칭의 전문 짐꾼을 쳐봤는데, 택배의 달인, 방방.
4: 옷을 벗고다니까. 진짜 많다, 여기.
0: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2: 들고 있는데?
0: 뭐가 있어?
2: 소리가 있는데, 잠깐만.
5: 아, 농부시니까 화제 상하로 정담을 화제스 노선
2: 이거 피파 풀어봐.
0: 풀어봐.
5: 정담을 화제스 노선 화제스 상.
0: 알론소는 여전이래.
2: 알론소가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 됐거든. 어. 사베 알론소.
0: 그러니까.
5: 에이하우. 我就告诉你什么穿什么衣服蓝我那个都是蓝色衣服
0: 입으로레알슬로건문화는문화일수없다
2: 오진짜이거레알마드리드네
1: 이게일단왜냐면주소
0: 알아들은거예요
1: 주소여기까지오라고하는주소예요
0: 아
2: 그걸알아들었다고요
1: 아니아니그게아니라이게주소라고얘기들었어나도
2: 아놀래난귀파고중국어가들리는줄알았어
1: 이사람이이렇게얘기해주는걸우리가찾아서가는거지
2: 그가서길거리에물어봐야된다는
1: 가야되는거지
0: 가야되나봐
2: 가서아까그대나무들고있는사람찾으면될것같아
0: 오케이
2: 오케이
1: 그렇게한번들여다오케이수고
0: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근데은진어떻게하냐
0: 난그래도3대꽤쳐
2: 난3대한60초 오늘제일덥냐
1: 아덥다덥다
0: 오어때
2: 너무무겁잖아잠깐만와아벌쓰는거지이게
0: 아
1: 파이팅파이팅
0: 파이팅파이팅
2: 자요자요파이팅파이팅팔다리힘이안들어가는데나아버지이거뭐예요
0: 토끼
1: 토끼
0: 토끼고기라고그냥나처음먹어
2: 이렇게하면시원해요형님
1: 그렇겠지
4: 그렇겠지
1: 여기는진짜시골이시골인것같아
6: 오빠야나벨트도없고지금영신대신왼쪽아예그냥무너져있어
2: 동네분위기가굉장히독특하네
0: 응특이해
2: 그러니까술의도시와
0: 자엉덩이엉덩엉덩엉덩엉덩
1: 앞에팔뒤에팔돌아
0: 돌아
1: 옆에돌아앞에
7: 상담을루시손질부터조리까지한번에탄탄한내구성다양하게활용가능한엔드그레인도마와재료를손쉽게손질하는넓은면적의중식도까지모두증정
8: 저기당신이또암이래지난번에폐암이었잖아이번에는대장암이래
9: 요즘암두세번걸리는사람꽤되더라
8: 그러니까암보험들때암진단금몇번주는지꼭확인하려잖아
10: 맞습니다암보험가입할때암진단금이딱한번만보장되는지여러번보장되는지확인하셔야합니다악사는암진단금을최대8회까지보장해드리고전이암도따로보장해드립니다
11: 좋은소식과안좋은소식이있는데뭐부터들으실래요
12: 좋은소식이뭔데요
11: 간암치료에특별히좋은최신항암치료가나왔습니다
12: 나쁜건요
11: 이게비급여라환자가치료비를전부부담해야돼요
10: 그래서학사는표적항암방사선같은최신암치료비용을암에한번걸리든두번걸리든계속해서반복보장해드리고환자가전액부담해야하는비급여암주요치료비도암진단후생활자금도보장해드립니다
13: 우리저한번만으로들자
14: 우리도나이드는데심장이나뇌치매같은병이필요하지않을까
13: 그것보단암이먼저지
14: 하나로다해주면좋을텐데
10: 그래서악사는딱한번가입으로암보장은물론이고요뇌심장질환을진단금은물론치료비까지보장해드리면서

0: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이어서 자이언트 팽TV가 방송됩니다.
3: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4: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우와, 이거 보세요.
3: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5: 진짜 유목민의 뿌에 담네요. 우와.
3: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4: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6: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2: 개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라디오 자이언트 팽TV. Let's go.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2: 진짜 맛있겠지?
4: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떡이랑 같이 먹어봐.
1: 나도.
4: 닭고기가 킥이다.
5: 와, 쫄깃쫄깃하네.
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3: 배고파.
2: 아, 몰라.
6: 새 닭떡볶이.
7: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8: 탱크 번역 한 번만 해줘.
9: 아, 안녕하십니까. 자연토마토님 탱크. 저 지금 뭐 같아요, 저 지금?
8: 원신.
9: 원신인 아니고 원신 팽입니다.
8: 왜 근데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팽수?
9: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대에 왔습니다! 세상에 참, 너무 재밌어요, 지금.
8: 이야. 행수, 근데 분장대에 참가 안 하지 않았어요?
9: 참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올해 멕시콘 바밤! 제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유적을 공개하겠습니다!
10: 내려! 고인돌!
9: 아니, 저렇게 멋이 없게 하면 어떻게. 아, 좀 웅장하게 해야죠!
8: 저 옆에 두 명은 뭐예요?
9: 저 두 명은 저의 그 동료입니다. 제가 대장이거든요.
8: 펭수, 저거 어떻게 만들었어?
9: 어떻게 만들긴요? 의뢰했죠.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그 한국의 펭귄계의 제가 고인물 아닙니까?
11: 맞아요.
9: 제가 고인팽입니다. 아, 근데 고인팽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3: 이걸 들어서 못하네.
9: 이제 저의 존재를 보여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이거 봐. 나 리모컨 보라고.
12: 뭐야? 아, 리모컨이었어?
9: 어머, 저거 뭐야?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배가 꿀렁꿀렁거려요. 아니, 괜찮으세요?
13: 아니요, 지금 너무 더워요. 숨이 안 쉬어져요.
14: 답답하다가 좀 걱정돼요.
9: 이거 뭐예요?
13: 중흥 쌍사자 석등입니다.
14: 여기 올라가는 걸 보여드릴까요?
9: 네! 근데 양말이 좀 오게 틀리네. 아, 제작비 이슈.
14: 어떻게 만드셨어요?
9: 준비 많이 했죠?
13: 아, 권력 있다.
9: 그렇죠? 네. 이거 움직여요. 오. 그거는 계속 들어야 되잖아. 허리 조심하시고요.
13: 감사합니다.
9: 네, 잘 스트레칭 잘 하시고요.
15: 어머! 거북이다! 금거북이다! 안녕하세요!
16: 저희는 숨 고르는 거북이 팀입니다.
17: 제가 사실 숨 고르는 청년이거든요.
9: 예.
17: 쉬었음 청년.
9: 근데 숨 어떻게 쉬어요? 괜찮아요?
16: 마음으로 쉬어요.
9: 근데 이거 칼은 뭐예요?
16: 조각칼이에요. 저희가 그 분장한 유물이 단종 어부랑 단종비 어부거든요.
9: 예.
16: 그래서 인장을 이렇게 파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0: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1: 이렇게 했습니다.
0: 이야, 되게 성이 없네요. 퍼포먼스는 그냥.
1: 아, 근데 이게 인장이 있어야지 더.
0: 아, 도장 위에?
1: 도장 위에 올라가서 저희가 손잡이에요.
0: 아!
1: 손잡이. 도장 이따 치고.
0: 이따 치고. 일단 퍼포먼스는 10점 마이너스야. 일단 퍼포먼스는 10점 마이너스야.
1: 퍼포먼스도 좀 하나 더?
0: 응. 머리 빠졌어. 지금 머리 빠졌어.
1: 멍청이.
0: 머리 빠졌어요.
1: 지금 괜찮아요?
0: 괜찮아. 저 갈게요.
1: 네, 가세요.
0: 안녕. 일단 뭔지 몰라도 저 거북이는 이긴 것 같아요. 우와. 오, 무서워. 야, 잠깐만,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뭐예요? 목 괜찮아요?
2: 괜찮아요.
0: 자, 그쪽으로 갈게요. 뭐야 이거? 간다. 야, 지금 움직인다. 아, 말 끝에는 꼭 방울방울을 해야 되는 거예요?
2: 내 방울. 잘라.
0: 그 내부는 무슨 사이세요?
2: 우영모라고 2위에서 영등 보는 무림이었어요.
0: 딸랑딸랑 해야죠.
2: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연극은 바빠서 못 보고 우리만 하고 있어요. 빵을
1: 빵을 떨어졌어요.
0: 안 돼. 빵을 짤랑짤랑. 안녕하세요. 대영아. 이혜정 선배님 아니고요?
3: 아, 반대로 이혜정입니다. 이런 돌을 만들어서 만든 범이에요. 이렇게.
0: 아니,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오, 거니다. 오호. 이야, 뱉어. 오! 선배님 약간 지금 오징어도 비슷해요.
3: 이거는 준비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유물이에요?
0: 아니요, 저는 유적이에요.
3: 너무 주목이 잘 돼요.
0: 그죠?
3: 멀리서부터.
0: 그래서 내년에는 우승할 거예요.
3: 아까 참가자들 못 봤어요?
0: 봤어요.
3: 봤어요?
0: 다들 눈이 이상해요.
3: 눈이 너무 이상해.
0: 가보시는 선배님.
3: 아, 조심히 가요.
0: 네.
3: 마중 못 나가요.
0: 네. 최대 관문이 나왔다.
4: 잠깐만.
0: 최대
4: 관문. 어떻게 가려고?
5: 자,
4: 예? 에스컬레이터 탄다고?
0: 자, 올라가라. 자, 갑시다.
4: 이거 어떻게 해요?
0: 빨리 갑시다.
6: 야, 이게 돼.
0: I love you.
4: 두고 봐.
0: 자, 메인 무대에 왔습니다. 여기서 저를 완벽하게 각인시켜야 돼요. 올해 맥주꾼은 내 거니까.
6: 아유.
0: 합체. 아.
7: 빙!
0: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 다들 나만 보러 여기 왔거든. 하지만 나는 오늘 참가자는 아니니까 두 개 정도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갈게요.
4: 야,
0: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8: 남편이 나와가지고.
0: 아, 남편이 대회 나갑니까?
8: 네네.
0: 남편이 뭘로 나가요?
8: 아, 수막스.
0: 간다.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8: 아, 그냥 뭐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0: 어떻게 우승할 것 같습니까?
8: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승 상금 얼마인지 알아요?
8: 3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0: 만족스러우십니까?
8: 어차피 응단을 대표해서 나간 거니까.
0: 그럼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
8: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0: 남편이다, 남편!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0: 남편!
10: 남편은 접니다.
0: 어머.
10: 저예요.
9: 여자친구 없어요.
0: 아니, 남편. 그 제가 아까 와이프분을 만났어요.
10: 이미 전에 들었습니다.
0: 소리 들었습니까?
10: 네.
0: 지금 좀 괜찮으세요? 자세가?
10: 뒷목이 좀 땡기긴 하는데. 네. 필수팁이 나오는데 열심히 해야죠.
0: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금 타면 어떡하실 거예요?
10: 혜진이랑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11: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아직 얘기가 안 된 부분이군요. 네. 그 작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얼굴 무늬 수막스라고 지붕에 이제 기와처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국민들의 이런 비바람,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0: 따로 뭐 퍼포먼스 같은 거 있으니까
1: 퍼포먼스 있죠.
0: 와. 와. 이따가 러닝, 근데 러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야. 오, 정신없어. 어, 여기 도대체, 여기. 아, 오, 오.
2: 안녕하세요.
0: 뭐예요?
2: 잉어입니다.
0: 잉어.
3: 안녕하세요.
2: 백자청화 이형 영정을 연기한 전은슬입니다.
0: 아니.
2: 예.
0: 야. 혹시 그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2: 간호학과 4학년입니다. 아,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졸업하기 전에 진짜 임팩트 강하게 남기고 싶어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유물 모양을 한번.
0: 오오오, 좋아! 뭐야? 오! 오! 오! 오, 잠깐만! 저 이거 운동 되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야. 아니,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2: 아, 제가 약간 비전공자라서 조금 쉬운 걸 해야 되는데, 찾아보는 와중에 되게 엄청 펭수 닮았어요. 펭수 닮은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0: 어머니.
2: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 귀엽고 하기 쉽겠다 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 하기 쉽겠다라고 하셨지만은 아까 자세히 보니까 전혀 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후회 안 하십니까?
2: 후회합니다.
0: 결승까지 올라오셨는데 그 어떻게 그 기대가 좀 되십니까?
2: 너무 떨려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진짜.
0: 꼭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안녕 펭수.
0: 잠깐만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기. 아니 눈만 돌리면은
3: 안녕하세요?
0: 아니 뭐예요?
3: 에밀레 종이에요.
0: 뭐라고요? 두 분은 뭐예요?
4: 나무 막대기를 조종하는 스님.
5: 아 저는 종치는 나무 당목입니다.
0: 혹시 그 역할 분담이 있어서 조금 트러블은 없었나요?
5: 많았어요. 당목을 하기 싫어해서.
0: 누가 봐도 지금 하기 싫어하거든요.
5: 원래 모습을 보여줘.
0: 원래 모습이 뭡니까? 아, 이래서 하기 싫었구나. 와, 대박이다, 이거. 자,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아이고. 야, 오늘 우승할 자신 있습니까?
3: 있어요.
0: 좋아요. 가장 견디는 분이 누굽니까?
3: 펭수예요.
0: 저는 대회에 안 나갑니다.
3: 그래요?

0: 팬이여 보이실 때가 됐다. 보라! 보라! 보라!
1: 앞쪽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펭수.
0: 그래, 얘들아. 너네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는 거 다 사달라 그래.
1: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는 할 말이 없을까요?
0: 아이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시고 열심히 좀 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아, 멋진 무대 펼쳐서 우리 펭수에게 여러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그 자체가 되어

0: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34.5기 김치입니다.
1: 아저씨 사랑해.
0: 토우는 누가 켰어? 펭귄은 누가 켰어?
2: 펭수도 한번 해보자.
3: 그래, 그래.
2: 편하게. 오.
4: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5: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6: 하루에도 그만두고 바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7: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8: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9: 위하여!
10: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11: 이제 소문이 다 났어. 첫째가 일냈다고.
12: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13: 간식 먹자, 간식.
14: 얘들아.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5: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15: 아,
5: 안심이 안 되는데?
15: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5: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16: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17: 액션!
16: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5: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16: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1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0: 아이고 잘하네.
19: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1: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22: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2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

아직도 몸이 얼얼하군요. 30몇 년 춤을 췄는데 곧새 무릎이 굳었나 봅니다. 그래도 오늘 춘 마지막 춤에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봉이, 조선의 늙은 기생입니다. 방금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오는 길이에요. 헉!

0: 나라님이 오셨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을 상이 내 앞에 행차하셨어요.
1: 아직도 이 엄통이 벌렁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다니요. 처음 부름 받잡았을 땐 내 옆에 종가는 울기까지 했지요. 기생신분에 그것도 이 늙은이가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내 오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우리 두 사람 나가 좌우로 갈라섭니다. 박의 소리에 맞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지런히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대문

다리까지 후들거렸지만 어느 안전인데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사실 이 춤 세상에 잊힌 이름이었어요. 이름은 곡파무. 나와 종감하니 그 춤을 알아. 오늘 주상께 선배였지요. 춤은 단순히 그 사위를 기억한다 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닌지라. 춤은 몸이 기억하는 질서입니다. 나 어릴 적 그렇다 배웠어요. 지금에야 그 낯짝이 다르지만 고을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어엿보다 불렸습니다. 어미처럼 관습 도감에 들어갔을 때 그 눈, 코, 입까지 물려주어 다행이다 싶었지요. 기생의 기본 일은 여학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각 고을에서 뽑힌 어린 계집들이 매일 가야금, 아쟁, 장고, 해금을 익히고 매일 가곡을 배웁니다. 능하지 못한 자는 호된 야단을 맞겠죠. 그렇게 16세에 이르러서야 일부가 입덕합니다. 기생이 되면 연회에 오르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때에 춤, 노래, 연주를 맡게 됩니다.

0: 종종 관기로서 일도 했지만 변방 기녀처럼 수청을 대는 건 본의 아니에요. 하지만 꽃을 좋아하던 우리는 꽃이 되진 못했어요. 동료들은 높으신 분들께 가벼이 다뤄졌고 아내 없는 수졸에게 몸만 바쳐질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기생의 인생 헤아리니 28 이후 3년 내외라. 풀잎에 맺힌 이슬이나 바람 앞 등불처럼 세상사 참으로 덧없게 그새 늙음을 맞이하니 누군가는 그 인생 참 덧없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늙은 기생이라고 어찌 허투루 펼치겠습니까? 곡파물을 기억하는 이 우리 둘뿐인 것을요. 뒤로 물러나는 무태와 앞으로 나아가는 무진. 두 발 뒤로 가야 한다면 다시 하나씩 내딛으면 되는 겁니다.
1: 두 기생이 아곡을 기억했으므로 특별히 상을 내린다.
0: 음악이 끝나자 나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황공할 때가 또 있을까요? 화사품은 비단과 쌀이에요. 자주 우리 아이들 교육하러 갈 적에 가지고 갈랍니다. 늙음악에 웬 호사인가 싶지만 사실 무엇보다 기쁜 건 이 노기의 춤을 기억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요? 그것으로 전부 되었습니다. 꽃처럼 존귀하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꽃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0: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2: 우와, 이거 보세요.
1: 이 아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3: 진짜 유명해.

0: 술에 닿네요.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1: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0: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다양하게 이미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양자역학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요즘 양자 컴퓨터다, 뭐 양자 통신이다 해서 양자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양자역학을 들으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의 반응은 양자역학을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 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다양하게 이미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개발된 게 대략 한 100여 년 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역학 이전의 물리를 고전 물리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뉴턴이 사과 떨어지면서 중력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다양한 학문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고전 역학에서는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야구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야구공의 위치, 그리고 야구공의 속도, 그리고 야구공에 가해지는 힘, 그 야구공의 질량을 안다면 앞으로 이 야구공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야구공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물리학, 고전 물리였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 하시죠. 우리가 야구공이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갈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왜 양자역학에서는 측정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와 결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앞으로의 일은 아무것도 몰라. 랜덤해.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랜덤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노력이 그다지 쓸모없을지도 몰라. 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양자

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양자라는 단어는 양은 헤아릴 양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제 시켰을 때 어우 양이 많다 아니면 양이 너무 적다 할 때 그 양이에요. 그리고 자라는 한자는 이제 일본어에서 온 접미사인데 어떤 기본 단위, 덩어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는 양의 기본 단위, 양의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전에 고전 물리에서는 어떤 기본 단위가 없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없었던 양이 이 새로운 학문에서는 어떤 양의 덩어리, 이런 기본 입자가 있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양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은 저희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에너지는 저희 고전 물리에서 야구공이 빨리 움직이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야구공이 천천히 움직이면 에너지가 낮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전 물리에서의 에너지는 연속적인 양이었습니다. 어느 값이건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양자 역학에서는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약간 계단식으로 에너지 1번 에너지에서 2번 에너지, 2번 에너지에서 3번 에너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에너지가 점프를 한다라는 학문이 양자역학이 됩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이 개발이 되면서 중요하게 정립된 개념 중에 하나가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파동, 입자, 이중성입니다. 빛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밝게 빛이 밝혀져 있는데 빛의 에너지는 고전 역학에서는 연속적인 양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볼게요. 방이 아주 깜깜하다, 어둡다라고 했을 때 하지만 오랫동안 그 방에 있으면 그래도 약하게 빛이 보이죠. 약간 사물을 구별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방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두운 방의 밝기가 1이다. 그러면 좀 더 어둡게 해서 0.5, 조금 더 어둡게 해서 0.25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어둡게 방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 양자 역학에서는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빛의 밝기,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의 밝기를 이 빛의 기본 입자, 광자의 개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두운 방이라서 광자가 3개밖에 없다 해보겠어요. 그럼 3개에서 더 어둡게 하려면 광자 2개, 그 더 어둡게 하면 광자 1개. 근데 여기까지 이제 어두워지면 여기서 더 어둡게 하면 이제 정말 0개, 암흑이 됩니다. 광자 하나보다 더 어두운 빛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에서 밝혀졌고 또 거꾸로 이번에는 고전역학에서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전자나 원자는 저희가 동그란 구처럼 측정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게 입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동그란 공처럼 생긴 원자가 파동이기도 하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파동의 뜻은 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이렇게 좀 구부정한 곡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어떤 원자의 파동이에요. 그 얘기는 이 파동이 높은 곳에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고 이 파동이 낮은 곳에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의 사진을 찍어요. 원자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하나의 점으로 원.

바다의 위치가 찍혀야겠죠.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파동이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한 점에 원자가 찍힙니다. 이 파동 안에서 랜덤한 위치에서 원자가 딱 카메라에 잡혀요. 근데 똑같은 파동을 가지고 한 번 더 사진을 찍으면 이번엔 또 다른 위치에서 사진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파동함수 안에서 원자의 위치가 랜덤하게 결정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진 찍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예를 들어 뭐 100번 찍는다. 그리고 100번 찍은 사진을 점점으로 다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점의 집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파동의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물질의 파동, 이 가지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어떤 파동의 형태의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파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힘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동 안에서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인생하고 많이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시험 성적이 좋아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현 상태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다음 날 시험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하필이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시험 성적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한번 시도를 했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만일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여러 번 도전을 한다면 그 모든 도전의 결과의 집합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파동의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험을 한 번 잘못 봤어요. 하지만 다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실패를 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여러 번 도전을 한 그 모든 결과의 집합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노력,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궤적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파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도전은 마치 양자역학이 개발된 과정하고도 사실 유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과학의 발전이 위대한 한 명의 천재에 의해서 도약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한 명의 천재가 이루어낸 결과라기보다는 여러 과학자분들의 노력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정말 유명한 많은 과학자분들이 양자역학 개발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이런 초반에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시작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요. 근데 양자역학이 개발되면 될수록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양자역학에서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다라는 이 성질로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립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바로 중첩하고 얽힘입니다. 먼저 중첩은 어떤 상태들이 겹쳐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주로 많이 드는 비유가 바로 이 동전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동전을 보시면

0: 왜냐하면 기존의 물리학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학문이 나오더니 예측할 수 없다? 아, 이건 아직 이 학문이 불완전하다. 이 학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얽힘이라는 현상은 예를 들어 하나가 앞면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앞면이어야 되고 하나가 뒷면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뒷면이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동전이 두 개가 돈다고 했을 때 동전 하나를 탁 치면 탁 쳐서 앞면이 나오면 다른 동전은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와야겠죠. 이게 얽힘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왼쪽 동전을 쳐서 앞면이 나온 사실이 왜 오른쪽 동전에게 영향을 주느냐. 특히 만일 동전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하나는 지구에, 하나는 달에 있다고 한다면 지구에 있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즉시 달에 있는 동전도 앞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두 개의 동전이 서로 값을 주고받는 게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수십 년 동안 검증되는 가운데에서 이 중첩과 얽힘은 실험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정말 천재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천재가 맞으신 아인슈타인도 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판을 좌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이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에서 한 부분이 틀렸다고 해서 아이고 아인슈타인 안 되겠네, 아인슈타인은 제대로 된 물리학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동안에 아인슈타인이 쌓아온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고 그 와중에 하나를 잘못 생각하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이란 학문이 개발되는 과정을 지켜보아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상당히 불확실해 보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노력들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쌓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마치 양자역학의 파동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1: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상당히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기술,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사 중에서 명확하게 양자 컴퓨터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구글이 본인들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풀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1년 뒤에 중국에서는 또 25억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로 또한 3분 만에 풀었다 그랬고요. 또 2024년 말에는 구글이 두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14년, 여러분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이 자라는 단위는 조 곱하기 조입니다. 0이 24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14년이란 얘기는 10의 25승, 그러니까 0이 25개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또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5분 만에 풀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 5, 6년 동안에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상당히 재밌는 성질인 중첩 그리고 얽힘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양자 중첩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죠. 그리고 비트는 0 또는 1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비트, 줄여서 Q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가능한데요. 이걸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재밌는 상태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얽힘은 여러 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 이 큐비트들의 값이 모두 얽혀있는 예를 들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 이렇게 같이 값이 얽혀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자 중첩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기존의 컴퓨터가 예를 들어 비트가 3개 있다라고 하면 이 3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 001, 010 해서 쭉 111까지 8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는 이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000대

대입해서 계산하고, 001 대입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8번 계산을 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중첩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세 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큐비트 하나하나를 다 중첩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0이면서 1, 두 번째도 0이면서 1, 세 번째도 0이면서 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에 아까 말했던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얽힘을 사용하면 기존의 컴퓨터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됐던 문제를 한 번에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섯 개의 비트가 있는데 제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의 비트를 다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겠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 1. 다섯 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다섯 개의 큐비트를 다 얽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양자 얽힘 상태로 만들어주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이라면 제가 한번 신호를 줘서 하나를 0에서 1로 바꾸면 그 순간 다섯 개 큐비트가 동시에 0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즉, 원래 컴퓨터로 다섯 번의 신호가 필요했던 어떤 태스크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계산을 한 번에 하는 이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생각을 할때 CPU 칩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게 컴퓨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요즘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하면 어떤 네모난 상자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보드가 있죠. 마더보드라고 불리는 보드가 있고 그 안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요즘은 GPU도 있고 이런 모든 칩들이 다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더불어서 OS 깔려 있고, 각종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된 그 상자를 보통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컴퓨터에서는 CPU가 개발됐던 시기부터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면, 양자 컴퓨터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양자 컴퓨터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양자 컴퓨터가 주류가 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모든 시스템들의 작동 원리는 결국 중첩, 얽힘, 이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핵심만 잘 가지고 가면 바로 응용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개발 초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모든 계산을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산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양자 컴퓨터의 응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자 컴퓨터도 아주 잘 푸는 문제로 최적화 문제, 그리고 뭐 신소재 시뮬레이션 혹은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어떻게 조합하면 최상의 결과를 주는가라는 문제죠.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가장 편할까요?
당연히 누워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우리는 누워있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변환해서 상당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활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보안 분야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몇몇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 체계는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든다거나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문제로 암호를 만드는 등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크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첩, 얽힘, 이 두 가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지,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양자 역학을 활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에 양자 역학이 녹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레이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레이저 정말 자주 보시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도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산업용 레이저 혹은 요즘 병원에서 의료용 레이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생각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빛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에서 주로 보는 형광등이나 전구는 빛의 여러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빨주노, 초파남보 섞여 있죠. 그리고 빛이 퍼지죠. 기본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보통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습니다. 빨강이면 빨강, 초록이면 초록. 그리고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직진을 하죠. 이런 재미있는 빛을 어떻게 만들까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레이저를 만드는 원리는 저희가 빛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빛의 입자, 광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광자 하나는 고유의 색깔과 그리고 이 광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겠죠. 레이저는 이 광자를 소위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광자를 복제를 해서 많이 만들면 그게 레이저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광자를 복사했으니까 다 같은 색깔이겠죠? 그리고 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뭐 바코드 읽을 때도 요즘 레이저를 쓰는데 이 레이저에도 양자역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한다 할 때 지도책 가지고 여행 잘 안 하시죠?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세계 어디든 여행을 하면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제 핸드폰이 제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는 하늘에 수많은 GPS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빛을 쏘고 있어요.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GPS 썼는데요. 즉,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지금 양자 컴퓨터는 1940년대 컴퓨터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초기의 컴퓨터, 뭐 예를 들어 애니악 같은 컴퓨터를 혹시 사진을 보신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컴퓨터가 방 하나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때는

0: 곱하기 3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저렇게 저 전기만 많이 먹는 저 기계에 심지어 많이 틀린다는데 저거 왜 만드나? 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컴퓨터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분야의 혁신이죠. 반도체라는 분야랑 만나면서 컴퓨터의 모양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저희 요즘 한 사람이 컴퓨터 두세 대씩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도 지금 상당히 초기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양자 역학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핵심, 중첩, 얽힘 같은 핵심만 잘 가지고 있고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혹은 어떤 핵심 가치를 잘 붙들고 그 외에는 오픈된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80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손님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곳.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손님을 맞아야 하는데요.
5: 국수 하나 상 주세요.
6: 자, 국수 2개 나왔어요.

0: 동순 거기 두 개. 이렇게 두 개.
1: 이곳의 인기 메뉴는 안동국수. 밀려드는 주문에 쉴 새 없이 국수를 삶아냅니다.
0: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이 불을 켜면 갈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켜놔요.
1: 신선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꼭 당일 아침 겉절이를 만드는 것이 철칙인데요. 매일 배추를 20통 이상 소진합니다.
0: 보통 일이 아닌데 죽을 것 같네.
1: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음식에 정성을 다하는데요. 최고의 음식을 선사하기 위해 시장을 지키는 김미령 셰프.
0: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야. 아저씨 빨리 돼서 나 애기 낳을 것 같아. 그럼 가서 애기 낳았어. 둘째도 딸인데 딸도 국수 삶다 가서 왔어요.
1: 한편 화려한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주인공 가수 김용필입니다. 최고를 위해 멈추지 않는 노력.
2: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씩 한 달 내내 한 노래만 파는 거예요.
1: 리포터와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시작. 베테랑 진행자의 길을 뒤로 하고 가수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3: 와, 이거 처음에 이거 안 돼가지고 처음에 막 휘어적거리는 거예요.
2: 운전수가 안 되는 막 노래 같아.
1: 전국을 동분서주하며 무대를 만들어 가는데 의상부터 메이크업까지 오롯이 자신의 몫.
4: 방송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 스타일리스트를 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다 제가 제 정장, 제가 옷 맞추러 다니고 넥타이 사러 다니고.
1: 최고를 위한 뜨거운 열정의 현장 속으로 따라가 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에도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유독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이곳.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문난 식당이라는데요.
5: 얘가 멀리서 온 애가 돼갖고. 네? 카나다에서 왔어, 이거 먹으러.
6: 예전에도 한번 도전했다가 웨이팅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연차 쓰고 왔어요.
1: 오픈과 동시에 밀려드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이 집만의 특별한 메뉴는 바로 국수.
7: 맛있습니다.
1: 언뜻 보기엔 일반 칼국수와 비슷해 보이지만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인 안동의 향토국수랍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심심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인데요. 오,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8: 국도 되게 담백해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맑아요. 국물을 계속 먹어도 편안하고 좋고 일단 먹고 나니까 속도 되게 편해요.
9: 자극적이지 않고요. 음식이 슴슴해서 좋아요.
10: 너무 고소하고 배추가 살아있는 싱싱한 맛? 너무 맛있어요.
1: 국수 못지않게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주인장인데요. 손님들 사이에선 웬만한 인기 스타 못지않답니다.
0: 안녕하세요. 김미령입니다. 저는 여기 전통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던 자리를 제가 2대째 이어서 지금 국수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뒤에서 저를 받쳐주고 계시는 저희 신랑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11: 바이바이. 안녕.
0: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엄마한테 배운 그대로 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재료로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보람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 스타로 떠오른 그녀. 한식 오마카세까지 함께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시작한 국수집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12: 저는 오마카세 이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제 전문 메뉴는 국수입니다. 국수만 40년 넘게 삶아왔어요.
1: 입소문을 타고 연일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은 그야말로 국수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문과 동시에 국수 삶기와 서빙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점심시간.
0: 국수 2개? 자, 안에 2개 가요.

0: 돌 끝에 세 개. 자, 국수 두 개 나왔어요. 국수 거기 두 개. 이렇게 두 개.
1: 국수는 주문과 동시에 커다란 가마솥에 한 번에 끓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많은 주문이 들어와도 빠르게 국수를 끓여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데요.
0: 자, 8번에 두 개. 자, 언니 여기 두 개 나왔어. 맛있게 드십시오. 부자님 얘기하시고.
1: 담백한 국물과 부드러운 면발. 손님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2: 좀 푸짐한 것 같아요. 가격 비해서 푸짐하고 양도 넉넉하고.
3: 오장육부가 싹 저기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국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니, 여전하시네. 그러니까요. 다 건강하시죠? 그대로죠. 진짜. 예. 네.
1: 유독 반갑게 인사하는 손님들.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4: 96년도인가 그때 처음 왔는데 지금 딱 30년 야이 혼자 이 할머니 저쪽에 진이 엄마가 저쪽에
1: 특별한 단골 손님을 위해 직접 면을 썰기 시작하는 김미령 셰프.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전부 손으로 국수를 썰었답니다.
0: 제가 그냥 쓸다가 약간 좀 굵게 썰어졌어.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썩은 국수를 해놨냐 막 이래 할아버지들이.
1: 그런데 자세히 보니 면 색깔이 일반 국수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0: 노란 이유가 뭐냐면은 콩가루가 들어와서 생콩가루가 들어와서 색깔이 이렇게 노란 거예요. 안동국시 하면 면에 콩가루하고 밀가루가 거의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면보다 중요한 건 바로 육수. 육수는 멸치만을 넣고 푹 우려내 깊고 담백한 맛을 내는데요. 이게 바로 안동국수의 특징이랍니다. 솥에 들어가는 국수의 양에 따라 익힘 정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적절하게 익었을 때 면을 건져내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수. 역시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5: 시골에서 먹는 맛이에요. 국수가.
6: 옛날에 그냥 끓이는 식으로 엄마 끓여주는 식으로 그 맛이에요.
0: 두 번에 네 개.
1: 안동국수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얼갈이 배추인데요. 부드럽게 익힌 얼갈이 배추는 시원하고 구수한 맛을 더욱더 살려준다는군요. 면이 육수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저어주는 김미령 셰프. 맛있는 국수를 위한 필수 과정이랍니다.
0: 눌러붙으니까 그리고 엉켜요. 면이 손님들이 젓가락으로 딱 국수를 이렇게 떴는데 막 국수가 엉켜있으면 맛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져서 가면서 해야 돼.
7: 하루에 얼마나 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몇 그릇? 한 1,000그릇 쌌나 모르겠네. 점심시간에.
1: 하루 1,000그릇 이상을 판매하다 보니 국수를 빠르게 담아야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국수를 건져내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0: 감기가 싫어. 안 그러면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양만큼 딱 해가지고 국자로 싹 끊어주는 거지, 깨끗하게.
1: 국자로 국수를 떠내 그릇에 담은 후 1인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면발을 국자로 끊어내는 것이 노하우. 이후 얼갈이 배추와 육수를 적당하게 담는데요. 그런데 양이 제각각입니다.
0: 손님마다 다 틀려요. 많이 드실 분은 제가 많이 드리고 나물 좋아하시는 분도 나물 많이 드리고 손님의 스타일에 맞게 딱 알아서 주죠, 제가. 자, 안에 들어가고요, 여섯 개. 하나 더 갈게요. 어서 오세요.
1: 하루 종일 국수와 씨름해야 하는데 뜨거운 열기 탓에 일은 더욱 고됩니다. 보기만 해도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히네요.
0: 죽을 것 같아요, 더워서. 예전에는 엄마 밑에서 장사했을 때 처음에 여름에 덥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덥도 더워도 짜증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워요, 재밌어요. 저희 집을 찾아주신 손님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1: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요령을 피울 수 없는데요.

0: 아, 나 왜 또 허리가 아프지? 아, 여기 하도 서서 일어나니까.
1: 오늘도 어김없이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0: 이거 이제 똑같은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돈 버는데 뭐 멀쩡하겠어요? 아파야지.
1: 계속해서 밀려드는 주문에 아픈 허리를 쉬게 할 틈도 없습니다. 삶고 또 삶아도 끝이 없는 국수.
0: 자, 국수 하나 먼저 가 순서대로.
1: 서빙 담당은 남편 태호 씨의 목. 식당 안 테이블과 외부의 간이 테이블까지 쉴 새 없이 국수를 나르는 남편.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2: 아무래도 제가 좀 들어줘야죠. 무거워서 못 들어요. 잘못하다가 국수에서 흘리면은 그 다음에 2차 사고가 더 크게 나니까 화상이 있거나 이런 큰 이렇게.
1: 매일 뜨거운 국수를 나르다 보니 크고 작은 화상은 일상인데요.
0: 시켜먹을 사람이 없잖아. 신랑이 제일 만만하지 뭘. 안 그래요? 신랑이 제일 편하고 만만하지. 자, 그 다음에 저기 여자분들 두 개, 오빠.
1: 그런데 잠시 후 어깨가 영 불편해 보이는 남편. 오늘따라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2: 속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올라가. 아까 그 붙다가 놓다가 약간 각도가 틀어졌는데.
0: 자, 저기 앞에 손님 국수 하나 상 주세요. 자, 끝에 오신 분은 국수 하나야. 자, 안에 몇 개 들어가야 돼?
3: 국수 두 개요.
0: 오케이.
1: 비좁고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 오랜 세월 일하다 보니 몸이 성할 날이 없는데요. 그럴수록 김미령 셰프는 더 강해졌답니다.
0: 자, 언니 여기 두 개 나왔어. 어딘 줄 알지? 재래시장에서 시끄러운 곳에 자기서 오래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목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손님은 줄서 있지, 빨리빨리 불러야지, 주문 받아야지, 이래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얘기하는데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고?
1: 이제는 크고 빠른 말투가 일상이 된 김미령 셰프.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던 이유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답니다.
0: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반신불수에서 누워 계시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리지. 그러니까 뭐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식구들 해줬던 그 콩가루고 반죽한 그 칼국수를 그걸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시장에서. 바로 이 자리 이거 반만한 데서. 엄마 그걸로 이제 아버지 병수발 하고 저희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국수는 시작하셨고 학교 끝나면 배너메고 와가지고 뒷설거지 하고 팥 다듬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면서 어깨너머로 진짜 엄마한테 국수 삶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죠.
1: 학창시절 발레를 배우며 무용수를 꿈꾸었던 김미령 셰프.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꿈을 접고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던 시절 혼자 장사하는 어머니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0: 아니 정말 하기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죠. 옛날에 그 재래시장이 참 그렇게 열악하거든요. 환경이나 이러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 시장 지하에서 그 구석에서 국수장 살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막 아는 사람이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하루에도 앞치마 12번 더 집어던지고 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데요.
1: 국수로 시작한 가게에는 어느덧 메뉴도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는데요. 김미령 셰프가 만드는 수육도 국수 못지않게 인기랍니다.
0: 반주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국수에다가만 이제 반주 하시면 어르신들 좀 약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육을 하게 된 거예요.
1: 그렇게 추가한 또 다른 메뉴 배추전.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배추전도 김미령 셰프의 대표 메뉴랍니다.
0: 두꺼운데 이렇게 거기서 배추물이 쑥 나오면서 납작하게 예쁘게 붙여져요.
1: 소박한 재료에 맛을 더하는 일이 요리사에겐 큰 자부심인데요. 음식 하나하나에 그녀만의 특별한 맛이 담겨 있습니다. 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0: 자, 배추전 하나, 국수 세 개. 수육 두 개, 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1: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익숙한 한식에 그녀만의 개성을 더한 특별한 맛이 국경을 넘어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0: 아, 진짜 맛있어요.
1: 어, 정말요?
0: 나 좋아해. 김식 좋아요. 양국수 좋아요. 네. 한국 음식 진짜 좋아요.
2: 我们的比较油一点，这个比较清淡。
3: 스파이시 오케이? 스파이시?
4: 외국인 손님을 대하는 김미령 셰프만의 특별한 비법.
3: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아. 이렇게 드시라고.
5: Estábamos hablando antes que a pesar de ser tan famosa, ella está como en el restaurante, en el al pie, ¿no? De al pie del cañón y eso me gusta.
3: 외국 분이신데 이왕이면은 이거 드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직접 싸가지고 딱 코리안 스타일 아.
4: 한바탕 전쟁을 겪은 후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3: 빨리 언니도 밥 먹어. 다 했어. 맛있게 드십시오.
4: 뒤늦게 갖는 점심시간. 그런데 식사를 하는 직원들 사이에 김미령 셰프는 보이지 않는데요. 한쪽에서 여전히 국수를 삶는 데 열중입니다.
3: 수육하고 막걸리.
4: 직원들 식사 시간에도 멈출 수 없는 고된 노동.
3: 근데 저희 집은 거의 손님이 안 끊겨요. 그냥 불그타임도 없고 하니까 계속 쭉 하니까.
4: 직원들이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주문부터 음식, 서빙까지 모두 혼자 담당을 하는데요. 식사를 거르는 일도 비일비재하답니다.
3: 원래 밥 장사가 밥을 굶는 거예요. 왜 그래도 식구들 먹을 때 내가 또 대신 봐줘야지 편하게 밥 한 숟가락 먹어서 에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또 밥을 또 식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 더운데도 뭐 불 옆에서 바로 이렇게 먼저 식사를 하러 배려도 해주고 또 혼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죠.
4: 아내 걱정에 빠르게 식사를 마무리한 태호 씨. 가게 오픈 후 장장 4시간 만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3: 와, 물밖에 안 들어가. 물 앞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입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상추 쌈 먹거나 얼음물을 하도 먹어가지고 입맛이 없어져. 물을 너무 많이 먹어야죠.
4: 고된 하루 속 어떤 음식보다 달콤한 보리차 한 잔. 또다시 저녁 장사를 버티려면 억지로라도 몇 술 떠야 하는데요. 몸은 힘들지만 이 또한 행복이랍니다.
3: 아, 너무 즐겁고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음식 장사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즐거운 뭐냐면은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놨을 때 손님들이 그거를 드시고 아우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간다고 고맙다고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뭐라 그래 그걸로 그냥 행복이죠.
4: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고단함도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녁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또다시 뜨거운 국수 가마솥 앞을 지킵니다.
3: 이 불을 켜면 갈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켜놔요. 껐다 켰다를 안 하고 계속 끓고 있어요. 육수도 계속 끓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바로바로 오실 때마다 바로바로 삶아서 해줄 수가 있으니까.
4: 쉴 새 없이 달려온 고된 하루. 온몸은 녹초가 됐지만 오늘도 끝까지 주방을 지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온 김미령 셰프. 오픈 전 장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3: 오늘 쌈배추가 좀 괜찮나요? 제일 좋은 게 어떤가? 요거구나. 색깔도 노랗고.
4: 꼭 직접 눈으로 봐야 성이 찬다는데요. 꼭 재래시장 안에 식재료만 사용하는 것도 원칙.
3: 일단 음식은 눈으로도 먹거든요. 좀 이왕이면 상에 예쁜 걸 내놔야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해서.
4: 국내산 재료만 구입하는 만큼 일일이 가게를 찾아가 물건을 고릅니다.
3: 이렇게 짜서 써야지 맛있다니까.
4: 진짜 고소하겠네요.
7: 아, 이 양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가지고 간다. 그걸 확실히 그런 거 물건 권해야지. 아주 좋은 거로만.
3: 조금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직접 이렇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거를 내가 음식에 넣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하는 사람의 자부심이거든요.
4: 한편 그 시간 아내가 장을 보는 사이 수육부터 준비하는 남편. 이젠 남편도 베테랑 요리사가 다 됐습니다.
6: 아, 이건 저희 집 나가는 수육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0kg 이상 썩는 것 같아요.
4: 매일 신선한 고기를

0: 사용하는 만큼 별다른 향신료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게 노하우라는데요.
1: 제가 더 잘 삶지요.
0: 잠시 후 출근하는 김미령 셰프. 오늘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네요.
2: 저희가 이제 전통 시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원피스라든지 뭐 이렇게 브라우스 같은 걸 입고 이랬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좋은 예쁜 한복이 있는데 왜 이걸 입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복을 입기 시작을 했거든요.
0: 수육 삶기를 마무리하는 건 김미령 셰프의 목표.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이 수육 삶을 때의 노하우인데요. 그래야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답니다.
2: 색깔 자체가 좋잖아, 그렇죠? 이렇게 삶아놓고 고기 또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삶아가면서 계속. 그래야지 금방금방 삶은 걸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놔야지 맛있거든요.
0: 오픈 전 가장 공을 들이는 건 바로 겉절이를 만드는 일인데요. 국수에 빠질 수 없는 반찬이기에 특별히 정성을 쏟습니다.
2: 오시면 드리는 이제 겉절이 할 거 지금 이제 썰고 있는 거예요. 썰어가지고 이제 살짝 절여서 이제 겉절이 하려고. 저희가 보통 한 20통 정도?
0: 매일 아침 신선한 배추로 만들어내는 겉절이. 김치를 버무리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2: 미리 해놓은 맛이 없어요. 겉절이는 뭐냐? 아무래도 그냥 좀 약간 배추가 약간 밭으로 가야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겉절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수에는 겉절이가 맛있죠.
0: 오랜 시간 겉절이를 만들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답니다.
2: 겉절이에다가 젓갈을 넣으면 뜨거운 국수에 딱 얹어서 먹었을 때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비린 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겉절이에다가는 제가 젓갈을 안 넣어요. 그냥 수수하게 고춧가루하고 다진 마늘하고 소금 그걸로만 간을 하죠.
0: 이제 절인 배추를 양념에 잘 버무려야 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 힘이 많이 듭니다. 최대한 골고루 잘 버무려야 맛있는 겉절이가 되는데요.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지만 모든 과정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2: 보통 일이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3: 왜 죽을 것 같아요?
2: 아우, 이거 진짜 엄청 힘들어, 무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0: 양념을 골고루 섞어가며 적당하게 힘을 주는 것이 노하우. 그래야 겉절이 특유의 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2: 맛있다.
3: 잘 됐어요?
2: 네.
0: 국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겉절이. 이 맛에 반해 다시 찾는 손님도 적지 않답니다. 잠시 후 오픈과 동시에 몰려드는 사람들. 또다시 국수 가마솥과 씨름하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일터가 있고 자신의 요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든 줄도 모른답니다.
2: 마늘은 넣으셨어요?
3: 안 넣었어요. 마늘 넣었어요.
2: 이 정도 넣어서 간 보시고 싱거우면 이제 좀 더 넣어서 드시고. 이거는 칼국수를 시키면 나오는 밥인데 기장밥이에요. 배추하고 된장하고 쌈 싸서 드세요. 이게 또 국공의 성질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지세요.
4: 사장님이 누가 직접 비교해줘요? 대접 받는 기분?
5: 기분 좋죠. 음식 먹는데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아, 이것도 신뢰감이 가는 거죠.
2: 가게에서 고객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 설명해주고 또 손님들 가끔씩 오랜만에 오시면 그전에 뭐 있었던 일 얘기 듣고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음식만을 내놓고 음식만을 파는 사람이 아닌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손님한테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드실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0: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 공연의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사람, 바로 가수인데요. 한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가 된 김용필 씨.
6: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은 26년 차, 또 가수는 4년 차 경력의 김용필입니다. 사실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 이 또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노래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20여 년 전

0: 교양 프로그램의 리포터로 방송 활동을 시작한 그는 아나운서로 전향해 좀 더 넓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4년 전 가수라는 또 다른 꿈을 위해 과감히 아나운서의 삶을 접고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도전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 용필 씨. 캐리어의 의상까지 단단히 챙기셨습니다.
1: 신발이며 여러 가지 또 소품들이 있으니까 단단하게 챙기신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용필 씨가 탄 건 기차가 아니라 관광버스. 오늘은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가는 날이랍니다.
3: 그러니까 새벽 2시에 깼어요, 잠이.
4: 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3: 네, 그래서 6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5: 공항장에서 1년 고생했어요. 그리고 다시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열정은 이거밖에 없어요.
1: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갈 때마다 자주 뵈요. 자주 뵙고 오시는 길이 저는 그냥 여행 같았으면 좋겠는 거죠.
0: 짧은 시간이지만 팬들과 같은 차에 올라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지역 축제가 열리는 충남 보령. 매년 세계적인 머드 축제로 유명한 곳인데요. 관객을 맞을 무대도 어느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무대에는 약 7,000석의 객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팬클럽 회원들도 서둘러 자리를 잡습니다. 한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바빠지는 용필 씨. 곧바로 의상을 갈아입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보는데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간단한 메이크업도 스스로 챙깁니다.
1: 라면을 놔가지고 얼굴이 번질번질 되면 보는 사람도 더워 보인단 말이에요. 뭐 하는 중에 땀이 날지라도 일단 뭐 좀 올라갔을 때는 시원하게 보여야죠.
0: 무대에 오르기 전 표정과 안무 동작까지 꼼꼼하게 맞춰보며 마지막 점검에 나섭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마다 열심히 준비한 자신의 무대를 이어가는데요.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무대에 오르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 수없이 오른 무대지만 매 순간 긴장감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1: 편하게 먹으려고 해요. 같이 즐겨야 돼요. 그게 제 표정이 더 다 드러나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 즐겁게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느낌이 들어야죠.
0: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김용필.
6: 모르는 사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목숨도
0: 힘차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는 물론 안무와 무대 동선까지 생각하면서 이어가는 공연. 가수를 기다린 팬들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이제야 한숨을 돌리는데요.
1: 와, 후련하죠? 진짜 후련하. 이게 시원한 거죠. 지금 땀이 지금 막 비어도 녹고 있는데 시원한 거예요. 바로 또 싹 새로운 기분으로 재정비해서 또 팬들 만나러 무대 올라가야죠.
0: 한 무대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 매일 하루가 짧습니다. 며칠 후 서울 뚝섬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인데요. 공연 시간 한참 전에 모인 팬클럽 회원들. 공연 시 관객들에게 나눠줄 응원봉을 준비하기 위해 차진해서 모였습니다.
7: 어디든 쫓아가서 가수님 보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고요.
8: 몇 개 정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9: 1,070원 600개입니다. 오.
8: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9: 아, 그럼요.
0: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공연 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답니다.
10: 일단 응원하려면 열심히 먹어둬야죠.
0: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는데요. 공연 시작 전

0: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응원봉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팬클럽 회원들. 아, 팬클럽 회원도 극한 직업이네요.
1: 각박하잖아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 힘든데 가수님 노래 들으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안이 돼요.
2: 김용필님 응원하고 그것들은 내가 존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죠.
0: 그 시간 공연장으로 달려가는 용필 씨. 차 안에서도 의상 점검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선 작은 빈틈 하나도 허용할 수 없는데요.
3: 의상이 이제 뒀다가 입으니까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옷이 풀려 있다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비면서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점검 안 해놓으면 의상에 문제가 있어서 뭐가 묻어 있다라든가 그럼 직전에 발견하면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0: 이렇게 무대 준비에 철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을 찾아주는 팬들 때문이라는데요.
3: 딱 무대 올라갔는데 약간 부슬부슬 떨어졌어.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끝나고 두 곡 들어가려는데 장대비로 바뀌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앉아계신 분들이 부슬비는 참았는데 장대비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요. 아무리 우산을 써도 안 되는 비였어. 몇몇 분 버티고 앉아계셨는데 그 다 젖는 거죠. 그분들도 같이. 제가 혼자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또 자리를 못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When Marimba
0: start to play. 자신을 향한 팬들의 고마운 마음 때문에 늘 무대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용필 씨입니다. 공연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쯤 현장에 도착한 용필 씨.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스태프들과 함께 최종 점검에 나서는데요.
4: 세 번째가 오일을 줬고 세 번째 내가 다음.
0: 스태프들의 옷매무새까지 챙깁니다.
5: 뭐 음악적인 거나 아니면 뭐 이런 저희들 뭐 스타일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맞히죠.
4: 관객들은 그래 뭔가 뭐 잘못된 거 있고 이상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가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대로 옷을 입어도 제대로 뭐 삐져나온 거 없게끔 점검을 서로 해주는 게 좋아요.
0: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안무 점검을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등장만으로도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핍니다. 이런 팬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빼놓지 않는데요.
6: 김용필님께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7: 스트레스도 너무 확 풀리고요.
8: 그 목소리에다가 몸놀림에다가 전부 아주 완전 짱이었어요.
0: 오늘도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열정으로 뜨거웠던 무대.
4: 시원할 줄 알았어.
0: 쉽게 열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9: 안녕하세요. 앞에서 계속 이래도 안 오셔.
10: 셀카. 와, 너무 영광이에요, 영광.
0: 무대의 마무리는 항상 팬들과의 인사인데요. 공연을 끝낸 후 기진맥진한 상태지만 팬들과의 인사를 꼭 빼놓지 않습니다.
11: 공연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관객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김용필 가수 만났는데 굉장히 의외로 좋더라. 생각보다 더 좋았다. 이런 인식이 남으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0: 몸은 지쳐도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의 마음만큼은 외면할 수 없답니다. 다음 날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 용필 씨. 오늘은 어떤 일정인가요?
3: 무대의 성격에 따라서 노래들을 맞는 걸 가져가는데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빠르고 흥겨운 걸 해드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안무팀 올라갈 때는 같이 어느 정도 합을 맞춰야 되죠.
0: 더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노래에 맞는 꼼꼼한 안무 연습이 필수인데요. 사실 용필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춤.
3: 제가 원래 춤추던

0: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1: 이쪽으로 가면
2: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할게요. 몸이 생각처럼 안 움직여요.
0: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 될 때까지 연습이 계속되는데요.
1: 늘었어. 그게 늘었죠.
0: 반복되는 연습에 어느새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가수의 길.
2: 춤 동작을 생각하다 보면 가사를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은 저절로 움직여줘야 돼. 그 가사가 나오면, 그 멜로디가 나오면 저절로 그 동작이 나와줘야 돼.
3: 처음 봤을 때는 허우적대 부분이 좀 있으셨죠. 네.
4: 근데 요즘은 막.
3: 요즘 칼각이죠.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0: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또다시 연습에 들어갑니다. 관객 앞에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 한 노래 가지고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씩 한 달 내내 한 노래만 파는 거예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연습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또 노래하는 법에 대해서 또 귀담아 듣고 그대로 소리 대보고.
0: 남들보다 늦게 가수의 길에 뛰어든 만큼 더 많은 노력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데요. 노래부터 안무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2: 사실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네. 행복하면서 힘들지. 또 해내야 되잖아요. 감내하는 거죠. 그 인생이지 뭐 그게 어떡하겠어요.
0: 다음 날 부산에서 열리는 공연을 위해 하루 일찍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의상도 열어버린데요. 어떤 공연이길래 이렇게 많은 의상을 준비한 걸까요?
5: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챙기신 거예요?
6: 의상이 이번에 한 콘서트 때 6벌 정도 입어요.
0: 내일은 단독 공연이 있는 날. 규모 있는 공연에도 의상을 옮기고 챙기는 건 모두 직접 한답니다.
2: 사실 누가 들어주고 옮겨주고 뭐 이거 이렇게 해줘요 하면 편하겠지만 나는 신인 가수다라는 마음으로 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려고 하거든요.
0: 조금 번거롭고 힘들지만 자신이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의상을 옮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림질까지 직접 합니다.
2: 왜 직접 챙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 스타일리스트나 이렇게 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제 정장, 제가 옷 맞추러 다니고 넥타이 사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배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배어 있다 보니까.
0: 네. 의상은 무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이번엔 서둘러 무대로 향하는데요. 약 1,000석 규모의 공연장. 네. 혹여 문제가 없는지 무대 곳곳을 살펴봅니다.
2: 그 무게감이 엄청나요, 사실. 시간 내서 돈을 내고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잘해야 우리는 기본.
0: 그런데 무대를 점검하던 용필 씨가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스태프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2: 올라가서 앉아봐봐. 그러면은 맨 앞줄 사람이 앉았을 때 올라가서 앉아보면은 내가 보여야 관객도 내 눈이 보이는 거거든.
0: 2층의 일부 객석에서 무대가 잘 안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용필 씨도 스태프들도 고민에 빠졌는데요.
2: 웬만한 자리 다 잘 보이게끔 해야 되니까 조금 더 LED 화면을 올려서 높이를 확보하는 걸로. 그럼 2층에 앉으신 분들도 가급적 최대한.
0: 결국 모든 좌석에서 잘 보일 수 있게 무대 화면을 조정.
8: 본인 무대 더 저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0: 보면 저도 더 같이 같은 공연을 준비하는 감독으로서 저도 더 신경 쓰게 되고 뭐 좀 존경심도 들고요.
1: 이제 본격적인 리허설에 들어가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또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도 좀 풀어내시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하시면 저는 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무대에 설 수 있고 이런 공연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섭니다.
1: 노래와 동작이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 최고의 무대를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공연 시작 전부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3: 약간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감성 너무 좋았어요.
4: 남자가 봐도 반할 만한가요?
3: 아, 반하죠. 그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데.
5: 오진아 기준비. 네.
3: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지만 네. 많이 좋아합니다.
1: 한편 공연장 밖에서 유독 바빠 보이는 한 사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직장의 업무를 해결하는 중인데요.
6: 주말에 저희 실장님이 또 개인 일이 있다고 부탁하셔가지고 여기 카페 했다는 거 오세요. 그래가지고 몰래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1: 직장에 월차까지 내면서 꼭 공연에 참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6: 제가 유방암 수술도 했고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 제가 다 병수발 다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 삶이 별로 없었어요. 가수님의 노래 들으면서 정말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위안을 많이 받고서 네, 유방암도 완치 판정 받아서 네,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이제 공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례차례 차녀석의 객석을 팬심으로 가득 메우는 사람들. 공연장은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무대 오를 준비를 하는 용필 씨. 긴장감이 남다릅니다.
2: 쫙 올라갔을 때 그래도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다 오셨을지 제일 궁금하죠.
1: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했던 무대를 선보이는 시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가수의 등장. 객석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7: 너무 노랗더라. 너무 춤을 잡을 정도 좋고 완전 짱짱.
8: 감동적이고 너무 신났어요. 최고예요.
2: 제 노래 통해서 마음에 답답한 게 있으면 씻겨 내려가고 예전의 추억도 떠올리면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네, 그런 힘을 가진 가수가 되고 싶죠.
1: 늦은 시작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우며 최고의 가수를 향한 그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7: 한상 나왔습니다. 자.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냄비 포함 스텐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텐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0: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냄비 포함 스탠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탠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냄비 포함 스탠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탠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냄비 포함 스탠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껔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탠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0: 며칠부터 K-POP 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김준호다. 리아킴 후에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어색하죠? 좀 유연하게 보는 거죠. 저는 그 우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3: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우리 옛말에도 아찔합니다.

0: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1: 우와 이거 보세요.
0: 이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2: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1: 우와.
2: 이 타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1: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2: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6: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7: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8: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9: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행할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Thank you.

That's where we go in.

0: let's move. Time is wasting. Ready?
1: Are you all right?

Captain.

0: Ian.
1: Louise. You.

0: 알았어.
1: We only have Costello.

0: Abby wants me to ride on the barrier.
1: Can you even do that?

Costello. Where's Abbott?

아니.

0: backward H.
1: A.
2: Mm-hmm.

0: Well, can you still see the light?
1: Yeah. Yeah! I don't know. Maybe, 20 feet up. There's no stuff in the way. Get.
2: 손질부터 조리까지 한 번에 탄탄한 내구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엔드그레인 도마와 재료를 손쉽게 손질하는 넓은 면적의 중식도까지 모두 증정.
3: 저기 당신이가 또 암이래.
4: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5: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4: 그러니까 암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6: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7: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8: 좋은 소식이 뭔데요?
7: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8: 나쁜 건요?
7: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6: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9: 우리 저 한 번만으로 들자.
10: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심혈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9: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10: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6: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상담을 도시 도마와 트레이가 하나로 결합된 엔드그레인 도마와 중식도까지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 암. 한 해 동안 발생한 신규 암 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순. 전이암 발생률도 49.1%. 그렇다면 암 진단금은 한 번만 받아야 할까요? 여러 번 보장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전이암 진단금은요? 그래서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시죠. 폐암 진단받고 진단금을 받았는데 표적항암 치료를 10번 받으시면서 진단금을 모두 사용, 진단금으로는 치료비가 부족하다. 자, 이분은 혈액암 진단받고 최신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비급여라 100% 환자 본인 부담. 그래서 학사는 다빈치 로봇 암수술,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보장해드리면서 암 진단 후 생활자금까지 보장해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상위권을 차지하는 심뇌혈관 질환이 고령화와 맞물리며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암만큼 뇌심장질환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는 뇌심장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치매까지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 가능하니까 지금 전화로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2: 상담을 도시 도마와 트레이가 하나로 결합된 엔드그레인 도마와 중식도까지 모두 증정.
1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2: 이어서
0: 특집 AI 고전 오디세이아가 방송됩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 하루에도 그만 두어? 알아? 아니야, 다시 해야 돼.
2: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3: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4: 위하여!
5: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6: 이제 소문 다 났어. 소자가 일냈다고.
7: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지.
8: 한식 먹자, 한식. 먹을 거예요, 얘랑.
9: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1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1: 후원문의 080-961-9595.
1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1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3: 아, 이 분위기?
1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5: 뭐야 이거?
1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신?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안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66-4315.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5: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6: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오디세우스는 저승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이 저승 여정은 오디세우스의 모든 모험 중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긴 방황의 한복판에서 그는 죽음의 세계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했지요. 그래야만 트로이아의 정복자 오디세우스가 아닌 신과 영웅이 사라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오직 견뎌내야만 하는 어떤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오디세우스 일행을 실은 배가 여신 키르케의 섬, 아이아야 섬에 닿았습니다. 사자와 늑대들에게 둘러싸여 마법을 부리는 여신 말이지요. 오디세우스는 다른 것보다 먼저 끝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하데스에서 만났던 가장 어린 부하 엘페노르를 기억하십니까? 엘페노르는 키르케의 궁전 지붕에서 떨어져 목이 풀어졌습니다. 그의 죽음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엘페노르의 영혼은 하데스로 내려갔습니다. 장례조차 치러주지 못한 상태였지요. 엘페노르는 오디세우스에게 자신을 화장해달라는 간청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뗄나무를 베

0: 하다 화장용 장작 더미를 쌓고 해안가에서 엘페노르의 시신을 태웠습니다. 그날 밤 키르케는 홀로 오디세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시련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다가올 위험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라 홀로 견뎌내야만 하는 시련이라고 말했습니다. 키르케가 경고한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세이렌들이었습니다.
1: 그대는 먼저 세이렌들에게 가게 될 것이니 그녀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간을 홀린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에게 다가갔다가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결코 돌아가지 못하리니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기뻐하며 그의 곁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지요.
0: 그리고 키르케는 세이렌을 무사히 지나더라도 그 너머에 더 잔혹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쪽 봉우리의 안개 속에는 머리가 여섯 개 달린 괴물 스킬라가 숨어있고 반대편 봉우리 밑에는 거대한 소용돌이 카립디스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키르케는 무서울 정도로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카립디스를 결코 지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 그러니 스킬라의 봉우리에 바짝 붙어 배를 몰아 재빨리 지나가세요. 배 안에서 여섯 전우를 잃고 슬퍼하는 것이 모두를 한꺼번에 잃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0: 이 얘기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물었지요.
2: 내가 카립디스를 빠져나오면서 스킬라가 공격할 때 내 부하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0: 키르케는 전사로서 자부심에 가득 찬 오디세우스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스킬라는 필멸자가 아니라 맞서 싸울 수 없는 불멸의 재앙이라고요. 스킬라로부터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키르케의 경고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함께 그녀가 보내준 순풍을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곧 세이렌의 섬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세이렌의 섬을 무사히 지나갈 오디세우스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으로 밀랍 덩어리를 잘라 모든 부하의 귀에 직접 밀랍을 발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 자신의 귀에는 밀랍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대신 부하들에게 돛대에 자신의 손과 발을 묶게 하고 밧줄 끝을 단단히 고정하게 했지요. 그리고 다시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배가 가까워질수록 오디세우스는 오싹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세이렌들의 초원 위에는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이렌의 노래에 홀려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잊어버린 자들의 유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왜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려 했을까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가 바로 오디세우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데스에 다녀왔고 퀴클롭스와 키르케에 맞섰습니다. 모든 시련은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었죠. 그런 그가 어떻게 세이렌을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세이렌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일에는 트로이아의 모든 고통과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알고 있으니 오디세우스에게 공유하겠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술이나 미모로 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진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 같은 남자에게 진실이란 세상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유혹이지요. 마침내 배가 세이렌의 섬을 지나가자 더 이상 세이렌의 노래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귀에 발랐던 밀랍을 떼어내

0: 더니 그제야 오디세우스를 풀어주었지요. 잠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세이렌의 노래는 왜 그토록 위험할까요? 사실 세이렌의 노래는 트로이아 전쟁의 전사들, 즉 불멸의 명성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여전히 트로이아의 정복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미 변해버린 세상에서 이 노래는 더 이상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노래일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는 순간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탁월한 지략인 메티스를 발휘합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노래가 주는 지혜만을 영리하게 취하지요. 이를 통해 그는 과거의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영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름 대신 귀환의 길을 택한 오디세우스처럼 내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세이렌의 노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이렌의 섬을 지나자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깎아지는 절벽에 부딪히며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두 봉우리 사이에 좁은 해협이 있었습니다. 해협의 한쪽 봉우리, 그 중간에는 안개로 덮인 동굴이 있었고 그곳에 스킬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스킬라는 발이 12개, 목이 6개, 각 머리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3줄씩 있었지요. 반대쪽 봉우리 밑에는 카립디스가 있었습니다. 카립디스는 하루에 3번 바닷물 전체를 빨아들였다가 다시 뱉어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에게 키르케의 경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6명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혹한 짐을 오디세우스는 홀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가 해협에 들어섭니다. 한쪽에서는 카립디스가 검은 바닷물을 들이켜며 포효하고 반대편 봉우리는 아직 조용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두 개의 창으로 무장하고 뱃머리로 나아가 스킬라가 먼저 모습을 드러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카립디스가 바닷물을 빨아들였다가 토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1: 마치 돌출된 바위 위에 낚시꾼이 작은 물고기들을 속이려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낚시꾼이 긴 낚싯대 끝에 솥불을 매달아 바다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낚인 물고기를 파닥거리는 채로 땅 위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 모습처럼 나의 부하들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절벽 위로 끌려올라갔습니다. 스킬라는 동굴 입구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들을 잡아먹었고 그들은 끔찍한 죽음의 사투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향해 두 손을 뻗었습니다. 바다의 길을 탐험하며 내가 겪은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그것은 내 눈이 목격한 가장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0: 6명의 부하들이 단 한순간에 갑판에서 낚여 올라갔습니다. 6개의 목이 동시에 동굴에서 뻗어나와 각각 한 명씩을 낚아챘습니다. 티클롭스를 속이고 하데스의 심연에서 돌아온 자, 세이렌의 유혹마저 견뎌낸 영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뱃머리에서 창을 든 채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이전까지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어떤 공경에서도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스킬라와 카립디스 사이에서 오디세우스는 어떤 위험은 결코 피할 수 없으며 그저 견뎌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실은 그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떼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데스의 집에서 만났던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태양신의 소떼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그 엄중한 경고 말입니다. 과연 오디세우스와 전우들은 테이레시아스와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저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시지요.

0: 우리는 오디세우스와 함께 참으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인 거인들의 위협과 저승의 그림자, 그리고 괴물들이 포효하는 공포의 해협을 지나 마침내 오디세우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말했던 운명의 시험대에 도착합니다. 바로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 트리나키아입니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도 마녀 키르케도 한 목소리로 경고했었지요. 헬리오스의 섬에 닿게 되면 태양신의 솟대에 결코 손대지 말라고요. 이 마지막 금기만 지켜낸다면 그토록 그리던 고향 이타카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죽음보다 지독한 허기가 몰려온다면 과연 인간은 신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을 실은 배는 슬픔과 피로에 젖은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괴물 스킬라에게 여섯 명의 동료를 잃었고 그들의 비명이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각자 죽은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말없이 항해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트리나키아 섬.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떼와 양떼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트리나키아 해안에 발을 내디딘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1: 헬리오스의 소떼에 절대 손대서는 안 되네! 단 한 마리도!
0: 부하들은 지쳐 있었지만 순종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다로 나설 수가 없었지요.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바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포도주도 빵도 사라졌습니다.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고 가까이 오는 새를 사냥했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배고픔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의 들판에서는 헬리오스의 소떼가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소들의 털은 햇빛 아래 눈부시게 일렁였습니다. 살찌고 건강하며 아름답게 살아있는 소들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소들을 매일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약해져 가는데 소들은 먹으며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혹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천천히 자라났습니다. 그날 밤 피로가 오디세우스를 덮쳤습니다. 신들이 그에게 달콤한 잠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불길한 기시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지난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올로스가 준 바람 자루를 싣고 이타카로 향하던 그날 오디세우스는 바로 이 잠 때문에 눈앞에 두었던 고향 땅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목격했습니다. 만약 과거의 비극이 동료들의 탐욕과 오디세우스의 잠이 만난 결과였다면 이번엔 어떨까요? 다시 한번 잠에 빠져버린 오디세우스에게 운명은 이번에도 똑같이 가혹할까요? 오디세우스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 에오릴로코스는 동료들에게 사악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2: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전우들이야, 내 말을 들으시오. 가련한 필멸자들에게 모든 죽음은 가증스러운 법이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일이오. 자, 그러니 우리 헬리오스의 소들 중 가장 좋은 놈들을 몰아다가 넓은 하늘을 다스리는 불멸의 신들께 제물로 바칩시다.
0: 에오릴로코스는 헬리오스의 소떼를 훔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 죽음 사이에서의 선택을 제안했습니다. 섬에서의 느린 굶주림이냐 아니면

0: 신들을 분노케 한 후 파도 속에서 빠른 최후냐. 그것은 교묘했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그들의 파멸을 부르는 씨앗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에오릴로코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둘씩 찬성했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소무리 중 가장 빛나고 좋은 소들을 골라 트리나키아 해안에서 도축을 하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아침 공기 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름의 달콤한 향기가 그를 휘감았고 그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냄새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울부짖으며 신들에게 외쳤습니다.
1: 아버지 제우스여! 그리고 영원히 축복받은 다른 신들이시여! 진실로 당신들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무자비한 잠에 빠뜨리셨나이다! 그 사이 뒤에 남겨진 내 전우들은 이토록 끔찍한 일을 꾸미고 말았나이다!
0: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들이 죽임을 당했고 신들은 이미 그 모든 죄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공포스러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소들의 가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굴 위 꼬챙이에 꿰인 고기들은 날것과 익은 것을 가릴 것 없이 살아있는 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앙이 휘몰아칠지 오디세우스로서는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트리나키아 섬을 떠나는 날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서둘러 돛을 올리고 너른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지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신의 무시무시한 진노였습니다.
1: 바로 그때 제우스께서 천둥을 울리며 배 위로 벼락을 던지셨습니다. 배는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선수에서 선미까지 온통 뒤흔들렸고 유황 연기로 가득 찼으며 내 전우들은 모두 배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바다새처럼 검은 배 주위의 파도 위를 떠올랐고 신은 그들에게서 귀환의 기회를 영영 앗아갔습니다.
0: 배는 사라졌고 헛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를 잡아먹은 자들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파도가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오디세우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배도,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도, 그리고 그의 희망까지도 말이죠. 12척의 함대를 이끌고 당당히 트로이아를 떠났던 오디세우스는 이제 난파선의 잔해 조각 위에 홀로 떠 있었습니다. 9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열흘째 밤에 신들은 오디세우스를 오기기아 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를 곱게 따은 칼립소가 살고 있었으니 그녀는 인간의 말을 하는 두려운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남편으로 삼고 싶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칼립소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고향으로의 귀환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그의 감미로운 생명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오기기아 섬에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한 세월 말입니다. 마침내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신들의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아테네는 오디세우스를 위해 탄원했고 드디어 제우스가 틀어주었습니다. 제우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오기기아 섬으로 보내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를 보내라고 명했지요. 그리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최후의 제안을 했습니다.
2: 제우스의 혈통을 이어받은 나이를 패스하되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그대는 진정 지금 당장 그토록 그리운 고향 땅으로 가고 싶으신 건가요? 정 가야겠다면 부디 잘 가세요. 하지만 그대가 고향 땅에 닿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더 겪어야 하는지 진심으로 알게 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며

0: 이 집을 지키고 불멸의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1: 다시는 늙지도 죽지도 고통받지도 않는 삶. 그것은 필멸자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이타카를 잇는 것뿐이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나의 고향에 닿기를, 그리고 나의 귀환의 날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워하오. 만약 또 다른 신이 포도주빛 바다 위에서 나를 치신다 해도 나는 고통을 견뎌내는 심장을 가슴에 품고 마땅히 인내할 것입니다. 이미 나는 파도 위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고초를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련 또한 그 고난들에 더해지게 하시오.
1: 오디세우스는 왜 영생을 거절했을까요? 왜 영원한 젊음과 즐거움 대신 고통과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오디세우스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임을 말이지요. 그는 유한한 것, 필멸하는 것, 불완전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뗏목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7년 만에 고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포도주빛 바다 위를 항해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디세우스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의 분노를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개의 허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배를 채워야 하는 허기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채워야 하는 허기입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첫 번째 허기를 견디지 못해 결국 파도 속에서 파멸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견뎌냈습니다. 그의 두 번째 허기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향한 그의 갈망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컸으며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디세우스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이타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3: 달에도 가봤으니 이제 다음 목표는 역대 가장 빠른 칩을 만들어내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를 탑재해 더 탁월한 저조도 사진 촬영과 편집을 가능케 하는 것. 달까지 다녀온 뒤 다음 목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4: 피로회복이 부족하다면
5: 아로라민 골드원. 육체 피로, 눈의 피로, 관절통까지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불설 티아민. 아로라민 골드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아로라민 골드원 주세요. 일동제약.
6: 숲의 바람 속에서 나는 다시 맑아지는 일상을 만날 거야.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 더파인 프리미엄.
1: 오늘 우리는 오디세우스가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던 고향 이타카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10년간의 전쟁과 10년간의 방랑을 이어가는 동안 그의 왕자는 비어있었고 그의 가족은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궁전은 100명이 넘는 구원자들이 침범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가축들을 잡아먹으며 연애를 벌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탕진하고 있었지요. 이 남자들은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말하며 페넬로페가 새로운 남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이타카의 왕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어떨까요? 20년 동안 페넬로페는 희망을 굳게 붙잡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책략과 전략으로 구원자들을 따돌리며 시간을

말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책략은 바로 수위를 짜는 일이었습니다.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에게 시아버지의 수위가 완성되면 남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들이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페넬로페는 낮 동안 짠 부분을 매일 밤 다시 풀어버렸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녀는 그들을 속였고 수위는 결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녀 중 한 명이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속임수를 알아차린 구원자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페넬로페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어땠을까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로 떠날 때 텔레마코스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100명이 넘는 구원자들이 집안을 장악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텔레마코스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위협하며 텔레마코스를 아이 취급했지요. 텔레마코스는 무력감을 느끼며 분노했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오디세우스를 잊지 않았지요. 아테네는 오디세우스의 옛 친구인 멘테스로 변장해서 텔레마코스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는 죽지 않았으며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텔레마코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가서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찾으시오. 필로스로 가서 현명한 노왕 네스토르를 만나고 스파르타에서 메넬라우스를 방문하시오. 어쩌면 그들이 오디세우스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오. 생애 처음으로 텔레마코스는 가슴 속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그는 곧바로 선원들을 모아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헤매는 동안 오디세우스는 포도주빛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17일 동안 바람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18째 날 포세이돈인 오디세우스를 발견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무시무시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파도는 산처럼 솟구치고 뗏목은 산산조각 났으며 오디세우스는 거친 바다에 내던져졌습니다. 이틀 밤낮 동안 그는 파도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사는 섬의 해안가로 떠밀려왔습니다. 탈진에 죽음 직전이었던 오디세우스를 해변에서 발견한 이는 알키노우스 왕의 딸 나우시카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이 낯선 이에게 옷과 음식을 주고 아버지의 궁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대한 연애를 베풀어 그를 예우했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과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키르케와 세이렌, 스킬라와 카립디스, 헬리오스의 소떼와 칼립소까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 감동한 파이아케스인들과 알키노우스 왕은 그의 귀향을 돕기로 약속합니다. 파이아케스인들은 배에 선물을 가득 싣고 오디세우스를 고향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이 배는 이타카의 해안에 닿았지요. 선원들은 잠든 오디세우스를 조심스럽게 받들어 해변의 모래 위에 뉘어놓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잠에서 깨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섬을 안개로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테네가 나타나 진실을 말하지요. 그가 드디어 이타카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테네가 지팡이로 그를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탄력있던 팔다리에 고운 살결을 시들게 했고 머리 위에 금빛 머리카락을 없애버렸으며 온몸에는 노인의 살갗을 입혔습니다.

0: 또한 이전에는 그토록 아름다웠던 그의 두 눈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다른 옷을 입혔으니 그것은 더러운 연기에 그을려 때가 찌든 형편없이 해지고 누더기가 된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를 늙은 거지로 변장시킨 아테네는 오디세우스에게 그의 하인인 돼지치기 에오마이오스의 오두막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돼지치기의 오두막을 방문하는 것은 오디세우스의 최종 점검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조차 거지로 변한 오디세우스를 몰라본다면 구원자들을 완벽히 속일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또한 오디세우스는 함께 싸울 진정한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돼지치기의 속내를 파악하면서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지요. 거지가 된 왕. 돼지치기는 과연 오디세우스를 알아볼까요? 에오마이오스는 거지 차림의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진 못했지만 신성한 환대의 법도에 따라 이방인에게 고기와 포도주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내어주며 마치 오디세우스를 대하듯 낯선 일을 대했지요. 에오마이오스는 오랜 세월 오디세우스에게 충성을 다해온 하인이었습니다.
1: 내가 어디를 가든 그렇게 인자한 주인님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나를 낳아주시고 직접 길러주신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간단들 말이지요. 이제는 그분들을 내 눈으로 직접 뵙고 고향 땅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내가 그토록 슬퍼하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떠나버린 오디세우스 주인님을 향한 그리움이 나를 온통 사로잡고 있지요. 낯선이여, 그분이 비록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나는 그분의 이름을 경외심 없이는 부를 수 없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마음 깊이 보살펴 주셨던 분이니까요. 비록 그분이 지금 이곳에 없으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나의 사랑하는 주인님이라 부른답니다.
0: 이타카의 가장 낮은 곳, 돼지치기의 오두막에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단순히 왕이나 전사가 아니라 사랑받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디세우스가 돼지치기의 오두막에서 지내는 동안 아버지를 찾아 여정을 떠났던 텔레마코스가 돌아왔습니다.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에서 노장 네스토르를 만나 트로이아 전쟁에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메넬라오스와 헬레네와 함께 앉아 영웅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존경을 받는지 배웠지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테네가 왜 텔레마코스를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여정을 떠나게 했는지 말입니다. 텔레마코스는 더 이상 무력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아버지 곁에서 함께 싸울 전사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테네는 오디세우스의 귀한만을 돕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와 나란히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테네는 텔레마코스를 이타카까지 안전하게 인도했고 궁전이 아닌 돼지치기의 오두막으로 가장 먼저 찾아가게 했습니다. 돼지치기가 텔레마코스의 무사 귀환을 알리러 궁전으로 떠났고 텔레마코스와 거지로 변한 오디세우스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아테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테네가 지팡이로 오디세우스를 건드리자 텔레마코스 앞에는 강하고 고귀하며 위엄 넘치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그가 틀림없이 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0: 오디세우스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텔레마코스는 고귀한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무치는 비탄의 그리움이 솟구쳤습니다. 그들은 구슬피 울어댔으니 새들이나 수염술이 구분부리의 독수리보다 더 격렬하게 사냥꾼들이 아직 깃털도 다 나지 않은 새끼들을 둥지에서 가로챘을 때처럼 그토록 애처로운 눈물이 그들의 눈썹 아래로

0: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트로이아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왔습니다. 돼지치기의 사랑과 충성을 확인하고 아들인 텔레마코스와 뜨거운 재회도 나눴지요.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의 궁전을 차지하고 있는 구원자들도 몰아내야 하고 아내인 페넬로페의 마음도 확인해야 하지요. 오늘 오디세우스는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드디어 궁전에 들어갑니다. 돼지치기의 오두막에서 재회의 눈물이 마를 무렴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텔레마코스는 궁전 안에 구원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말했지요.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당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아테네가 우리 곁에 있고 제우스가 직접 도우실 것이라고요.
1: 그러니 지금은 동이 트는 대로 집으로 돌아가 저 오만한 구원자들 무리에 합류하거라. 나중에 돼지치기가 나를 비참하고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시내까지 인도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집안에서 나를 모욕하더라도 내가 학대당하는 동안 내 가슴속의 심장은 꼭 참아내야 한다. 설령 그들이 내 발을 잡아 궁전 밖으로 끌고 가거나 내게 물건을 던져 나를 때리더라도 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끝까지 견뎌내야만 한다.
0: 진정한 승리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더 큰 뜻을 위해 굴욕까지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는 집을 되찾을 준비를 합니다. 다음 날 오디세우스와 돼지치기가 궁전문에 다다랐을 때 거름더미 위에 누워있던 노세한 사냥개 한 마리가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직접 길렀던 아르고스였습니다. 거기에 사냥개 아르고스가 벌레들로 뒤덮인 채 누워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곁에 서있는 오디세우스를 알아본 순간 아르고스는 꼬리를 흔들고 두 귀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돌려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잠시 후 아르고스는 20년 만에 만난 주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오디세우스의 충견이 거름더미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은 그가 없는 동안 그의 집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궁전에 들어섰습니다. 구원자들은 역시나 그의 재산을 축내며 연애를 벌이고 있었지요.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그들 사이를 다니며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가 제안한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구원자가 자비를 베풀고 어느 구원자가 잔인함을 보이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못해 음식을 주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2: 어떤 신이 우리의 잔치를 망치려고 이런 재앙덩어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없는 거지로구나.
0: 그러자 기지가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뒤로 물러나며 말했지요.
3: 아, 이제 보니 당신은 그 아름다운 외모에 걸맞은 지혜는 갖추지 못한 모양이구려.
0: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하자 구원자 중 한 명인 안티노우스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발받침대를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오디세우스의 오른쪽 어깨뼈를 정통으로 때렸지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침묵 속에서 복수를 다짐하며 바위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구원자에게 맞자 가슴 속에 커다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침묵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복수를 꾀했지요. 한때 무력한 분노만을 느꼈던 소녀는 이제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절제된 분노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날 밤 페넬로페가 늙은 거지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돼지치기로부터 그가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오디세우스가 입었던 옷, 황금 장식이 달린 브로치, 그의 동료들까지 완벽하게 묘사했지요. 거지의 말을 들은 페넬로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페넬로페를 보며 그녀의 사랑이 절대 시들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지는 그녀에게 오디세우스가 살아있고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이번 달 안에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페넬로페는 늙은 유모 에오리 클레이아를 불러

0: 거지의 발을 씻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유모는 발을 씻기던 중 거지의 다리에 난 흉터를 만지게 됐지요. 오래전 멧돼지가 하얀 엄니로 오디세우스를 들이받아 생긴 흉터였습니다. 노파는 두 손바닥으로 그의 다리를 감싸주다가 손끝의 감촉으로 그 흉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발을 놓아버렸고 다리가 대야 안으로 떨어지며 청동 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대야가 기울어지며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영혼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고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목소리가 가로막혔습니다. 늙은 유모는 자신의 왕이자 자신이 길러낸 아이였던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았던 거지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입을 여는 순간 오디세우스가 속삭였습니다.
1: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0: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테네가 페넬로페의 주의를 돌려놓았기에 페넬로페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페넬로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궁전에 남아있는 오디세우스의 활로 활 속의 시합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12개의 도끼를 세워놓고 그 12개의 도끼 구멍을 모두 통과하도록 화살을 쏘곤 했었습니다. 어떤 구원자든 이 일을 해내는 자가 그녀의 남편이 될 것이었지요. 페넬로페는 청동과 금 그리고 철로 된 남편의 보물들이 보관된 보물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디세우스의 활과 화살들이 담긴 화살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무릎 위에 활 케이스를 올려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의 활을 꺼냈습니다. 한참 동안 서럽게 통곡한 뒤 그녀는 당당히 대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오만한 구원자들 무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뒤로 굽은 활과 화살통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신음을 암겨주는 화살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페넬로페는 누구든 활 시위를 당겨 화살이 12개의 도끼 구멍을 통과하면 오디세우스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나 그를 따르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구원자들이 나서기 전 텔레마코스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텔레마코스가 땅에 긴 홈을 파내더니 직접 12개의 도끼를 세우고 주변의 흙을 단단히 다렸습니다. 구원자들은 깜짝 놀라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이 도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마치 예전부터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정렬해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직접 활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지요. 그는 활을 당기려는 열의로 세 번이나 활을 떨게 했지만 세 번 모두 힘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활 시위를 걸어 화살을 도끼 구멍에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네 번째 시도에서 그는 온 힘을 다해 활 시위를 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고개를 저어 반대 의사를 표하며 열의에 찬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무력했던 한 소년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진짜 힘을 기르게 된 것이었지요. 그 후 구원자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활을 불에 쬐거나 돼지 기름을 발라가며 온 힘을 다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활은 시위를 풀어놓으면 활대가 바깥쪽으로 완전히 휘어버리는 곡궁 형태였습니다. 화살을 쏘려면 엄청난 힘으로 우선 활대를 안쪽으로 깊게 구부려 시위를 걸어야만 했지요. 그들은 시위를 걸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거지가 말했습니다.
1: 나도 해봐도 되겠소?
0: 구원자들이 거지를 비웃었습니다. 안티노우스는 분노했지요. 거지가 성공한다면 자신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넬로페가 모든 손님은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며 중재했고 거지도 활 시위를 당겨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마코스는 어머니 페넬로페에게 활은 남자들의 일이니 방에 가 있으라고 했지요. 아들의 권위에 놀란 페넬로페는 그 말에 따랐습니다. 거지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활을 살폈습니다. 그가 활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핀 뒤 마치 리라 연주와 노래에 능숙한 악사가 새 줄감개에 양의 내장을 꼬아

만든 줄을 가볍게 매듯 오디세우스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 거대한 활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고는 오른손으로 시위를 튕겨 시험해보자 그것은 제비의 울음소리처럼 감미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활이 마치 주인을 알아본 듯 너무나 쉽고 부드럽게 시위가 걸렸습니다. 구원자들은 얼어붙었지요. 그들은 갑작스러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거지를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들의 왕 제우스가 엄청난 벼락을 내리쳤습니다. 하늘이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자 이제 곧 벌어질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시위에 화살을 걸고 활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아 그대로 화살을 날려보냈습니다. 화살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살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날아가 첫 번째 도끼 구멍을 지나 두 번째, 세 번째, 열두 개의 구멍을 완벽한 일직선으로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텔레마코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칼과 창을 움켜쥔 채 아버지의 곁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소년이 아니라 왕의 첫 번째 전사였습니다. 무장한 아버지와 아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100명이 넘는 구원자를 상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지요. 다음 시간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자신의 집을 되찾고 페넬로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지 오디세이아의 마지막 이야기와 함께해 주십시오. 카이레.

0: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나기 마련이지요. 지난 시간 오디세우스의 활시위는 당겨졌고 화살은 12개의 도끼 구멍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의 활쏘기 시합은 오디세우스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에게는 아직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오늘 12,000줄이 넘는 제 서사시에 장엄한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그 모든 방랑과 고통 끝에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진정한 귀향을 이루어내는지 말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살이 12개의 도끼 구멍을 통과하고 오디세우스는 누더기를 벗어던졌습니다. 거지가 왕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오디세우스는 활과 화살 가득한 화살통을 들고 대전의 문턱 위로 뛰어올라 첫 번째 복수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오디세우스에게 발받침대를 던지며 모욕했던 구원자 안티노우스를 향했습니다. 포도주가 든 황금잔을 들어올리던 안티노우스의 목에 화살이 관통했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다른 구원자들은 너무 놀라서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최후의 심판을 선언했지요.
1: 너희는 내가 트로이아 땅에서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내 가산을 축내고 여정들을 강제로 범했으며 내가 살아있는데도 내 아내에게 몰래 구원했지. 너희는 넓은 하늘을 지배하는 신들도 훗날 닥쳐올 사람들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 모두에게 파멸의 밧줄이 단단히 조여졌다.
0: 놀란 구원자들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축낸 모든 음식과 포도주에 이자까지 보태어 전부 갚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복수를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암피노모스가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를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문 앞에서 물러나기를 바라며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텔레마코스가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창을 던져 뒤쪽 어깨 사이를 맞췄고 청동창 끝은 그의 가슴을

0: 관통했습니다. 암피노머스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이마로 땅바닥을 정면으로 내리찧었습니다. 후원자들 앞에서 떨던 소년 텔레마코스가 노련한 전사처럼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에게 걸맞은 사내가 되었지요. 그러고 텔레마코스는 무구들이 놓여있는 방으로 가 방패 넷과 창 8자루, 말총 장식이 달린 청동투구 넷을 챙겼습니다. 그것들을 아버지와 그들을 돕는 충직한 돼지치기 소치기에게 건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활 쏘기 시합 전 돼지치기와 소치기에게 이미 자신의 정체를 밝혔답니다. 어느덧 오디세우스는 화살이 다 떨어지자 활을 벽에 세워놓고 무구를 착용했지요. 그는 자신의 어깨에 네 겹의 가죽을 덧댄 방패를 맸습니다. 육중한 머리 위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말갈기 장식 투구를 썼는데 그 장식이 그의 머리 위에서 무시무시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청동촉이 달린 육중한 창 두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제우스의 딸 아테네가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인 멘토르로 변장해 나타났습니다.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 돼지치기와 소치기를 향해 날카로운 창을 던졌지만 아테네는 그 모든 창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자들이 던진 창은 문설주와 문을 맞히거나 벽에 부딪혀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반면 오디세우스 일행이 던진 창은 던지는 족족 구원자들을 맞혔습니다. 아테네는 그에게 구원자들을 남김없이 처단하라고 명한 후 제비의 모습으로 대전 천장을 향해 날아올랐지요. 여신은 대전의 천장 높은 곳에서 아이기스 방패를 들어올렸습니다. 아이기스는 대장간의 신 헤파이토스가 제우스를 위해 만든 방패였습니다. 아이기스 방패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전투가 단순히 인간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신성한 정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구원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대전 안을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 일행이 그들을 덮쳤고 대전 곳곳은 온통 피로 넘쳐 흘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과 내통했던 여종들까지 살육한 뒤 불과 유황으로 궁전을 철저히 정화했습니다. 한편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녀는 위층에서 내려와 오디세우스와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기다린 끝에 매우 신중해진 페넬로페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페넬로페는 하나의 시험을 떠올렸답니다.
1: 자, 에우리 클레이아여, 견고한 침실 밖으로 그가 직접 만든 튼튼한 침대를 내어다 그를 위해 잠자리를 마련해드리세요. 침대를 그곳으로 옮기고 그 위에 침구와 양털, 외투와 밝은 덮개를 깔아드리세요.
0: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울컥 화를 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2: 부인이여, 참으로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구려. 누가 내 침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단 말이오? 신이 직접 오셔서 뜻대로 옮기지 않는 한 아무리 숙련된 장인이라도 그것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0: 오디세우스가 침대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지요.
2: 안뜰에는 잎이긴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소. 그 기세가 강건하고 싱싱하며 굵기는 기둥과 같았다오. 나는 그 나무를 둘러싸고 방을 지었지. 빈틈없는 돌들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고 잘 맞는 문을 달아 방을 완성했소. 그러고 나서 나는 올리브나무에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쳐냈고 밑동부터 줄기를 다듬어 자기로 매끄럽고 정교하게 깎아 기둥을 세웠소. 그러고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지. 그 기둥을 시작으로 나는 침대를 깎아나가 완성했다오.
0: 오디세우스의 말을 듣자 페넬로페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목을 껴안고 그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지요. 살아있는 대지에 뿌리박힌 올리브 침대는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을 상징하는 완벽한 징표였습니다. 기나긴 이별 속에서도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깊은 뿌리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긴 이별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내와 재회한 오디세우스는 홀로 과수원을 가꾸고 있는 아버지 나에르테스를 찾아갔습니다. 영웅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왕이었던 나에르테스는 남루한 차림을 한 채 아들이 죽었다고 믿으며 슬픔을 견디고 있었지요. 오디세우스는 슬픔에 잠긴 늙은 아버지를 보고 배나무 밑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에르테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목을 끼어안고 감격에 겨워 그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아버지가 기운을 차리자 오디세우스는 과수원 가까운 곳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텔레마코스와 충직한 하인들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편 재빠른 소문은 도시 곳곳을 누비며 구원자들이 맞이한 끔찍한 죽음과 운명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구원자들의 가족이 보복을 위해 무고를 챙겨들고 오디세우스가 있는 과수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 그리고 늙은 아버지 라에르테스는 청동 갑옷을 갖춰입고 결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멘토르로 변장한 아테네도 그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지요. 오디세우스는 아들인 텔레마코스에게 말했습니다. 텔레마코스, 이제 너는 최고의 전사들이 시험대에 오르는 이 전쟁터에서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너는 네 조상들의 가문에 결코 수치를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부터 온 세상에서 힘과 용맹함으로 이름을 떨쳐왔느니라.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만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이 기상으로 우리 가문에 결코 수치를 안겨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그 말에 나에르테스는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자비로운 신들이시여, 오늘이 제게 어떤 날입니까? 기쁨이 넘치나이다. 먼저 나에르테스가 창을 던져 구원자 안티노우스의 아버지인 에우페이테스의 투구를 꿰뚫어버렸습니다. 그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지요. 그러자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가 칼과 양날창으로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인 나에르테스, 현재의 영웅인 오디세우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인 텔레마코스가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그때 아테네가 말했습니다.
3: 이타카인들아, 이제 고통을 안겨주는 싸움을 멈추어라.
0: 아테네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지자 겁에 질린 사람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시로 달아났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들을 뒤쫓으려 했지만 제우스가 벼락을 내려 아테네의 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3: 제우스의 혈통이자 지략이 뛰어난 자,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여, 이제 그만 손을 거두어라. 전쟁을 멈추어라. 멀리서도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제우스, 곧 크로노스의 아들이 내게 진노하시지 않도록 말이다.
0: 아테네의 말에 오디세우스는 순종했고 아테네가 양측 사이에 평화의 맹세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칼을 내려놓음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해피엔딩 뒤에 감춰진 불안도 보아야 합니다. 이 평화는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요. 오디세우스는 왕권과 가문을 재건했지만 유력한 가문의 후계자들을 모두 처단했고, 또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에 따라 다시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이로써 오디세우스의 긴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저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는 한 인간이 어떻게 고통과 유혹을 이겨내고 어떻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곳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끝없는 방랑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이타카를 향해 길을 찾고 있습니까? 오디세우스는 여정의 끝에서 복수 대신 용서를,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란 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영혼을 되찾는 일임을 가르쳐 주었지요. 여러분도 오디세우스처럼 삶이라는 여행에서 언젠가 평온한 안식처에 닿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이 장엄한 서사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이레!

0: 박찬욱씨네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 박찬욱이고
0: 김종다
2: 리아킴 후에 이 케이팝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0: 어색하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는 그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0: 세상의 영광은
1: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s bigger.
2: 준비되셨어요?
3: 하크 준비됐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4: Creation of a champion.
3: 99.9% 확정이야. 확정.
5: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는데.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

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왕국을 지배하려면 용맹해야 합니다. 맹렬한 전사이자 날렵한 사냥꾼이어야 하죠. 하지만 어미는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먹이를 구해주고 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해야 하죠. 여기 이 암컷 호랑이는 자신만의 영토를 구축하고 그곳에 대를 이을 유전자를 남기려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인도의 심장부 마할라슈트라입니다.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세워진 요새와 장벽들 이젠 풀로 뒤덮여버렸죠. 과거 이곳을 지배했던 옛 군주들의 흔적입니다. 이렇듯 권력은 영원할 수 없는 법. 오늘날 이곳은 완전히 다른 왕국이 됐죠. 이제 이 영토의 진짜 주인은 호랑이입니다. 야생에 남은 벵갈 호랑이는 3,000마리도 채 되지 않죠. 호랑이들은 사냥감이 풍부하고 짝짓기를 하기 좋은 영토를 찾아 헤맵니다. 인도 중부에서 파도바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도 없죠. 이 낙원의 지배자는 릴라입니다. 녀석에겐 생후 18개월 된 새끼 4마리가 있는데 아직은 어미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녀석이 있습니다. 가장 몸집이 작으면서도 제일 겁이 없는 녀석. 바로 마야입니다. 형제들보다 훨씬 독립심이 강하고 대담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형제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날 타도바를 제패할 녀석의 미래를 암시하는 셈이죠. 어미 릴라는 타도바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호령합니다. 강과 가파른 절벽, 그리고 다섯 개의 풍부한 물웅덩이가 있죠. 이 모든 환경이 수많은 동물들, 즉 먹잇감을 불러모읍니다. 점박이 사슴, 가우르, 삼바 사슴까지. 마야와 형제들에겐 그야말로 완벽한 낙원인 셈이죠.

어미 릴라는 사냥의 명수입니다. 어미 곁에 있는 한 새끼들은 두려울 게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간 릴라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밀렵꾼의 표적이 된 게 분명하죠.

남겨진 형제들은 며칠째 숲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야의 강인한 생존 본능이 빛을 발하죠. 녀석은 형제들을 뒤로 한 채 어미가 다스리던 영토의 중심부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직 어리기에 거대한 시련을 마주할 거란 건 뿔을 보듯 뻔하죠.

이제 사냥을 대신해 줄 어미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이 먹다 버린 고기를 찾아 헤매죠. 하지만 무사히 성체로 자라나려면 찌꺼기에만 의존할 순 없습니다. 직접 사냥에 나서야만 하죠. 마야는 몇 달 동안 숲을 떠돕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스스로 배우고 야생에 적응해 나가죠. 어미에게서 미처 배우지 못한 생존 기술들을 온몸으로 부딪혀 깨우쳐야 합니다. 마야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무사히 청소년기로 접어들었네요. 극심한 허기가 녀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한낮의 기온은 섭씨 45도. 돼지가 숨막힐 듯 타들어가죠. 모두가 물가로 모여들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백심은 사냥할 의도가 없는 채 무심하게 거리를 좁히는 거죠. 근처에서 야생 멧돼지 무리가 풀을 뜯고 있네. 녀석들이 물가로 향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멧돼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날카로운 엄니를 가졌고 황소만큼 힘이 세지만 다행히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서투른 사냥 솜씨. 덮치는 방향을 잘못 잡았네. 완전히 제압하는데 무려 30분이나 걸립니다. 경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멧돼지 역시 갈증에 지쳐 힘이 빠진 상태죠. 목덜미를 노려야 한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마침내 사냥에 성공합니다. 이건 여러모로 대단한 성과죠. 배를 채웠고 자신감이 붙었으며 어미의 영토가 이제 자신의 것임을 확실히 증명해냈으니까요.

호식을 마친 후 남은 먹잇감을 숨깁니다. 이 멧돼지 한 마리면 며칠은 거뜬히 버틸 수 있죠. 착할과 승냥이 때 그리고 다른 호랑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숲을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 은폐합니다. 이제 마야는 성체가 됐죠. 그렇다면 수컷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암컷 호랑이들은 보통 자신의 영토에 머물지만 지배자 수컷들은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여러 암컷의 영토를 아우르는 거대한 구역을 순찰합니다. 풍부한 물과 넘쳐나는 먹잇감. 어떤 수컷이든 이 풍요로운 왕국을 탐낼 수밖에 없죠. 이토록 거대한 영토를 홀로 차지한 암컷을 가만둘 리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수컷이 도착하네요.

마야의 깊은 곳에서 번식 본능이 깨어납니다. 새끼를 낳아야만 이 왕국에 자신의 유전자를 확실히 새길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마야의 유일한 목표죠. 나머지는 번식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맡길 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낸 마야가 가차없이 수컷을 쫓아내죠. 이제 새끼를 키우는 건 오롯이 어미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혹독한 온순 우기부터 버텨내야 하죠. 석 달 동안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숲의 지형이 뒤바뀌고 동물들의 움직임도 자취를 감췄죠. 하지만 마침내 비가 찾아들자 동물들이 은신처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야 역시 굴 밖으로 나오는데 곁엔 갓 태어난 새끼 두 마리도 있죠. 이제 어미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 어미의 삶이 쉽지만은 않죠. 지금까지는 단독 생활에만 익숙했으니까요. 사냥을 나설 때면 어린 새끼들만 숨겨둔 채 너무 자주 자리를 비웁니다. 아직 요령이 없는 초보 어미의 서툰 대처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낙원 같지만 이 낙원에도 잔혹한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빼앗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곳 얽히고 설킨 냉혹한 생태계의 섭리죠.

이곳 야생에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사육을 벌인다. 마야가 홀로 사냥을 나간 사이 불청객이 다가옵니다. 야생 들깨 승냥이 무리죠. 녀석들은 쪽수를 무기삼아 거대한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호랑이와 먹이를 두고 다투는 아주 치명적인 사냥꾼이죠. 게다가 새끼 호랑이를 죽여 미래의 경쟁자를 미리 제거합니다. 기회만 생기면 말이죠. 늘 그렇듯 마야는 사냥을 나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새끼들이 굴 밖으로 나오자 승냥이 떼가 그 모습을 포착한다.

깊은 밤이 되도록 어미는 애타게 새끼들을 부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마야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어미로서의 짧은 경험이 허무하게 끝이 났죠. 왕국을 지배하는 여왕이 됐지만 이어갈 핏줄이 없습니다. 돌볼 새끼가 사라지자 마야의 몸은 곧바로 새로운 짝을 맞이할 채비를 합니다. 떠돌이 수컷이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녀석도 잘 알고 있죠. 마야는 수컷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짝이니까요. 건기의 나른한 열기가 절정에 달할 무렵 방랑자 수컷이 찾아옵니다.

계절이 바뀔 채비를 하고 마야는 숲속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추죠. 곧 모든 동물이 은신처를 찾아 나섭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공기가 습해지더니 마침내 온순 우기가 돌아왔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뒤바꿔 놓을 엄청난 폭우지. 공작새가 화려한 깃털을 뽐냅니다. 대지엔 새로운 활기가 넘쳐 흐르죠. 이미 사방은 물바다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과 동물들과 달리 호랑이는 물을 아주 좋아하죠. 매일 기온이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인도 중부에서 물가는 더위를 식혀주는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물을

하시고 장난을 치며 휴식을 취하죠. 비가 그치고 날이 가물수록 녀석들은 더욱 물가로 몰려듭니다. 땅이 마르고 다시 이동하기 수월해질 즈음 마야가 새로운 식구를 데리고 나타나네요. 세 마리의 새끼가 이 영토에 대한 마야의 지배력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져주죠. 마야는 잠시 사냥을 멈춥니다.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새끼들 곁을 철저히 지키네요. 마야의 철저한 보호 속에 새끼들은 무사히 생후 6개월을 넘깁니다. 풍부한 먹이와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즐거운 놀이까지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죠.

새끼들은 서로의 귀를 밟으며 사냥 연습을 하거나 겁없이 어미에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마이아는 연약했던 새끼들이 사나운 맹수로 성장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죠. 녀석들은 서로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며 실전 같은 사냥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컷 새끼인 볼라가 유독 눈에 띄죠. 어미 곁에 꼭 붙어있는 녀석은 어미의 투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어미가 사냥해온 고기를 흔하게 받아먹을 때죠. 하지만 훗날 이 왕국을 지배하려면 어미가 그랬듯 스스로 먹잇감을 구하러 나서야만 합니다. 멀지 않은 곳,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녀석의 이름은 마카수르. 마야의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몸무게 220kg의 전성기를 맞은 수컷 호랑이가 파도발 풍부한 사냥감들을 탐색합니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네 모두가 탐낼 법합니다. 녀석은 이 땅의 여왕을 유혹하거나 무력으로 정복해야만 하죠. 어느 쪽이든 자신의 핏줄이 아닌 새끼들은 절대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만찬을 즐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끼들은 잠시 쉬고 있죠. 마야가 다시 사냥에 나섭니다. 이제 새끼들이 직접 사냥을 해볼 차례죠. 물론 어미가 완벽하게 판을 깔아줄 겁니다. 문착이라 불리는 짖는 사슴이네요. 완벽합니다. 녀석은 마야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죠.

새끼들이 각자 자리를 잡습니다. 볼라는 물가에서 매복 중이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겁을 줄 차례. 그다음 새끼들이 길목을 차단하죠. 마침내 새끼들 힘만으로 사냥에 성공했네요. 이번에도 볼라가 앞장섭니다.

돌기가 있는 혀로 먹잇감의 털을 말끔히 골라내죠. 마야의 혹독한 생존 훈련이 완벽한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몇 달 후면 이 어린 호랑이들은 독립해 마야의 왕국 안에서 자신만의 영토를 개척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 무렵은 호랑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죠. 그 원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카수르. 녀석이 거리를 좁혀옵니다. 마야의 채취를 쫓아서 말이죠. 아직도 어미 곁을 맴도는 다 큰 새끼들이 몹시 거슬립니다. 녀석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죠. 여왕, 그리고 이 왕국을 통째로 차지하는 것. 마야는 위협이 다가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토를 순찰하고 먹성 좋은 새끼들을 위해 사냥을 나간 상태죠. 새끼들만 남겨둔 채로요. 마카수르가 들이닥칩니다. 수컷인 올라가 가장 눈에 가시죠. 두 암컷 새끼는 뒷걸음질 치지만 볼라는 어미에게서 물려받은 맹렬함을 드러냅니다.

다행히 가벼운 충돌로 끝났네. 볼라는 목숨을 건졌지만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마카수르가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네. 새끼들을 쫓아냈고 영토의 중심부를 장악했죠. 마야가 돌아왔을 때 집은 또다시 텅 비어 있습니다. 낯선 침입자의 냄새만 진동할 뿐이죠. 마야의 두 번째 육아는 여러모로 성공적이었지만 이 왕국의 핏줄을 남기려던 계획은 또다시 물

떠날 생각, 그렇다고 곁을 내줄 생각도 없어 보인다. 결국 종족 번식의 본능이 마야의 경계심을 허물죠. 맹수들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핏줄을 영원히 남기는 것. 마야는 다시 한번 운명의 몸을 맡깁니다. 이번엔 결과가 다르길 바랄 뿐이죠. 어쩌면 마카수르가 곁에 머물며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다른 수컷들과 달리 녀석은 떠나지 않고 있네. 마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테고 이 왕국을 이끌어갈 왕족을 키워낼 기회가 다시 찾아오리란 것을요.

마야에게 찾아온 선물. 두 마리의 새끼네요. 앞선 두 번과는 완전히 다른 육아 환경이죠. 마카수르가 영토를 지켜주는 덕분에 마야는 온종일 새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엔 누려보지 못한 호사죠. 새끼들은 한시도 어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야에겐 녀석들이 최우선이죠. 수컷 호랑이는 보통 남의 새끼를 용납하지 않지만 자신의 핏줄인 이번 새끼들에겐 꽤 관대합니다. 새끼들 덕분에 이 풍요로운 영토에 머물며 마야가 사냥한 고기까지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야생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승냥이 떼가 다시 나타났네요. 이번에 마야가 한 발 빠릅니다. 또다시 녀석들에게 핏줄을 잃을 순 없죠. 승냥이 떼가 물가로 향합니다. 마야가 조용히 뒤를 밟네요. 어린 호랑이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합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호랑이의 가장 완벽한 생존 기술이죠. 승냥이 떼가 재집인 양 활개를 칩니다. 마야는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생각이 없죠. 녀석들이 놀라 달아나며 경고음을 내지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마야의 가족을 건드릴 수 없죠. 어미의 헌신적인 보호 아래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마야는 이제 빈틈없는 사냥꾼이 됐습니다. 어떤 사냥감이든 온 가족을 배불리 먹일 게 필요하죠. 식욕이 왕성한 마카수루까지도요. 풀을 뜯는데 정신이 팔린 사슴무리. 마야는 가장 덩치가 큰 녀석을 표적으로 고릅니다. 촛불에 찔리면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온 가족이 만찬을 즐길 수 있겠네요. 마야가 새끼들을 부릅니다. 녀석들은 고기를 먹기 전 사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죠.

마야는 마침내 노련한 어미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게을리할 순 없죠. 야생의 환경에선 늘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마카수르도 곁에서 영토 방어를 돕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야말로 새끼들이 이 왕국에서 당당히 제 몫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새끼들은 이제 생후 8개월이 됐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미 품에 숨어 지낼 순 없죠. 장난 섞인 거친 몸싸움이 머지않아 녀석들을 강력한 맹수로 만들어줄 겁니다. 녀석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실전 감각을 키워가고 있죠. 어미라면 누구나 공감하듯 혈기왕성한 새끼들을 키우다 보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새끼들은 어느덧 청소년기의 문턱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게 남아있죠. 마야는 사냥 횟수를 늘려 새끼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유도합니다. 작은 먹잇감이라도 직접 사냥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독립적으로 성장할 테니까요.

마카수르는 눈에 띄게 게을러졌습니다. 예전만큼 도움이 되질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은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진 말이죠. 느림보곰 어미와 새끼가 마야의 영토로 흘러들어옵니다. 사실 느림보곰과 호랑이는 서식지가 겹쳐 종종 마주치지만 어미곰이 워낙 공격적이라 호랑이도 굳이 먼저 건드리지 않죠. 하지만 마카수르가 힘자랑을 하고 싶어하네요.

느린 보금이 덩치는 더 작을지 몰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아주 치명적인 무기죠. 범이 곰은 호랑이가 새끼 근처에 널신도 못하게 막아섭니다. 호랑이 입장에선 싸워봤자 얻을 게 하나도 없지만 범이 곰은 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죠. 잔뜩 웅크린 채 방어태세를 갖춘 범위가 없으면 새끼의 삶도 끝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겁에 질린 새끼가 황급히 도망치자 범위 곰의 투지가 불타오릅니다. 당한 만큼 고스란히 갚아줄 기세죠. 7cm에 달하는 난 모양의 발톱으로 무자비하게 핥힙니다. 마카수루가 목을 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거센 반항에 놓치고만 해요. 이 어미고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마카수르가 패했습니다. 게다가 상처까지 입었죠. 여왕의 짝으로는 영 어울리지 않네요. 느린 복음 하나 제압하지 못하면서 영토를 노리는 다른 거대한 수컷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게다가 녀석은 마야의 핏줄도 아니죠. 영토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저 위협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마야가 힘들게 사냥한 고기만 축내면서요. 이 왕국에 허락된 수컷은 단 하나, 바로 마야의 새끼뿐이죠. 이전에 어떤 새끼들보다 지금의 가족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잃을 순 없죠. 이제 마카수르를 쫓아내야 합니다. 새끼들에게 이 왕국을 물려주기 위한 마야의 마지막 관문이죠. 한때 자신의 곁을 지켜준 짝을 제 손으로 몰아내야 하지만 야생에서 핏줄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녀석의 덩치와 힘을 무시할 순 없지. 자칫 부상이라도 입는다면 마야와 새끼들은 사냥을 못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0: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마야의 왕국에 더 이상 마카수르의 자리는 없죠. 가차 없이 쫓아냅니다. 마야는 새끼들과 영토를 모두 지켜냈죠. 파도바 왕국의 미래는 이제 든든합니다. 마야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뤄냈죠. 자신의 유전자를 이을 새끼들을 무사히 지켜낸 겁니다. 이제 다 자란 새끼들은 어미 품을 떠나 이 낙원 어딘가에 자신만의 영토를 개척하겠죠. 어미는 녀석들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제 파루 왕국은 녀석들의 차지죠.
1: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 냄비 포함 스텐 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 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텐 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2: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 냄비 포함 스텐 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 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텐 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 냄비 포함 스텐 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 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텐 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2: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 냄비 포함 스텐 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 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0: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텐 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3: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4: 하루에도 그만 부어 바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5: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6: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7: 위하여!
8: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9: 근데 소문이 다 났어.
10: 토짜가 일냈다고.
11: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12: 한식 먹자, 한식. 한식 먹을 거예요.
13: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1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원.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맵시게 치킨. 크크크.
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4: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떡이랑 같이 먹어봐.
5: 나도.
7: 닭고기가 킥이다.
4: 와, 쫄깃쫄깃하네.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배고파.
4: 잘 어울려.
9: 새 닭떡볶이.
4: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의 소도시에서 바이킹이 되어봅니다. 특별한 고추를 나누며 온 마을이 들썩이는 날도 있죠.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골목마다 촛불을 놓는 사람들.
0: 진짜 예쁘다.
1: 축제에서 축제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10년 전 플라멩코 기타에 매료돼 기타 한 대를 들고 스페인으로 날아갔습니다. 말라가에서 보낸 1년이 저를 플라멩코 기타리스트로 만들었죠. 10년 만에 다시 찾은 스페인. 이번엔 마음껏 즐기러 왔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 차를 타고 2시간, 한여름의 들판이 펼쳐집니다. 빼냐란다 데 두에로는 마드리드 사람들이 하루쯤 도시를 벗어나고 싶을 때 찾는 마을이죠. 남부에서 기타를 배우던 시절에는 북부에 이런 풍경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0: 와, 저는 지금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아주 오래된 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1: 마을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의 성. 그 시작은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0: 와. 와.
1: 촘촘히 이어지는 지붕 사이로 난 길. 오늘 저 길을 따라 불빛들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0: 올라. ¿Vive aquí?
2: No, soy de Barcelona. Bueno, soy he venido a visitar el pueblo de mi abuelo y entonces hemos visto que había el festival de las luces. Bueno, y yo creo que después de cuando esté el festival todo lleno de luces, ¿sí? Habrán, las vistas serán muy bonitas porque estarán todo lleno de lucecitas.

0: Gracias.
1: ¿Eh? Un sitio.
0: Ah.
2: 플라멩코는 원래 그런 음악입니다. 혼자 완성하는 음악이 아니죠. 연주자의 기타에 사람들 손뼉과 추임새가 더해져야 비로소 한 곡이 완성됩니다. 연주가 끝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아, 역시 흥이 많은 스페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3: 해가 낮아지는 저녁 7시 무렵 자원봉사자들이 골목마다 불씨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을 곳곳에 모인 2만 5천 개

초대. 광장에 놓인 초에 하나둘 불이 붙지만 아직 해가 남아있어 촛불은 희미합니다. 사람들이 해가 지기를 함께 기다립니다.

0: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한 골목. 창가에서 골목으로 촛불이 번져나가며 중세 마을의 윤곽을 완성합니다.
1: 와. 와, 그냥 진짜 예쁘다. 어두워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마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1년에 한 번 촛불이 마을을 밝히는 날에는 평소 굳게 닫혀있던 집 안과 특별한 건물들도 이웃과 여행자 모두에게 활짝 열립니다. 1000년 전 마을은 이런 풍경이었겠죠? 마을이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오늘, 사람들은 저마다 이 밤을 사진에 담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축제의 절정을 보기 위해 멀리서 이 작은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촛불이 다 타버리면 사라질 풍경. 이 밤을 오래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은가 봅니다. 가로등도 간판도 창가의 전등도 모두 꺼진 밤. 마을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신비로운 풍경을 간직한 채 촛불이 다 타기 전에 조용히 마을을 떠납니다.

0: 중세의 촛불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의 작은 마을 에르본으로 향합니다. 마을을 감싸안고 흐르는 사르강. 이 강을 통해 수백 년 전 마을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바다 건너 아메리카에서 소중한 씨앗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늘 왠지 모를 활기가 감돕니다.
1: 올라. 저기 뭔가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올라.
2: 올라.
1: ¿Qué tal?
2: Hola.
1: Hola, ¿qué tal?
2: ¿Qué tal, amigo?
1: Hay mucha gente. ¿Qué grabaron?
2: Pues estamos haciendo un programa para la televisión de Galicia sobre la fiesta de pimiento de Herbón. Muy divertido. Pimiento, ¿sí?, de Herbón, que es un pimiento verde, pequeñito, que se fríe,
1: ¿sí?,
2: y unos pican y otros no. Hay que tener cuidado. Cosas relacionadas con los pimientos. La gente está muy orgullosa aquí en el pueblo.
1: ¿Puedo participar en la fiesta?
2: Claro.

0: Claro, sí.
1: Vamos,
0: Aquí todo el mundo
1: contigo.
0: Bienvenido, todo el mundo bienvenido y a pasarlo bien.
2: Sí.
0: Unos pican y otros no.
3: 오늘은 에르본 고추 축제가 열리는 날. 밭을 일구던 트랙터도 오늘만큼은 흥겨움을 싣고 온 마을을 달립니다.
4: 올라.
5: 올라.
4: 아, 올라.
5: Gracias.
6: Thank you.
4: Thank you.
3: 인사만 했을 뿐인데 먹을 것을 챙겨주시네요.
5: 바삭한 토스트 위에 딸기잼이 올라가 있어요.

0: 스페인에서는 평소 밭을 갈던 트랙터에 꽃과 리본을 달고 광장을 둥글게 도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저도 얼른 뒤에 섰습니다. 고추를 맛보려면 티켓이 필요하다네요.
1: 그래도 un ticket, por favor.
2: Un ticket, 5 euros. Ahí vas a tener pimientos, pan de millo y cachalo. Y después puedes repetir las veces que quieras, ¿vale?
1: Sí, puedo comer 100.
2: Hasta que haya, cuando se acabe, que acaba para todos.
1: Ah, gracias. 5유로만 내면 이 티켓을 주는데 이 티켓만 있으면 고추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0: 작은 고추 하나가 참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네요.
3: Pues hemos venido aquí porque es una fiesta local muy importante en Galicia, donde el pimiento es el principal el protagonista y con el pulpo y la gente del pueblo es maravilloso. Amazing.
4: Oh, so I'm a pilgrim.
1: Yeah.
4: I'm from Hungary and I do the El Camino.
1: Yeah.
4: I go from Porto to Santiago.
1: Sí.
4: And the host from my last accommodation required me to come here today. Yeah.
0: 기다리는 시간도 스페인에선 축제가 됩니다.
1: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제가 지금 고추 먹으려고 이렇게 줄이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작은 동네에 작은 축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온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0: 이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한 고추를 드디어 만나봅니다. 기름에 튀겨내면 그만이라는데 얼마나 맛있기에 이토록 사랑받는 걸까요?
5: Este pimiento es de la región del Padrón, de Ribón Padrón. Hay mucho pimiento en Galicia, pero como este tipo de pimiento no hay. Es el más saboroso, el que más sabor tiene de toda la comarca, ¿sabes? De España. Uno de los mejores pimientos del mundo.
0: 고추 축제에서는 원산지 인증을 받은 진짜 에르본산 고추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전역에서 흔히 먹는 음식이지만 여기서 바로 튀겨 먹는 맛은 또 다르겠죠?
6: El objetivo de esta fiesta fue los vecinos en el año 1978 que buscaban intentar hacer un homenaje sobre todo a nuestro producto para revitalizar y dar a ver todo nuestro trabajo.
0: 에르본 고추.

0: 배추 조리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올리브유에 튀기고 굵은 소금을 뿌리는 거, 이게 전부죠. 겉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도 유독 매운 고추가 하나씩 섞여 있습니다. 어떤 걸 집어들지 온전히 운에 따라 결정되는 스페인식 고추 룰렛입니다.
1: 네? 네? 네?
2: 네?
0: 일단은 다들 평온한 표정입니다. 어떤 건 맵고 어떤 건 안 맵다. 직접 먹어보기 전엔 모른다는 스페인의 속담도 바로 이 고추에서 시작됐습니다. 폭탄급 매운맛이 걸리면 빵과 감자로 달래가며 먹는 게 요령입니다.
3: 그냥 튀긴 고추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줬는데 보이기에는 엄청 매워 보여요. 우리나라에도 고추튀김 있잖아요. 그 고추튀김의 속만 없고 맛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0: 걱정했던 것보다 술술 들어갑니다. 고추 하나 먹고 빵 한 입 먹고 100개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4: 왜도 배를? 배를?
3: 와. 꽈리고추랑 맛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쌈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4: 아, 이거 진짜 맛있다.
3: 무쪼 피카한테. 예.
0: 와. 불안한 예감은 왜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3: 여기 피카. 왜? 노노쇼. 그. 제 생각에는 저 놀리려고 엄청 매운 고추를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
0: 입안은 얼얼하지만 덕분에 에르본 고추의 매운맛은 제대로 기억될 것 같네요. 에르본에서 남쪽으로 20여 분, 또 다른 축제를 찾아 카토이라로 향합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길목에 자리한 카토이라는 카톨릭 순례 성지 산티아고로 향하는 해상 관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산티아고로 들어가는 바다의 순례길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3: 갈리시아 우야강 하구에 위치한 카토이라는 작은 마을이지만 천년 전 이곳에 바이킹을 막아낸 위대한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0: 오래전 바이킹들은 유럽 전역에 순례 헌금이 모이던 산티아고를 약탈하려고 했고 그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이 마을에 요새가 세워졌죠. 당시에는 대규모 요새였지만 현재는 두 개의 탑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3: 지금 뒤에 바이킹 복장을 한 사람들이 줄지어 더 오고 있습니다. 오라!

0: 장난인 줄 알면서도 눈이 마주치면 긴장될 만큼 다들 진심입니다. 분명 바이킹을 물리친 걸 기념하는 축제인데 바이킹들 천지입니다. 공포의 역사를 당당하게 이겨낸 사람들의 여유라고 합니다. 바이킹 복장부터 바이킹들의 무기까지 단순히 흉내만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죽이며 깃털뿐만 아니라 허리엔 진짜 양다리까지 고증이 제법 살벌합니다.
1: 보자! 보자! 꼬르수가! 어떤 말이 오죠?
2: 게임세스터. 아, 그래도. 오! 우와! 이게 진짜 모형, 그냥 모형이 아니고 진짜로 무거운 망치예요. 와, 들고 있기도 버거운데요? 우와! 우와! 그라시아스! 와!
3: Aquí entraban los vikingos hacia Santiago. Y aquí había dos torres. ¿No habéis visto unas torres sí, que hay? Sí, sí. Había dos aquí y dos de aquel lado. Aquellas las han deshecho. Y tenía una cadena sumergida. Cuando intentaban pasar las naves vikingas con bueyes, tiraban de la cadena, subían la cadena y le daban la vuelta a las naves.
4: Y aquí era donde pasaba eso.
3: Sí. Es que era la entrada que había de mar para ir a Padrón. Vas a Padrón y pues vas a Santiago.
4: O sea que aquí Catoir era un punto de
3: defensa. Aquí había guerras, pero guerras. Los vikingos solo venían a saquear y a robar.
0: 1000년 전, 바이킹이 200여 척의 배를 타고 이곳으로 왔지만 끝내 산티아고를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당시 산티아고를 지켜낸 사람들은 잘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라 주교가 조직한 민병대였다고 하네요. 이 통쾌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온 마을이 바이킹으로 변신합니다.
5: 와, qué hermoso.
6: 와, 진짜 멋있는데요? 뭔가 진짜 바이킹이 된 것 같아요.
7: Vamos a para marcar, embarcar al barco. Nos tienen que llamar.
2: 아, 바이킹 옷을 입으면 저도 저 배를 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빨리 저도 옷을 갈아입고 배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남들은 가죽에 털망토까지 둘렀는데 저는 영 어설프죠?
2: 모르겠어요. 이게 바이킹 옷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이킹 옷이랑 좀 다른데요. 갑옷 같은 걸 줄 알았는데 저는 아마 쫄병인 것 같습니다. 그라시아. 어, 고모.
0: 조끼 하나 걸친 옷차림에 바람 빠지는 나팔 소리까지. 오늘 바이킹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2: 와, por qué tocarlo? Por qué?
8: No, por qué tocar? Porque hay que hacer ruido. Es para avisar que vengan a invadir. No había teléfono, móvil. No había móvil. Corno de este.
2: 와, 이게 보니까 모형이 아니고 진짜 소의 뿔이에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안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와.
0: 뿌리 쪽에 소의 털까지 남아있는 날 것 그대로의 소뿔입니다.
2: 아.
0: 털 달린 잔에 마시는 술 맛은 어떨지. 이것이 바로 바이킹 스타일인가 봅니다.
5: 와나.
9: 일단은 사워.
5: 와나 와나.
7: 위로.
5: 굿.
0: 와. 멋지게 원샷에 도전했는데 마음만 앞섰습니다. 민망할 땐 묻어가는 게 최고죠? 잠시 후 요새로 진격할 바이킹 상륙 부대의 명단이 차례로 불립니다.
2: 지금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이분들이 오늘 바이킹 역할을 맡은 전사들입니다. 출발 전부터 제대로 몰입했습니다.
2: 아, 드디어 배를 타러 갑니다. 아, conmigo, conmigo.
0: 환영 인사가 생각보다 거침이 없습니다.
2: 와, 지금 저한테 와인이 뿌려졌는데요.
9: 와, 뭔가 피를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와.
2: ¿Cómo te sientes ahora?
10: Muy bien.
2: Muy bien.
10: Muy bien. Al ataque. ¿Tú cómo te sientes?
2: Muy bien.
10: Ahí está. Bien. Muy bien.
2: Gracias.
10: Nada.
0: 언덕 위에서 성질을 지켜내려는 사람들과 강을 거슬러 오르는 배 위의 침략자들. 천년 전의 격돌을 재현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2: ¿Qué significa esta fiesta para usted?
11: Todo. ¿Ah? Nuestras raíces, nuestra forma de ser. ¿Sí? Es todo. Todo lo que somos es
12: lo debemos a esto.
2: Oh, ¿cómo te sientes eso ahora?
11: Vivo.
2: ¿Vivo?
11: Vivo. Espero todo el año solo para esto.
2: Gracias.
0: ¡Usula! 모두가 외치는 우르슐라는 바이킹들의 전투 구호입니다. 전의를 불태우는 거죠.
13: 우르슐라! 우르슐라!
2: 카페! ¿Cuántas veces ha participado esta fiesta?
14: Bueno, vine tres, pero embarcando.
2: ¿Cuántas veces ha participado esta fiesta?
15: Yo, dos veces.
2: Ah, dos.
15: El año pasado vine también en el barco.
2: Ah, ¿cuántas veces ha participado esta fiesta?
16: Se llama Pablo. Es unos 25 más años.
2: Ah.
0: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린 공이 보통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전리품 모형까지 챙겨오셨네요.
2: ¿Cómo preparaste esta ropa?
16: Esta me la prepara mi mujer.
2: 아,
16: esto yo, esto mismo yo.
2: 이거를 이런 복장과 무기들을 집에서 각자 다 준비해 오신 거라고 합니다. 너무 멋진데요?
0: 바이킹 함대가 요새를 향해 다가오는 시간. 강가에는 마을 방어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의 전투가 펼쳐질 텐데 축제 분위기입니다.
17: Siento con una euforia increíble, ya que siempre he sido fanático de los vikingos y vengo desde el sur únicamente para ver este festival.

바이킹이 다가오자 육지에서도 나팔로 알립니다. 드디어 오늘 축제의 하이라이트. 바이킹들의 상륙을 막으려는 마을 방어군들이 사정없이 진흙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0: 사람, 마을 사람들도 저희를 향해서 뭔가를 던지고 있습니다.
1: 드디어 결전의 순간. 바이킹들이 배에서 거침없이 몸을 던집니다. 단숨에 육지로 쳐들어갈 기세지만, 그런데 육지 방어군보다 더 무서운 복병을 만납니다. 떠밀리드 저도 뛰어내려 보는데요. 돌격은커녕 발 하나 빼기도 힘겹습니다.
0: 신발 잃어버렸어.
1: 축제고 바이킹이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발은 찾아야겠고 발은 안 빠지고 정말 난감합니다. 결국 동료 바이킹에게 구출되는 신세가 됐지만 그렇다고 주눅들 수는 없죠.
2: 신었던 샌바 샌들 힘도 다 끊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1: 사방에서 엄청난 데시벨의 공격이 쏟아집니다. 침략자도 수비대도 없는 유쾌한 마무리. 진흙투성이가 된 전사들이 요새를 향해 이동합니다. 진흙을 말끔히 씻어내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요새 근처에는 거대한 장터가 섰습니다. 바이킹들이 쓰던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동물의 뿔 모양부터 투박한 항아리까지 어떤 스타일이든 술잔은 꼭 챙겨야 합니다.
0: 이 컵을 사면 와인이 무한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3: ¿Cuánto?
4: Ya te ponen ahora. No, eso no, no, no, no vale dinero.
5: Vino, mira, aquí este vino puesto al final.
0: Ah, sí.
1: 잔만 구입하면 와인은 무제한. 마시고 또 마시는 게 이 축제의 통 큰 룰입니다. 공짜 와인 행렬 속에서 저도 얌전히 순서를 기다립니다.

0: Puedo beber más?
1: Hasta que se acabe.
0: Ah, sí. Una haru jongi hiking y deoso. 큰 전투를 치르고 나서 마시는 와인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우슈야! 우슈야!
2: 우슈라! 미킹어스 우슈라!
0: 아! 우슈라!
2: 우슈라!
0: 우슈라! 우슈라! 우슈라!
3: 공짜 와인이라고 좋아했는데 와인을 마시기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랍니다.
4: 이 마을에 이 축제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아, 눈이 안 떠지는데 가서 씻어야 될 것 같아요.
2: 아. Wine is like the blood for the Vikings. So we like to pour on the heads because it's like celebration.
5: 우슈라!
6: Sustituye la sangre de las batallas. Hoy en día se ha convertido en alegría, ilusión y fiesta para todo el mundo. ¡Chichi!
3: Viking 축제를 즐기는 법은 간단합니다. 예외 없이 누구든 와인을 뒤집어 쓰는 것이죠. 진흙탕에서 구르고 와인까지 뒤집어 썼으니 이제 파티를 즐길 차례입니다. 축제에 고기가 빠질 수 없죠? 눈앞에서 큼직하게 썰어주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0: 제가 이 축제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들로 골라왔습니다.
3: 갈리시아 사람들이 축제에서 빠뜨리지 않는 삶은 돼지고기 요리 라콩과 불향 솔솔 나는 바베큐 립까지 갈리시아식 돼지고기 요리들이 보기만 해도 푸짐합니다.
0: 갈리시아식 돼지고기 한 상을 받아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게 스페인에서 유명한 하몽 있잖아요. 그 하몽을 만드는 살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허벅지 살을 삶아서 그 위에 파프리카 가루를 뿌린 거라고 하네요.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은 수육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갈리시아의 맛은 어떨지 가장 궁금했던 라콘부터 맛을 봅니다.
0: 짭조름한 수육 같기도 하고 족발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무이 부에노.
7: Galicia food, yeah. Galicia food. Galicia
3: food. 라코는 이렇게 빵에 올려 먹어야 진짜라며 팁까지 주시더군요.
0: 이 라콘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데 만약에 제가 살았던 남부에도 이게 있었다면 매주 먹었을 것 같아요.
3: 모두가 친구가 되는 유쾌한 시간. 사람들 틈에 섞여 신나게 마시고 즐긴 하루였습니다.
8: El año que viene ya lo fichamos. Va a venir al desembarco otra vez.
9: 저의 오늘 활약을 보고 내년에 또 부르겠다고 하네요.
10: Hasta el próximo año. Año.
8: Hasta el próximo año. Hola, disfrutar.
3: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과 내년의 약속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길을 다시 올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축제의 현장으로. 그래서 스페인의 모든 길은 축제로 향합니다.
11: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2: 유쾌! 상쾌!
11: 통쾌! 마케! 변비엔 메이킹.
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2: 형들, 떡볶이 먹자.
1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2: 이거 대박이네.
13: 진짜 맛있겠지?
12: 대박. 너무 맛있는데?
14: 쫄깃쫄깃하네.
12: 떡볶이.
13: 아, 몰라.
15: 쫄깃한 닭다리 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3: 마침내 도착한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 축제로 이어집니다.
16: 와, 여행가
3: 바다가 아닌 숲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대형 문어 축제.
12: 와,
3: 대서양이 키워낸 해산물 만찬까지. 산티아고, 순례의 끝에서 시작되는 축제를 따라갑니다. 10년 전 플라멩코에 빠져 스페인 남부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순례길을 따라 스페인 북부를 걸어보려 합니다. 오랜 역사를 품은 레온에서 산티아고까지 길 위의 사람들과 축제를 따라 제가 몰랐던 스페인을 만나러 갑니다. 스페인 북서부 레온은 산티아고 순례길의 시작점입니다. 대성당을 품은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레온이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로마 군단을 뜻합니다. 레온의 오래된 거리를 걷다 보면 만나는 까사 보티네스. 스페인 여행에서 지나치면 섭섭한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가우디에게 건축을 의뢰한 사람들은 옷감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식물상점, 창고와 주택을 한 건물 안에 담아야 했던 가우디는 중세의 성을 닮은 집을 지었죠. 130년 전 상인들의 꿈을 담았던 건물은 이제 레온을 찾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17: I'm traveling around the world with this unicycle.
18: Ah, unicycle.
17: Yeah, it's locked up there, the big mountain unicycle.
18: 와! 와, 진짜 멋있는데요? 갑자기 가우디 건물 앞에서 서커스가 벌어진 것 같아요.
3: 바퀴 하나로 균형을 잡으며 세상을 다니는 삶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18: 와! Good job. Wow. Thank you so much.
3: 헤어질 때의 스페인어 인사는 부엔 까미노, 좋은 길 되라는 뜻이랍니다. 레온의 오랜 중심, 마요르 광장.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이면 이곳에 장이 섭니다. 17세기에 지어진 회랑 아래 제철 과일과 치즈가 가득합니다. 1000년 넘게 이어져온 시장이죠. 시장에 오면 이 도시가 무엇을 나누며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라고 데리고 가고 싶다 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Hola.
19: Para.
18: 아, 비노.
19: 비노.
18: 와, 와인인데. ¿Puedo beber?
19: Sí, pueden beber todos.
3: 병이 특이하다 싶었는데 마시는 법이 따로 있답니다.
18: Gracias.
19: Muy bueno, muy bueno. Y hay queso también. Tenemos queso.
18: Sí, muy bueno. Wow. 진짜 맛있어요.
19: Para probar el vino de León.
18: Ah.
19: Muy bueno. Se hace el León, el vino.
18: Vino del León. Ah. Tú. ¿Hace lo?
19: Mi padre.
18: Ah.
3: 바로 이분이 아버지인데요. 직접 만든 치즈까지 내주더라고요.
18: 이 가게는 치즈를 주로 파는 가게인 것 같아요. 지금 파시는 치즈가 어떤 건지 한번 먹어봤어요. Gracias.
19: Muy bueno.
18: 아,
19: bueno.
18: 여기 시장 사람들은 다 자기가 파는 음식을 오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0: 나눠줘요. 이게 문화인가 봐요. 여기저기 가도 다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시네요. 아마 자기가 파는 물건에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누에부에노.
1: 말이 필요 없죠?
0: 여기 보니까 플라멩코 무용한 사람들이 이런 숄 같은 거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 그걸 망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1: 플라멩코의 꽃, 망돈. 중국에서 짠 비단숄이 스페인으로 건너와 플라멩코 무대에 올랐습니다.
2: 아베르토가 또 플라멩코 그렇게 돼.
0: 아, 기레 베르.
2: 아베르 코모 토카.
0: 아, 남비에.
1: 스페인에서 기타를 꺼내는 이유는 연주를 보고 싶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죠?
0: 올라. 올라. 마드레, 파드레. 아.
1: 10년 전 스페인에서 배운 플라멩코. 오늘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저를 이어줍니다.

0: 이 친구도 이제 플라멩코 기타를 치고 친구 아버지도 플라멩코 기타를 친다고 하네요.
1: 플라멩코의 고향은 남쪽 안달루시아지만 북쪽 레온에서도 한 다리만 건너면 플라멩코입니다. 플라멩코의 인연을 뒤로하고 이제 레온을 맛볼 차례입니다. 일부러 골목으로 들어가 작은 레스토랑의 문을 엽니다.
2: Hola. ¿Puedo comer ahora?
3: Sí, claro. Voy a recomendar algo de aquí, de la tierra, muy rico, de aquí del bar. Una cecina premium, de vaca, ¿vale? Jamón ibérico, cortado a cuchillo, muy rico.
1: 벽을 채운 와인과 메뉴판, 그리고 분위기에서 레온의 오래된 맛이 느껴집니다. 차고 건조한 레온의 공기는 고기를 오래 두고 먹는 법을 만들어냈죠. 처음엔 당연히 함흥인 줄 알았습니다.
4: 와.
3: 세티나. ¿Cuántos meses de curación tiene esto, Manu?
5: Año y medio, dos años.
3: Año y medio, dos años.
4: 와.
1: 짙은 붉은색 살코기에 가느다란 지방결이 번진 세시나는 소고기 뒷다리로 만듭니다.
4: 와, 이게 뭐예요? 지금 보시면 세시나를 썰어가지고 꽃 모양처럼 이렇게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1: 접시 위로 세시나 꽃이 피었습니다. 이번에는 함흥 맞습니다. 같은 소금과 시간을 거쳐도 소고기는 단단하고 깊은 맛을, 돼지고기는 부드러운 지방의 풍미를 남깁니다.
4: 와, 지금 함흥을 썰어주셨는데요. 마치 진짜 무슨 작품 같지 않나요? 윤기가 아주 잘 자란 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1: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죠?
6: 냉과 de vaca.
4: 아,
6: lengua, puedes cogerla si quieres.
4: 와,
6: cógela, sin miedo, que no muerda.
4: 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소의 혀입니다. 와,
1: 레온에서는 버리는 부위가 없습니다.
6: La lengua es curada, primero se cura y después se cuece.
4: 아,
6: y después se cuelga a secar.
4: Sí.
6: Entonces luego ya se lonchea y se hace con vinagre, lo típico de Módena, y un poco de aceite de oliva.
4: 네.
1: 긴 겨울을 나야 했던 스페인 북부의 사람들은 소의 혀도 귀한 저장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7: 올리브 오일. 토마토, 비네거,

0: 절이고 삶고 말리고 참 손이 많이 가는 요리. 그런데 먹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Así es como se come la lengua aquí en León.
2: Pues la red, con la mano.
1: Con la mano,
2: sí.
1: Pruébala.
0: 아, 저도 레온 사람들처럼 손으로 한 점 집어봅니다. 상상은 하지 마세요.
3: 무이 bueno.
1: Está bueno. Te gusta. Muy bien.
3: Sí.
0: 차갑고 메마른 계절을 견디기 위해 만든 음식이 이제는 여행자들을 레온으로 불러들이는 맛이 됐습니다. My lover
4: stands on golden sand. 세시나랑 하몽이랑 두 개 같이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하몽이 세시나보다 훨씬 기름지고 그리고 세시나가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0: 소, 혀 요리까지 먹고 나니 레온의 코스 요리를 맛본 것 같습니다.
4: 입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맛인데 좀 단맛이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0: 레온에서 잘 놀고 잘 먹었으니 이제 순례의 길, 마지막 도시로 향합니다. 1000년 넘게 사람들이 걸어온 길의 끝, 산티아고 데 꼼포스텔라입니다.
4: 제가 산티아고에 오면 꼭 이곳에서 산티아고의 여정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수백 킬로를 걸어와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적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기뻐했던 기쁨의 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0: 대성당을 5km 앞둔 언덕, 몬테도 고소. 12세기 순례 안내서에도 기쁨의 산으로 기록된 곳입니다. 몇 주, 몇 달을 걸어온 이들이 처음 대성당의 탑을 마주하던 곳. 이름이 왜 기쁨인지 알 것 같습니다.
4: How many days did you work?
5: 34.
4: 34 days. How many kilometers?
5: About 800. I feel excited. I feel like yeah. I can see Santiago.
4: Yeah.
5: Almost there. Almost there.
6: Thank you.
0: 800km를 걸어온 이들에게 이제 남은 길은 5km. 저도 그 마지막 길을 걷습니다.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는 산티아고 대성당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출발한 길이 모두 이곳 오브라도이로 광장에서 끝납니다.

0: 걷는 내내 그렸을 풍경을 마침내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표현은 달라도 몸이 먼저 아는 감정은 같은가 봅니다.
1: 84 days.
2: Wow.
1: Wow. It's good for the television.
2: And you? Why did you guys start to work?
3: Because we are together like the couple, so we want to be closer.
2: For like, relationship.
3: Yeah.
2: So you guys more, have more relationship?
0: Okay. Yeah. 말 대신 입맞춤으로 대신합니다.
4: 저도 그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 Thank you, thank you.
0: 제게 부러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2: Congratulations. Bye. Bye.
0: 광장을 벗어나 대성당 뒤편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산티아고 대성당 옆에는 순례의 시작부터 함께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1499년부터 베네딕토의 수녀들이 봉쇄 생활을 이어오고 있죠. 이곳에서도 바깥과 만나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5: 이곳은 봉쇄 수녀원인데요. 이곳에 사는 수녀님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 작은 창이 유일하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이라고 하네요.
0: 벽 안쪽과 바깥쪽을 잇는 회전 창구, 토르노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도 돈과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죠. 창구를 나서는 얼굴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18세기부터 수녀님들이 구워온 아몬드 케이크와 쿠키 덕분이죠.
6: Nada, venimos de Valencia expresamente para cogerlo.
7: Para, vinieron de Valencia para comer.
6: De Valencia.
8: De Valencia.
6: Valencia, España.
8: Tiene calorías.
7: Tiene calorías.
8: Sí.
6: Pero está exquisita.
8: Cuatro años venimos siempre a comprar la cosa.
6: Sí. Cuatro. Sí. Ya cuatro años.
7: ¿Por qué cuatro veces?
6: ¿Por qué? Porque nos gusta Galicia y nos gusta la
8: gastronomía que tiene. Siempre venimos a probar esto.
6: Y esta torta de las hermanas de este monasterio.
7: Vale la pena probarlo cuatro veces y más.
6: Sí, sí. Y más. Ya el año que viene a lo mejor también.
7: ¿El próximo año también?
6: Puede que sí.
2: Hola.
9: Hola.
2: Almendrados dulce y tarta pequeño, por favor. Gracias.
9: Esto para aquí.
2: Gracias. Gracias.
0: 수녀님들이 18세기부터 구워왔다는 아몬드 케이크 언박싱.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됩니다.
2: 와. 야, 여기 보시면 아주 바삭하고 촉촉한 케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0: 달콤한 아몬드 향 뒤에 은은한 레몬 향이 느껴집니다.
2: 식감은 쫀득쫀득하고 안에 아몬드가 가득 들어가 있어서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0: 매년 발렌시아에서 온다던 이유 알 것 같습니다. 천년 된 돌담 아래에서 기타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0: 광장에 머무는 사이 어느새 날이 저뭅니다.
1: 산티아고 대성당에는 밤이 되고 어두워져야지만 만날 수 있는 순례자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 순례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산자의 광장과 죽은 자의 광장, 과거 묘지였던 광장에 밤이면 또 한 명의 순례자가 나타납니다.
1: 지금 제가 기다리던 그 순례자가 여기 오셨습니다.
0: 챙 넓은 모자와 망토, 지팡이를 든 순례자의 그림자. 그런데 사실은 베렌겔라 탑에서 내려온 피레침 선을 감싼 돌기둥의 그림자입니다. 광장 건너편 수녀원에 연인을 기다렸다던 이루지 못한 사랑의 전설도 있죠.
2: I thought at first I didn't see it. Somebody told me look for the hidden pilgrim, so I looked everywhere. Mm-hmm. And then they told me it was a shadow. I was very surprised. Mm-hmm. This is a very clever design. Mm-hmm.
0: 정체를 알고 봐도 신기함은 그대로. 천년의 길을 품은 도시는 그림자 하나에도 이야기를 남깁니다.

0: 순례의 끝에서 여행은 다시 시작됩니다. 산티아고에서 남동쪽 오카르발리뇨로 향합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오세이라 수도원. 갈리시아의 엘 에스코리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갈리시아 최고의 문어 축제를 낳았습니다.
1: 올라. 아, encantado. ¿Qué relación tiene con la fiesta del pulpo?
2: El pulpo, porque bueno, el pulpo, el señor de Marín,
1: Marín,
2: se hizo monje aquí en el siglo XII. Le dio al monasterio su señorío de Marín. Y entonces con todo, con el puerto, con los colonos y con todo. Porque claro, el pulpo, cuando llegó un momento en que tenía, ya saben ustedes, que la Edad Media había el derecho de portazgo. Cuando se pasaba por una ciudad importante o por un pueblo importante, tenían que pagar en especia, tenían que hacer un pago de, en parte con la mercancía, que era en parte el pulpo.
0: 마을을 지날 때 통행세로 낸 문어가 이제는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됐다니 재미있는 역사입니다.
3: 지금 축제가 열리는 숲속에 도착했는데요. 와, 숲 입구부터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고 큰 시장이 열려있어요.
0: 문어를 싣고 온 사람들이 지나던 길. 그렇게 문어는 이 내륙 장터의 음식이 됐습니다. 축제의 마스코트. 문어 옥타비오를 소개합니다.
4: Pues yo me llamo Octavio.
5: Ah,
4: el pulpo de Carballeño.
5: ¿Podría explicarme qué es esta fiesta?
4: Pues aquí la gente viene básicamente a comer pulpo. Se comen a toda mi familia. Toda mi familia se la come enterita. A mí me respetan. De momento no me han querido comer. Pero me tengo que ir rápido. No vaya a ser que me metan a hervir también.
5: Gracias.
0: 문어의 수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마스코트도 발이 빨라야 합니다.

0: 삶은 문어는 먹기 좋게 자른 후 굵은 소금을 솔솔 뿌리고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듬뿍 올리면 끝입니다.
1: 그렇지요.

0: 단순한데 이 맛이 정말 대단합니다.
1: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주셨거든요. 그 올리브 오일이 그 맛의 풍미를 확 올려줍니다. 야,
0: 문어의 짝꿍은 이 지역의 빵, 빤데세아. 문어를 얹어 함께 먹습니다.
1: 진짜 탱글탱글하고 부드럽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숲속에서 문어를 먹는 기분이 색달라요.
0: 오래전 숲속 장터에서 문어를 나눠 먹던 풍경이 오늘도 긴 식탁 위에 이어집니다.
2: 비바 코레아!
3: Va a ser pulper de los mejores alimentos que hay, porque no tiene grasa, tiene tres corazones tiene el pulpo. ¿No lo sabíais? Pues es verdad.
4: Así que hay
3: que venir a esta fiesta todos los años a comer pulpo y a beber vino.
0: 이 팀에 저도 한 자리 끼어봅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봐라, 사양할 틈이 없습니다.
1: Gracias. Gracias. 먹을 거 왕창 주셨습니다. 와.
0: 아! 모르는 사람과 긴 식탁에 나란히 앉아 음식과 와인을 나누는 것. 스페인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방식입니다.
2: Muy rico. Muy rico. Muy rico. La festa do povo do Carvalhinho. Olé.
1: Gracias.
2: Ay, bravo.
1: 와, 여기 분들 흥과 정이 넘쳐나요. 와, 한국 사람들이 정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여기 갈리시아 사람들 못지 않습니다. 와.
0: 문어향 가득했던 참나무 숲,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어가 건너온 바다, 리아스 바이샤스의 아로우사 섬으로 갑니다. 1985년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 배로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짙은 사각형은 홍합을 양식하는 뗏목, 바테아입니다. 뗏목에 밧줄을 길게 들이우면 그 밧줄에 홍합이 자랍니다. 축제장에 닿기도 전에 이미 축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1: 올라! 올라! 올라!
5: 예, 맛있는 거를 먹네. 축제가 열린다고.
0: 기타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노래에 기타를 얹으니 어느 때보다 연주가 즐겁습니다.
1: 어, qué está haciendo aquí?
3: Es la fiesta de comer marisco.
0: 아로우사만에서 난 해산물을 한 자리에서 맛보는 바다의 축제. 마을 사람들이 직접 요리하고 여행자들은 그 음식을 티켓과 교환합니다.
1: 우선 티켓을 사서 음식과 교환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아, hola.
6: Hola, buenas.
1: ¿Qué se vende más?
6: Más.
1: Mejillo. Okay.
6: Albacor. Y lo que más sale será arroz de mariscos.
1: Una pan,
6: 50 kilos de pan.
1: Dos sardinas, dos paella. ¿Sí?

0: una navaja. Sí. Una.
1: 아로우사 만의 대표 선수들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강력 추천하는 것이 있는데요.
2: 메히온은 al vapor.
0: Sí, mejillón de
2: al vapor.
0: Al vapor.
2: Muy bien.
1: 제일 많이 나간다는 홍합집입니다. 양념 없이 쪄도 짭조름한 바다 맛이 그대로 나네요.
0: 아, 와, 이거 좀 보세요. 홍합, 씨알이 엄청 굵어요.
1: 껍데기마다 꽉 들어찬 살. 다음 접시도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길고 납작한 맛조개입니다.
2: 나바하.
0: 나바하.
2: 나바하.
0: 아. 어, 네, 아끼.
2: 네, 네, 아끼.
0: 아.
2: 네, 라마르.
0: 네, 와.
1: 철판 위에서 조개 껍데기가 벌어지고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껍데기 사이로 드러난 뽀얀 속살.
0: Gracias. Gracias.
1: 멀리서 실어온 특산품이 아니라 눈앞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신선한 해산물들입니다.
0: 와, 갑자기 엄청 맛있는 훈연 향이 나고 있어요. 와.
1: 연기를 따라가니 해변과 불판 위에서 생선이 익고 있습니다.
2: 사르디나.
0: 사르디나.
2: 사르디니야.
0: 아, 사르디나 이 아끼.
2: 아끼네.
1: 여름은 정어리에 살이 오르고 기름이 차는 계절이라네요. 굵은 소금만 뿌려 통째로 구우면 불향과 기름진 맛이 살아납니다.
0: 와, 진짜 푸짐하게 한 살 차려봤습니다. 와.
1: 홍합과 맛조개, 정어리까지 아로우사 섬의 바다가 한상에 올랐습니다.
3: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와.
1: 해산물 곁에 빠지지 않는 것, 갈리시아의 와인입니다.
0: 와. 비노. Gracias.
4: Mira qué bueno es.
0: Ah.
4: Esto te da vida.
0: ¿Por qué beben el vino en taza?
4: Sí, el tinto
0: sí.
4: Se debe beber en taza.
0: Ah, sí.
4: Cunca. Ah. El blanco es de base.
0: Cunca.
4: Sí.
0: Ah, y es típico de aquí.
4: Sí. Sí. Ah.
1: 도자기 사발 쿤카는 이 지역에서 와인을 마시는 전통 잔입니다.
3: 포도 향이 엄청 좋고 산미가 확 올라와요.
5: quíteme todo, pero no me quite el vino.
0: Oh.
5: Y dijo, ¿qué vino toma usted? Tomo tinto Barrantes. Oh. Y le dice el cardiólogo, tome usted vino en la comida, que es mejor medicina que para el corazón.
0: Sí. 진짜 이분들은 이거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4: 에이야, 에이야, 에이야.
0: Muy bueno. Gracias. 와. ¿Podría explicarme cómo se come?
4: Eso, lo pones encima, lo normal es que lo pones encima de un trozo de pan. Está el pan acá. El pan es.
0: ¿Pan?
4: Sí, digo yo.
1: 정어리를 먹는 법에도 이곳만의 방식이 있답니다.
0: 아저씨가
3: 즉석에서 정어리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4: 진짜 그 훈연 맛.

0: 맛이 덩어리에 쏙 배어가지고 아주 맛이 일품입니다. 와. 할아버지가 살 발라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뼈가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그냥 씹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1: 마치 손자를 대하듯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결국 가시까지 통째로 먹었습니다.
2: 진짜 맛있어.
3: 진짜. Pescados que más vitamina tiene de la mar. Es uno de los más. El mejillón y la sardina. ¿Te gusta?
4: Pues hoy hay una fiesta para
0: muy, muy rico.
3: Están muy buenas.
0: Muy buenas.
4: Para que prueben los demás.
0: Gracias.
4: ¿Quieres llevar la taza?
0: Sí.
4: Pues te la regalo.
1: 해산물의 맛에 취하고 정에 또 취합니다.
0: 가시면서 이거 그냥 저 하라고 선물이라고 주셨어요. 와, 너무 감동인데요. 와, 한국에 가면 여기에다가 막걸리 한번 담아서 먹어보고 싶어요. 와.
1: 처음 만난 사람의 접시를 채워주고 자신의 잔까지 내어주는 마음. 바다의 맛보다 사람의 정이 더 진하게 남은 하루였습니다.

0: 과 바다가 맞닿은 스페인 북부. 사람들은 이곳을 초록의 스페인이라 부릅니다. 도심을 따라 휘어진 산 로렌소 해변.
1: 와, 기온은 햇볕은 정말 뜨겁지만 탁 트인 대서양의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0: 도시 바로 앞에 해변. 히온 사람들에게 바다는 멀리 떠나야 닿는 곳이 아니라 매일의 풍경입니다.
2: 아,
3: y la comida, la gastronomía.
4: En Gijón, you should take sidra.
5: Yeah.
4: It's a drinking.
5: Sidra, yeah.
4: Very famous. Fish.
5: Yeah.
4: Like seafood.
5: Yeah.
4: And spend time in the street, and yeah. walking around the night and the beach.
5: Yeah.
4: Really fantastic, really.
0: Hangul을 거니다 보면 바닷가 한쪽에 초록색 병으로 만든 거대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버려진 시드라병 3,200여 개로 만든 조형물이죠. 시드라는 아스투리아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술입니다. 거리의 테이블마다 초록색 시드라병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와. 병을 높이 들고 잔은 허리 아래까지 내립니다. 술 한 잔 따르는데도 예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1: 어, 저기 저분들이 시드라를 마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Hola. Buenas. ¿Qué es esto?
6: Esto es sidra.
1: Sidra.
6: La bebida del mundo.
1: Ah. ¿Podría explicarme qué es sidra?
6: Esto, la sidra se tiene que escanciar. ¿Sí? Escanciar se puede hacer así o se puede hacer así. ¿Así?
1: Sí.
6: Y te lo tienes que beber todo.
1: Sí.
6: Yo te lo enseño.
1: ¡Wow!
6: Y lo que queda...
0: 높은 곳에서 잠 벽에 부딪히게 따라야 향과 기포가 산다고 하네요.
1: 이거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6: 아시, 마사 바콜 바.
1: 시.
6: 아시, 아시.
1: 시.
6: 시, 시, 시. 누구의 차이차.
1: 와.
0: 병과 잔을 잇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1: 와. 이렇게 높이에서 따라서 마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신 다음에.
0: 첫 잔은 시드라의 승리입니다.
1: 다 마시는 게 아니고 마신 다음에 조금 남겨서 제가 마신 쪽을 이렇게 씻어주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6: 시?
1: 시? 아, 시, 시. 방금은 너무 많이 했고 조금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6: Porque al chocar con el vaso rompe la sidra, se mezcla con el oxígeno y sabe mejor. Esta es la definición básica. Mira, él lo hace mejor que yo. Ahora levántate y arriba.
0: 따르고 단숨에 마시고 남은 한 모금은 바닥에.
1: 아,
7: 주시한테.
1: 아호. 아, aquí o aquí.
6: Ahí,
1: ¿no?
6: Sí, sí.
8: Venga, levanta.
1: ¿Eh? 안 될 것 같은데.
6: Aquí no sabías cambiar.
0: 두 번째 잔에 도전합니다.
1: 아, 하는 법 알려주셨는데 똑같이 따라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아.
0: 사과를 기르고 술을 만들고 함께 따라 마시는 히온의 시드라 문화는 202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올랐습니다.
9: La sidra es patrimonio de la humanidad.
5: En Asturias se bebe un millón de botellas al año. Solo en Asturias.
8: La sidra es el orgullo de Asturias y es lo que más amamos aquí.
0: 시드라를 마시는 곳에는 아스투리아스의 음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9: Gracias.
10: De la zona.
9: Ah.
10: Un poquito de salsa.
9: Sí.
10: Tocino.
9: Ah. 삼겹살.
10: Y este es el chorizo.
9: Ah.
10: Ahí está.
9: Gracias.
10: Y este es el segundo plato.
9: Ah.
10: Es lo más típico de Asturias.
9: Sí.
10: Es carne de ternera.
9: Sí.
10: Rellena de jamón serrano.
9: Jamón.
10: Jamón serrano y queso manchego.
9: Ah.
0: Asturias의 음식은 푸짐함이 기본입니다.
9: 먹어보니까 이 기름진 소스 때문인지 닭볶음탕 맛이 나요.
0: 아스투리아스의 또 다른 자랑, 카초프. 한 접시로 두세 명이 나눠 먹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9: 그냥 치즈 돈가스라고 해서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사이에 치즈랑 하몽이 들어가 있어요. 하몽이 들어가서 조금 더 그 감칠맛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0: 여행은 끝나도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은 오래 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웃는 순간 진짜 축제가 완성됩니다.
9: 지금 계기 일식이 시작돼서 와 너무 신기해. 와.

0: 배틀부터 K-POP 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공주다. 리아킴 후에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3: 어색하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0: 저를 아십니까?
1: 총칼 가지고 싸우는 거 못지않은 독립운동인 것 같아요.

0: 너는 조선 말 하였습니다.
1: 저한테 전 오니까.
2: 네, 한국어는 나의 불이에요.
3: 제 인생인 것 같아요.
4: 한글은 우리의 전부다.
5: 역사의 순환을 딛고 살아남아 세계로 뻗어나간 한글의 위대한 유랑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100년의 편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9: 이 분위기?
10: 고수 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9: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8: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6: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7: 형들, 떡볶이 먹자.
8: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7: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9: 진짜 맛있겠지?
10: 대박, 너무 맛있는데?
11: 떡이랑 같이 먹어봐.
12: 나도.
10: 닭고기가 킥이다.
13: 와, 쫄깃쫄깃하네.
1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1: 배고파.
15: 안 어울려.
14: 스테라 떡볶이.
1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1: 와.
17: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8: 바삭함의 끝판왕.
19: 맛있는 맵시게 치킨. 크크크.
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2: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2: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 문의 080-961-9595.
1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와, 너무 신기해.
1: 여행 안내서에는 없는 축제가 스페인 북부의 작은 마을들에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0: 하기보다는 함께 사는 방식에 가깝죠.
1: 이봐!
0: 볼수록 빠져드는 스페인 북부의 마을 축제를 찾아갑니다. 스페인 하면 대도시의 화려한 축제를 기대하죠. 하지만 북부의 작은 마을들에는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태어난 축제를 만나러 스페인 북부 코미아스로 갑니다. 스페인 북쪽 대서양을 마주한 작은 해안마을 코미아스. 19세기 스페인 국왕이 여기에서 여름을 보내며 여름 휴양지로 유명해졌죠. 아침부터 줄이 늘어서는 이곳은 카페나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초기 작품인 엘 카프리초입니다.
2: 100 all Spanish people, but most of them. Yeah. Because Gaudí became as a famous architect when he died, not before. Because people around him thought that he was crazy. His ideas were too crazy, we can say.
0: 음식과 식물을 사랑한 건축주를 위해 가우디가 설계한 별장. 엘 카프리초는 스페인어로 기발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3: 뭔가 건물 자체가 과자로 만든 혹은 케이크로 만든 집처럼 엄청 뭐랄까요? 동화 속에 나올 것처럼 생겼어요.
0: 붉은 벽돌 위로 노란 해바라기 타일이 띠를 이루며 건물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2: Have also some music references because the owner liked to play piano and he liked to make some compositions. Yeah. So here you can see that we have five sunflowers lines in all the wall. This is the stave to write music. The lines.
3: Score. Yes. Yeah.
0: 음표의 형태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엘 카프리초가 또 다르게 보일 겁니다. 가우디는 음악가인 건축주를 위해 별장에 음악을 입혔습니다.
3: 와.
2: So here we have the main bedroom of the house.
3: Bedroom.
2: Yeah.
0: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저는 침실을 아무리 둘러봐도 음악을 찾지 못했는데요.
2: In this ceiling, for example, we have 88 pieces.
3: 88?
2: Yes, because of the number of the keys of the piano.
0: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천장에 건반을 올려다 보게 되는 방이라니. 브람스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을 것 같네요.
3: 이 집의 컨셉을 해바라기, 그리고 음악, 이 두 가지의 컨셉을 가지고 집 전체를 구상한 것 같아요.
0: 하지만 건축주는 이 집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사랑한 음악만이 집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2: 여기 스페인, we call these windows as guillotine window. And we call as this. Because the window go down.
3: Too slow.
2: So if we put the head here.
0: 이 창문에도 어김없이 음표가 들어 있습니다.
2: All windows have the music note as a detail.
0: 창문을

0: 어느 순간 들리는 음악 소리.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와.
1: But we can listen this better in the next room.
2: 아, 오케이.
0: 방마다 이런 소리가 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1: 'Cause this is like the music room. Move all of them.
2: 와. 지금 창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벨 소리가 나거든요. 와. 이것도 가우디가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한 거라고 합니다.
0: 창틀 속 추에 매단 금속관이 종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창문을 여닫을 때마다 연주가 되니 자꾸 여닫고 싶을 것 같죠?
3: Noi siamo turisti, veniamo dall'Italia e per prima volta siamo qui a visitare questa casa. Molto bella, molto bella.
0: 건물에 새겨놓은 음악이 이번에는 진짜 피아노 연주로 이어집니다.

0: es una representación de lo que es Cataluña, religión, catalanidad, arte, innovación, vanguardias. Y esto por los catalanes es un orgullo muy grande.
1: 140여 년 전 가우디의 기발한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주인이 끝내 다 듣지 못한 음악은 이제 이 집을 찾는 모두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집의 여운을 뒤로하고 이름도 낯선 로그로뇨로 향합니다. 와인과 순례길의 도시로 알려진 로그로뇨. 그런데 오늘만큼은 하늘이 주인공입니다.
2: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경험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1: 마침 오늘은 스페인의 100년 만에 개기일식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일식이라면 놓칠 수 없죠? 로그로뇨 시는 이날의 일식을 온 도시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자그마치 일식 안경 1,600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0: 잠시 후 하늘에서 벌어질 일을 기대하며 공원은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안경을 끼지 않아도 빛에서 일식이 시작된 게 느껴집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달이 태양 앞으로 지나며 빛을 조금씩 가린다고 설명하겠죠?
1: 지금 이제 개기 일식이 시작돼서 태양이 조금씩 파들어가고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해.
0: 와. 여기는 한국에서 14시간 떨어진 스페인. 처음 와본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틈에서 함께 기다리고 설레는 기분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묘합니다. 와.
1: 진짜 이제 한 1분만 있으면 다 가려질 것 같아. 1분만 있으면. 와.
0: 모두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한여름밤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겠죠?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자 한여름 저녁이 잠시 밤으로 변합니다. 단 1분 21초, 짧아서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어둠입니다.
1: 와, 지금 다시 태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제가 이번에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여러 축제들을 경험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와.
0: 이 도시의 다음 개기일식이 찾아오는 건 2180년. 오늘 이 하늘 아래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전히 설레는 마음을 안고 북쪽으로 2시간을 달려 오르디시아로 갑니다. 스페인어와는 뿌리부터 다른 말, 바스크어를 쓰는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0: 여행 가방인 줄 알았는데 장바구니더라고요.
1: 사람들이 시장 바구니를 다 하나씩 들고 계시는데 모두 장보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
0: 평일 아침인데도 작은 마을이 북적이는 이유는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입니다.

0: 새하얀 벽과 기둥들이 마치 신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500년 넘게 수요일마다 장이 섭니다. 직접 재배한 제철 농작물을 농부들이 들고 나옵니다. 어디부터 들러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민될 때는 눈이 가는 대로 가보는 겁니다. 제 눈을 먼저 사로잡은 건 먹음직스럽게 쌓인 빵입니다.
1: 로스 프로듀스 우스테?
2: 예스.
1: 아, puedo comer?
2: Nueces y pasas.
1: 안에 겉포도가 박혀 있어서 아주 엄청 달달해요, 빵이.

0: 5 el concurso de ordeñar la vaca.
1: Ah, ¿dónde es vaca?
0: ¿La sí. vaca la queréis ver?
1: Sí.
0: Vamos.
1: Ah.
0: Vamos.
2: 이 마을에서는 소를 외양간이 아닌 곳에서 키우나 봅니다.
1: 아. 오, 무슨 소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교회처럼 생긴 데를 데리고 왔어요. 와.
2: 얼마나 귀한 소길래.
1: 와. 아.
2: 귀하기는 정말 귀한데. 종이로 만든 소였습니다.
1: 아니, 맞다.
0: 아. 이 아.
1: 와. 어, por qué hacerlo?
0: Hacer vaca de cartón.
1: Sí.
0: Pues mira, dos motivos. Uno. El primero es que nos estamos quedando sin vacas de leche.
1: Ah.
0: ¿Vale? Ya pues debido a que tener vacas te, ¿mm? Siempre es más problema los papeles que ¿mm? La vaca, ¿mm? Entonces la gente se está desanimando mucho.
1: Ah.
0: Eso por un motivo. Y por el segundo, ¿mm? No nos dejan. ¿Mm? No es posible que esto se haga con una vaca real.
1: Ah.
0: Vale, pues debido a la protección del animal, nosotros tampoco estamos dispuestos a que el animal venga y esté sufriendo ahí, ¿mm? Porque hay niños, hay adultos, y no queremos tampoco que el animal sufra. Entonces, pensado así, puede ordeñar todo el mundo que quiera.
2: 손은 사라져도 손으로 젖을 짜던 전통만큼은 축제로 남겨두고 싶었던 거죠. 종이 소를 진짜 소처럼 만든 건 바로 이 젖통입니다. 모양만 흉내낸 게 아니라 제법 그럴듯합니다.
3: Vale, para que salga la leche. Vale.
2: 이번에도 제 가이드가 직접 나섭니다.
0: Esto.
1: 아줌마가 또 잘할 수 있다고.
0: No hay que apretar. Si aprietas, le haces daño a la teta. Tienes que masajear. Vale? Así. Cogerla y con cuidadín para abajo.
1: Ah.
0: Así. Y ya va saliendo así un poco, con cuidadito, porque la puedes hacer daño.
1: Ya, 역시 연륜을 속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0: Y ahora vas cerrando y bajando.
1: Ah.
3: Es masajear la teta. Sí. ¿Así? ¿Así?
0: Sí.
2: 대회에 나가려면 먼저 출전자 명단에 이름부터 올려야 합니다.
1: Perdón, ¿puedo intentarlo también?
4: Dime.
1: Soy Park.
2: 저는 오늘 정식으로 소 젖짜기 대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함께 겨를 경쟁자들을 보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1: 참가자들을 보니까 제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가자들을 보시면 제가 1등을 노려보겠습니다.
2: 만나자마자 선전포고를 하시다니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0: Hay que venir
1: equipado. ¿Cuántas veces ha participado esta?
0: Es la primera vez, pero yo ya ordeñé muchas veces, ¿eh? No, no se ría, en serio, sí, sí, sí, claro, claro. Aquí, en el Echa, hay mucha tradición al ordeño de la vaca pinta. Ah, yo he ido la vida, hombre, desde que era chica, no me he quedado.
2: Ah. 잠시 후, 작은 마을이 들썩입니다. 저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1: 드디어 지금 소 젖짜기 대회에 소를 들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와.
2: 오늘의 주인공이 드디어 무대에 섰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짜낸 사람이 우승입니다.
5: 엘레나, los niños, Elena.
2: 대회의 문은 꼬마 선수가 엽니다.
6: Cuando estén nos dices, ¿vale?
7: Me ha dicho que lo promete yo que toque la campana cuando acabe.
5: Listos, ya.
2: 작은 손으로 젖통을 힘껏 누릅니다. 그런데 세는 게 더 많은 것 같죠? 쏟아낸 우유는 계량컵으로 측정합니다. 눈금 하나로 승부가 갈립니다.
5: 파메리아노. 리스톱 야.
2: 두 번째 참가자는 실력이 제법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 두근두근. 결과는?
1: 전 진짜 진심으로 1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2: 이렇게 어린 선수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필 이런 날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어도 걱정 없을 것 같죠?
4: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의자로 비를 피하면서까지 이 대회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5: Es divertido, sí. Me gusta mucho. Llueve.
2: 포스가 남다른 할머니 출연자.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솜씨가 나오나 싶었는데 손자 앞에서 할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어느새 광장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번엔 제법 기대되는 선수가 등장했네요. 오, 진짜가 나타난 것 같죠? 아... 모두의 시선이 계량컵 눈금에 쏠리는 순간.
1: 와.
5: 와.
2: 오늘 최고 기록이 등장하자 분위기가 더욱 달아오릅니다.
7: 아.
2: 드디어 제 실력을 보여줄 차례네요. 저보다 더 애가 타시나 봅니다. 마음은 급한데 우유는 자꾸 엉뚱한 데로 새고 목은 꺾이고 허리는 불편하고.

0: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담감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1: 이세 비에?
2: 네.
3: 비에.
4: 비에, 손 비에.
1: 그래서.
4: 시, 시.
1: Muy difícil.
2: Sí.
1: Sí.
2: Sí.
1: Sí.

0: 기록은 몰라도 응원만큼은 제가 1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장 한쪽이 술렁입니다. 오늘의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1: 와, 지금 저분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와,
2: 컨텐트, 컨텐트. 알았어, 우리.
1: 하면은 저한테 선물을 주신다는 그분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0: 파이팅! 통 큰 약속을 하셨으니 저는 응원으로 보답해야겠죠? 역시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우유가 양동이로 곧장 떨어지네요. 소녀 시절부터 해봤다는 솜씨,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우승 상품이 제 손에 들어올까요?
3: 그라시아스.
4: Mi hermano 400 ha estado muy bien.
3: Sí, pero muy bien, muy bien.
1: 아쉽게도 이분이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1등입니다. 와, 그라시아스. 아!
0: 우승자에게는 트로피 대신 와인에 쌀, 파스타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승자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5: Bueno, yo creo que vamos a ser justos. Yo he sacado 400, pero creo que ha habido una chica que ha sacado 350. Entonces, en caso de igualdad, y luego, ya que ha participado, yo creo que también le vamos a dar algo. ¿Qué os parece?
0: 이런 게 동네 대회의 매력이죠? 얼떨결에 받아든 상품이지만 기분은 최고입니다. 와. 기분이 좋아서 추고 흥이 올라서 다시 또 한국 추고. 어느새 너나 할 것 없이 춤을 추더니 결국 우리 모두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종이소 한 마리로 하루 종일 웃고 떠든 마을. 진짜 손은 없었지만 축제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아직 흥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다음 축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새벽을 기다렸다가 나바라의 작은 마을 팔세스로 향합니다. 절벽 아래 기대어 선 마을. 언덕 꼭대기에는 성당이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3: 이렇게 아침 일찍 스페인의 시골 마을에 온 건 처음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아주 오래된 전통의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0: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축제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6: Fiestas de falses tradicionales, patronales, que se celebran alrededor del 15 de agosto y dura 10 días de festividad. El ambiente bueno, mucha gente viene.

0: mucho turista.
1: 1972.
2: 사진 속의 그날이 5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소들이 도착합니다. 축제를 일찍 찾은 또 하나의 목적이죠. 어린 시절 언덕에서 소모리를 구경하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그 자리에 섰습니다.
3: A ver, aquí es la costumbre de vestirnos de blanco y rojo. Entonces, pues es, no sé. Es que en San Fermín corrían, salían a correr los, ¿cómo se llaman? Los carniceros. Entonces los carniceros iban de blanco y entonces se cogió la costumbre ya de blanco y rojo. Nada más que por eso. Y ya hemos cogido también la costumbre los de los pueblos de alrededor.
4: Estamos más guapos, todos blancos.
2: 축제의 드레스 코드는 화이트와 레드. 저마다 각자의 소품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오전 7시, 축제가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언덕은 벌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5: Pues esto aquí la fiesta de las vaquillas, subir aquí el encierro del pilón y luego bajarla. Bajarla así, corriendo. Al estilo San Fermín.
6: Porque es diferente a todas las que hay, porque las vacas bajan de arriba, de la ladera, y bajan para abajo corriendo. Y no es una, así en una calle, ¿sabes? Normalmente son encierros en calles, porque el terreno es plano, no es conveniente.
2: 소들이 달려 내려올 이 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Cuesta del Pilón. 한쪽은 암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지죠. 옛날엔 소를 몰던 목동들도 여기를 올랐겠죠?
7: 와,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영당인 것 같습니다. 아래가 엄청 잘 내려다 보여요.
2: 제가 오늘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죠?
8: Para ponerme siempre aquí.
7: Ah, siempre. Aquí, aquí.
8: Estamos siempre los mismos. Ahora falta otro chico que vendrá. Cada cual tiene su sitio aquí más o menos, ¿no?
2: 오늘 언덕 전체가 거대한 관람석으로 변합니다. 팔세스의 소모리 축제는 나바라 주가 관광 축제로 지정한 마을의 자랑입니다.
9: Las vacas ahora suben hacia arriba. Y luego a las 9 bajan hacia abajo.
10: Corriendo.
2: 구조대도 등장합니다. 좁고 가파른 흙길에서는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전 7시 30분. 먼저 소들을 언덕 위로 올려 보냅니다. 소떼가 한꺼번에 내달리자 언덕이 울립니다. 멀리서 봐도 그 기세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길이 처음부터 축제를 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11: Bueno, yo llevo corriendo aquí unos 50 años, desde que era pequeño, desde los 14, 15 años.
12: ¿Sabe cómo comenzó la tradición?
11: Sí, esto es una cañada de cañadas donde pasaba el ganado que se traía. Entonces, cuando empezaban las fiestas, bajaban desde arriba del todo. Era una cañada, se llevaba todo el ganado y en un corral que hay en la parte de, de final del pueblo se encerraban para todas las fiestas, pues igual hablamos de 50 o 60 animales. Y entonces la gente se empezó a meterse a correr y ahí empezó el Cerro del Pilón.
2: 옛날 묵동들이 밭을 피해 일부러 돌아가던 길. 마을 젊은이들이 소떼 앞에서 누가 더 용감한지 겨루기 시작했고 지금의 축제가 됐습니다. 흰 옷을 입고 달리는 사람들을 소들이 바짝 쫓습니다. 누가 더 빠르고 겁이 없는지 마을 젊은이들이 겨루면서 시작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소몰이는 순식간에 끝났지만 그 짜릿함은 대단합니다.
0: 이 muy bien. 와. 와, muy rápido.
2: 위험한 걸 알면서도 달리는 이유. 해본 사람은 안다고 하네요.
11: Pues me atrajo que yo vi correr a la gente mayor desde pequeñito lo ves, entonces ya ves algo habitual. Es algo que te va entrando y lo ves ya como algo, es como un veneno que te entra ahí y te invade tanto que es imposible dejarlo.
2: 산에서 내려왔다고 축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엔 마을 골목에서 또 다른 축제가 열립니다. 소의 움직임과 기량을 살펴보는 푸르에바데 가나도. 투처럼 소와 싸우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 키운 소의 기운을 마을 사람들 앞에 선보이는 거라고 하네요.

0: 아슬아슬하게 피할 때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 작은 마을에 가장 뜨거운 아침이 지나갑니다. 팔세스에서 남쪽으로 달리는 길. 메마른 들판 사이로 호수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기루 같은 호수를 지나치면 햇빛은 더욱 짙어지고 낯선 풍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럽의 사막, 바르데나스 레알레스에 도착합니다. 물과 바람이 수백만 년 동안 깎아 만든다. 다른 행성에 온 것만 같습니다.
1: 저 꼭대기를 보면 우리 산에 올라가면 소원 빌려고 돌 쌓아놓잖아요. 그것처럼 쌓여져 있는데 저것조차도 자연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와.
0: 2천만 년 전, 이곳은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물이 마르고 드러난 호수 바닥을 비와 바람이 깎아 지금의 풍경이 됐습니다. 거대한 풍경 속에 짧았던 일식과 5분 남짓했던 질주가 겹쳐집니다.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 그래서 더 뜨겁게 즐기는 것, 바로 스페인의 축제입니다.
2: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아우파 바스커로 힘내라 라는 뜻입니다. 산골의 노동이 마을의 축제가 됐습니다.
5: 와.
0: 거친 바다와 산에 기대 살아온 바스크.
5: 와.
0: 이들의 축제에는 오랜 삶과 노동이 비밀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지도로는 분명 스페인인데 말도, 음식도, 축제도 스페인과는 사뭇 다른 곳이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말과 깃발을 지켜온 바스크로 갑니다. 첫 여행지는 바스크의 중심 도시 빌바오입니다. 스페인 북부, 대서양과 피레네 산맥 사이. 이 지역의 사람들은 고유한 언어와 음식, 오래된 생활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온 이들은 스스로를 스페인과 구분해서 바스크라고 부르죠. 바스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여기 빌바오입니다.
1: 지금 빌바오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간판에 보면 제가 처음 보는 언어들이 막 적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오시면 바스크 지방에서만 쓰이는 에우스케라어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어랑은 전혀 다른 말인 것 같아요.
0: 간판마다 스페인어와 바스크어 두 개의 언어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빌바오의 옛 도심, 카스코 비에호. 강과 나란히 난 옛 골목들을 일곱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시간이나 기온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약국의 초록색 십자가 간판에 시간과 온도가 표시되기 때문이죠. 약을 사러 온 건 아니지만 궁금한 건 못 참죠?
6: 가이쇼. 모르게... Las farmacias ponen temperatura y hora, sí.
7: Todas las farmacias tienen su cruz con su hora y marcan todas la hora, la temperatura. Informativo y tiene que estar encendida porque la ley nos obliga para avisar de que está abierta la farmacia.
0: 오늘 기온은 25도. 여행하기 좋은 날씨네요. 바스크 지역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는 약국 간판이 큰 도움이 됩니다. 평화로운 골목이지만 잊지 못할 여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표시 하나. 1983년 8월, 대홍수로 물이 차올랐던 높이입니다.
4: 그리고 inundaciones. Ese año llegó el agua ahí arriba. Eso es. Hasta ahí arriba llegó el agua. En ese año.
5: Era niño, era niño.
1: Ah, niño. ¿Cuánto tiene?
5: En un día, dos días, todo, un caos, total.
8: Se perdieron muchas cosas, materiales, vidas.
5: Claro, de todo. De todo.
0: 웬만한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 당시 구시가지는 큰 피해를 입었고 빌바오 곳곳에는 지금도 이런 표시가 남아있습니다. 악몽 같은 홍수 이후에 빌바오는 강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700년 넘게 강과 함께 살아온 도시. 그 골목 안쪽에는 빌바오 사람들이 아끼는 맛이 있습니다. 우선 바스크의 와인부터 한 잔 마셔보려 합니다.
1: 근데 이곳 빌바오에서는 이 차골리라는 와인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마신다고 합니다.
0: 레스토랑에서 추천해준 음식은 빌바오의 오래된 해산물 요리입니다. 바칼라오와의 삘삘이라는 요리입니다. 소금에 절인 대구를 올리브 오일에 익히는데 기름과 육즙이 섞이며 자글자글 끓는 소리에서 삘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네요.
9: 대구 껍질에서 나온 젤라틴과 올리브유, 기름이 융화되어서 크리미한 소스가 만들어졌는데 이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입안에서 아주 풍부한 맛이 느껴집니다.

0: 와.
1: 바다를 향해 비스듬히 누운 절벽. 겹겹이 쌓인 결이 꼭 누군가 바다 속에 책을 펼쳐둔 것 같습니다. 깊은 바다 밑에 쌓인 층이 땅이 솟으며 기울어져 드러난 지형을 플리시라고 합니다.

0: 조각가가 손으로 깎아서 만들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
1: 단단한 층과 무른 층이 파도에 서로 다르게 깎이면서 이런 줄무늬가 생겼다고 하네요.

0: 이런 해안이 8km 가까이 이어집니다. 수천만 년 된 절벽 아래서 사람들은 오늘의 여름을 즐깁니다. 바다가 펼쳐둔 오래된 책장 위에 오늘은 노래 한 곡을 더합니다.
1: 아, you wrote it. You
2: yes,
1: wrote.
2: Yes, yes. Our own song.
1: Wow. Yeah.
2: But now it's your turn. You have to sing something.
1: In Korea song?
2: Mm-hmm. This place is great to sing. Come on.
1: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의 숙제를 연해
0: 대구 향. 가사는 몰라도 마음은 전해지나 봅니다.

0: Thank you so much.
1: How is thank you in Korean?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감사합니다.
2: 노래 소리가 잦아든 바닷가. 파도는 조용히 다음 장을 넘깁니다. 새로 펼친 페이지에는 바다 대신 광장이 기다립니다. 나바라의 작은 도시 부를라다입니다. 부를라다는 100여 년 전만 해도 주민이 300명도 채 안 되던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시가 됐지만 들판의 풍경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0: 스페인은 어딜 가든 공원과 광장이 많이 있는데요. 항상 그곳에 가면 뜻밖의 일들을 만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광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재밌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팀별로 유니폼도 갖춰 입었네요. 그런데 도끼와 통나무라 예사롭지 않습니다. 광장에 줄지어 놓인 이 바구니들은 또 뭘까요?

0: O sea, sí que era como trabajos de rurales. Uh-huh. Ahora se llama deporte rural, pero ya no es de agricultores y demás. Sí que es cierto que todos ellos vienen de trabajos que se hacían antes. Uh-huh. Sí. Las mazorcas, la madera cuando se bajaba para luego pasar el invierno, para no pasar frío.
1: Tamsi hu 경기를 앞두고 몸풀기가 한창인데요. 바스크어로 에릭 키롤라크라고 불리는 이 대회는 사람들의 경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2: 와, 무슨 쌀 포대기 같은 걸 하나 짊어지고 달리는데도 엄청 빨리 뜁니다. 와.
3: Este 30 y este pesa 30.
2: Ah.
3: Y ese con el que hacemos las mujeres, ¿sí? Chicas con 30. Chicos con 40.
2: Ah.
3: Lo que pasa ahora para que haga él mejor con 30. Entonces, vengo yo y él te va a ayudar a hacer el cambio, ¿vale?
2: Ah.
1: 농사일은 해본 적도 없는데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4: ¿Así?
5: ¡Venga! ¡Venga, venga! ¡Ay, ay, ay, ay, ay, ay, ay, ay!
2: ¡Wow!
1: 참고로 이건 여성 참가자용 30kg입니다. 그런데 겨우 한 바퀴를 채웠습니다.
2: 와. 무이디 피시. 와. 와.
5: Muy bien. ¿Cómo lo vieron, chica? ¿Así bien?
2: 와, 제가 30kg짜리 저걸 지고 한 바퀴를 달려봤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와.
3: 와. Nosotros hacemos dos vueltas cada uno. O sea, dos seguidas.
2: ¿Sí?
3: Y tres veces.
2: 아.
3: Descanso mientras hace las demás cosas. Otras dos. Descanso y otras dos.
2: Wow.
1: 어느새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스크 지방에서 에리 키롤라크는 마을 축제 때마다 빠지지 않는 볼거리라네요. 드디어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모두 동네 대표들입니다.
6: 아, 그게 나보야지. 아, 그게.
7: Los de blanco.
8: Sí. Esos son de la Chantrea, de mi barrio. De...
6: 아.
8: Y el cuarto es mi hijo.
6: 아.
1: 첫 번째 종목, 로코츠 빌케타입니다. 옥수수 알을 털어내고 버린 이삭을 줍던 작업에서 유래한 경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알을 옥수수 이삭을 썼지만 지금은 나무 토막으로 대신한다네요. 조금 전에 제가 진땀을 뺀 바로 그 종목입니다. 농가에서 곡식 자루를 지어 나르던 일이 경기가 됐습니다. 도끼로 통나무를 자르는 아이츠 콜라리차 종목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던 사람들이 솜씨를 겨루던 데서 유래한 경기랍니다. 두 사람이 톱 하나를 잡는 트론차입니다. 힘보다 호흡이 중요하겠죠?
2: 지금 다들 체력이 떨어지는지 표정이 처음과 다르게 많이 일그러져 있거든요. 보는 제가 다 힘들어요. 와.
1: 한 팀이 쉴 틈도 없이 여러 종목을 이어가니 지칠 만도 합니다. 그럴수록 응원하는 마음은 더 커지겠죠? Get ready for it.

0: 드디어 오늘 경기 끝! 오늘은 본선에 나갈 팀을 뽑는 지역 예선. 우승팀은 경기가 모두 끝난 뒤 합산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1: 지금 다른 경기 지금 시작된다고 저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무거운 거를 치는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0: 2라운드 첫 종목인 인구 대 알차체아입니다.

0: 대장간 모류를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들어올려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한 번이라도 더 들기 위해 이를 악 눕니다. 끝까지 버텨낸 선수에게 박수가 쏟아집니다.
1: 베스타, 콘텐타.
2: Mucho, mucho, muy contenta.
1: How many?
2: 53. It was the first time for me.
0: 마지막 3라운드는 친가 에로아테. 양손에 쇠추를 하나씩 들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걷는 경기입니다.
3: 와, 남자들은 50kg씩 해서 총 100kg를 들고 저렇게 달리는 거라고 합니다. 와.
0: 물레방앗간에 무거운 추를 옮기던 일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3: 12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와.
0: 추가 땅에 닿는 순간 경기는 끝납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저 무거운 추를 들고 걸어온 모두에게 존경의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여성 선수들의 추는 한 개에 25kg이라네요.
3: 안 돼. 우와, 노포에도. 와.
0: 시. 선수가 드니 꼭 아령 같습니다.
3: 시.
0: 그렇다면 저도 다시 도전.
3: 우와.
0: 들기만 했는데도 박수가 쏟아지네요.
3: 아, 또 민망해요. 아.
0: 마지막 팀까지 모든 마을의 선수단이 들어오자 다시 박수가 쏟아집니다.

0: 승리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 포옹하며 격려합니다.
1: 에, está satisfecho? Sí?
2: No, sé, más sí.
1: ¿Cómo te sientes ahora?
2: Contenta. Contenta.
1: Sí.
2: Es que todos dormidos.
0: 3라운드의 점수를 모두 더한 끝에 예선 1위 팀이 가려졌습니다. 모두의 표정에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3: 101%.
1: Ahora
3: más tranquilo.
1: Ah,
3: hasta

0: hasta hacer estás muy nervioso. Luego te esfuerzas al máximo, tienes un rato que te recuperas y ahora ya contento con haber hecho ya el trabajo.
1: 곡식 자루를 지고 나무를 베던 바스크 농촌의 하루. 이제는 온 마을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습니다. 광장의 경기가 옛 노동의 기억이라면 지금도 그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치기의 마을 아타운으로 갑니다. 바스크의 산골로 향하는 길. 산이 높아질수록 안개가 짙어집니다.
2: 양이다.
3: 와.
1: 바스크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아타운.
2: 올라.
1: 여름 한철 양치기는 양떼를 따라 산으로 올라옵니다.
4: Voy a coger ese, ese no voy a llevar. Si no me guía. Vale. 토리. 토리. Mira, te dejo esta maquilla. Porque en el monte siempre hay que andar con maquilla. Por si, ay, no, eso,
2: Vale, vale.
4: O vacas, oy.
2: Vale, vale. Gracias. Maquilla. Maquilla라는 지팡이를 주셨는데 한번 이 마키아에 의지해서 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 바스크의 목동들은 오래전부터 이 산의 풀밭에서 말과 소, 양을 풀어 키웠습니다. 양들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4: 네, ahí están. Las ovejas, ¿ves?
2: Sí. Wow,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저렇게 많은 양들이 있는 게.
1: 이 양들은 바스크의 토종 양인 라차입니다. 이 라차의 젖이 바스크의 치즈가 된다네요.
2: 네, gusta. Este trabajo ahora también?
4: Sí. Sí, difícil, sí, pero no sé si os, ya os habréis dado cuenta, el País Vasco es muy industrial. Mucha fábrica, mucha industria y es más fácil vivir trabajando en la industria, pero a mí no me gusta. A mí me gusta más esto, la montaña, los animales.
2: Sí.
4: Entonces esto, venir, para mí no es trabajo. Es, y en invierno igual. Estar con los corderitos pequeñitos, ayudándoles a salir adelante, ayudándoles a nacer. Para mí no es trabajo, me gusta.
1: 공장 대신 산을 택한 목동. 어린 양들이 자라는 걸 지켜보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보람이 그를 산에 머물게 합니다. 다행히 그 선택에 후회는 없어 보입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면 오늘 하루는 끝납니다.

0: cambia?
1: ¿Eh?
0: Sí, puedo intentar.
1: Sí, pero es así, ¿eh?
0: Sí. Y 생긴 게 다르고 크기도 다르니까 그 소리도 달라요. Para oveja.
1: Sí.
0: Ah.
1: Pero solo para camino.
0: Ah.
1: Para subir y bajar.
0: Ah.
1: Nada más.
2: 크기도 소리도 제각각인 종들. 길에 나서지 않는 날에 집 안에 걸어둔다네요. 그리고 옛날엔 치즈도 목동의 집 안에 걸어 숙성했다고 합니다.
1: Primero hay que probar este y después este.
0: Sí.
1: Este es el mismo queso pero ahumado.
0: 아,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는 치즈를 만들고 집 위에다가 걸어 놓으면 집안에서 뭐 요리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스모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입혀졌다고 하는데 그게 이 지역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2: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1: Es el mismo queso, pero ahumado. Entonces ya le da otro toque.
0: 아, 근데 같은 치즈인데도 확실히 향이 아예 달라요. 향만 맡았으면은 다른 치즈라고 했을 정도로 그 훈연의 맛이 맛에서도 느껴져요.
2: 조금만 먹어도 은은한 훈연향이 느껴집니다.
1: El ahumado te quita, por ejemplo, acidez en el queso. Puedes tener un queso, a ver si es muy ácido o no, pero si tienes un queso un pelín ácido y lo ahumas, le quita la acidez. Entonces queda siempre un queso más equilibrado y más, como más elegante, creo yo.
2: 바스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먹을 줄 아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목동의 식탁에서 바스크를 조금 더 알게 된 하루. 고마운 마음을 와인으로 건넵니다. 바스크의 산자락에서 목동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바스크 여정의 마지막은 프랑스와 맞닿은 국경 마을, 마녀의 동굴 수가라 무르디입니다. 주민 200여 명의 작은 마을. 오늘 이곳에서 1년에 한 번뿐인 축제가 열립니다.
0: 지금 이건 바스크의 조랑말인데 옛 목동들과 밀수꾼들이 다니던 길을 재정비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거든요.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그 길을 다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산티아고 순례길에 노란 화살표가 있다면 이 길 곳곳에는 파란 조랑말이 있습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숲속,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를 찾아가니 거대한 동굴이 나타납니다. 이 마을의 전설이 시작된 일명 마녀 동굴입니다. 그런데 불을 지핀 건 마녀가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이랍니다.
0: 가이쇼.
2: 이 축제 이름은 10kg 하테. 바스커로 양고기 먹는 날입니다.

0: 아, 이 티피코
1: Yeah,
0: 도야끼?
1: exactly. Yeah.
2: Salt,
0: Sí.
2: black pepper,
0: Ah.
2: garlic, parsley,
0: 아.
2: and red chili.
3: 오늘을 위해 직접 만든 소스랍니다.
2: You want to taste?
0: Ah, sí.
2: And vinegar.
0: 아.
2: Vinegar. So it's acid.
0: 와, 냄새가 진짜 상큼한데.
4: Ya la tele coreana.
2: For this.
0: 와, 진짜 고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Es que gasco.
2: I just say thank you in Korean.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Yes.
3: 오늘 구운 양고기만 600에서 800kg. 위가 허락한다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0: 아, 와, 진짜.
5: Wait, please, wait, please.
0: 와.
3: 아, 소스를 빠뜨리면 안 되죠?
0: 와, 맛있겠다.
3: 멀리 깊은 산속까지 찾아온 보람이 한 입에 느껴집니다.
0: 와, 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촉촉하고 소스랑 어우러졌을 때 아주 환상의 궁합입니다. 와.
3: 이러니 800명이 이 동굴까지 찾아오나 봅니다. 한쪽에서는 큰 솥에 뭔가를 끓이고 있는데요.
0: 아.
6: Hello, good morning.
0: ¿Qué es eso?
7: Coffee.
0: 아, 카페.
6: Coffee for 800 person.
0: 와.
3: 솥에 끓여 국자로 떠주시는 커피.
6: Beautiful.
0: Sí. 옛날
3: 800인분 커피는 처음 보네요. 고기엔 역시 와인이죠? 그런데 잔을 주시더니 와인만 따라주시는 게 아닙니다.
0: ¿Cómo se llama?
8: Calimocho.
0: Calimocho.
8: Calimocho.
0: Ah.
8: Very typical, Basque.
0: Ah.
9: Es como el duro la piso de la gorrilla.
0: Wow.
8: Red foam.
0: Ah.
9: Red tapa.
0: Es que el gasco.
9: Tapa.
0: Ah.
9: Tú.
0: One shot?
8: If you want.
0: Wow.
3: Calimocho는 단숨에 비워야 제맛이라는데요. 이 응원을 듣고 물러설 수는 없죠?
8: 챔피언.
0: 무일리코. 와, 근데 진짜 술 같지가 않고 음료 같은데 계속 마시다 보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와.
3: 원샷은 실패했지만 잔은 끝까지 비웠습니다.
0: 아, 무일리코. 와.
3: 웃고 즐기는 동안에도 한쪽에서는 양고기가 쉼없이 익어갑니다. 고기에 빵한 조각. 왠지 기대됩니다. 맥주를 개울에 담가두는 건 어느 나라나 똑같네요. 그런데 이 개울의 이름도 지옥의 개울이랍니다.
2: Bueno, hay una leyenda
0: Sí.
2: de hace tiempo, pues que aquí las brujas hacían sus rituales o sus fiestas y tal. Luego con los años se ha comprobado que no es, pero bueno, se ha quedado el nombre, ¿no? De Cueva de las Brujas. Y realmente está ahí arriba en una cueva pequeña que en teoría ahí hacían sus fiestas en 1600 y pico.
0: 마녀의 동굴이라고 불리던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옆쪽에 있다는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2: How do you say let's go in Korean?
0: 가자.
8: 가자.
3: 계단을 올라 위쪽에 작은 동굴로 갑니다.
0: 아. 아.
2: Cueva de las
0: Sí.
2: Aquelarres.
0: Ah.
2: Como ritual o fiesta
0: Ah.
2: de las brujas. Aquelarre. Aquerra es cabra. Aquelarre is from Aquerra, which is goat,
0: Goat?
2: and Larrea,
0: Field?
2: the field. So it's the goat's field. Because
0: Ah.
2: the myth says they worship like the goat, big goat, like the
0: Ah.
2: devil or. But it's.

0: Myth. No. Igual aquí hay más información. Mira, ¿ves la...?
1: Goat.
2: 1610 종교 재판 이후 마녀의 동굴로 불리게 된 이 동굴은 목동과 양들의 쉼터였고 국경을 넘던 밀수꾼들의 창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고기 축제가 열립니다.
3: 가시오.
4: 네.
3: 안녕하세요.
2: 축제는 아무나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전 티켓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이 아닌 오직 마을 광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죠. 오늘 이 동굴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치열한 티켓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입니다. 오늘 하루 먹고 즐길 자격이 충분하죠. 정말 푸짐하게 담아주십니다.
5: 리베라다.
3: 리베라다. 아, cómo se hacerlo?
5: Es carne de ternera con pimiento, tomate, cebolla.
3: 아.
2: 마을 사람들이 손수 다지고 볶아낸 바스크의 가정식. 피페라다. 푹 익은 피망과 토마토의 단맛에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가 어우러진 맛입니다. 국경 이쪽과 저쪽 사는 곳은 달라도 오늘은 같은 동굴 아래에서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한 입 넣자마자 입안에 피망향이 퍼지고 토마토의 새콤함이 뒷맛을 잡아줍니다.
3: 와, 맛있어요, 진짜.
2: 국물을 머금은 빵이 피페라다의 진짜 별미입니다. 이럴 때 바스크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6: 네. La lengua de aquí se dice bicain.
3: Ah.
6: Bicain quiere decir perfecto.
3: Sí, bicain.
6: Bicain.
3: Ah. Es que el gasco.
6: Sí.
7: Es un poco el ambiente de la cueva.
3: Sí.
7: Y el estar aquí comiendo la comida de esa manera.
3: Sí. Sí.
7: Es buena comida.
6: Ah. Interactuamos todos con todos.
3: Sí.
7: Y luego el ambiente que se forma de repente la fiesta.
3: Sí.
6: El hermanamiento.
3: 아, 에스크리가스코.
2: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맛볼 차례입니다. 원래는 다 자란 순양 10kg를 구웠지만 지금은 더 연한 어린 양을 굽는다고 하네요. 장작불에 자그마치 4시간을 구운 양고기. 맛이 어떠냐고요? 대답은 춤으로 대신합니다. 티켓이 5분 만에 매진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0: 춤사위가 우리나라 비슷해요. 아까
1: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 바스크 사람들에게 축제는 함께 사는 방식입니다. 한참을 웃고 즐겼습니다.
2: 에스페로 베로스 el año que viene. Esto todos los 18 de agosto cada año. Estamos aquí, hay buena comida, buena bebida, buen ambiente, buena gente, música y nada, espero que vengáis.
1: 처음 온 여행자에게도 다시 오라는 손을 내미는 사람들. 이 여름의 축제는 그렇게 다시 내년을 기약합니다.
3: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4: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귀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우와, 이거 보세요.
3: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5: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3: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4: 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6: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0: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3: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0: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김치통 6종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6: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7: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6: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8: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9: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1: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2: 하루에도 그만둬 바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13: 근데 해도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14: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15: 위하여!
16: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17: 근데 소문이 다 났어. 소자가 일냈다고.
18: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19: 간식 먹자, 간식.
20: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0: 미운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2: 개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3: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4: 와, 이걸 대지예술이라고 그랬는데요. 땅에 그림을 그리는 대지예술가 최오배입니다. 산 하나를 제가
3: 우와.
4: 15만 6천 평입니다.
3: 15만 6천 평이요? 예, 예. 아, 미술관이 3개에 100만 장자 맞으신.
4: 그래도 가난합니다.
3: 아.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4: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3: 파시기도 하나요?
4: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알 것 같아.
3: 크게 뭐 잘못하신 게.
5: 전혀 나쁜 남자스.
6: 아, 진짜요?
7: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0: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올라운더 존재.
1: 며칠부터 K-POP 씬의 안무 댄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존재이다 보니까

0: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봉준호다. 정말 최고의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하고.
1: Art. I think Leah Kim is really the definition of art.

아, 이렇게 꾸며놓으셨구나. 어머나. 모든 곳에 다 제 사진과 영상들이네요. 완전. 우와. 아니. 너무 잘 그리셨다. 이거, 아니, 이거 기념으로 집에 걸어놓고 싶은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만의 방을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어떤 타임라인을 딱 다 진열해놓은 방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아버지가 마이클 잭슨 얘기를 간혹 하셨어요. 그때 뭐, 야, 삐래, 몰라, 삐래. 그러면서 막 그냥 TV에 나와서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랄까?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순간 빠져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온 관객들이 막 미친 듯이 환호하고 그 소름이 쫙 돋고 그 전율이 있는데 그때 진짜 저도 입 벌리고 그 공연 장면을 생중계를 그냥 입 벌리고 이러고 봤어요. 나도 뭔가 저런 누군가 저런 관객들을 정말 저렇게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관객들을 압도할 수 있고 그런 저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0: 야. 여기 오시고요. Can I come here?
1: Yeah, I'll go here.
0: Let's go!

0: four, five, and six, and seven.
1: 다들 밀리언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춤을 가르치는 학원이었다면 정말로 지금은 밀리언 같이 문화 복합 공간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제품, 이런 그 MD 상품도 와서 진열해서 커머셜적인 부분도 챙겨갈 수 있는 그 공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놀러 왔다! 그러면 거기 한번 들려보자! 라고 싶을 정도의 명소가 되는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0: 제가 또 혼자 길거리에서 프리스타일하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찍어서 그때 올렸어요. 그냥 지하차도 이런 데서 찍어서 올리고 했더니 또 몇십만 나오고 또 몇백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게 뭐지? 그때 아, 이제 사람들이 춤을 여기서 보는구나.
1: 골반이 꼭 움직여요. 얘가 치는 게 포인트야, 사실. 그러니까 발보다도
0: The first movement is this. Very simple. And you're gonna hit your hip like

원밀련을 통해서 댄서가 내가 이 안무가 치치가 아 리아킴이라는 댄서가 짠 안무구나라는 걸 처음 인식하게 만들었던 채널이지 않았을까? 이 안무를 짠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건데 왜난그 사실을 지금 알았지?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안무가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로서 메인에서 부각될 수 있고 내 작품을 내 주인이 돼서 내가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환경을 워밀리언이 시작하지 않았나.

마이클 잭슨에 빠져가지고 혼자 막 연습을 해봤는데 도저히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양아치들 이런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좀 날라리들. 그때 춤을 추던 사람들은 뭔가 사회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반항적인 애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어서 춤춘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랬을 시절이었죠.

댄서들이 막 이제 스테이지 나와서 막 배틀하고 막 춤추고 이러면 이제 제가 입구에서 딱 들어가고 걸어가면 홍해가 싹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제가 스테이지 가운데 와서 한턴 14바퀴 돌고 바로 가면 그냥 상황 종료. 아니 뭐 그랬어요. 그냥 옛날 얘기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뭐 그리고 이제 뭐 양현석이랑 저랑 뭐 이제 거기 가면 춤잘 추는 친구들은 이제 선풍기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잘 추는 사람은 에어컨 앞에 서 있거든요. 에어컨. 그러니까 그게 약간 훈장 같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춤에 대한 급을 그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 안에서. 반무대를 주로 뛰는 그 비보이들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왜냐면 다 생계형이었고, 그 당시 댄서들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생계형으로 댄서를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의 스트릿 댄서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대회도 나오고, 유명하면 레슨도 막 비싼 가격에 레슨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가수보다도 더 유명해져서, 그 가수 안무를 해주는데 뭐 몇천만 원씩 받고, 이거는 꿈도 꿀수 없는 시대였던 거죠.

0: 김윤주님은 스트리트 댄서 몇 세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1: 2세대 아닐까요? 박남정의 이 춤이랑 이 남정령이 이 웨이브 했던 거, 문워크한 거, 완성 있는 거, 로보팅 했던 거, 준호 형의 이 나나라 때 나왔었던 이 중간에 이 무브먼트라든가 현진영 형의 헤드스핀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춤을 췄기 때문에 그 형들이 선배죠. 저한테는.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의 영향을 받고 더 알아가고 싶은데 그 형들은 더 이상 춤을 안 추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길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연습실에서 이렇게 좀몇번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랄까 무술 동처럼 하나를 갖고 오랫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 장르예요. 파핑은.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계속 길거리에서도 그냥 진짜 버스 안에서도 계속 이걸 부위별로 다 나눠서 하거든요. 뭐 삼두근, 뭐 이거, 뭐 목팝, 가슴팝, 뭐 겨드랑이 아래고, 뭐 광배근, 뭐 허벅지 근육 이걸 따로따로 다 연습을 해야 돼요. 요것만 따로 연습하고 요것만 따로 그래서 막 버스에서도

그 어찌 보면 내가 처음 춤 시작할 때 목표로 한 거를 성공한 거죠. 그 나이에. 시작한 지뭐 5, 6년밖에 안 됐는데 춤. 세계대회 최고 1등 챔피언. 그것도 락킹과 팝핑 양쪽에서 다 1등 했어. 이게 저런 흑인들 등치 큰, 어? 저런 사람들 내가 다 이겼어. 진짜 내가 짤? 어떡하지? 내가 최고네.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매몰됨과 동시에 그때 빡온 거죠. 내가 세계 챔피언인데 내가 쟤한테 졌다고? 자존심 다 긁히고 이러면서 인정.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고 화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 마음들 때문에 춤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혼자 어두운 곳으로 숨었죠. 네. 도망가서 도피해서 앉아서 울기도 하고 살도 찌고 맨날 밤마다 치킨, 족발, 맥주 시켜가지고 밤마다 먹고 계속 그러고 한 진짜 오래 있었어요. 그 슬럼프가 거의 원밀리언 차리기 직전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네. 7, 8년 정도.

비 오는데 밖에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알았어. 비 맞는데? 진짜 이렇게 비 와? 진짜? 근데 아침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오목눈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사람들이 귀여운 새로 알고 있는 새가 있거든요. 때로 무더기로 와서 막 먹고 가고 여기에서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고 이런 것들을 여기 창문으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도 너무 좋고

0: 와우, 맛있겠다.
1: 아우.
0: 장난 아니지.
1: 거의 동찜이다, 이건.
0: 김치말이국수 해 먹어야겠지, 이거.
1: 괜찮지?
0: 아니, 간이 뭐 모르는 거야. 간 왜 이렇게 완벽해?
1: 그때는 과도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0대 초반에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했던 시기에 빛나는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가고 조금 이제 잦아드는 시기가 오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많이 불안하기도 했었고 그게 저희가 결혼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2: 왜요?
1: 아줌마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더 젊고 예쁘고 그런 아티스트로 활동하기를 바랬어요.
2: 그럼 그렇게 힘드셨는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3: 어느 날 유튜브에서 외국 댄서들이 코레오그래피 뭐 이제 LA에 있는 댄서들이 워크숍을 하는 걸 봤는데 학생들이 5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간간이 팝핑 락킹 클래스 열면 뭐 많으면 10명, 비 오는 날 뭐 2명, 어떤 날은 아무도 안 와서 수업 취소하기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손가락 빨던 시절이었는데 500명을 꽉꽉 채워서 수업하는 LA 댄서들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너무 부럽다. 아니, 이런 춤이 뭐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정통적인 그 스트릿 댄스가 아니야. 프리스타일도 아니고 안무를 짜가지고 막 근데 막 한 동작만 이렇게 갈고 닦은 그런 춤이 아니고 그냥 막 안무 뭐 탁탁탁탁 그냥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기술도 없고 테크닉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코레오그래피 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막 후배들한테 가서 야, 이거 이번 프로젝트 나도 한 번만 껴주면 안 돼? 그러면서 같이 야, 나도 같이 하자. 이러면서 가서 걔네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영상도 같이 찍고 춤 무대도 같이 하고 배우고 야, 그렇게 안무 빨리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쌓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내 그동안 쌓았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할수 있게 됐던 그 나이가 딱 30이었어요.

0: 걸그룹 블랙핑크가 K-POP 최초로 미국의 최대 음악 축제
1: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메인 무대를 데뷔 앨범이 오리콘 차트로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2: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200에서 8장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3: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정체성이에요. 퍼포먼스가. 네. 다른 나라의 음악 시장과 뭐가 가장 다르냐라고 하면 사실 퍼포먼스거든요. 굉장히 음악이 좋은 것도 굉장히 크지만 저는 최소 50% 정도는 퍼포먼스를 통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케이팝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면 그 모인 장소에서 다 그걸 해요. 랜덤 플레이 댄스.

되게 자부심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문화를 이끌어 왔다라는 안무가들의 그 되게 존경심도 많이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0: 안무 짤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저한테 1순위는 캐릭터예요, 사실은. 안무 짤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캐릭터성, 그 아티스트만의 그 정체성이 느껴지지 않는 퍼포먼스는 저한테는 큰 매력이 없어요.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내가 아는 선미. 그 친구가 가진 매력이 저한테는 그 안무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날 보면 막 너무 해맑고, 그렇게 웃다가도 어떤 순간 엄청 진지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안무로 만들어 볼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처음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것도 선미한테서 보고 는 동작이거든요.

리아킴 전과 후의 케이팝은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이 춤이란 게 그냥 흘러가는 뭐 동작이 아니고 장면으로 만든 사람 같아요. 이 전에 케이팝은 어떠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아, 되게 멋진 춤이었지만 리아킴 후의 이 케이팝은 정말 그 무대에서 그 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한국 댄서들은 어떤 한 작품을 만들 때 이거를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섞어서 스토리와 맥락과 그 다음에 동선과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그걸 대중적으로 해석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런 어떤 정제되어 있는 그 완성도. 그게 한국 댄스의 매력인 것 같고, 그게 한국 컨텐츠의 매력이기도 한것 같아요.

세븐틴 디노의 신작 안무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동작들을

지금 적고 있는 것들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팔다리가 이게 어떤 동작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무드였는지, 어떤 사운드에 이 비트를 맞췄는지, 그리고 박자는 정박으로 했는지, N박자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서 이제 유저들이 음악을 넣었을 때 비슷한 음악에는 아, 우리 AI 모델이 이런 동작을 이어줘야겠구나 라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0: 저는 댄스라는 컨텐츠가 다양하게 소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악 AI나 영상 AI나 챗GPT라든지 손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춤이라는 컨텐츠가 유저들이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하고 그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안무가들한테 정산하는 구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춤을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기면 생겨날수록 산업의 성장과 비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춤은 정말 여러 가지 산업의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뻗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안무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제 안무를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 안무가 2차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될때 안무가들은 추가적인 수익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내게 필요하다.

0: 안무가들이 모든 재산권을 100%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만 존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옵션만 있었고 안무가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저는 제 안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받고 싶습니다. 라던가 이런 딜을 할수 있는 분위기조차 아닌 상황이에요. 그 선택지에서 안무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예요.
1: 오히려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 건 누군가가 봤을 때 저걸 키라고 봐야 할지, 몸부림이라고 봐야 할지 헷갈릴 정도로 기술도 없고 근본도 없는 맞춤이지만 나만 재밌으면 그만이지.

0: 요즘 하는 거 해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평소에 리아킴이라는 분을 이제 프로젝트 K-탑스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난 이거 안무를 리아킴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죠. 와, 이거다. 춤은 이거였구나. 그 나이를 전혀 상관 안 하고 누군가가 춤을 추고 몸을 움직이는 그 시간이 스스로 살아있고 스스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잡다구리한 스트레스들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그 환상적인 아름다운 시간이구나. 춤추는 시간은.
1: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We are all dancers" 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댄서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댄서라고 생각해요.

그 춤추는 그 춤을 추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신나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신나.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신나. 이게 더 좋은 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숨 쉬기 엄청 잘 보이긴 해. 왜냐면 진짜 갑자기 딱 멈췄잖아. 그래서 진짜 잘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
1: 이거 진짜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0: 좀 잠깐 지금부터 좀 쉴게요.
2: 네.
3: 23분인데 30분이 뭘까요?
0: 40분?
4: 어? 너무
2: 오래됐어요. 네. 몇 시까지 해요?
1: 오늘 몇 시까지 하냐면 다 잘 해야 끝나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지.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지는 다 돼야 끝난다. 다 되면 끝난다. 네.

0: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들이 좀 있긴 한것 같아요. 그때는 막 1등에만 목매달면서 달리고 거기에 안절부절하고 지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와 지금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또이 40살 넘은 언니가 춤추는 걸 보고 그 쇼츠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라는 것도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들. 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작업 과정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매 순간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좀갈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무조건 우승할게요.

0: 리아킴님은 한국 대중문화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으세요?
1: 제가 언제까지 직업 댄서로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언제까지 춤은 출것 같아요. 사실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예. 근데 뭐 기록을 해준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0: 10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림없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3: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5: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6: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7: 와, 이걸 대지예술이라고 그랬는데 땅에 그림을 그리는 대지예술가 최우배입니다. 산 하나를 제가
6: 우와.
7: 15만 6천 평입니다.
6: 15만 6천 평이요? 아, 미술관이 세 개 100만 장자 맞으신.
7: 그래도 가난합니다.
6: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7: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6: 파시기도 하나요?
7: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알 것 같아.
6: 크게 뭐 잘못하신 게.
8: 전혀 나쁜 남자 스타일.
9: 진짜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뇌졸중.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몸에 치명적인 장애가 남거나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젊은 뇌졸중 환자가 늘고 있다.
6: 몸이 계속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다리에서 계속 힘 풀려가지고.
7: 저뿐만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누가 50대에 뭐 뇌근경색이 오고 저거 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아직 올 나이가 아닌데
8: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상황.
9: 제 얘기 들으세요.
5: 뇌졸중 치료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10: 이제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환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숫자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났다.
5: AI가 혈류 속도와 혈류량, 혈류 도달 시간을 분석해 뇌조직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분석 가능하게 되면서 골든타임의 기준이 달라졌다. 젊어지는 뇌졸중과 달라진 골든타임. 신경외과 박익성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0: 아직 어둠이 깔려있는 새벽 5시 6분 응급실로 68세 김선자 씨가 실려왔다.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
1: 안녕하세요. 제 얘기 들리세요? 자, 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옳지. 내리시고 눈 한번 크게 떠보세요. 자, 여기 눈동자 돌려보세요. 옳지, 옳지, 옳지.
0: 박익성 교수도 출근 중에 응급실로 와 상황을 살핀다.
1: 여기가 지금 그 피가 가는 부위거든요. 네네. 지금 보이는 혈관, 뇌혈관 이제 다른 건 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네네. 여기가 지금 막힌 거예요. 워낙에는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0: 잠자리에 들 때만 해도 멀쩡했다는데 자는 동안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막히는 뇌경색으로 나뉜다. 동맥경화나 협착 등의 이유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하면 뇌가 손상되면서 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1: 뇌경색 증상은 혈관이 막히어 뇌 손상이 오니까 한쪽에 마비 증상이 주로 오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집지 못하고 떨어뜨린다든지 걷는데 한쪽 다리가 힘이 빠져서 못 걷는다든지 또 갑자기 발음이 안 돼서 남들이 너 왜 이렇게 발음이 왜 이래 이런 구음장애도 오고 갑자기 한쪽 시야가 잘 장애가 생겨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증상도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면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 두통의 특징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뇌 전체적으로 압박감이 생기는 그런 두통이고 지속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이런 두통이 특징이고요. 어제 그러면 잠자리에 드신 게 몇 시경이에요?
2: 12시 한 20분 됐을 거예요.
1: 12시 20분.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주무실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상을 발견한 건 몇 시쯤이죠?
2: 한 4시.
1: 4시경에 네, 어떻게?
2: 이게 자꾸 속도협제랑 저 뭐 동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신 막 차리라고 막 토해라고 뭘 갖다 주고 네. 그런데도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119 불렀어.
1: 워낙에는 발병부터 4시간 이내에 네, 네. 피를 이제 녹이는 그런 약을 쓰면 네.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자다가 깨어나고 하면 그게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뇌 손상도 적고 해서 자고 난 다음에 뇌졸중이 오는 환자들은 굉장히 발생 시점을 길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환자들도 아 우리가 약을 쓸 수 없어 이렇게 제안이 뒀었는데 이제는 그런 환자들을 관류 영상을 통해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0: 예전 기준으론 골든타임 4시간 반이 지난 상황. 하지만 이젠 관류 영상으로 뇌조직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파악한다.
3: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된 피가 잘 안 가는 부위 조금 덜 가는 부위가 노란색 아주 안 가는 부위가 붉은색.
0: 뇌경색으로 혈관이 막혔을 때 예전에는 검사를 통해 뇌혈관 어디가 막혔는지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젠 CT나 MRI의 관료 영상을 통해 어느 부위의 혈액이 얼마나 부족한지 살릴 수 있는 조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혈류 속도, 부족한 혈액량, 혈액 도달 시간 저하 부위 등을 AI가 분석해 손상된 부위보다 살릴 수 있는 부위가 넓으면 골든타임이 지났어도 치료를 시도한다.
1: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혈전 제거술도 6시간에서 8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뇌조직이 손상이 많이 와서 잘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골든타임인데 어떤 환자에서는 12시간, 13시간이 되었는데 뚫었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관류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생 가능한 조직이 얼마나 있고 이미 손상된 조직이 얼마나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조직이 적고 지금 위험에 처한 뇌조직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12시간, 24시간이 되더라도 혈전 제거 수술을 시행을 했고 좋은 결과를 보여서 이제는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숫자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전엔 4시간 반이 지나면 약물을, 6시간이 지나면 혈전 제거 수술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젠 살아있는 조직이 있으면 24시간까지 혈전 제거 수술이 가능하다. 골든타임의 기준이 시간이 아닌 뇌조직으로 바뀐 것이다. 응급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김선자 씨. 아직 뇌혈관이 온전히 뚫리지 않아 혈전 제거 수술을 시도하기로 했다. 만약 혈전 제거 수술로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익성 교수도 시술 상황을 지켜본다.
4: 이 환자는 이제 추골 동무를 통해서 지저혈관이라고 해서 뇌 제일 중심 부에 있고 주로 숨골로 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막히면 단순한 마비 정도가 아니라 대개는 중증 또

0: 식물인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꼭 개통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오늘 시술은 당직인 신경외과 김성환 교수가 맡았다. 시술이 시작됐다. 혈전제거술은 뇌경색으로 뇌혈관이 막혔을 때 하는 시술이다. 먼저 사타구니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막힌 뇌혈관까지 밀어올린 뒤 스텐트를 이용해 혈전을 감싼다. 그리고 카테터를 당겨 혈전을 제거하면 막혔던 혈류가 다시 흐르며 뇌경색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 조영제를 넣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막혀있던 굵은 혈관은 혈전 용해제로 뚫렸는데 혈전이 더 작은 혈관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더 작은 혈관으로 이동한 혈전을 미세 와이어를 이용해 부수기로 했다. 가는 혈관에 혈전 제거술을 할 땐 혈관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 드디어 혈전이 부서지면서 혈류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2: 끝났다. 네. 이거 한번 잡아봐요. 어때요? 어때요? 이 몇 개예요? 하냐고. 예, 지금 몇 개라고 보여요? 이쪽은요? 따라오세요. 왼쪽 보세요. 이게 몇 개예요? 지금 어때요? 머리 아프거나 불편한 게 있으세요? 다리만 아파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혈전이 녹으면서 일부가 그 더 말단의 혈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혈관 한 가닥을 막고 있었습니다. 미세 와이어로 쭉 깨고 그 카테터를 흡인을 해서 그 제거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4: 표도 많이 좋았지, 부드럽고 본인도 괜찮으신 것 같아, 좋다고. 아니 이쪽으로 여기는 떨어져.
1: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자 표정이 밝아졌다.
5: 마음을 좀 안심이 되네요.
6: 오시니까 좀 알아보시던가요?
5: 네. 알고 싶. 다 돌아왔어요.
7: 집에 가라고?
8: 괜찮으셔?
7: 내 걱정 아닌가요?
8: 밥 먹으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님도? 느낌이?
9: 그건 모르겠어.
1: 4시간 반이 지나 치료를 시작했지만 살아있는 뇌조직이 있었기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지난 8월 말 응급실에 실려온 박성규 씨. 40대에 처음 뇌경색이 찾아왔는데 뇌경색이 재발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다. 처음 뇌경색이 왔을 땐 왼쪽 팔다리에 편마비가 와도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젠 혼자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가장 힘든 건 발음이 어눌해져 말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10: 어떤 부분이 좀...
11: 말 좀 늘리니까 부담스러워서 있다고 그래서 병원을 했습니다.
10: 왼손은 거의 지금 못 움직인.
11: 움직여 가서 안쪽에서.
10: 다른 손을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0: 가장 눈에 밟히는 건 역시 가족이다.
1: 이전에 뇌경색 진단 받고 좀 치료하다 그때는 마비가 심하게 왔었죠?
2: 예, 또 혼만을
1: 성마비가 왔었죠? 건두 정도 되셨는데 이제 더 마비가 왔죠, 그죠? 예. 요 최근에 더 나빠지신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도 발음이 좀 그랬어요?
2: 최근에는 많이 나빠졌어.
1: 더 그죠? 예.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않고 느려지고.
2: 예. 응? 예.
1: 담배는 얼마나 피우셨어요?
2: 하루에 한 번 피우는 거.
1: 요새까지도 계속 피우셨어요?
2: 예.
1: 담배가 제일 안 좋은데.
2: 담배 꼭 끊겠습니다.
1: 네, 담배 꼭 끊으셔야 돼요.
2: 예.
1: 어지럽고 막 해서 와서 보니까 여기 보이는 혈관,
2: 예.
1: 이 혈관이 워낙에는 뇌에서 밑에서부터 피가 가야 되는데
2: 예.
1: 여기가 다 막혀 있어요.
2: 아.
1: 요 한 달 사이에 여기가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근데 피가 그래서 워낙에 잘 안 가는 데다가 더 좁아져서 피가 잘 가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보이거든요. 한 달 전에는 이렇게 피가 잘 갔는데 요번에는 저 빨간 거는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정상보다 거의 50% 이하로 안 가니까 지금 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지금 많이 하는 게 혈전 제거술인데 이분은 그 막힌 혈관을 접근할 수 있는 그 아래쪽이 다 막혀버려서 시술로는 혈전 제거술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뇌혈관이 거의 다 막히기 직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합니다.
0: 뇌혈관 우회로 수술로 어떻게든 뇌혈류를 되살려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1: 여기는 지금 숨골과 손의 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깊은 데 있어요. 그 뇌 기저부 쪽에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이 깊은 데 있어서 이게 문합술을 해야 되니까 표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술적 술기도, 숙련도도 필요하고 또 이 혈관을 박리해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숨골과 손에는 축두엽에 있는 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꼭 이제 문합술을 성공을 해야 되죠.
0: 올해 57세인 박성교 씨. 생명을 지탱하는 숨골과 손으로 향하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혈전 제거술이 불가능한 상황. 편마비가 심해 걷지도 못하고 말하는 게 힘들어지고 말았다.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하기 위해 먼저 뒤통수 두피에 흐르는 후두동맥을 박리해 우회 혈관으로 확보한다. 뒤통수 아래 두개골을 열고 뇌를 감싼 경막을 절개해 손의 혈관을 확보한다. 클립으로 손의 혈관 혈류를 차단한 뒤 두피 혈관을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정교하게 이어붙인다. 두피로 흐르던 피가 이제 방향을 바꿔 뇌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숨골과 손으로 향하는 막혔던 혈류가 다시 안정적으로 흐르는 걸 확인하고 나서 수술을 마무리한다. 이번 뇌혈관 우회로 수술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난도 수술. 그런데 두피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을 위해 혈관을 잘라보니 피가 나지 않았다. 동맥경화로 혈관이 혈전으로 가득 막혀 있어 피가 나오지 않았던 것. 두피 혈관 안에 혈전을 제거하자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개골을 열고 뇌 안에 손의 혈관을 확보할 차례다. 고배율 미세현미경으로 보자 뇌 안의 혈관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의 혈관도 동맥경화로 상태가 안 좋긴 마찬가지. 그 중에 가장 건강한 혈관을 찾아 두피 혈관과 연결해야 한다.

0: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지름 2mm보다 가는 두 혈관을 한 땀 한 땀 문합한다. 피가 두피 혈관에서 소뇌로 흐르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숨골과 소뇌로 향하는 혈류가 충분한 수치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한 뒤 수술을 마무리한다.
1: 보니까 환자가 이제 동맥경화 변성도 심하고 이어주려고 하는 두피 혈관도 동맥경화 변성이 있고 열어보니까 뇌에 있는 혈관도 동맥경화성 변성이 굉장히 심해서 항응고제를 이제 정맥 주사를 해갖고 피를 아주 아주 묽게 한 상태에서 혈관 문합술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도 계획한 대로 혈관 문합술이 잘 됐고 환자 지금 부족한 피가 나중에 혈류 측정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서 다행히 잘 된 것 같습니다.

0: 매일 댄스 학원을 찾으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44세 민경미 씨.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올해 초 뇌경색으로 혈전 제거술을 받고 다시 혈관이 악화돼 뇌혈관 우회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1: 6개월 쉬고 나오니까 안 되는 동작이 티가 팍 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데 왼손이, 왼발이 힘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건강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몸이 건강해야지 활동을 하니까.
0: 계속 이어지는 치료로 일도 그만둔 상태.
2: 이게 쉬운 거죠. 직접 하시면 힘듭니다. 그렇죠? 공기 쭉 내리고.
0: 근력 운동으로 체력을 다지며 다시 건강을 회복해 일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어눌한 발음을 고치기 위해 동화책을 읽으며 발음 연습을 했다. 글밥이 적은 책부터 조금씩 늘려갔는데 처음엔 짧은 글도 제대로 읽는 게 힘들었다.
1: 바람도 낙엽을 싣고 왔지요.
3: 처음에는 발음이 어느 정도?
1: 진짜 어버버였어요. 퇴원하자마자 도서관이 가깝거든요. 책을 여러 권 빌려와서 이제 계속 읽는 거죠. 일상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애들이랑 말할 때 좀 창피한 것도 있어요.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 또박또박. 이거보다 더 천천히 읽었어요. 글자 한 개씩.
0: 민경미 씨는 아직도 그날의 아침을 잊을 수 없다.
1: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샤워를 했거든요. 다리 닦으려고 발을 드는데 발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발이. 힘이 없어서. 이상하다 하는데 팔도 좀 이상해. 톡이 안 눌려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상하다. 뭐지?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리고 애들한테 말 거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러고 이제 병원을 바로 간 거죠. 아직 올 나이가 아닌데 그 생각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냥 계속 슬펐어요. 졸업식도 며칠 안 남다 보니까 첫 졸업식인데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0: 결국 참석하지 못한 큰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1: 저만 참석을 못했네요. 저 사진에 엄마 없는 티가 나요. 그지꼴로 가서. 간호사들이 통화라도 하게 해줄까요? 그러는. 말이 안 나오는데 통화를 어떻게 하냐고.
3: 오히려 괜히 했다가 또.
1: 네. 애도 충격일 거 아니야. 중환자실에 한번 왔었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 상태를 보니까. 그리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말을 안 걸었거든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저렇게 쭈뼛하다가 그냥 갔어요. 제 서로 그냥 속상한 거지.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지네끼리 밥은 해먹을 수 있을 때. 그때까지는 건강해야 되니까.
1: 네, 들어오세요. 네.
2: 안녕하세요.
3: 네. 진료를 받기 위해 박익선 교수를 찾았다.
1: 어때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뭐 지금 불편한 증상이 뭐가 있으세요?
0: 불편한 건 이제 거의 없어요.
1: 말은 이제 네. 다 잘 되고. 그래도 응급실에 빨리 오신 거예요. 한 30분 만에 네. 오신 거죠?
0: 네.
1: 와가지고 이렇게 잘 뚫어갖고 회복이 됐는데 별로 증상이 없는데도 다시 해보니까 그 자리가 네. 또 다시 이렇게 막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힌 경우에는 이제는 이거를 다시 뚫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 겉에 있는 혈관을 안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이게 우회로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이 지금 사전에 본인이 뭐 당뇨나 혈압은 없었는데 네.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았죠.
0: 그것도 원인이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혈관의 변성이 오는 거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인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상처나면은 굳은 살이 심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그러면서 요번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0: 먹는 약도 없었고 건강검진 받아도 뭐 수치 같은 건 다 정상이었어서 높은 수치인데 아직 약은 안 먹어도 되는 근데 이걸 넘어가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정도인데 그 정도가 가지 않으니까 약은 복용 따로 안 했었어요. 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수치가 나와도 약을 먹었어야 됐던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고지혈이나 당뇨 이런 게 비만에서 좀 오니까.
3: 우리나라 젊은 층의 뇌졸중 위험인자 보유율이 최근 5년 사이 증가했는데 그중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비만이다. 젊은 층은 고령층에 비해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 비중이 더 높아 더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 심평원에서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뇌졸중으로 청구된 빅데이터를 조사를 했더니 연령층에서 증가를 했지만 특히 20대, 30대, 40대에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식생활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인데 그런 식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일찍부터 고지혈증이나 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심한 스트레스 이런 요인들도 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응급실로 실려온 25살 김대원 씨. 사회초년생인 20대 청년이 받은 진단은 놀랍게도 뇌졸중이었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다가 3일을 흘려보냈다.
4: 몸이 계속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다리에서 계속 힘 풀려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일단 병원에 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치다가도 아예 안 쳐지니까
5: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 아 이렇게 막 복부가 이렇게 막 쳐지고
4: 당뇨는 고등학교 때 알게 됐고 혈압은 중학교 때 알게 됐는데 그때는 어리니까 이게 심각성을 모르고 관리를 안 했더니 이제 이렇게 크게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체질이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맨날 좀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카페인 같은 거 많이 먹고 잠 조금 덜 자고 그게 조금 더 이런 걸 빨리 앞당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1: 그런 증상이 얼마, 그 오기 전, 얼마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4: 한 3일 전부터 있었던
1: 거예요. 3일 전부터 이쪽 혈관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 오른쪽 뇌혈관이 이렇게 희미하고 가늘어져 보여서 혈관이 막힌 것이 의심이 됐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는 잘 가요. 네. 그런데 이 혈관이 잘 안 보이죠, 그죠?
3: 검사 결과 오른쪽 뇌혈관이 막혀 있었다.
1: 보통 우리가 혈관이 막힌 게 시간이 명확하면 예를 들어서 6시간, 뭐 4시간 이내에 오면은 이 피를 녹이는 약도 쓰고 네. 그다음에 혈관

0: 안을 통해서 핏덩어리를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막힌 게 이미 시가 좀 경과해서 오신 거고, 근데 약물 치료를 해도 이게 계속 이제 피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아,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정상적인 혈류고요. 피가 안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심한 당뇨로 인해서 당화혈색소가 보통 6.5 이하를 우리가 정상으로 보는데, 이 환자 내원했을 때10.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 조절을 한 다음에 지금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당뇨병으로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매끄러워야 할 혈관벽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혈관 찌꺼기가 생긴다. 혈관 찌꺼기로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졸중이 발생한다. 당뇨병 환자는 뇌경색 발생률이 정상인에 비해 2배에서 4배 가까이 높다. 굵은 혈관이 막히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고, 미세혈관이 막히면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데 반복되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3: 무서워?
2: 수술날 아침,
3: 무서워?
2: 김대원 씨의 어머니가 병실을 찾았다.
3: 암담하지. 걱정하지 말고. 원래 덤덤하니까 참.
4: 마음이 두근 반, 세근 반이에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일요일하고 토요일도 안 쉬고 계속 근 6개월 동안을 가루에다가 이제 약도 안 먹고 그랬으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약속. 지금 이제 진짜 관리 잘해야 돼. 응? 잘될 거야. 관리 잘하게.
2: 김대원 씨는 측두엽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0: 수술 항법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부위를 보통 한3 내지 4cm 조그맣게 열어서 그 부위에다 혈관을 수술해 주니까 정확도를 높이는 수술입니다.
2: 수술 전 찍어둔 혈관 영상을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입력하고 탐침을 대면 두개골 속 혈관의 정확한 위치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난다. 김대원 씨는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 손상으로 오른쪽 중대뇌동맥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결국 뇌경색이 오고 말았다. 왼쪽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약물 치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약물 치료 후에도 허혈 부위가 나아지지 않아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하기로 했다. 먼저 혈액을 공급해줄 두피 혈관을 확보하고 두개골을 3, 4cm 크기로 열어 측두엽의 뇌혈관을 노출시킨다. 클립으로 혈류를 차단한 뒤 두피 혈관을 혈류가 부족한 뇌혈관에 운합한다. 혈류량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것이 확인되면 수술을 마무리한다. 측두엽 뇌혈관 우회로 수술은 뇌혈관이 바깥쪽에 있어 두피 혈관을 연결하기 용이하다. 사용할 두피 혈관을 미리 방리해 놓는다. 분당 56cc의 피가 흐르는 건강한 두피 혈관이다.
0: 분당 56cc의 피가 나간다는 거야, 이게.
2: 직경이 1mm밖에 되지 않는 두피 혈관을 고배율 현미경을 이용해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뇌혈관에 정교하게 문합한다. 문합이 마무리되면 혹시 피가 잘 가는지, 새지는 않는지 형광조영제를 투입해 혈류를 확인한다.
5: 아이씨 준비됐어요?
6: 네, 아이씨 준비되었습니다. 아이씨 들어왔습니다.
2: 뇌 전체로 골고루 피가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0: 거기도 아까 2점이었는데 빨라졌어, 그지?
2: 수술 중 실시간으로 얼마나 혈류가 지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수술 전과 비교해 반 이상 줄었다.
1: 33.
2: 수술 전 뇌혈관으로 분당 5.9ml밖에 안 가던 피가 분당 33ml까지 증가했다.
0: 수술은 계획했던 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에 혈류가 잘 가는지 수술 전에 했던 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그게 잘 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집에 가고 집에 가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수술은 잘 끝났고요. 반대편의 혈관도 약간 동맥경화성 변성이 있어요. 앞으로 관리가 중요한데 당뇨가 문제거든요. 당뇨 당하혈색소가 10점 몇이었으니까 요번에 이제 그동안 뭐 짧은데도 그래서 8까지는 떨어졌는데 그래서 당뇨를 굉장히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해서 그게 또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죠.
2: 사실 박익성 교수는 49세 젊은 나이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힘든 투병 시간을 보냈다. 손톱이 다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수술할 거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손끝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뜨개질을 해서 주위에 선물하며 노력했다.
0: 제가 그 굉장히 폐혈증으로 사망률 70%까지 되는 상황에서 중환자실 갔다가 회복이 돼서 다시 수술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제가 환자가 되다 보니까 환자로서의 느낌이 역시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도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도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그런 치료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그는 지금도 언제 올지 모르는 응급 환자를 위해 당직을 서며 신경외과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어둠이 깔린 병원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구급차 한 대. 환자는 산소 호흡기까지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다. 78세 김복만 씨. 오전 9시 30분 극심한 두통으로 인근 병원을 방문해 CT 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의식이 점점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0: 머리가 아파서 119 타고 병원에 가신 걸로 연락을 받았고요. 병원에 가서 의식이 점점 나빠져서 그쪽 병원에서 CT를 찍었더니 뇌출혈이 있는데 그쪽 병원에서 좀 수용이 어렵고 연고지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오기로 원해서.
2: 출혈 부위가 크진 않은데 왜 혼수 상태까지 온 걸까?
0: 지금 응급실에 와서 보니까 의식이 혼수 상태라서 재출혈을 했는지 그래서 아니면 출혈량이 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응급으로 CT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2: 서둘러 CT 검사를 해서 의식 저하의 원인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데에는 뇌출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0: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게 요 대동맥 박리 같은 게 있어서 출혈이 되면 떨어지는데 지금 대동맥은 괜찮고요. 뇌척수액이 이 순환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물주머니거든요. 이 출혈된 부위는 요 시상뇌라 그래서 우리 몸의 감각을 담당하는 건데 출혈의 양이 많지는 않아요. 하얗게 보이는 게 출혈이고요. 공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물주머니거든요. 이 물주머니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운데를 딱 막고 있어서 수두증이 와요. 그래서 지금 뇌압이 오르면 의식도 떨어지거든요. 여기 까맣게 돼 있는 물주머니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뇌척수액을 빼내주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순환이 안 되고 물이 차고 압력이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지고
5: 위험성은 안 따르나요?
0: 수술 자체는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상태가 이대로 놔두면 뇌압이 계속 오르고 뇌손상이 오고
2: 건장했던 아버지가 쓰러진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 딸.
7: 딸은 뭐 질환 같은 것도
8: 전혀 없었어요. 예. 당뇨하고 당뇨만, 당뇨하고 고지혈증만. 워낙에 강인하셨던 분이라 저렇게 누워 있다는 자체가 좀 어색하네요. 수술 잘 되면 뭐.
2: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0: 빨리 뇌압을 낮추지 않으면 뇌사에 이를 수 있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 박익선 교수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환자의 뇌를 짓누르고 있는 뇌척수액을 빨리 빼줘야만 환자가 의식을 되찾을 수 있다. 뇌출혈로 인해 고인 혈액과 뇌척수액을 빼주기 위한 응급 폐액술이 시작됐다. 김복만 씨는 뇌의 중심에 있는 시상의 혈관이 터지면서 흘러나온 피가 혈전이 되어 뇌척수액이 흐르는 길을 막았다. 그러자 뇌척수액이 뇌실을 가득 채우며 뇌압이 올라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 신속하게 뇌압을 낮춰주지 않으면 뇌사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뇌압을 낮추기 위해 머리에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내고 뇌실 안으로 배액관을 연결한다. 배액관 하나는 고인 피를, 다른 하나는 뇌척수액을 연결해 밖으로 빼내게 된다. 뇌압이 정상화될 때까지 배액관을 연결해두고 경과를 지켜본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의 뇌압을 낮추기 위해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의료용 드릴로 머리뼈에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낸다. 뇌척수액과 피가 고여있는 뇌실까지 정확한 위치를 찾아 들어가야 한다. 드디어 뇌척수액이 가득 차있는 뇌실에 다다랐다.
1: 5, 6, 7까지.
0: 이제 부풀어 오른 뇌실 안으로 배액관을 연결할 차례. 배액이 잘 되는 걸 확인한 뒤 봉합하고 수술을 마무리한다.
1: 잘라.
0: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사하고 몰아치듯 이어진 수술.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응급수술이 끝났다. 그동안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을 환자 가족들에게로 향한다.
1: 수술은 잘 됐고요. 다 끝났고 이렇게 관을 넣어서 피를 빼는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의식이 깨어나고 이러면 되게 빨리 회복이 되고요. 한 4, 5일, 5일, 6일 간다 그러면 출혈로 인한 뇌 손상이 좀 있다는 거니까 시간이 걸릴 건데 좀 경과를 봐야 되고 일단은 긴급 조치는 다 했어요. 밖에 좀 기다려 계세요. 네. 네.
0: 걱정할 보호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나서야 박익선 교수도 겨우 한숨을 돌린다.
1: 제가 신경외과 뇌혈관을 한다고 할 때부터 사실은 이런 걸 각오하고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도 혈관 하는 분이 다섯 분이 있으니까 5주에 한 번 당직을 쓰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 뇌혈관 의사가 두세 분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분들은 뭐 날마다 하면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0: 매일 생명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들의 일상. 박익선 교수는 뒤를 이을 후배 의사들이 줄고 있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김대원 씨가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관료 영상 결과를 들고 병실을 찾았다.
1: 검사 오늘 한 것도 보니까 피가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 부위로 이제 피가 잘 가요. 이 봐봐. 좌우가 빨갛게 가는 게 피가 똑같잖아요. 그죠? 양쪽이 그 차이가 없이 잘 가고 있고 이쪽이 피가 안 가가지고 막 빨갛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피가 잘 가서 연두색으로 좌우가 똑같아.
0: 수술 전과 비교해보니 부족했던 뇌혈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1: 나중에 요 외래 실밥 뽑으러 오는 거 날짜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잘 사세요. 그래요. 그래, 잘 지내시고. 네.
2: 20대보다 30대 때도 따라다니자 그런 마음으로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회복해서 어머니랑 여행이나 한번 가고 싶습니다. 엄마, 아들 괜찮을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사랑해. 네.
0: 53세에 처음 뇌졸중이 왔던 김양엽 씨.

0: 전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받은 뒤 손끝 감각을 살리기 위해 꾸준히 구술 자수를 놓기 시작했다. 지금도 생생한 뇌졸중의 첫 증상.
1: 처음에 신호는 오른쪽이었죠. 오른쪽 손이 이랬을 때 이렇게 돼버렸을 때 드라이기를 처음에 신호가 왔을 때는요 이 팔이 머리 드라이 하려고 하니까 이 드라이가 그냥 놓쳐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랐죠. 그때 깜짝 놀라 앞도 안 보이게 막 울었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도.
0: 평소 기름진 음식도 즐겨 먹지 않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도 전혀 없었다. 운동도 꾸준히 해서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다는데 조심하기 위해 좋아하던 떡과 빵도 끊었다.
1: 떡하고 빵은 엄청 좋아했죠. 근데 이제 그걸 못 먹고 못 먹으니까 이제 과일 쪽으로. 과일도 저녁에는 잘 안 먹어요. 낮으로 활동할 때만. 첫째는 스트레스. 제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혈관 막힌 이 상태가 올 때는 스트레스에서 온 것 같아요.
0: 건강하던 김양엽 씨에게 뇌졸중이 온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1: 옷이 아프니까 힘들었더라.
0: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 남편 퇴직 후 재활용 센터를 시작했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1: 돈인 줄 알고 갖고 와서 보면 쓰레기예요. 그러면은 둘이서 이제 뭘 모르니까 그냥 울 때도 많았죠. 한 3년은 거의 울다시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2: 여보, 커피 한 잔 해.
1: 고마워요.
2: 오늘 맛있어?
1: 맛있어, 커피.
2: 처음에는 좀 이제 괜찮았었는데 도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나 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게 가게도 이제 거의 이제 뭐 안정이 돼 있고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건강이 더 중요하지 뭐 이게 이제 돈이 중요하지는 않다.
1: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어디 가다 쓰러지거나 그래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진짜 앞이 캄캄해요. 좋은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0: 소중한 건강을 한번 잃어봤기에 이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김선자 씨. 나흘 전 잠든 사이 찾아온 뇌졸중으로 구급차를 타고 실려왔던 환자다. 4시간 반을 넘겨 도착했지만 뇌조직이 살아있어 약물치료와 혈전제거술로 건강을 회복했다.
3: 그동안은 관리 안 했는데 좀 식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관리하면서 그래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4: 올라오기 양보. 가운데로 하나 둘.
5: 바로.
4: 중심 잡고.
0: 뇌졸중. 골든타임이 지났더라도 살아있는 뇌조직이 있다면 포기하기엔 이르다.
6: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같은 일반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몇 개월, 1, 2년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을 하고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졸중은 치료보다 우선이 예방입니다.
7: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7: 치매 환자 증가입니다.
9: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10: 연세는?
11: 85.
12: 이 누구세요?
10: 글쎄 모르겠네.
12: 누구세요?
11: 동서.
12: 제일 원인되는 물질은
5: 제거하는 치료.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생명, 새로 담는 간편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9: 화미르 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10: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0: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1: 우와 이거 보세요.
0: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1: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우와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2: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3: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4: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거 못지않은 독립운동인 것 같아요.

0: 네, 한국어는 나의 풀이에요.
1: 인생인 것 같아요.
2: 한글은 우리의 전부다.
3: 역사의 순환을 딛고 살아남아 세계로 뻗어나간 한글의 위대한 유랑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100년의 편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0: 조선의 국왕 이도다. 보이는가? 오늘 신하 일곱을 의금부에 가뒀다. 알맞은 놈들.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에 학문과 정치에 방해가 된다. 한자와 관련 없는 시골의 인말, 비루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 이사들이 이러고도 내 신하가 맞느냐?
1: 언문을 제작하신 것은 지극히 신묘하나 한편으로 의심되는 바가 있어 감히 아뢰옵니다. 조선은 중국을 섬기고 따르는데 어찌 새로 언문을 만들겠사옵니까?
2: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일이옵니다.
0: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어리석은 선비들 같으니. 아니, 내가 늙음하게 할 일이 없어 글자를 만들었겠느냐?
3: 응? 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언문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신하로서 내 뜻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언문은 고작 27자이온데 언문만 배워도 쉽게 출세할 수 있다면 누가 힘들게 한자를 배워 학문을 하겠사옵니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건 고금에 통하는 걱정거리옵니다.
2: 근거 없는 언문을 급하게 반포한다면
1: 천하 후세에 부끄러울 일이옵니다.
0: 당장 저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4: 이거 실화인가?

0: 내일 꺼내준다네.
1: 정창손을 파직하라. 김문은 법문을 제작해도 괜찮다더니 말을 바꿨다. 국문하라. 얼마진 놈들. 아니, 그렇게들 내 뜻을 몰라? 내가 왜 원문을 만들었는지 진짜 몰라? 몇 해 전 자식이 아비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2: 전하, 진주 사람 김화가 제 아비를 죽였으니 법에 의해 능지 처참하소서.
1: 여인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일은 간혹 있었지만 자식이 아비를 죽였다니, 이는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니, 근데 내가 부덕한 건 부덕한 거고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안 생겨야 할 게 아니냐? 어리석은 백성이 법문을 몰라 죄의 크고 작음을 모르니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이두문으로 번역해 백성들에게 반포함이 어떻겠는가?
2: 간악한 백성이 법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음을 계산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법을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 것이옵니다.
1: 그렇다면 백성이 계속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기에 벌을 주는 것이 옳겠느냐? 고얀 놈들, 내 그때 싹 다 내쫓을 것을. 법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문의 이두에 아주 복잡해. 선비들이 읽어도 잘 몰라. 근데 백성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리하여 우선 책 한 권을 만들라 명했었다. 어리석은 백성이 갈 길을 몰라 세상에 도리가 떨어지니 충신, 효자, 연료의 이야기를 기록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한 부녀자들까지도 쉽게 알게 하라. 하지만 아무리 쉽게 쓴들 그림을 붙여준들 뭐하겠느냐? 글자를 모르니 스스로 읽지를 못하는데. 네, 그래서 비밀리에 새 글자를 만들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백성들이 딱해서. 새 글자는 쉬워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한문처럼 말과 문자가 서로 달라서는 아니되며 바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전부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도리가 선비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나라의 모든 것은 백성의 것이다. 이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내 반드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0: 전하! 어떤 사람이 업문으로 하정승을 조롱하는 벽서를 붙여싸옵니다.
1: 아, 그런가? 뭐라고 썼던가?
0: 그것이...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1: 하정승아, 이를 어쩔꼬?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끝내버릴까?
1: 왜? 용민 씨가 헤어지지?
0: 아니, 갑자기 나오래잖아. 아까 낮에 라면 먹고자 스팅팅 거는.
1: 갑자기 뭔 일이래?
0: 아, 몰라. 이상해, 요즘. 미쳤나봐. 아, 나 오늘 얼굴 완전 돼지 같아. 뭐야, 빨리 얘기해.
2: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가 요새 자주 싸우는 게 이제 그게. 아, 우리가 만난 지 4년이나 됐더라. 세월이 참 빨라.
0: 그래서? 응? 빙빙 돌리지 말고 빨리 얘기해. 나 세탁기 돌리다 말고 나왔어.
2: 세탁기 돌리다. 내가 이제 그 취직을 또 한 지도 뭐 꽤 되긴 됐는데 9급 공무원이 뭐 얼마나 벌겠어.
0: 그 얘기 갑자기 왜 하는데?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4년이나 됐고.
0: 4년이나 되면 뭐해. 이렇게 나를 하나도 모르는데.
2: 미영이 너 아프구나. 너 눈 부은 거 봐. 야, 야, 미영아. 야, 미영이. 미영이 이렇게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0: 그냥 얘기해.

0: 뭐 이런 분위기에서 뭐 어떻게 해. 나중에 날 잡고 다시 할게.
1: 뭐야? 이 분위기가 뭐? 그냥 빨리 얘기해.
0: 아, 나중에 할게.
1: 너딴 여자 생겼어?
0: 어?
1: 딴 여자 생겨서 이제는 지겨워?
0: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야, 절대 아니야.
1: 아니면 왜 귀찮게 사람을 오라그라해?
0: 귀찮아? 야, 귀찮으면 왜 나왔냐? 아,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얘기하지. 그럼 나도 헛걸음 안 하잖아.
1: 못 나온다 그러면 뭐 영민 씨가 조용히 집에 가?
0: 내가 조용히 한다며? 뭐 깽판 치냐?
1: 아, 왜 화를
0: 아, 내가 뭘? 아, 너 진짜 집에 가고 싶게 한다, 진짜. 아, 가고 싶으면 가, 지금.
1: 알겠어. 헤어져. 헤어지면 되잖아!
0: 아우, 진짜.

0: 미식 보고 싶어. 좀만 창피를 열심히. 오, 쭈쭈쭈쭈쭈쭈쭈. 미식 가방.
1: 가방, 나 진짜 안 되겠다. 이게 안 봐야 이게.
0: 아, 이렇게 저는 못해요.
1: 감각의 쓰리고의 멍텅구리. 멍텅구리 어떻게 할 거야? 많이 맞을래? 이거 한 대 맞을래?
0: 한 대!
1: 아주 크게 아주 굴줄일 거야. 한 대.
2: 아, 이런다!
3: 아, 계속.
4: 왜 저...
0: 왜 그래? 다쳤어, 은씨?
5: 끝났어.

0: 좋은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집에 애들도 있고 하니까.
1: 어제는 진짜 야구만 봤어요.
2: 네, 어제 야구만 봤어요.
0: 아, 그럼 응원도 하고 가봐. 그래.
1: 네. 아, 네.
0: 야구만 봤겠지, 야구만. 나도 야구 보고 싶다. 아유, 나도 야구 보고 싶다.
1: 괜히 핸드폰 보면서 희죽희죽 웃는 거 우리 되게 싫어해.
2: 네, 동장님. 잠깐 볼 게 있어가지고요.
1: 아무리 신혼이라도 자제 좀 해줘요. 밤낮으로 고생하는 게 재밌어서 참았는데 석 달은 못 참어.
2: 네.
1: 김주임이 어제 만든 설문지 들고 복지관 한 바퀴 돌고 와.
2: 네. 아, 저기 동장님.
1: 왜?
2: 그때 그 채워주신다는 인원은...
1: 업무 시간에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 보채기는 뻔뻔해서 마음에 든다.
3: 김영민 씨.
2: 아, 아무도 안 봤습니다.
3: 여기서 전입신고 하나요?
2: 어? 승희? 뉴욕에서 산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3: 외국 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한옥에서도 살아보고 싶더라고.
2: 너 저장료 엄청나다며?
3: 예, 얘기하지 마, 창피해.
2: 야, 아니, 뭐가 창피해. 야, 시 좋아해, 음악 좋아해. 그 두 개 크로스. 너는 작사가 딸지.
3: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 요즘도 계속 시 쓰니? 너 나중에 시인 될 거라 그랬잖아.
2: 아니, 별걸 다 기억한다.
3: 왜? 나 네 시 좋아했는데. 아마 지금도 몇 줄 외울걸?
2: 진짜?
3: 진짜지, 그럼.
2: 여기, 아니, 여기가 집이구나.
3: 영민아, 오늘 저녁에 뭐해? 금요일인데.
2: 오늘?
3: 아, 와이프 있는 남자지? 빨리 들어가야 되나?
2: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그런 거 없어. 아, 우리는 각자 생활을 존중하거든.
3: 잘됐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뭉치자.
2: 그럴까?
1: 왜 전화를 받으시나요?
4: 신혼이라고 그렇게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면 잘려요.
5: 뭐냐 이건?
4: 남친 선물 줄 거래요.
5: 실기 한 달도 안 남은 놈이 잘하는 짓이다. 너 예고 안 갈 거니?
4: 인문계 가서 공부하려고요.
5: 그럼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구경수 학원으로 가. 거기 가서 그쪽 학원 선생 긁어. 내속 긁지 말고. 이건 당분간 압수야.
4: 네.
5: 너 저 사과 다 그리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갈 줄 알아.
4: 아, 그거 아직도 안 그렸단 말이에요.
6: 허선생 주제 맨 압수.
1: 그러게. 내가 임시 강사라 좀 막무가내야. 넌 이것도 그려.
7: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가도 돼?
8: 어? 진짜로.
7: 야, 있어봐, 있어봐. 전화하고. 어?
9: 아니, 그러니까. 정진이는 결혼 2년 차, 기태는 결혼 두 번, 달수 오빤.
10: 얘가 내 것까지 다 했잖아. 그래서 총각, 유일하게. 알지?
9: 그래. 오빠 싱글, 나는 돌싱. 우리 참 보라야태하다.
2: 난 여기서 달성이 제일 부러. 형은 결혼하지 마.
10: 진짜 이상한 놈이네. 너 나한테만 결혼하지 말래.
2: 나 형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 지옥 갈 것 같아서.
10: 야, 영민이 저 얼굴 핀 거 봐. 요새 좋은 일 많이 하겠지?
2: 좋은 일?
10: 그거.
2: 아유, 진짜. 진짜.
9: 진짜라.
2: 쟤 뭐 전화로 가가지고 장 보러 간다고 왜 이렇게 안 들어와?
11: 아, 무슨 집들이를 해 지금. 어디 가서 뭐 준비하라고. 호피저건 입고 기다리라네.
2: 미안해, 미영. 사랑해, 미영. 아니, 근데 미영 내가 진짜... 이거 진짜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아니, 큰 소리를 쳤는데 지네랑 나랑 똑같대잖아. 아, 쟤네 완전 잡혀 살거든. 난 아니잖아. 아, 우리 미영을 매도하니까 내가 진짜 우리는 행복한데 그치?

0: 일하고 있네. 하루 종일 퇴근만 기다렸구만.
1: 아니 그냥 중국집에서 탕수육 좀 시키고 그리고 족발도 좀 시킨 다음에 그리고 마트에서 맥주. 아니 술은 됐어. 술은 내가 사갈게. 우리 미영이 무거우니까.
0: 아 몰라.
1: 미안해 미영. 사랑해 미영.
2: 뭔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해.
1: 오코노미야끼?
0: 뭐?
1: 아 그런 것까지 하려고?
0: 뭐야.
1: 하긴 뭐 자기 전매 특허니까 알았어. 아 이제 갈 거야. 출발할 거야.
0: 오코노미야끼야. 여보세요.
2: 맛있겠다 오코노미야끼.
1: 요리를 워낙에 잘해. 그래서 돼 안 돼?
3: 아니 돼. 아, 가자.
4: 야 오코노미야끼 이자카야에서 먹어야. 응? 이자카야 뭐 워낙 글을 잘 쓰니까. 야 유명하지 이자카.
5: 신랑 기다려?
6: 아 안녕하세요.
5: 오늘도 야구 보려고? 경기가 자주 있네.
6: 아 그게 아니고 갑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가지고 음식들을 좀 시켰는데 배달한 사람이 길을 잘 못 찾나 봐요.
5: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집 신랑 간 크네. 갑자기 손님들 데려오고.
6: 그쵸.
5: 근데 시킨 음식 가지고 되겠어? 아무리 갑자기라도 새 신랑이 괜히 책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3: 아 역시 승희야. 어? 야 승희 들고 있으니까 꽃 기죽은 거 봐라. 어? 야 완전 시들었잖아.
7: 애소리야.
8: 이 꽃이 너무 예뻐서. 어 색깔이 신혼집하고 어울리겠어?
1: 너무 잘 어울려.
8: 잘됐다.
2: 역시 승희는 달러.
8: 진짜?
1: 어? 나와 있었네?
6: 벌써 오셨네요.
8: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8: 저 이거요. 저 처음 뵙죠? 결혼식도 못 가보고.
1: 그, 승희라고. 내가 얘기 많이 했었지. 그 뭐야, 유명한 작사가라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 1위 하는 것도 승희 거래.
6: 말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여자분이셨구나.
8: 어머, 영민이가 제가 남자래요?
6: 아니, 제가 착각했나 봐요. 불알 친구라고 해서.
3: 불알 친구.
2: 불알이 생겼어요.
8: 여기 있는 친구들 워낙 오래돼서 알 거 다 아는 사이거든요. 무엇 한번 같이 못 갔지.
1: 불알.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이쪽은 우리 집주인 아주머니시고.
3: 아, 아,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이쪽은 제.
5: 아, 알아요. 불알 친구들.
3: 불알, 불알, 불알, 우리 불알다.
8: 조용히 놀게요. 조금만 봐주세요.
2: 조금만.
5: 그러세요.
9: 뭐 많이 차리셨다고 그러실 필요 없는데.
10: 뭐 그러게요. 영민이가 뭐 그렇게 실력 좋다고 자랑을 늘어놓던데.
2: 기대가 큽니다.
6: 네. 네.
10: 그럼 들어갈까? 들어가.
6: 아 저기.
2: 네 들어가요.
6: 먼저들 들어가세요. 저 좀 전화 통화 좀.
10: 아 그래 그럼. 어, 그럼 먼저 들어가자.
2: 아니야.
10: 아니야.
2: 같이 들어갈 생각이고요.
3: 아니, 무언가 하게
2: 전화하셔도 돼요.
3: 전화하세요.
11: 아니요, 빨리 가자.
12: 3741 번지죠?
13: 예.
12: 순제족발 대짜 하나, 불족발 소짜 하나.
13: 예. 맞죠, 맞죠.
10: 중국집이요. 탕수육이랑 깐풍기 시키셨죠?
13: 예. 이 친구.
10: 네.
3: 야, 뭘 자꾸 거기 가져와. 그냥.
12: 저녁도 먹고 왔다면서 내 눈은 족족도 먹었어.
13: 너무
3: 시끄러워. 아, 아, 이따 와, 이따 와, 이따 와.
12: 미친 거 아니야? 남의 집 결혼 사진.
14: 달콤하게 핸들피 김미야
3: 사사로시다
10: 해볼까?
1: 이자냐 아니잖아. 근데 승희가 많은 건 더 부드럽고
2: 맛있게 이게 빠른 것 같다.
10: 너 근데 진짜 잘 말어.
2: 나한테 왜 그래?

0: 뱀 나오겠네 진짜.
1: 송래
2: 와인 같아.
0: 아이 시키지 마.
3: 죽여줘 미안.
0: 언제 가는 거야?

0: 밤 셀 거야?
1: 밤은 못 새. 근데 와이프 무서워서 밤 못 새. 우리 와이프 좋다. 그리고 승리가 오코노미야키 진짜 맛있다. 뉴욕에서 되게 유명한 일식집도 더 맛있다.
0: 뉴욕에서 무슨 일식?
2: 재수 씨 나와서 한잔하세요. 계속 서서 음식만 하지 마시고.
1: 아니야 아니야.
0: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누세요.
3: 너무 맛있어요.
4: 예, 네, 맞아. 진짜 맛있어요. 예. 족발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우리 동네 거보다 더 맛있어, 병신아.
5: 네, 재수 씨. 재수 씨. 놀러 가세요. 예?
0: 아니. 무슨 이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요.
5: 어? 우리 다 했는데? 어? 그럼 우리 뭐가 돼요? 예?
1: 아,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와이프 그 사람들 많은 데에서 노래하는 거 진짜 되게 싫어해. 그리고 노래도 못해.
3: 그래, 못하는 거 시키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4: 그런가?
3: 나무들 좀 짓궂죠?
4: 우린 짓궂죠.
3: 저기 안 하셔도 돼요.
0: 아니요? 할게요.
5: 야, 저걸 하도 안 해. 제수 파이팅! 마이크 세팅!
4: 집중.
5: 이쁘다.

0: 내년할지도 모르리 말인가 더 멀어진 사이가
1: 제수씨가 더 놀다 가라 그랬는데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어? 그래 그러면은 그래. 좀 더 있다 갈까봐
2: 안 서운해 100%
1: 야, 빨리. 야 네가 뭘 한다고
2: 가 좀
3: 괜찮겠냐?
4: 야 그럼 미영이 착해
5: 야 그냥 남편 말이라면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새끼 채워줄게
2: 제가

0: 박계자 할머님 되시죠? 네네. 아, 여기는 삼청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입니다, 할머님. 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박계자 할머님께서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셔가지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러니까, 저 할머님 혹시 그 자제분 있으시죠? 아드님이나 따님이요? 있으세요? 예. 아니요. 쌀이 아니라요. 그 할머님 딸. 그러니까 딸기 할 때 딸. 예. 딸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아니, 쌀을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드리긴 드리죠.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할머님 따님하고 통화를 연락, 그러니까 따님 아니, 그러니까 달님 아니고요. 할머니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예, 그게 예, 알겠습니다.
1: 조용히 콧구멍을 확 쑤셔놓으라. 바퀴벌레 짝짓 깨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0: 짠.
1: 아, 힘들어.
0: 저희도 내일도 일하고 모레도 일하고 해야 된다.
1: 감사합니다.
0: 네, 먼저 일찍 들어가셔서 쉬세요.
1: 이게 뭔가?
0: 아, 택시비.
1: 에이, 김지호의 콜택시를 타야 콜택시 기사도 먹고 살 거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김지호의. 김지호인 본전 받아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김지호인, I love you. 또 봐. 네, 알았어.

0: 미영, 나 커피 좀.
1: 영민 씨. 쉬할 때 변기 뚜껑 좀 올려주면 안 될까? 내가 몇 번을 얘기해.
0: 미안. 버릇돼서 그래.
1: 나한텐 연애 편지 한 장도 안 써주더니 신은 막 나와? 어? 아이씨! 이 추리닝 바지 좀 입고 나가지 좀 마! 아, 그리고 이 남아 도대체 몇 년째 입는 거야?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누가 욕먹겠어? 어제도 진짜 마지막에 나한테 뭐라고 한줄
0: 나너 때문에 지금 시상 다 까먹었잖아.
1: 이것도 그래. 먹으면 그때그때 치우라고 했지? 내가 결혼한 거야, 입양을 한 거야, 진짜. 왜 나는 항상 시키는 사람이어야 돼? 영민 씨가 좀 알아서 좀 먼저 치우면 안 돼? 영민 씨는 이런 거 눈에 안 거슬려?
0: 넌 자꾸 웃음만 나와.
1: 그만하자. 왜 그래? 그냥 자. 하지 마, 피곤해.
0: 나도 요즘 힘들어, 피곤하고. 근데 우리가, 응?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자, 이렇게 웃자, 안쪽으로.
1: 자기는 자기 기분만 중요해? 아, 자, 좀.
0: 뭐야? 안할 거면 빨리 말하지, 사람 다 베껴놓고.

0: 오쌤?
1: 어? 어머! 자기 여기 웬일이야?
0: 아, 친구 결혼식 갔다가 영화나 보자고.
1: 어, 인사해 우리 신랑. 여기 학원 같이 다니는 준수쌤. 얘기했지, 학교 후배라고.
2: 그랬나? 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0: 두 분 데이트 나오셨나 봐요. 역시 신혼이시라.
1: 말이 신혼이지. 쪼르고 쫄라서 나온 거야.
2: 진짜인 줄 알겠다.
1: 진짜잖아. 자긴 몇 시에 와야? 아,
3: 우리 체계바라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속상해.
4: 아까 서 계시는데 오쌤 아버지신 줄 알았어요. 키가 대체 몇이에요?
3: 174라는데 나 절대 안 믿어. 몸매까지 후져서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
4: 아, 이 무슨 냄새? 아, 혹시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쌤한테 지하철 냄새나요.
3: 그럼 난 지하철 없으면 꼼짝도 못해.
4: 아, 전 BMW 타고 왔는데.
3: 그런 건 꿈도 못 꿔. 저 남자 고급이거든.
4: 보기보단 머리가 별론가 봐요. 머리는 저렇게 큰데 감일은 어때요?
3: 정말 그 여자 같지 뭐.
5: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0: 네?
5: 아무래도 이런 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요.
0: 저기요.
5: 네.
0: 나 잘해요.
5: 예?
0: 나 잘한다고요.
1: 자기는 요새 사귄 사람 없어?
0: 요새 진쌤하고 좀.
1: 어머머머. 잘됐다.
0: 오쌤한테만 비밀이에요?
1: 아, 그럼 당연하지. 비밀 비밀
0: 비밀 비밀.
1: 다 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0: 내가 머리가 나쁘잖아. 크기만 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쌤 잘 부탁드립니다.
2: 남의 집사람 부탁을 왜 하지?
1: 농담이야. 신경 쓰지 마.
2: 키가 지나치게 커서요. 어느 자리인지 뒷사람이 되게 불편하겠어요.
6: 아, 미안합니다. 보기보다 제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7: 저희요, 대사할스프랑 깐풍기랑 탕수육 주세요.
6: 짜장면 두 개만 주세요.
8: 왜 짜장면 둘?
1: 뭐야, 비싼 거 사준다며.
2: 너 체게바라가 어디 사람인지 알아?
1: 체게바라?
2: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냐고.
1: 쿠바 사람이잖아.
2: 무식하긴.
1: 어느 나라 사람인데?
2: 안 가르쳐줘.
1: 뭐?
2: 궁금하면 네이버에 물어봐. 옛날에 인터넷 쇼핑만 하지 말고.
1: 오늘 왜 그래?
2: 뭘?
1: 나한테 화난 거 있어?
2: 아니.
1: 그럼 아까 왜 그랬어? 누가 영화 보다가 교양 없이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 진짜.
2: 내가 창피해?
1: 아, 창피하지 그럼. 키스씬 나와서 조용한데 혼자 빵 터져서 웃고.
9: 그럼 남녀가 부둥켜갖고 막 뒹구는 거 보면서 막 어떻게 해? 울까? 울어.
10: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남편 앞에서 결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 보고 좋다고 시더거린 주제. 그리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비밀? 저 돼지처럼 처먹는 것 좀 봐. 더럽게 너 처먹니? 맛있냐? 맛있어? 이걸 진짜 확!

0: 뭐해?
1: 응?
0: 아, 대체 왜 그래?
1: 뜨거.
0: 무슨 남자가 뭐에 삐졌는지 밥도 안 먹고 나갔어.

0: 밥안 먹는 게 유세야.
1: 그래서 어디 갔는데?
0: 아 몰라. 밖에서 맛있는 거 먹나 보지.
2: 내가 보는 앞에서 어린 남자 새끼랑 뽀뽀했어?
3: 대화를 했대. 대화를.
2: 대화 뭐. 아니 형 내용이 문제인 거 아니야? 내용이?
0: 쪼잔하긴 또 얼마나 쪼잔한 줄 알아? 지네 집 갈 때는 현금으로 30만 원씩 따박따박 챙겨가고 우리 집 갈 때는 10만 원짜리 상품권 달랑 한 장 가져가서 너 뭐 얻어올 거 없나 두리번거리고.
2: 시 쓰는 것만 싫어하는 게 아니야. 진짜 심각하다니까. 요즘에는 밤에도 잘 안 하려고 그래.
4: 너 집 들일 때 받았던 키친타월 다 썼어?
2: 다 썼어.
4: 그럼 신혼생활 끝난 거야.
1: 원래 친정은 가지러 가고 시댁은 주러 간다 그러잖아. 달리 10월드냐. 난 시자만 들어가도 소름이 쫙 끼친다.
0: 어, 나도 시자 들어가는 거 진짜 싫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시가 제일 싫어.
4: 나 요즘 밤에는 마누라 얼굴을 유명 여배우로 바꿀 수가 있어. 이 상상력만으로.
5: 기색까지 아니야?
4: 무슨 말인지 알겠어?
2: 난 아니라니까.
1: 용미 신랑 위암 3기래.
0: 왜? 어쩌다가? 나이도 젊은 사람이야.
1: 다 스트레스지 뭐. 그러니까 너도 네 신랑한테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스트레스 높은 직업 2위가 사회복지사라고더라.
0: 정말?
1: 야 은아 온다. 나 끈다.
0: 어 그래. 피가 이렇게 오는데 안 들어도 뭐해 진짜.

0: 지금 몇 신데 밖에 남아있어, 겁도 없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미영이처럼 예쁜 여자는 진짜 큰일 나. 뭐고? 이렇게 또 편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1: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 편한 줄 알아.
0: 미안해. 나 애가 나쁜 놈.
1: 아니야. 은희씨 좋은 놈이야.
0: 그래도 소방님한테 놈이 뭐냐, 너.
1: 배고프지?
0: 너 오뎅 3개 먹고.
1: 오뎅 3개 먹었어? 그거 좀 먹고 다니지 말라니까. 라면 끓여줄까? 아, 맞다. 나 체게바라 어디 사람인지 찾아봤다.
0: 진짜?
1: 응. 아르헨티나.
0: 오, 역시 미용이 똑똑하네.
1: 아, 진짜. 자꾸 어린애 취급하지 마.
0: 그럼, 그럼. 어린애가 이렇게 섹시하면 안 되지.
1: 복 받은 줄 알아, 영민 씨는.
0: 아니, 복 받았어. 복 받은.

0: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도 모르게 권태기가 온 건가? 아닌데? 난 정말 아직 미영이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다른 여자랑 막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마이갓. 저 다리 봐. 아니 내가 왜 동네 똥개 새끼도 아니고 취향도 없이 난 깨끗하고 청순한 여자 좋아했었는데 그런 여자 좋아했었는데 영민아.
1: 주임님.
2: 어, 나 아닌데? 나 강아지 봐. 아니 복사하는데.
1: 네? 여기 독거노인 분들 명단에 다 전화 드렸는데 두 분이 아직 전화를 안 받으세요.
0: 대체 왜? 왜 이런 평범한 어린애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걸까?
2: 제시. 체게바라가 어디 출신인 줄 알아?

0: 해봐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대체 왜? 왜 이런 무식한 애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지?
2: 여튼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0: 네. 여기 판모건 할아버지 78세, 이영림 할머니 83세. 이 두 분이 어제 1차, 오늘 2, 3차 전화 다 안 받으세요.
2: 전화 다시 해가지고 또 안 받으시면은 방문을 하든가 하든가 해봐야죠.
0: 네.
1: 아, 개새끼. 할머니, 할아버지는 생사를 헤매고 계실지 모르는데 이런 순간에 무식한 애의 가슴을 쳐다보고 있는 김영민, 이 개새끼. 진짜 개만도 못한 새끼.
3: 닥터 존스의 바르는 비아그라. 영미 너나 되니까 주는 거야 이 새끼야.
4: 비아그라? 에? 그러면 뭐 어떻게? 야 먹어.
5: 야야 배도 배도 배도 배도. 죽어 이 새끼야 죽어. 내가 바르는 비아그라라 그랬잖아. 이게 마요네즈니? 어?
6: 바른 아 바른. 아이고 아 미안해 야. 아이
4: 좋. 어? 미안. 아
6: 형 이거 좋은 거니까 내가 발라줄게. 어? 아, 쓸데도 없겠다 쓸데도 없어.
3: 야, 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난 되려 힘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4: 왜?
3: 처음 보는 여자를 보면 예쁘지도 않는데 막 하고 싶어.
4: 낯선 여자, 낯선 여자.
3: 아니, 그럼 그 많은 결혼한 남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너도 그래?
4: 장난하냐? 완전 그랬나?
3: 야,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 나는 막 내가 짐승 같고 막 좀 그렇던데.
2: 인간적인 거야 이 새끼야. 어? 야 그만 발로 좀 힘을
3: 죽어.
6: 어? 안 죽어 안 죽어.
7: 영민 씨, 나 지금 엄마인데.
2: 또 분당 갔어?
4: 왜?
3: 친정에서 자고 온대.
2: 영민이 오는 비번이네 비번.
3: 아, 진짜 싱숭생숭해서 그러는데 우리 집 가서 2차 안 할래?
6: 개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신화 써, 신화.
3: 아, 나 오늘 진짜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8: 야, 다시 올게요. 다시 형.
9: 다시야.
6: 어?
9: 다시 형, 정이라고 했다.
8: 야.
10: 아, 잠깐만.
8: 왜요?
10: 아, 아파. 아, 이거 꼈어. 어떻게 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0: 영민아.
1: 어허?
0: 여기서 뭐해?
1: 나? 나 오늘 비번이라 여기. 아니. 아니, 걷고 싶었어.
0: 그래? 내가 왜 시를 그만둘게?
1: 글쎄.
0: 외로워서.
1: 10cm만 더 가까이 가볼까?
0: 그 열줄도 안 돼.
1: 미칠다 그러면 그때 뭐 장난이었다 그러면 되지 뭐.
0: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1: 아니 근데 얘는 35살이나 된 애가 어떻게 이렇게 군살이 하나 없냐. 얘가 쓴 가사에 야 하는 것도 많던데. 설마 한번 하고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0: 외롭게.
1: 게다가 지금 지 입으로 지금 외롭네 어쩌네 하고 있잖아. 일단은 손을 한번 잡아보고.
0: 이렇게 뻑뻑 문장인데 한자 한자 살아있게 해주잖아.
1: 와, 진짜.
0: 살아있다.
1: 가만히 있네. 그럼 어떡하지? 한번 물어봐.
0: 영민아, 너도 필요하다면 내가 작업가들 소개시켜줄게.
1: 승희야, 나 너 좋아했어.
0: 응?
1: 너 예쁘다.
0: 왜 그래?
1: 너 정말 예쁘다.

0: 잠깐만.
1: 와라, 쉬어? 이거 뭐지? 아, 왜 이렇게 쉬워? 아, 아니 잠깐만. 나 이렇게 본능에 충실해도 되는 건가? 어? 아니, 우리 미영이는 어떡하지?
0: 들어와.
1: 응.
2: 여자가 이러는데 안 하면 예의가 아닌 거야. 그래, 인간도 아니야. 김영민, 내가 한때 승희를 사랑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사랑할지도 몰라. 영민아, 빨리 어서 내복. 빨리 내복아. 이야!
1: 아이고, 미안. 괜찮아.
0: 어, 괜찮아.

0: 사랑의 미용.
1: 예, 제가 비켜볼래?
2: 아니, 승희야.

0: 어, 깜짝이야.
1: 지금 들어오는 거야?
0: 아,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나와 계세요?
1: 나 쓰레기 버리러 나왔지.
0: 이 시간에 쓰레기를?
1: 동네 고양이랑 고양이는 죄다 발정이 났나.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응, 올라가 봐. 세택한테 한 소리 듣겠네. 조용히 좀 살자, 우리.
0: 예.
1: 야구 시즌 끝났지?
0: 예.

0: 새댁, 이제 들어오는 거야?
1: 아, 안녕하세요.
0: 아, 이제 수도세 나왔어. 네. 요즘 무슨 일 있어?
1: 아,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애들 입시도 다가오고.
0: 그래도 어젠 웬일로 안 싸우대?
1: 에?
0: 아니, 신랑이 새벽에 들어가길래 난 또 한바탕 하겠구나 했는데 조용하대?
1: 아, 그랬어요? 제가 일찍 잠이 들어서.
0: 해 다 뜨고 들어가더만.
1: 그랬구나. 아, 남편도 일이 많은가 봐요, 요새.
0: 일은 무슨. 그렇게 술을 먹고 일을 해? 어머, 여기 김 익힌 것 좀 봐.
1: 네? 어, 아주머니 아니에요. 제가 무슨 김이에요.
0: 맞는데. 그 나이에 김이 깎이면 어떡해?
1: 어제 햇볕을 많이 봐서 그런가? 잠깐 올라왔나 보다.
0: 관리 잘해야지. 나봐. 나이 들어도 피부 좋으니까 미인 소리 듣잖아. 엄마는 피부 미인.
1: 네. 저 들어갈게요.
0: 아줌마, 김 익혔어요. 관리 좀 잘하세요. 엄마는 피부 미인. 아줌마는 김이 미인.
2: 왜?
1: 샀어.
2: 나 이런 가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더라.
1: 왜?
2: 아니, 자기 사생활을 막 굳이 뭐 공개하면서 공유하고 그런 게.

0: 자기 어제 술 마셨어?
1: 응? 애들하고 한잔했어.
2: 어제 내가 차려준 저녁 먹었다며?
1: 아니, 먹었어. 애들하고 한잔하고 일찍 들어와서 먹었어.
2: 아, 어제 일찍 들어왔구나. 씨 잘 돼?
1: 잘 돼.
2: 자.

네, 어머니. 안부 디테일이나 물 표현은 경은이가 잘하는 거니까 어드바이스가 적게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왜 학생을 차별하겠어요, 어머니. 네? 위로금이요? 어머니, 저 그런 거안 받아요. 저기, 어머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수업이 있어서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여보세요? 어머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얘기 많이 들었어요.
1: 아유, 그 말도 마, 그 형. 미영쌤, 들어와. 인사해. 이쪽은 유인영 씨. 프랑스에서 미술 전공하시고, 지금은 국립미술관 큐레이터로 계시는.
2: 네, 알아요. 과 동기예요.
3: 오랜만이다.
2: 여기 웬일이야?
1: 오늘 미영쌤 반 특강 맡으실 거야. 미영쌤 오늘 보조 좀 해줘요.
3: 너 학원 선생은 할 만해? 그림은 그만둔 거야? 너 이제 그림 안 하는 거야?
2: 그러니까.
3: 그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성우랑 연락해?
2: 어? 야,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을 이렇게 들으니까 당황스럽다, 야.
3: 성우, 나랑 금방 헤어졌었어. 알지? 너한테 바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2: 너는 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
3: 성우 보고 싶으면 한번 검색해봐. 이번에 공연한다더라. 같이 보러 갈까? 아, 그건 좀 그렇겠지?
2: 너 보고 싶으면 봐. 나는 별로.

0: 은정아, 나야. 어디야? 시댁이야. 아줌마는 엄마 친구인데 엄마 뭐 하셔? 아, 아빠랑 주무셔.
1: 해외 로밍 중인 전화 받는 분에게 문제 잡아요.

0: 어떻게 해드릴까요?
1: 그냥 좀 어려 보이게 해주세요.
0: 소개팅 하시는구나?
1: 네?
0: 어? 좋겠다.
1: 저기 이따가 혹시 3시에 시간 괜찮으세요?
0: 네?
1: 아니에요.
0: 잠시만 계세요.

0: 왜? 누가 전화를 안 받아?
1: 아니 와이프가 연락이 안 돼서요.
0: 바람 났네.
2: 성우야!
0: 기다려.
2: 와, 오늘 진짜 잘 봤다. 아, 미안해요.
1: 그럴까?
0: 내가 살게.
1: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살게. 감사합니다. 은영아, 잠깐만.
3: 은영아.

0: 유형이 맞지?
1: 저기 그 탈 제 탈인데요.
2: 교제 시간이죠? 수고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0: 유영아.
2: 성훈이? 어머.
0: 여기서 뭐해?
2: 어, 나 알바해.
0: 알바? 여기서? 야, 자주 보겠다. 나도 여기서 공연하거든.
2: 아, 근데 오늘 관뒀어. 아, 저 공연이 네 공연이었구나.
0: 어, 근데 왜 관둬?
2: 어, 적성이 안 맞아서.
0: 아, 적성이 안 맞아.
3: 너 정말 그대로다.
2: 아, 무슨. 우리 남편은 맨날 변했다고 뭐라 그러는데.
3: 아, 너 결혼했구나. 아, 남편이 잘해줘?
2: 그냥. 아, 공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음악, 그거 네가 옛날에 라디오에 신청하고 막 그랬던 노래지.
3: 내가 그랬나? 근데 공연 안 봤다며.
2: 어. 아, 그러니까. 아, 밖에서 다 들리더라고. 저기 극장이 오래돼서 그런가?
3: 아, 극장이 오래됐구나. 어.
2: 뭐지? 다 들킨 건가? 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김이? 그냥 공연 봤다고 얘기를 할까?
3: 휘영아,
2: 응?
3: 너 코피나.
2: 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0: 너 옛날에도 코피 잘 났었어. 한 번 나면 하루 종일 계속 터지고.
2: 이제 안 그래. 코피도 10년 만이다, 야. 아, 그때 생각난다. 나 흰 블라우스에 코피 묻는다고 나 카페도 앉혀놓고 티셔츠 막 사다 주고 그랬잖아.
3: 내가?
2: 기억 안 나? 왜? 묻어도 티 안 난다고 빨간 티셔츠 사다 줬잖아.
3: 아,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아, 기억이 안 나네.
2: 아, 그래. 오래되긴 했다. 나 갈게.
0: 아쉽다. 어, 잠깐만.
3: 내 번호.
2: 아.

0: 아, 공연 너무 좋더라. 화이팅 하고.
1: 공연 안 봤다면서.
0: 좋을 것 같다고. 화이팅! 온정아.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봐. 유인영 걔가 묻더라. 나왜 그림 안 그리냐고. 난 있지.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매일 애들 그림 봐주면서 사비원 빌려들고. 그러니까 착각했었나 봐.
2: 다시 하면 되지.
0: 그치. 근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2: 왜? 영민 씨랑 싸웠어?
0: 특별히 싸운 건 아니고, 그냥 맨날 싸워. 이제 영민 씨는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봐. 그 사람 인생에서 내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2: 뭐가 문젠데? 이제 코피 났다고 빨간 티안 사줘?
0: 빨간 티 사다 준게 영민 씨였구나.
2: 뭐야? 기억 안 나? 왜 니네 연애할 때 라디오에 사연도 보내고.
0: 맞다.
2: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미영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인생에서 넌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0: 고맙다, 친구야.

0: 안녕하세요. 잘 가라, 최성우. 잘 살아라.
1: 죽기만 하겠네.
0: 나 왔어.
2: 왜 라면을 먹어? 밥 해놨는데. 데워 먹는 것도 못해?
1: 뭐야. 아, 전화는 계속 안 받고. 저번에 장모님이 갖다 준 파김치 어딨어?
2: 그것 때문에 전화했었어?
1: 아니, 하도 안 오니까. 아, 그리고 엄마가 개소주 빨리 가져가라고 계속 전화했었단 말이야.
0: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미안해.
1: 아니, 뭐가 이렇게 심플해?
0: 은정이 만나서 공연 본다고 쪽지까지 써놨잖아.
1: 술 마셨어? 잘한다. 이 시간까지 여자 둘이서 단둘이 마셨어?
0: 왜 그래 진짜? 내가 영민 씨한테 꼬치꼬치 캐물으면 좋겠어?
1: 나야 다 얘기하니까 뭐 물을 게 없지.
0: 그러면 나 지난번에 친정 갔을 때 어디 갔었어? 친구들하고 술 마신 거 말고 그 뒤에.
1: 몰라. 뭐 기억 안 나.
0: 왜 기억이 안 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그러시던데? 자기 그날 늦게 새벽에 들어왔다고?
1: 아 진짜 와 진짜. 아니 뭐 이 동네 뭐가 이렇게 가족적이야? 아니 주민 아줌마가 세입자 귀가 시험까지 체크하고 있어. 그럼 너는?
0: 나 뭐?
1: 나 모르는 데서 외간 남자는 시시덕거리고.
0: 내가 언제?
1: 저번에 극장 간 날 나 티켓 찾으러 왔을 때.
0: 준수? 그 우리 학원 선생이잖아.
1: 몰라!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0: 아 그때 인사도 했었잖아.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 맞은 애라고 얘기했지. 그냥 어린애야.
1: 야 어린애가 키가 180이냐?
0: 그럼 자기는 아직 덜 커서 170 왔다 갔다 하냐?
1: 170 다야.
0: 아 유치해 그만해.

0: 괜히 말 돌리고 그래, 진짜? 그날 뭔 일이 있긴 있었구만. 이런 거 먹었으면 제때제때 좀 치워. 딴집 남자들은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
1: 그럼 그런 놈 만나 살아.

0: 이영아, 잠깐 문좀 열어봐. 응?
1: 술 냄새 난다며. 씻어야 될거 아니야.
0: 아니, 그렇게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내 기분은 뭐가 돼?
1: 내 기분은?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은데? 오늘 간신히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우리 진짜 요즘 왜 그래? 어? 아, 너무 힘들단 말이야, 영민씨. 영민씨. 영민씨 도대체 왜 그래? 어?
0: 내가 뭘? 너야말로 왜 그래?
1: 너는 내가 밥 먹을 때랑 하고 싶을 때만 필요하잖아. 파김치 찾을 때만 내가 필요하잖아. 아니야?

0: 알았어.
1: 됐어, 미안해.
2: 뭘? 영훈 씨가 뭘 잘못했는데?

0: 싸웠어?
1: 아, 아니. 아,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시끄럽죠.
0: 아니야. 이골이 났어. 괜찮아. 이럴 때 옆에 싸울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구만. 근데 무슨 일 있었어?
1: 아니요, 뭐. 항상 제가 죽일 놈이죠, 뭐.
0: 바람 폈지?
1: 아니요. 아줌마,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우리 와이프한테 하지 마세요.
0: 그럼 나 남의 집에 관심 없어. 그럼 새댁이 바람 폈나?
1: 아니요.
0: 그래, 그럼 다행이고.
1: 네, 그럼 들어가서 쉬세요. 응.
0: 싸우느라고 고생했는데 꼭 끌어안고 푹 자.
1: 아, 아줌마.
0: 어? 왜?
1: 여자한테도 첫사랑이 되게 중요하죠. 잘 안 잊혀지고, 그렇죠?
0: 여자한테 첫사랑은 하나가 아니야.

0: 아이고, 진짜 무슨 일 있었어?
1: 이상한 날이지.
0: 그 미영 대학 때그 연극하던 첫사랑 말이야. 최성우라고 했나, 이름이? 어떻게 헤어졌다
1: 그건 갑자기 왜?
0: 그랬지? 아니, 전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안 나서. 아, 그리고 시 쓰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1: 다른 사랑이 찾아온 거지 뭐. 나는 영민 씨를 만났고, 근데 다시 찾아왔어. 후회한다면서.
0: 바보네, 바보. 그래서?
1: 어렸으니까.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나는 영민 씨를 사랑하게 돼버렸지.
2: 미영, 우리 주말에 놀러 갈까?
1: 어디?
0: 아무데나?
1: 아무데나?
0: 응.

0: 전화가 안 와서 못 왔지. 선이 끊어진 줄 알았나?
1: 연결 꼭지가 오래돼가지고요. 부셔져서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할아버지.
0: 이거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네.
1: 아유, 별말씀을요.
2: 금혼식이면 50년이죠, 50년. 와, 대단하세요.
0: 말이 50년이지. 자식들 키우고 마누라 앞에서 누워있던 시간 빼면 둘이 한 일 별로 없어.
1: 이 시집들 다 할아버지 거예요?
0: 요즘 젊은이들 시 같은 거 관심 없던데 시 좀 아나?
1: 아니, 그냥 좋아해요. 네. 이거 심재희 시집도 이거 초판본 맞죠? 와, 이 귀한 게 가만 있어봐. 랭보, 뭐 예이츠, 디킨슨, 이거 절판돼서 구하기 힘든 건데?
0: 탐나면 줄까?
1: 정말요? 아이, 저야 너무, 잠깐만, 너무 좋죠. 이 귀한 책들이. 그곳에 홀로 서서 비로소 그때가 봄인 줄 알았네. 혹시 할아버지? 판복원 시인 맞으시죠? 어? 우와, 할아버지! 선생님, 저 선생님 시 너무 좋아해요.
0: 선생님은 무슨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시까지 알아주고, 내가 영광이네.
1: 우와, 너 어떡하지? 미치겠다.
3: 오늘도 판시 할아버지네 가세요?
4: 오늘도 검사마트 가야지.
3: 진짜 골 때리세요.
4: 뭐가?
3: 와, 진짜 시 쓰는 거요.
0: 문학상에 내보겠다고?
1: 네. 그래볼까 하는데 용기 내지 말까요?
0: 자네 시 좋아.
1: 정말요?
0: 그런데 시가 너무 화려하거나 가냐하면 전달이 안 되는 수가 있어.
1: 제가 너무 꾸몄죠.
5: 쌤, 재경이가 쌤 찾던데.
6: 재경이가 왜?
5: 쌤이 뭐 압수한 거 있다고?
3: 오빠 생일 내일이거든요?
6: 아, 기다려보라니까. 내가 여기다 분명히 뒀어, 분명히. 내가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3: 그걸 어떻게 다시 그려.
6: 얘, 너 없니?

0: 저 여드름 좀 빼주세요.
1: 얼른 문제집이나 푸세요. 그거 하라고 내가 그려주는 거야.
0: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쌤이 그래요?
1: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애 쫀쫀하게 구네, 진짜. 이렇게 끝까지 완성시킨 거 진짜 오랜만이다. 어? 너 첫사랑 꼭 성공해라. 응?
2: 내꺼 나왔지?
3: 응. 영민 씨 차도 잘 빌리고. 고마워 영민 씨. 사랑해 영민 씨.
2: 사랑해 미영.
3: 사랑해 미영. 영민 씨 오늘 날씨 너무 좋아.
2: 짜자잔.
0: 뭐야?
2: 아까 주차하면서 하나 샀어. 예쁘지?
3: 웬일이래?
2: 예쁘지 예쁘지 예쁘지.
3: 얼마 주고 샀어?
2: 에이 미영. 아 꼭 선물을 돈으로 따져야겠어?
3: 아니. 나 금속 알러지 있는 거 몰라? 금이나 은 아니면 못하잖아. 아씨, 자긴 나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게 뭐야? 난 자기 콜레스테롤 수치, 시력, 소매 사이즈, 바지 사이즈, 신발 사이즈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2: 나도 알아.
3: 뭐?
2: 미용 가슴 사이즈 A컵.
3: 지금 이게 A컵으로 보여?
2: 응.
3: 영민 씨, 앞으로 내 가슴 근처에도 오지 마.
2: 미영? 그건 나 뭐 죽으라는 소리야. 아, 전화.
0: 전화 왔어?
2: 여보세요? 네. 네, 왔는데요?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아, 왜 나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으셨어요?
4: 근사한 데 가려고.
2: 아이고, 실하다, 실해. 감사합니다. 선물인데요.
5: 어? 어, 아, 어, 그래.
2: 아니, 아니, 제가 사. 아니, 아니요, 제가.
5: 어, 어, 어.
2: 감사합니다.
4: 이게 근사한 데 가서 제대로 된 걸 사줘야 하는데.
2: 아이고 아니에요.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 안 풀릴 때마다 봐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아 제가 진짜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얘기 나눌 때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4: 나야 자네가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
2: 아 이제 앞으로 더 자주 괴롭혀 드릴 텐데.
4: 얼마든지. 이제 시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좋은 시 많이 써.
2: 네.
4: 그런데 사는 게 시고 시가 사는 이유지만 시 때문에 소중한 걸 잊어서는 안 돼. 시는 소중한 걸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마누라가 가고 나서 많은 생각이.
6: 먼저 저에게 신인 문학상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안겨주신 우리 안목 있으신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목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상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작가는 모든 사물의 진리를
0: 거창해.
6: 구현해내는 구도자.
0: 노벨 문학상 받아.
6: 인생과 철학은
0: 동시에.

0: 하나해.
1: 이거 매자. 이거 지영이 거 형부 등장했다고 보냈어. 아우 왜 이래 진짜. 명품이야.
0: 어, 뭐?
1: 조심해서 매.
0: 내가 미영 우리 이 집을 아예 사버릴까?
1: 뭘로 사? 상금 300만 원으로?
0: 아, 혹시 알아? 이걸 계기로 해서 내가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시인이 될지?
1: 아. 진정하시고 또 괜히 동사무소 그만두고 시에 전념하네 어쩌네 그런 생각 하지도 마.
0: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정정해주세요.
1: 죄송합니다.
0: 네. 아 근데 시보다 수상소감이 더 어려운 것 같아.
1: 아, 괴테가 그랬대. 좋은 시란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젊은이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들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라고.
0: 우와 우리 미영 나 이거 좀 대단하네.
1: 남편이 시인인데 공부 좀 했어.
0: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아내도 데리고 삽니다. 내년에 신춘문에 내봐야겠다.
2: 유민 씨 나 오늘 어때?
0: 너무 화려한 것 같아 입술이. 너무 화려하니까 좀 약간 촌스러운 것 같아. 그리고 모름지기 시인의 아내란 뭐 기품 있고 품격 있고 센스가 있어야지.
2: 그럼 나 안 갈래. 사실 별로 안 내켜. 난 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자리 어색하단 말이야.
0: 화났어? 아니 난 그냥 미용 도움되라고 한 얘기야.
2: 화난 거 아니야.
3: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어머니 그러면 제가 시상식 끝나자마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0: 네 엄마, 들어가. 가자. 너무 떨려. 이 느낌 뭔지 모르겠어.
4: 저 김민주 작가님이세요?
3: 아닌데요?
4: 아 여기 수상자 소개거든요.
3: 아, 아.

0: 아줌마랑.
1: 영민아, 축하해.
2: 지금부터 현대 시합 감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설 부문 당선자에 앞서 시 부문 당선자를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시 부문 가작 김영민 시인.
3: 감사합니다. 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괴테가 그랬죠. 좋은 시란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젊은이에게는 철학이 되고 어른에게는 노인에게는 인생이 된다. 인생이 되는 시라고. 그런 시를 쓸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하는 시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은 저에게 가장 많은 영감과 도움을 주신 판목원 시인께 이상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0: 미영 씨! 왜 여기 계세요?
1: 아, 아니 좀 더워서요.
0: 좀 덥죠? 와이프분이 기분이 좀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술은 예술이지만 묘사가 좀 그러니까.
1: 아, 괜찮아요.
0: 그래도 뭐 누군가의 주제가 되는 건 아주 멋진 일이에요.
1: 예술가 나셨네. 야, 너 오바 좀 하지 마.

0: 심장마비인 것 같고 뭐 한 3, 4일은 된 것 같아요.
1: 아, 담당 공무원이세요?
2: 네.
1: 그럼 가족분들하고는 연락은 됐어요?
2: 아니요, 뭐 연락을 드릴 만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0: 왔어?
1: 응.
0: 밥은?
1: 그렇지.
0: 영민 씨, 혹시 병원 아는 곳 없어? 나 며칠 전부터 배가 너무 아파.

0: 영민 씨, 밥 먹어. 이거 먹어봐봐. 내가 책 보고 처음 만든 건데 먹어봐봐. 어때?
1: 내 입맛은 아니다.
0: 어떤데? 조미료 안 넣고 건새우 갈아서 넣었는데.
1: 조미료 넣어. 한국 사람이 왜 조미료를 이렇게 팍팍 넣지?
0: 아니 몸에 안 좋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안 먹어?
1: 입맛도 없고.
0: 급한 거야? 밥도 못 먹어?
1: 내일 아침까지 써야 돼. 이거 시청에서 나온 개간지에 씻는다고.
0: 아 그래도 밥은 먹고 하지.

0: 영민 씨, 나 배가 자꾸 아픈데 병원 가보는 게 좋겠지? 내말안 들려?
1: 아, 자꾸 말 시켜서 까먹었잖아.

0: 영미 씨.
1: 이게 뭔줄 알고.
0: 영미 씨.
1: 이게 어떤 책인데 이걸. 아니, 잘 모르면 건들지 말든가. 건드렸으면 얘기를 해주든가.
0: 영미 씨.
1: 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물건 건드리는 거 싫어하면서 내 물건 내가 들고 들어왔으면. 일단 물어를 보고 치우든가. 잘 모르겠어. 버리질 마라. 이게 쓰레기야? 왜 맨날 네 맘대로야? 네 맘대로 해.
0: 영미 씨다.

0: 아, 미영이니? 무슨 일이야?
1: 엄마.
0: 미영아?
1: 엄마, 나 죽어.
0: 미영아. 미영아.
1: 아!
0: 미영아. 미영아, 무슨 일이냐고. 조상아가 없어. 미영아.
2: 자궁 근종이에요.
1: 자궁 근종이요?
2: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궁에 물혹이 많다는 건데 이게 여성들한테 흔한 질병이긴 해요. 근데 우명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위치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1: 수술도 받아요? 암 위험하진 않아요?
2: 네, 대신에 통증이 심하시죠. 식사도 못 하시고요.
3: 김 서방.
4: 아, 장모님.
3: 수석은 내가 할게. 자네가 검사실 데려가.
5: 싫어.
3: 얘가 왜 이래?
5: 싫다고.
3: 싫은 게 어딨어? 어머, 내 정신 좀 봐. 응급실에 가방 놓고 왔다.
4: 괜찮아.

0: 괜찮냐고.
1: 엄마 오기 전에 가.
0: 아, 어떻게 가.
1: 가서 그 잘라빠진 신었어.
0: 아니, 아까는 되게 좀 예민해서.
1: 나도 예민해.
0: 아프면은 아프다고 말하지.
1: 말을 해? 말하면? 이게 사는 거야? 이럴 거면 모텔에 같이 살아. 서로 불편하게.
0: 불편해?

0: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1: 뭘?
0: 다. 전부 다.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1: 그래서?
0: 나 너무 자존심 상해. 엄마 보기도 너무 창피해.
1: 그래서?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고?
0: 못 할 것도 없지.
1: 나 정말...

네, 장모님. 네, 이제 들어왔어요. 예. 아니요, 잠은, 아, 일을 좀더 하고. 아, 예. 아, 속옷하고 립밤이요? 아니, 아픈 사람이 왜 립밤을? 아, 아니요, 예, 가져갈게요. 아, 내일 출근길에는 못갈것 같고요. 퇴근길에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미영, 나 커피 좀.

0: 나준아 씨죠? 늦어서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1: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이 책 읽고 있어서요.
0: 아, 무슨 책 읽고 계셨어요?
1: 아, 이게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집인데요. 혹시 릴케 좋아하세요?
0: 아, 저는요, 아무나 막 그렇게 쉽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요.
1: 아, 예, 그렇구나.
0: 스카이블루가 잘 받으시네요.
1: 아, 이게 스카이블루예요?
0: 네, 잘 어울려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갈까요?
0: 네?
1: 아, 이 근처에 아주 제가 맛있는 그 스파게티 집을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스파게티 괜찮으시죠?
0: 아, 네, 저는
1: 가시죠, 지금.
0: 네,
1: 지금 가시는데.
0: 지금요?
1: 예.
0: 나가요?
1: 네네, 이쪽으로 나가요.

0: 생각이 뭐 좋아하세요?
1: 아 저요? 알리오 알리오니 알리오니.
0: 아 그렇구나.
1: 또 지금 제 손 잡으신 거예요?
0: 아 예, 예.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1: 저도 성격 되게 급하네요.
0: 예, 예. 좀 빨리빨리.
1: 그럼 저 이길 거예요.
2: 야 무슨 일이야?

0: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왜 헤어지자고 그랬어?
1: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지 말자고 해야지. 서른도 훨씬 넘은 게 그것도 몰라.
0: 진짜 헤어지고 싶을 땐 그럼 뭐라 그래야 되는데?
1: 몰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0: 외롭다는 말이었어. 사람이 집에 혼자 있고 그런 게 외로운 게 아니야, 영민 씨. 같이 있는데 진짜 외로운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1: 사는 게 시고 시가 사는 이유지만 시 때문에 소중한 걸 잊어서는 안 돼. 시는 소중한 걸 위해서 있는 거야.
0: 은정아.
2: 한목원 할아버지는 원로 시인이자 예,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저희 주민센터에서 모시고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되게 따뜻하시고 국밥도 사주시고요.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0: 여기서 뭐해?
1: 그냥 지나가다가.
0: 이렇게 일찍?
1: 응. 그냥 근데 자리는?
0: 아, 자리 낫길래 답답해서 바꿨어.
1: 그랬구나. 자, 지금은 안 아파?
0: 응. 몰랐어. 영민 씨 힘든 거.
1: 나도 그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0: 근데 내가 먼저 했지.
1: 내가 먼저 할 걸.
0: 괜찮아.
1: 미안해. 내가 많이.
0: 뭐.

0: 사랑해, 미영.
1: 그 얘기하는데 그렇게 뜸을 들이나?
0: 내가 미용 첫사랑이야.
1: 그래, 영민 씨가 내 첫사랑이야. 아, 나 영민 씨 오면 보여주고 싶은 거 있었는데.

0: 아직 멀었어, 미아. 아, 살려주라. 아, 아.
1: 저 잠깐만, 좀만 기다려. 용룡아, 조금만 기다려.
0: 어떡해.
1: 안 되겠다. 그래. 어때? 멋있지?
2: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무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더 사랑해야 사랑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 겨울 이후에도 우린 줄곧 싸웠고 사랑한다는 말도 반복했다. 난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른다. 단지 매일매일 말하고 싶을 뿐이다. 사랑의 미영.

청순하시고 고등학교 때 이후를 느끼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시니까 더 청순한 것 같아요.

0: 学校内で朝鮮学会禁止されたのが一つのことだ朝鮮学会で朝鮮語の辞典を作った時言ったか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예.
1: 저런 사람을 사무실에 들으니까
2: 아들 월사가

0: 때문이었다고 하지를 않나.
1: 가나다를 모르죠. 그를 알아야 신부름을 하죠.
2: 학교.
1: 앞으로 한 달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읽고 쓰기 다 떼세요.
3: 늦어서 죄송합니다.
4: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5: 다 말이죠.
4: 말?
1: 사투리 수준만 4, 5년은 넘게 걸리겠는데요.
4: 저걸 언제 다 쳐.
5: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사전 만들어야죠.
6: 다들 좀 나와보세요.
7: 은성이시도
8: 부여유
9: 평양입니다.
10: 하위
11: 경
12: 다시게
13: 가루.
1: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14: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5: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16: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오랜만에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17: 우와, 이거 보세요.
16: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17: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우와.
15: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17: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1: 거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15: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8: 하루에도 그만 뭐 안어 아니야 다시 해야 돼.
1: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19: 황홀한 인생 2막을
20: 위하여.
21: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22: 이제 소문이 다 났어. 초짜가 일냈다고.
23: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6: 간식 먹자, 간식.
5: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띵띵! 어디 캔트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5: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순서 잘못 뽑았습니다. 저는 그만큼 시끄럽진 않아요. 그만큼 시끄럽진 않은데
1: 저는 뭐 그거에 바로 작은 소음일 뿐이죠. 근데 또 뭐 다도 없는 사람이.

0: 대구에서 오셨다.
1: 맞습니다. 저희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스페이스 공감이란 프로그램은 제가 힙합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챙겨보던 프로그램이었어서 근데 뭐 헬로루키가 뭔진 모르는데 밴드가 나오네? 그래서 봤는데 와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그런 청각적 쾌감. 네, 전 완전 힙합. 저 말이 빨랐으면 래퍼를 했을 수도 있는데 메타파 잘하고 꿈을 포기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분들인가요? 전 그 전화 왔을 때도 세상에 거짓말 아님? 내가 방청 신청을 했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2: 아니 동명씨 오늘 처음 뵀는데 제 친동생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조금 그런 온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돼요. 다른 팀들과는 차별화된 동영님만의 매력이 있으실까요?
1: 조용한 사람의 시끄러운 음악을 밀고 있는데 그 앞에 두 팀 보셨죠? 그만큼 시끄럽진 않아요. 저는 사실 오늘 오신 분들보다도 무명 중에 더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헬로루키에게 정말 감사한 게 아 정말 실력만 보고 뽑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게 다들 봐주십시오.
2: 이달의 헬로루키 이번 무대는 동영 씨입니다.

0: 이랑 한글 먼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저희가 하는 음악이 이 이름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가지 못한 곳, 다 가지 못한 곳, 어디? 라는 가사가 있는데
0: 저희 자체도 정말 떠돌이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할 테니 이런 사람들끼리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0: 너무 보여서 그런데 요거 되는 거예요?
1: 여보세요? 어디야?
0: 참가한 루키 분들 중에 가장 루키다운 팀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어떤 것들?
2: 저 치고 가야겠습니다.
0: 아, 제가. 왜?
3: 저희가 제일 루키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도 그렇고 그냥 그렇습니다.
0: 아, 그렇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또 스테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2: 오늘 하던 대로 재밌게 할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몸이 제가 1등이에요. 태풍들보다 먼저 왔어요. 결과도 1등이에요. 내 몸부터는 뭐도 없잖아요. 태풍까지가 뭐든 거. 예!
1: 사실 두 번의 아픔을 겪고 힘을 내보려고 자주 더 모였던 것 같아요. 제이리가 이제 되게 좋은 말을 해줬어요. 많이 배웠다 오늘. 우린 이렇게 더 성장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가지고 좀 그때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번 한 번을 거듭할수록 조금 구려지는 것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되게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포칼립스라는 곡에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앨범이 나왔을 때 촬영했던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의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음도 있고,
2: 딱 제발 눈치방 한 번만 넘어보자. 이번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어서 진짜 간절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3: 근데 유난히 난이도 높고 그걸 준비하라고 하시기 약간 부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1: 사실 뒤가 없으니까 이제는 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 뭔가 부딪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4: 지난번에는 복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1: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4: 네,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거죠. 경연 앞두고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얘네 왜 또 왔어? 라고 보기보다는 세 번째 나온 이유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도록 무대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저는 조금 울컥했어요. 저희가 초창기에 했던 노래들이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2: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같은 자리에서 세 번이나 해보고 하고 뭐 다들 이렇게 힘내고 했던 거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2: 개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3: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4: 와, 이걸 대지예술이라고 그랬는데요. 땅에 그림을 그리는 대지예술가 최우배입니다. 산 하나를 제가.
3: 와.
4: 15만 6천 평입니다.
3: 15만 6천 평이요? 예. 아, 미술관이 3개에 100만 장자 맞으신.
4: 그래도 가난합니다.
3: 아~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4: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3: 파시기도 하나요?
4: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알 것 같아.
3: 크게 뭐 잘못하신 게.
5: 전혀 나쁜 남자 스타일.
6: 진짜요? 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0: 재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뺄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으로 지켜내지 금수당산. 작은 산불 보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질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예.
0: 네, 한 주의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세탁으로 줄어버린 내 후드티.
1: 아...
0: 아들의 옷을 세탁한 상황인데요.
1: 네.
0: 지금 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1: 아이고.
0: 이게 뭐지? 이런 느낌.
1: 저는 이거 남편하고 꼭 신랑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세탁물을 다 넣고 이제 빨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빼가지고 저 건조기에 다 넣거든요.
0: 네.
1: 건조기에 넣었다고. 세탁은 내가 돌리겠다고. 내 빨래는 내가 돌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아우, 신혼초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빨면 다 무조건 건조기 아닌가?
1: 그렇죠.
0: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네. 옷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옷의 재질에 따라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또
0: 맞소사.
1: 줄어드는 옷이 있는데
0: 아.
1: 그런 거에 예민하더라고요.
0: 가끔 유아복이 될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옷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니죠?
1: 네. 약간.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했지.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아, 이게
1: 오.
0: 엄마가 세탁을 돌렸단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같아요.
1: 케첩으로 얼룩진 옷을
0: 에.
1: 본인이 직접 손빨래를 하지 않을 거면 그건 즉시 돌려야
0: 아,
1: 됩니다.
0: 즉시 돌려야 되는 거죠.
1: 아니면은 어차피 못 입는 옷이 됐을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죠,
1: 예,
0: 그렇죠?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런 거죠?
1: 그쵸.
0: 왜 제가 이렇게 뺏겨야 되는 거죠?
1: 왜냐면 또이 후드티 같은 거는 굉장히 아끼는 옷일 수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 뭐
1: 맞습니다.
0: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연 아들의 옷을 세탁한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엿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응?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후디, 아!
2: Did you wash it?
1: 아, 했지, 당연히.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2: What
1: 케첩.
2: about ketchup?
1: I did. You hoodie turned red because of ketchup, right?
2: It shrank.
1: 응?
2: It won't fit me now.
1: Fit me?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아, small?
2: It's too small now.
1: 아이고. 이제 네 남동생 옷된것 같네.
2: Why are you laughing?
1: 아니. It looks your brother's hoodie. Small, small, too small.

0: favorite.
1: 너한테 안 맞아. 아이고.
2: 아, 그 슬픔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예. 만약에 새로 산 거였으면 어떡해요, 또.
1: 아, 그쵸, 그쵸. 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뭐, 어떡해요, 이미 지난 일.
2: 어쩔 수 없는 거.
1: 그럼요.
2: 안 되겠습니다. 영어라도 우리 건져야 됩니다.
1: 네.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4: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3: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4: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응? 자, 지금 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1: 그죠.
2: 본인의 후드티에 뭔가 발생했어요.
1: 그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2: 설마 제 후드티 세탁하신 거 아니죠, 엄마?
1: 아. 이거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2: 맞아요.
1: 네. Don't tell me. 어? 말하지 말랐는데요? Don't tell me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2: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1: 네. You washed. 당신이 washed 해도 씻었다고.
2: 뭐를요?
1: My hood를. 후드티를. Mom. 그죠?
2: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1: 그럼 여기에 후드티에 해당하는.
2: That's right. 후드티 여러분들.
1: 후드티가 영어로 뭘까요?
2: 느낌입니다.
1: 아! 어?
2: 틀려도 됩니다.
1: 아, 후드가 영어예요.
2: 어, 후드.
1: 그죠?
2: 그죠? 맞아요. 후드? 후드는 이거는 영어입니다. 실제로.
1: 후드티는 근데 이건 너무 콩글리시고.
2: 저기, 죄송한데 너무 예, 예. 후드티 아니에요?
1: 후드티 셔츠. 네.
2: 오케이.
1: 후드티 셔츠.
2: Alright.
1: 예.
2: 자,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 t-shirt mom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2: and I don't blame you. Okay, but 자, 후드티는 실제로
1: 아?
2: 후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2: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런 패션 쪽에서 있잖아요.
1: 네.
2: 제대로 된 영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여기저기 표기할 때 후디로 아예 해놓는 거 저 본 적이 있어요.
1: 오.
2: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거를 후드티라고 해놓죠.
1: 네.
2: 그래서 아마 후드셔츠라든가 이렇게 쓸 텐데 영어에서는 후디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읽을 때 보통 D가 부드럽게 플랩 현상이 나서 후리처럼 비슷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후디 이거보다는 흐리, 흐리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2: 자, 근데 여러분들 전에 아마 한 번 정도 우리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설마 아니지? 믿기 싫은 거잖아요. 설마 아니지, right?
1: 오.
2: 그러면 설마가 영어가 단어가 따로 있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렇다고 말하지 말아줘, 말하지 말아줘.
1: 아.
2: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1: 네네네.
2: 왜냐하면 나 그거 듣고 싶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설마가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여기서는 don't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이 뒤에 사실을
1: 아,
2: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1: 네.
2: 네, 그래서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줘도 좋겠습니다. Don't tell me, 형성은 하면
1: 응?
2: 이렇다고 말하지 마, 의역돼서 설마 이거 아니지?
1: 오.
2: 아닐 거야. I don't want to hear.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Okay? So, for example, 이런 거. 일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1: 아이고.
2: 근데 설마 오늘 월요일 아니겠지?
1: 나한테
2: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줘.
1: 그쵸?
2: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1: Don't tell me.
2: Don't tell me 오늘이 월요일이다.
1: Today is Monday.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그래도 친구가 It is Monday. 이러면 Oh my. 이렇게 되는 거죠.
1: 절망이 이루 말할
2: 그렇죠.
1: 수 있죠.
2: 자, how about this? 우리 설마 방금 진 거 아니겠지?
1: 음?
2: 지금 축구를 봤는데
1: 네.
2: 알아요. 이미 진 거예요.
1: 그런데도
2: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lose가 지다인데 과거형 뭐예요?
1: Lost.
2: Lost.
1: 예.
2: Just lost 하면 진 겁니다.
1: 네.
2: 방금. 그러면 설마 우리 방금 진 거 아니겠지?
1: Don't tell me we just lost.
2: 그렇죠. Don't tell me we just lost.
1: 그
2: 친구가 we did. 이러면서
1: 정말 속상한데요.
2: Right, right, right. So, 여러분들이 설마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몇 개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 네.
2: 듣고 싶거나 뭐 인정하고 싶거나 하지 않은 것을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Yeah.
2: Okay? 대신에 연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 그냥
2: 단순 명령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1: 그쵸?
2: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1: Don't tell me today's Monday.
2: Oh, don't

0: tell me we just lost.
1: Don't tell me we just lost.
0: 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엄마, 내거 봐. 이렇게 세탁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0: 이거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1: 오.
0: 것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이거는 엄마, 내 후디 와시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1: 오.
0: 확인하는 느낌 있죠? Did
1: 네.
0: you? 이렇게. So, 느낌 보세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Oh,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이거나
1: 응?
0: Oh,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1: 오,
0: 비슷하죠?
1: 되게
0: 비슷해요. 오케이.
1: 뉘앙스가,
0: So,
1: 네.
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면서 흡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0: 그랬을 때 보통 이 엄마들은 해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1: 맞아요.
0: 뭔가 나에 대해서 아우 감사해요, 엄마. 뭐 이런 걸 기대를 할것 같단
1: 어떻게
0: 말이에요.
1: 엄마는, 이렇게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깨뚫고 있어요?
0: I
1: 이런
0: love you, I
1: 칭찬.
0: love you, mom. 약간 이런 느낌인 줄
1: 그렇죠.
0: 알았는데
1: 에 반전.
0: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이렇게
1: 그렇죠.
0: 나옵니다.
1: 맛있났거든요.
0: 신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는.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아하.
1: 케첩과 함께 스테인이 됐었어.
0: 아, 이거 분명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1: 그쵸. 여기가 비워져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예. 케첩이니까,
0: 네.
1: 케첩은 케첩이잖아요.
0: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데
1: 그쵸.
0: 틀리면 안 받으신 거예요, 선물을.
1: 그러면은 케첩은 일단 K로 시작하겠죠. K. 케첩.
0: 아하.
1: 케첩. 케첩. Yeah.
0: 오케이.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케첩.
0: 이거를 비유나 저거를 비유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1: 왜요?
0: 들면서요. 스펠링
1: 케첩을,
0: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1: 아, T가 또
0: Yes, yes.
1: 있었구나. 네.
0: ketchup이라고 하는 것은 스펠링이 K-E-T 그리고
1: 예.
0: CHAP가 아니고요. UP입니다.
1: UP, ketchup.
0: ketchup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마요네즈도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세 배는 어렵고요. 참고로 원어민들도 틀립니다.
1: 마유 아니고 마요죠.
0: 한번
1: 예,
0: 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필기해 주세요.
1: 마요. 네즈.
0: 역시 예상을
1: 즈.
0: 빗나가지
1: 이까지
0: 않습니다.
1: 썼어요.
0: 그거까지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좀 다르죠?
0: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 예.
0: 마요네즈 스펠링은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1: 아우,
0: 엄청나죠?
1: 너무 헷갈리게
0: 네,
1: 만들어놨다.
0: MAYONNAISE.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원어민들도 이걸 잘 쓰지 않죠. 이 스펠링 자체를. 읽으면 mayonnaise, mayonnaise에서 마요도 아니라 mayonnaise가 맞아요. 자, 그런데
1: 매요.
0: 너무 힘들죠?
1: 네.
0: 그래서 원어민들은 보통 여기까지만 줄이게 됩니다.
1: 매요.
0: 그래서 mayo. Can I have some mayo? 훨씬 쉽죠?
1: 네.
0: 대신에 그것도 마요가 아니라 메요입니다.
1: 매요.
0: 그리고 가끔가다 저를 마유쌤이 아니라 마요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마스터
1: 그쵸.
0: 유진입니다. 네.
1: 마요네즈를 좋아하실 것 같아,
0: 저
1: 생겨가지고.
0: 엄청 좋아해요.
1: 예, 그죠.
0: 아, 거기다가 또, 지금 말하지 마세요. 지금 침이 또
1: 예, 침이
0: 보입니다.
1: 고여요.
0: 오징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1: 네.
0: 자, 지금 보면 it was stained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stained 돼 있는 게이 흐름상 무슨 뜻이겠어요?
1: 스테인드가 얼룩이겠네요?
0: 맞아요. 얼룩진입니다.
1: 얼룩진.
0: stained라고 하면. 원래 stain 자체가 얼룩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1: 아.
0: 그런데 이것은 형용사로 얼룩진이라는 느낌.
1: 네.
0: 그래서 비동사랑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 아하.
0: 얼룩져 있다. 근데 도대체 뭘로 얼룩져 있는지를 더 추가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1: Yeah.
0: So, with
1: With
0: something.
1: something.
0: Okay?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with를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해볼게요. 그녀의 드레스는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1: 아,
0: 새로
1: her,
0: 샀는데.
1: 그쵸. Her dress
0: is 현재형으로 해볼게. is
1: is stained with
0: 그 소스로
1: the
0: with the
1: sauce.
0: sauce. yes. her dress, her new dress이면 더 슬플 것 같아요.
1: 그럼요.
0: her dress is stained with what? with the sauce.
1: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0: 아유,
1: 소스는.
0: 맙소사.
1: 네.
0: 아무리 지워도 티 나요. 네. 자,
1: 그렇죠.
0: 이번엔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럼
1: 네.
0: is 대신에 과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너의 shirt는 커피로 얼룩져 있었어. 너의 셔츠는 얼룩져 있었다. 과거로
1: Your shirt was
0: was
1: stained with
0: coffee.
1: coffee.
0: 그렇죠. Your
1: 네.
0: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es.
0: 뭐 예를 들어 세탁소에 뭔가를 맡겼는데
1: 네.
0: 내가 못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그쵸.
0: 거기서 사실 손님 거기

0: 예, 커피가 스테인 돼 있었는데 제가 뭐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이런 게 나올 수도
1: 오,
0: 있겠고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아, 이건 사실 복잡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stained가 그냥 형용사구나. That's it. You know, her dress is stained. Your shirt was stained. 근데 with what만 추가한 것뿐입니다.
1: 네.
0: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응?
0: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1: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0: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있는데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자, 다음 볼게요. 자, 고맙다는 게 아니었어요.
1: 응.
0: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1: 아유.
0: 저한테 안 맞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1: 이 엄마 입장에선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0: 근데
1: 진짜 이게
0: 이게
1: 아
0: 진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1: 속상해요 정말.
0: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나는
1: 그쵸.
0: 거예요.
1: 좋아하는 또
0: 예.
1: 후디가 에 망가졌으니까요. It won't fit me now. 나한테 맞지 않을 거예요.
0: 여기에 맞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뒤에서?
1: 뒤에 핏.
0: 맞아요. 우리 뭐 피팅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건 나한테 핏하지 않을 거다, 이제.
1: 그쵸.
0: 그럼 앞에
1: 그리고
0: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1: 줄어들었다.
0: 오케이. 여러분, 한번 미리 써보세요.
1: 잇
0: 줄어들었다. 네,
1: 줄어들었잖아요.
0: 이거는
1: 작아졌잖아요.
0: 쉽지 않을 겁니다.
1: 이 소린데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줄어들다라는 말을 저 알거든요.
0: small maybe?
1: 예,
0: yeah.
1: 스몰인데 스몰은 작다잖아요. 작은.
0: 오!
1: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0: 아하.
1: 줄어들다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reduce.
0: 오.
1: 오, reduce.
0: 오케이.
1: It reduces가 되나요?
0: 오.
1: 예, it이니까.
0: It reduces. It
1: 예.
0: won't fit me now.
1: reduce가 저기 깎아주는 그런 개념,
0: 맞아요.
1: 줄어드는 개념.
0: reduce.
1: 예.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1: 아, 또
0: 하겠습니다.
1: 어려운 것도 하나 써가지고 또
0: 오히려,
1: 감동 많이 하시네요,
0: 아,
1: 또.
0: 진짜 굉장히 제가 요즘 감정이 메말랐나
1: 아,
0: 봐요. 뭔가 감동이 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1: 네네네.
0: 정답은?
1: 어?
0: It shrank. Shrink 들어보셨어요?
1: 상어 아니에요? 상어?
0: 아, 그거는 shark죠?
1: Shark
0: 네, 깜짝
1: 비슷한데요?
0: 놀랐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일단은 이렇게 shrank를 놔두고요.
1: 예.
0: 기본형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줄어들다. 우리 흔히
1: 오.
0: 왜 쪼그라든다고 하죠?
1: 네.
0: 옷이 쪼그라들거나 이런 거, 사이즈가 갑자기 급격하게 슉 주는 것을 shrink라고 표현을 합니다.
1: 정말 처음 봐요.
0: Yes.
1: 예.
0: shrink. 앞으로 여러분들 옷을 잘못 빨아가지고 뭐 스웨터든 뭐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So shrink는 사이즈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다라는 뜻이
1: 네.
0: 들어가고요. 자, 얘는 과거형 PP 형태. 일단 과거형은 여기 나오긴 했죠. 다시
1: 그러네요.
0: 한번 쓸게요.
1: shrank,
0: 아하.
1: shrank.
0: PP 형태는
1: 똑같지
0: 틀려도
1: 않을까요?
0: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1: 예, shrank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0: 오케이.
1: 예.
0: 자, 정답은요. shrunk가
1: 오?
0: 되겠습니다.
1: 아,
0: Alright?
1: 또 이렇게 헷갈리게 또.
0: 네, 그래서
1: 예.
0: 줄어들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PP 형태. 항상 여러분 아시죠?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1: 네, 이거
0: 자,
1: 적어내요.
0: 네.
1: drink, drank, drunk.
0: 그런
1: 어,
0: 개념이죠. 오케이.
1: 그러네요.
0: 근데 그것도 예외가 좀 있기는 하죠.
1: 아,
0: 그렇죠?
1: 예.
0: 자, 참고로 줄어드는 게 이게 된다면은 사이즈가 막 늘어난 거 있잖아요. Right? 너무 오래 입어서 왜 그런 거 아세요? 셔츠 여기 모기 부분 완전
1: 목이
0: 늘어나고 막
1: 늘어나가지고,
0: 옷
1: 아,
0: 자체가 헐렁헐렁 되고
1: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알죠, 알죠,
0: 이거는
1: 알죠.
0: 뭐라고 할까요? 무슨 아웃
1: 늘어,
0: 된다고 할까요?
1: 어, 그래요?
0: 이거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1: 아, 아는 단어예요?
0: 거예요. 그 뭐랄까 뭔가 몸이 찌뿌둥할 때 몸을 이렇게 약간
1: 아!
0: 아우 그냥
1: 스프레드인가 보다. 스프레드 아웃. 어, 스프레드 아닌가요? 아, 스트레치인가? 스트레치. 둘 중에 하나니까 두개다 써볼게요.
0: 저는
1: 스트레치.
0: 당연히 이걸 줄줄 알았는데
1: 예.
0: 뭔가를 펼치는 느낌을 spread로 썼습니다.
1: 어어어.
0: 정답은 stretch
1: 스트레치
0: out. 오케이? stretch
1: 아우.
0: out 자체가 옷이 이렇게 늘어나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을 수라도 있잖아요.
1: 그
0: 네.
1: 그러게요.
0: 자,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주인공은 fit이라는 동사예요.
1: 네.
0: fit은 누구에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1: 그쵸.
0: size가 맞다라는 뜻. 여기서 fit 맞다가 되겠고요.
1: 예.
0: 자, 여기 지금 fit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동사 원형 쓴 거거든요.
1: 네.
0: won't, will,
1: 다음으로.
0: you know, will not 같이 마찬가지로 과거형 PP 형태로 먼저 하나 써놓을게요.
1: 똑같을 것 같은데요. fit, fit, fit. Yeah.
0: Right. fit, fit, fit.
1: Yes.
0: 맞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영작하기가. 아. fit이 모양이 같다 보니까
1: yes.
0: 그리고 심지어 동사입니다. 맞다라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과거형 fit? 3인칭 단수에 S 붙여야 되나? 엄청 처음에 헷갈려요. 이거는 제가 보장하고 말씀드립니다.
1: 이게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통용하기로 야, 너 fit 좋다. 약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명사로 여겨져요.
0: 뭐 명사, 형용사. 에이, 완전 헷갈리게
1: 맞아요.
0: 되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fit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다. 그리고 to, for 이런 거 필요 없어요.
1: 오.
0: 그냥 it fit me, fit you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1: 편한데요?
0: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1: 네.
0: 오케이. 자, 이런 식입니다. 그 shirt가 finally fits me.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입어봤는데, 어, 나 이거 못 입던 건데.
1: 부럽다.
0: The shirt finally fits me.
1: 다 버렸는데.
0: 그러니까 아. 다 버렸는데 네. 이제 맞아버려요.
1: 그러게요.
0: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me 앞에 뭐 for me, to me 이런 거 없죠?
1: 전혀.
0: 그냥 fit me인데 shirt가 3인칭 단수니까 fits me. 이렇게
1: 아하.
0: 하면 나한테 맞는다.
1: 네.
0: 자, 두 번째는 보세요. The skirt didn't fit me. 치마를 어제 입어봤어요. 과거 얘기잖아요.
1: 네.
0: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1: 에이.
0: 슬프게도, right? 그래서 그게 나한테 fit하지 않았어. 그래서 동사 원형 또 fit을 썼습니다.
1: 예.
0: 오케이. 어, 여기서는 과거 동사로는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과거 동사로 쓰는 순간 엄청 헷갈려요.
1: 아우.
0: 그게 나한테 맞았어. 과거형으로 쓰면 it fits me가 아니라 it fit me라고 해야 됩니다.
1: 오.
0: 오케이. So again, if fit은 동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상 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동사였어요.
1: 그러게요.
0: 여러분들 집중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finally fits me.
1: The shirt finally fits me.
0: The skirt didn't fit me.
1: The skirt didn't fit me.
0: 본문 갈게요.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Alright, 자, 마지막으로요. 엄마 쿨하게.
1: Oh.
0: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네.
1: Oh,
0: 물려주면 되잖니. 이런
1: 조금
0: 느낌.
1: 이제 웃음 들어갔을 것 같아요.
0: 맞아.
1: 아, 이제 네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다.
0: 약간 멋져서요.
1: 그쵸, 그쵸.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빌롱이 모모에 속하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0: 오, 맞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뭐가? 그것이. 그것이 속했다. 아, 이제. 어, 이젠 여기 있는데? 어?
0: 누구에게?
1: 된 것 같다.
0: 누구에게 속했어요?
1: 남동생.
0: 네.
1: 예.
0: 자, 여기서는 뭐뭐인 것 같네가 빠졌습니다.
1: 아, 같네?
0: 뭐뭐인 것 같네. 이제 뭐 그런 것 같네. 뭐.
1: 같네?
0: 어.
1: 그럼 like. Like it belongs to your brother
0: 어, 눈물이 좀 납니다. 오늘.
1: 오, 자, 감동받았어.
0: 정답은?
1: I guess입니다.
0: 이걸 틀릴 줄이야. 자,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얘 없어도 말은 돼요.
1: 네.
0: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그러니까요.
0: 팩트로 만들어주는 건데 오. 말투가 I guess, guess가 추측하는 거죠.
1: 아.
0: 뭐 이런 것 같네 라는 말투를 주는 거가 에. 되겠습니다. I guess.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학창시절에 보통 문법 책에 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1: 그요.
0: belong to 누구,
1: belong
0: to 누구 이러면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1: 오.
0: 뭐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딱딱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의 거다, 누구의 것이다
1: 오.
0: 이런 뜻이에요, basically.
1: 어, 너무 쉬운데 그렇게
0: 야,
1: 하면?
0: 속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안 쓸 것 같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아마 처음이니까
1: 예?
0: 보여드리자면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1: Parking spot 어? belongs to me.
0: 이 주차 자리는
1: 내 거야.
0: 어, 나에게 어. 속했어. 너무 딱딱하죠? 그냥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1: 자리야.
0: 사실은요. 그럼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1: 이 자. 땅은 누구 땅도 아니야.
0: 어, 맞아요.
1: 어.
0: 그 땅은 뭐 흔히 속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땅은 속해 있다, nobody에게. 그 얘기는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1: 오.
0: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1: 그럼 내 땅 하고 싶다.
0: 아, 내 땅 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long to라고 하는 거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것도 결국 it belongs to 뭐 속해 있다 하지 마시고 너의 brother 거다.
1: 아하.
0: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1: Yes.
0: Right? 자, 읽어볼게요.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2: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be stained with something.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3: 예.
2: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그건 얼룩졌었어, 케첩으로.
3: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그렇죠. 내 셔츠가 커피로 얼룩졌었어. 이거 과거형으로요.
3: My shirt.
2: 너의 셔츠.
3: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2: There you go. 세 번째. 그녀의 드레스가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이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3: Her dress is stained.
2: 그 소스로?
3: Stained죠.
2: Uh-huh.
3: Stained with the sauce.
2: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형용사일 뿐이에요.
3: 그쵸?
2: 과거 뭐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3: 헷갈려요.
2: Alright.
3: 네.
2: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was stained with ketchup.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자, 다음은요. Belong to.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것이다.
3: 예스.
2: 자, 첫 번째. 그 땅은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Nobody에게 속해 있어요.
3: The land belongs to nobody.
2: 두 번째. 이 주차 자리, 이 주차 스팟 제 건데요. 저한테 속해 있어요.
3: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2: Uh-huh. 자, 이번에는 I guess로 출발하면서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네. 자, 뭐뭐인 것 같네. 어떻게 한다고요?
3: I guess.
2: 그건 너의 brother 것이다, 이제.
3: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2: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5: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4: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5: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2: 네,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7: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6: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7: Uh-oh.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6: I want a new hoodie.
7: Huh? No. Don't buy it. Don't.
2: Great job, you guys. 너무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3: 네.
2: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3: 네,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2: There you go.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3: Yep.
2: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3: 네.
2: Belong to 목적어.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2: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그 모자는 제 친구 겁니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3: 네.
2: 조금 느슨해 있더라도 네, 다시 한번 출발해 보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우흠.
2: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이게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10월 9일은 우리가 매일 숨 쉬듯 쓰고 있는 우리 글자인 한글의 탄생을 축하하고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 한글 생각을 싣고 나르다라는 주제로 한글과 한국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한글 창제의 수수께끼와 세종의 애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왜 창제했을까요? 한글은 한국인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사실 한국인만의 문자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미얀마어도 어떤 언어든지 간에 한글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위대성은 더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어린아이들의 말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도 표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태생부터 국제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은 처음 만들 때부터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는데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중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당시에 한글로 써놓은 한자의 발음을 보고 15세기에 중국어 발음들을 추론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한어, 즉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나 몽골어나 만주어의 어휘 발음 연구에도 한글은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국이, 즉 조선이 세계에서 외국어 교육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국어를 가르치던 기관이 사역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한어, 즉 중국어와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의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만든 사전이나 교재에

당시의 그 언어들의 발음을 한글로 써놓아서 당시의 한어 등의 발음과 어휘 공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언어에도 매우 중요한 문자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한글을 다른 나라에서 공용 문자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이 한글을 자신의 공용 문자로 사용한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공용 문자까지는 몰라도 한글이 국제 음성 기호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글 창제 당시에 사용했던 비읍 순경음, 즉 비읍의 아래에 이응을 붙인 소리죠. 비읍 순경음이나 반치음, 세모 모양의 글자입니다. 등을 활용하면 외국어 발음 표기도 훨씬 정교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읍 순경음은 V의 발음을 표기하였다고 보고 있고요. 반치음은 Z의 발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글이 모든 발음을 표기하는 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엄청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쓴 아학편이라는 사전류의 책을 우리가 종두법으로 잘 알고 있는 지석영 선생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사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아학편을 보시면 아마 그 당시에 중국어 발음이나 일본어 발음이나 영어 발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F 발음을 표기할 때 이응과 피읍으로 써서 표현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단순히 우리 말을 표기하는 문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언어의 문자도 또 발음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라는 점에서 놀라운 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정신입니다. 제가 볼 때도 세종의 백성 사랑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왜 애민정신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 그대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글이 없었다면 내 말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내 생각을 한문으로 번역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의 수가 너무 많고 한문의 해석과 쓰기가 매우 어려워서 일반 백성은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송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송사를 할 때 그 내용을 한문으로만 적는다면 일반 백성은 송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 말이 그 송사의 내용에 제대로 적혔는지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관리가 부정한 마음만 먹는다면 일반 백성은 글을 모르는 백성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송사에서 있을 수 있는 억울한 백성의 문제를 없애려고 한 것도 중요한 한글 창제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의 발음이 중국과 다른 것도 창제의 이유였고 한자만 있을 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를 바꾸려고 한 것도 창제의 이유였고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였던 것도 세종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자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모음 쪽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창제 원리가 분명하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을 상영하였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훌륭한 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같은 경우를 보면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닿아 있는 모습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혀끝이 잇몸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죠. 이런 류의 발음기관의 모습을 상영해서 만든 글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업적이죠.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언어학자가 한글을 칭송하는 것은 발음기관 상영이라는 특이점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를 구별할 때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나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로 만든 것도 대단합니다. 디지털 시대인 현대사회에서도 세종의 놀라운 견해는 빛을 발합니다. 기역과 키읔, 쌍기역은 쉽게 연결해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유사성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핸드폰에 여러 가지 문자를 입력할 때도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 이용이 가능한 문자체계입니다. 그런데 모음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에만 맞는 문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음의 창제 원리가 천지인 삼재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 즉 하늘천은 하늘이면서 동시에 양성, 즉 밝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양성의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태양이 있는 밝은 하늘입니다. 땅은 음성을 나타냅니다. 어두움이죠. 그리고 이는 사람을 나타내므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모음의 제자 원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모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언가요? 바로 모음 조화입니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으는 모음 조화가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답게 만들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답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종의 위대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성 모음은 밝은 느낌이 나게 만들고 음성 모음은 어두운 느낌이 나게 만든 겁니다. 글자를 볼까요? 아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 즉 이의 오른

북쪽에, 즉 동쪽에 하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양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밝은 모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는 어떤가요? 사람의 서쪽에 태양이 있습니다. 즉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어둡습니다. 아와 어를 이해했다면 오와 우도 금방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땅에서 뜨는 모습이 오이고 해가 땅 아래로 지는 모습이 바로 우입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한국어 모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고 하는 말은 밝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어라고 하는 느낌은 부정적인 느낌들을 보여줍니다. 오라는 감탄사도 그렇죠. 오도 밝은 느낌들을 보여주고 칭찬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우는 비난하거나 어두운 느낌을 보여주는 감탄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의 모음은 한국어 모음의 느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모음에 맞는 문자체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그리고 모음체계는 밝고 어두운 느낌을 잘 담은 놀라운 문자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로서 한글의 창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계인들이 보는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을 가르치면서 본 외국인들의 생각들, 한글에 관한 감정들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를 아십니까?
1: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숲길에 들어서면 절로 탄성이 나오는 산.
1: 아, 너무 좋다.
0: 한층 푸르고 맑아진 바다 빛깔, 바닷길 건너 닿을 수 있는 신비로운 섬.
2: 바다를 보면서 걸어간 것만으로도 힐링 아닐까요?
0: 산이냐 섬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여기 망설임 없이 산을 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3: 아이고, 다 와가는 옆이다 이제.
4: 아이고, 이제 끝이 거의 다 보이네요.
5: 보물섬에 들어와서 사는 느낌. 이 산에 없는 게 없으니까 하는 거냐.
0: 그들이 찾아낸 보물은 무엇일까요? 덕유산으로 어서 가야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덕유산을 품은 네 고장 중 한 곳입니다. 깊은 골짜기마다 생명력을 품은 산. 서재석 씨는 이 덕유산 자락에서 해마다 철마다 보물을 캐고 있답니다.
5: 이게 보물산.
2: 보물산이요?
5: 네, 보물산이에요. 이것저것 나오는 게 많아요.
2: 아, 그래요?
5: 네. 지금은 안 보이는 땅 속에 좋은 거 많이 들어있어요.
0: 재석 씨가 땅 속에 소중하게 숨겨둔 보물이 긴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5: 뭘 이제 기다려 해가지고. 그지요?
0: 산양삼입니다.
5: 뿌리가 길수록 좀 상품 가치가 있어. 얼굴만 하잖아요.
2: 네.
5: 나 얼굴이 엄청 긴 편인데 그냥. 마누라가 말썽이라고 하는데.
0: 자연에 가깝게 자라는 산양삼.
5: 그러면 이제 좀 치수가 나은 거고. 12년 정도면 지금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크기 따라 틀려. 10만 원 넘어간 것도 있고, 이제. 요건 내가 그냥 손으로 한번 해볼게. 이 곡괭이 없어도 이 흙이 이리 부드러우면은 삼이 뿌리가 잘 뻗어갈 수 있거든. 이렇게 흙이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야 뿌리가 쭉쭉 들어가거든. 뭐? 네.
2: 한 자리에서 막 이게 막 세네 개씩 나오네요.
5: 예, 네, 많이 있는 데는 쭉 나오고 없는 데는 또 다 죽어버리고 그래요.
2: 아, 이렇게 한번 딱 흙 열으셨을 때.
5: 예, 네, 그때 기분이 제일 좋지. 지금 10년 넘게 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는 거니까는 그냥.
0: 20년 전 가족들 먹이고 싶어서 시작한 산양삼 농사. 삼 캐는 재미에 빠져 늘리다 보니 산 전체가 삼밭이 됐습니다. 처음 심었던 삼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5: 아, 여기가 제일 오래된 삼이 있는 데거든요. 한 20년 됐는데 뿌리가 좀 괜찮을라니 모르겠네. 모양이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쭉 따와봐요. 이탈이 너무 좋다. 뿌리가 내두가 잘 나오는데.
0: 오래 묵은 삼일수록 멀리서부터 흙을 들어올립니다.
5: 이게 안 다치도록 최대한 얘를 깊이 찍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0: 20년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만난 산이 내어주는 보물.
5: 이 내두가 제대로 살아있네. 내두가 요 정도는 나와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 내두거든, 이게.
0: 20년을 견딘 삼의 값어치는 강한 생명력에 있습니다. 긴 세월을 온전히 살아냈으니까요.
2: 좋은 산양삼 20년 산은 네. 어느 정도까지 받으십니까?
5: 좋은 거는 뭐 한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가고. 예, 예. 뿌리 따라가지고 이제 모양 좋고 이런 거는 좀 크기도 크고 이런 거는 비싸지.
0: 오랜 인내와 수확의 결실을 깨닫게 해준 덕유산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자락이 포근하게 집을 감싸 안은 곳. 그곳에 재석 씨가 33년 전 직접 지은 흙집이 있습니다.
5: 이거는 그냥 다 100% 흙이에요.

0: 4천 장이 넘는 흙 벽돌을 한 장 한 장 빚어 쌓은 집입니다.
1: 집사람이 이거 시멘트 섞인 걸 싫어하더라고. 냄새도 안 좋고 그렇다고. 흙 냄새 나는 걸 나무하고 흙만 해가지고 지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었지.
0: 흙과 나무로 지어 자연을 닮은 집. 안으로 들어서면 옛집의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2: 아주 예쁘네요.
1: 예, 이거 옛날에 빈집 뜨던데 그런 데 하나씩 구해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맞췄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만나는 창호지 문. 어릴 적 한 번쯤 들여다보았던 구멍도 그대로입니다.
1: 옛날에는 이제 침발라서 뚫어가지고 안에 많이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요즘들 애기들 오면은 뛰놀면서 걸피다 하면 이렇게 뜯어 놓습니다. 저쪽에도 지금 그 저 구멍이 나 있잖아요. 다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로 발라야 돼. 여기서 자요. 일어봐라. 야야야야 일어봐라. 혁순아 일어봐. 응? 일어봐. 응? 고향이 한 15년 함께 살았습니다. 에? 응? 괜찮아?
3: 네 집에 가 그래. 저기서 자거든. 겨울 되면 사람 옆에 와서 붙어가지고 여름에 날이 좀 따뜻하면 떨어지고 그래. 요 온도계에요 지금.
1: 예? 좀 예쁘게 생기지요? 요게 어렸을 땐 아주 예뻤어요. 진짜로 그냥. 막 빛이 반짝반짝 났는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 지금 이제 80, 90 이제 할머니 그거지.
0: 산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1: 이거 대충 씻고 먹으면 돼, 산에 거는.
4: 하겠습니까?
1: 아, 삼 씻는다고.
5: 와, 대물 피네, 대물.
4: 삼이 좋네, 야.
1: 와, 와, 너무 좀 낫네.
5: 여러분, 내 두가 더 크다.
1: 자, 종갈 한번 봐봐.
5: 아이고, 감사합니다.
6: 너무 좋긴 아니야.
4: 와, 이게 너무 좋은데.
7: 한꺼번에 다 모아야 되는데.
1: 농사 짓고 잘 먹어야 되니
5: 건배할 건배야.
4: 지금까지 그래 기가 쫙 한여름에 빠진 기가 이제 한꺼번에 보충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
0: 재석 씨의 산에는 보물이 또 있습니다. 가을 햇살을 머금은 돌배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생김새는 제각각이어도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좋답니다.
1: 이게 초등학교에 기해가지고 저는 구할락하면 그리 힘들었는데.
0: 수확철이면 서로 일손을 보태는 이들은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한 동네 아우들입니다. 돌배 하나에도 오랜 정을 나누는 사이 옛 이야기들도 한 바구니 담아봅니다.
1: 그때 이제 동네 서리해가지고 이거 배나무 있는 집이 몇 집이 없었거든 옛날에는.
5: 밤에 달빛이 흐한데 그림자 비칠까 싶어가지고 돌담 사이로 살살 걸어서 배나무 돌배나무 한 그루 있는 집이 있었어. 그게 맛있다고.
1: 그때는 나무 타는 것도 다 그냥 다름짐해로.
5: 그렇지. 나무에 막 그 맨손으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주인한테 들키면은 주인 밑에서 장대 가지고 빨리 안 내려오나 하면서 장대를 갖고 푹푹 쑤시고 지붕위로 초가 지붕위로 점프해가 뛰가 도망가고 할 때 참 그 생각이 나네요.
1: 요새는 와서 따다 먹으러 가도 올 애들이 없네.
0: 올해도 돌배 맛이 잘 들었나요?
1: 맛이 좀 졌어. 일반은 안 깎고 그냥 먹어야 돼. 아니, 생김새가 이게 막 울퉁불퉁 해가지고. 근데 이제.
3: 소리.
5: 훔쳐 먹고 할 때는 그때 맛이 그대로 나, 이 애가.
0: 가을 산의 풍요를 한가득 품고 돌아온 세 사람. 돌배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약재나 효소 등 쓰임새가 많은 열매입니다. 세 사람이 다정하게 모여앉아 정성스레 돌배를 단장하는데요. 오늘 수확한 돌배 또한 특별하게 쓸 곳이 있답니다.
4: 아, 딱 술만 나겠다. 개도 좋고.
1: 나중에 와가지고
5: 이거 언제쯤 개봉하고?
4: 막 한 연말쯤이나 돼서 개봉해야 안 되겠어요?
5: 첫눈 오는 날만 시식할까?
4: 좋죠.
5: 첫눈 오는 날.
0: 돌배 담금주 때문이었군요. 중년의 낭만을 담아 다시 한번 굳은 다짐을 서로 나눕니다.
4: 형님 혼자 먼저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딱 첫눈 올 때인가? 언젠가?
1: 난 이거 돈 줘도 안 마셔.
4: 그래, 약속을 딱 해요. 첫눈을... 그때 딱 묶으러.
5: 자, 약속.
4: 약속.
5: 자, 첫눈 온 날 개봉.
4: 약속. 예.
1: 안 오는 게 안 오기 말고.
0: 올해 첫눈은 유난히 더 기다려지시겠어요?
1: 아기 엄청 크네. 무겁다. 우리 자갈량 괜찮지? 물 찬물에 시작하는 거.
0: 추수를 목전에 둔 산골.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내 미자 씨와 특별식을 준비합니다.
6: 참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1: 예.
6: 원래 일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넣어서 먹어요. 그래요?
0: 이럴 때 산양삼을 아낌없이 넣어봅니다.
1: 기분 넣어봐. 손에 대면 뜨겁다.
4: 예. 아, 따 좋다.
0: 푹 익은 토종 딸기에 산양삼 얹어 한 입 맛봅니다.
8: 여보세요. 그 이거 태풍 먹으라고.
6: 밥 냄새가 나네.
5: 소금 딱 쳐라.
0: 가을 거지 할 힘도 얻어갑니다.
8: 힘이 진짜 부근부근 할 정도로
5: 여름에 흘린 땀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1: 야, 이거 열에 함께 모여가지고 먹은 게 진짜 재밌구만. 기분도 좋고 그냥. 살도 좀 올리고 해야지 이제.
0: 함께라서 더 든든한 산골의 삶. 네 개 군에 걸친 거대한 덕유산. 주민들만 아는 숨겨진 산길도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그곳을 함께 오릅니다.
4: 그 이 산은 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애들 소미기고 한다고 늘상 쫓아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놀던 놀이터나 매 한 가지였어서.
5: 소 막 풀어놓고 우리는 그냥 나무에 올라가 막 달에 따묻고 머루 따묻고.
0: 가파른 비탈길도 제 집 앞마당 걸어나가듯 익숙한 발걸음으로 오릅니다.
9: 와, 근데 이거 수직 아니에요?
5: 예?
9: 경사 수직 아니에요?
5: 아유, 뭐니 이게 수직이라. 이거는 옛날에 소들이 여기서 막 뛰어다녔다니까.
9: 아니, 근데 이게 뒷동산이라고요?
5: 예, 사실 그냥 골짜기라 가지고 이 정도 경사는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앞마당 경사라고 보죠.
9: 아,
5: 예, 아주 완만한 거예요 이거는.
9: 아, 그래요?
5: 예, 꽃이 보인다.
1: 아이고, 다 와가는 옆이다, 이제.
4: 아이고, 이제 끝이 거의 다 보이네요.
10: 저거 봐라, 하늘 봐라. 하늘이 너무 멋있어. 바람 많이 분다 하더만 뭐 별로 보이지도 않더만.
0: 산에 오를 때마다 마주하는 탁 트인 비경. 시원하게 펼쳐진 덕유산의 능선이 한눈에 담깁니다.
5: 저쪽에 저게 도움령. 바위 조금 보이는 거고 폭포진데. 통합역 넘어가면은 전라북도 저쪽으로 남도기산. 남도기산 저 끝에. 덕이산을 가자 파노라마처럼 다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0: 골짜기 곳곳이 곳간이고 계절마다 잔치가 열리는 이 산.
1: 보물섬에 들어와서 사는 느낌. 이 산에 없는 게 없으니까는 그냥 계속 그래 그래 먹을 일이 생겨요. 먹고 구경하고 그래 재밌게 사는 게 이게 뭐 복이지.
11: 누군가한테 산이냐 섬이냐 여쭤본다면
12: 아 산이 산이죠. 산이 최고죠.
13: 그러면은 장담이 없잖아요.
0: 나의 보물산, 우리의 보물산, 덕유산입니다.
14: 눈치만 보다 하루를 보낸 너.
15: 아무래도 약속 다 얼른 당겨 빌딩 당겨봐.
16: 부실이다. 부실이다. 힘 좋다.
17: 김치에서는 먹을 수 없는 싱싱함.
16: 예예. 아유.
18: 엄마. 아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9: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0: 디스크 파열입니다.
19: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21: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22: 1577-1791.
2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2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우리가 알던 인도 너머 거친 대지와 깊은 계곡을 따라 또 다른 인도가 펼쳐집니다.
3: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4: 사스리아칼.
5: 줄레. 살라말레쿰. 나.
2: 종교와 언어,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때론 뜨겁게 타오르고 때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때론 거침없이 내달리는 사람들. 30년을 다녔는데도 인도는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하네요.
3: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2: 하늘과 가까운 은둔의 땅에서 척박함을 축복으로 바꾼 삶을 따라가면
3: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2: 길에서 만난 인연은 친구가 되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은 추억이 됩니다. 바람이 길을 만들고 기도가 삶을 지켜온 땅. 지금 그곳으로 갑니다. 시크교의 중심지 암리차르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평등을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6: 아, 저 한식 조리사 있어요. 칼질을 보시면 현란한 게 느껴질 겁니다.
2: 국경에선 두 나라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물의 도시에서의 여유를 즐깁니다.
3: 승차감이 마치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가지고 삭삭삭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2: 카슈미르의 풍성한 맛까지 지금 또 다른 인도를 만납니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약 4,800km를 날아 인도의 북서부 암리차르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암리차르는 펀잡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이자 시크교 최대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를 다닌 지 어느덧 30년이 됐지만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기분입니다. 도심으로 들어오니 익숙한 소리가 들리네요. 바로 도로 위의 언어. 인도에선 경적 소리가 곧 의사소통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아 정말 인도에 왔구나 실감하는 거죠.
3: 가끔 이게 시끄럽긴 한데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녹음해가지고서 가끔 이거 화이트 노이즈처럼 일할 때 들은 인도 글 쓸 때 이 소리 듣잖아요. 그 인도에 있는 것 같아요.
2: 거리로 들어서니 터번을 쓴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신이 주신 신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시크교도들입니다. 암리차르에선 곳곳에서 시크교 상징을 볼 수 있는데요.
3: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시크교 왕국의 무장들, 장군들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크교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부심의 근원인 거죠. 자기들의 뿌리고.
2: 15세기 펀잡 지역에서 시작된 시크교는 전 세계 약 3천만 명이 믿는 세계 5대 종교입니다. 암리차르는 시크교도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지이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죠.
4: 사스리아칼.
2: 여기서는 인사말도 다른데요. 사스리아칼. 이때 멀리서 눈이 마주친 멋진 신사분. 바로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4: 사스리아칼.
3: 예세해. 이게 아자 앞 기다리잖아 해 이소 발이 만들잖아 해 아차차차차 아하하.
2: 인사는 했는데 사실 처음 본 사이입니다. 세례를 받고 시크교 계율을 따르는 칼사인데요. 복장부터 남다르죠.
4: So Sikh people is covering the head is turban.
7: It's
4: called. 아, 껴. 아.

0: अमृत है।
1: हाँ, इसे पंच क्या करके आया है? पंच क्या कर या ये थोबन थोबन है। अच्छा, ये
0: तो गंगा है।
1: गंगा है थंगचल बीट।
2: 터번에 지닌 나무빛은 머리카락을 빗어내듯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자를 지키는 칼과 절제를 뜻하는 속바지, 그리고 헌신의 팔찌까지 모두 시크 교도의 중요한 증표입니다.
1: 시크 교를 믿는 분들은 다섯 가지 성물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터번, 내 머리를 빗는 빗, 그다음에 여기 옷 속에 있는 끈, 그다음에 칼, 그리고 팔찌. 원래 사실 바지춤에 있는 이런 거나 아니면 빗 잘 안 보여줘요. 저도 빗은 한 두 번 봤고요. 이 바지춤 들어서 보여준 사람은 처음 봤어요.
2: 암내차례에서는 길을 몰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 행렬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모두의 발길이 향하는 곳, 바로 시크교의 심장, 황금상원입니다.
1: 자, 이제 황금상원 입구가 보이고 있는데요. 암리차르란 뜻은 암무릿, 그러니까 성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노수라고 우리가 불교에서 하잖아요. 감노차르, 장소, 감노의 도시란 뜻이고, 이 황금상원 안에 있는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 강이 감노수라는 의미예요.
2: 신비로운 분위기의 황금상원. 16세기 말, 시크교의 제5대 구루인 아르잔이 세운 이곳의 정식 명칭은 하르만디르 사힙인데요. 19세기 초 건물 상부에 그물이 피면서 지금의 황금사원으로 많이 불리게 됐습니다. 사원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문이 나 있는데요. 평등을 강조하는 시크교답게 계급과 종교,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사원에 들어가기 전 맨발은 기본입니다. 흐르는 물에 손과 발, 얼굴을 씻어내며 내면의 번뇌까지 씻어내는 세정의식을 거쳐야 하거든요.
1: 예, 손을 닦고요. 이제 발을 닦으러 갈 겁니다.
2: 허리를 숙이지 않아서 편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걸기도 좋고요.
3: So you are Hindu. So why you visit me this?
1: 하리만디르. This is Sikh Mandir야? Yeah. Why visit here?
4: 아마라 힌두어니까 적당해.
1: 아, 힌두매 is Sikh man is similar. Same. 아,
4: same.
1: I see. 황금상원 가기 전에
2: 누구나 머리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입구에 두건도 마련돼 있는데요.
1: 다 젖었어. 너무 땀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2: 이곳에 온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성역의 문턱을 넘어 봅니다. 드디어 마주한 황금사원. 호수마저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사원. 지붕과 벽면은 약 750kg에 달하는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19세기 초부터 통치자들과 신도들의 기부로 더해진 것이죠. 사실 황금보다 귀하게 대접받는 건 따로 있습니다. 사원의 성스러운 호수, 암리사로바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은 몸을 담그는 의식을 통해 신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마음의 때를 씻으며 영적 정화를 기원합니다. 성스러운 호수에선 누구나 평등합니다.
1: 여기서는 굳이 시크교에 있는 신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신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2: 그래서일까요? 만나는 분들마다 친절하시더라고요.
5: 아, 나래.
1: 네?
5: 아,
1: 네.
5: 아차오자이가.
1: 아차.
5: 어, 나래.
1: 아지.
5: 맞아요. 낫다 해. 왜 이렇게 낫다 해?
1: 아차.
5: 왜세 해? 이제 바보 돌때 잤대 해.
1: 바보 돌때 잤대 해. 아.
2: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가면 하리만디르 본당에 도착합니다. 아, 벌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살아있는 스승, 경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시크교는 10대 스승 이후로 인간 지도자를 두지 않았고

0: 거든요.
1: 원래는 이제 시크계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탄압을 받아서 좀 비참하게 사형을 당하고 나서 더 이상은 사람 지도자를 만들지 않고 여기 성경 이름이 그랜드 사입이거든요. 그랜드 사입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은 그랜드 사입 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0: 시대가 달라져도 경전의 가르침대로 믿음과 신념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들의 신념은 사원 뒤편에서도 이어집니다. 사원을 찾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구루칼 앙가르. 황금사원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무료 급식소로 손꼽힙니다.
1: 줄을 보면은 정말 길잖아요. 이게 하루에 최소 5만 명에서 8만 명, 행사했을 때는 20만 명까지 먹어요. 하루에 밀가루 10톤, 쌀 2톤, 콩 2톤, 우유 800g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큰일이 있을 땐 더 많이 쓰겠죠. 이게 모두 기부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얼뜨거.
0: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시크교의 교리처럼 이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식판을 들고 같은 줄에 섭니다. 누구 하나 새치기도 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데요.
1: 여기가 식당입니다.
0: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식당. 길게 이어진 줄을 따라 모두가 차별 없이 같은 바닥에 나란히 앉습니다.
1: 자, 짜파티고요. 통밀로 만든 빵이에요. 이건 이제 콩카레. 그다음에 이건 렌틸콩 스프예요.
0: 따뜻하고 소박한 밥상으로 평등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종교도, 계급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저로 먹든 손으로 먹든 밥을 나누는 순간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1: 이 사람들은 지금 밥을 먹고 싶어 카스트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맡기는 것들이 칼이나 통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밥을 사람들이 먹이면서 모든 정도를 초월해서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카스트를 타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밥 한 끼 잘 얻어먹었으니 저도 밥값을 해야겠죠?
1: I'm back. 자, 여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활동하는 데인데 여기는 야채를 다듬는 공간이에요. 야채 중에서 여기는 좀 생강 써는 데고요. 서쪽 가면 마늘 까는 데가 있고 원래는 양파 까는 팀이 있는데 오늘 양파가 안 보이네요.
0: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의 수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4시간 연중 무효로 돌아가다 보니 시간이 되는 대로 오가면서 일손을 보태는데요. 남녀노소, 현지인 외국인, 정해진 일은 따로 없습니다. 앉으면 바로 일 시작입니다. 저는 생강 썰기 당첨인데요. 꽤 그럴듯하죠?
1: 아, 저 한식 조리사 있어요. 칼질을 보시면 현란한 게 느껴질 겁니다. 꽤 잘해요. 아, 예. 내가 조선 제일 겁니다.
0: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들에게 나눔은 특별한 게 아닌 삶의 일부입니다.
1: 이분들이 정말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많은 금액을 대부분 사원에 기증하고 그 사원이 커뮤니티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식으로 사회가 움직이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소수 종파로서 정치적으로 좀 불리할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꿋꿋하게 싸워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전 이들의 신앙 형태와 사람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더 받는 것 같아요.
0: 대가 없는 나눔과 환대로 차별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그들이 지키는 평등의 가치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길 기대합니다. 황금사원 근처 고소한 빵 냄새를 따라 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오면 꼭 들려야 한다는 앞니차리의 명물인 꿀차 골목입니다.
1: 여기도 꿀차집이네요. 저 안에서 하는 거고 화덕이 있잖아요.

0: 떨어지지 않게 한 번에 착 붙이는 게 기술입니다. 콜리플라워, 치즈, 혹은 둘 다 들어간 모듬, 취향에 따라 골라 넣을 수 있는데요. 수백 도의 화덕 열기 속에서 5분이면 노릇노릇하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기버터를 발라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시키죠. 매콤한 병아리 콩카레와 아삭한 양파절임을 곁들여 먹는 안니차르 꿀차. 아, 빨리 먹고 싶은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1: 아, 인도 음식은 손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당에 이렇게 조그만 곳이라도 손을 닦는 곳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더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인도인의 오른손은 그 누구의 오른손보다 깨끗해요. 인도 여행 30년 차로서 손으로 먹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이 손은 물컵을 드는 손이에요, 왼손은. 오른손은 음식을 먹는 손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받쳐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을 짚고서 기둬서 찢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쓰고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양파가 있네요. 되게 밀가루를 화덕에 구우면은 왜 도우에 잘 구운 피자의 그 도우 맛 있죠? 탄 맛. 그 탄 맛에 양파 향이 확 올라오면서 살짝 하얀 맛이 스쳐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아마 맛없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0: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꿀차. 역시 한 손으로 뜯어야 제맛입니다. 두 손가락으로 받치고 엄지검지로 짚고. 참 쉽죠? 고소한 꿀차 한 장으로 앞니차례의 맛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걷다 보니 뭔가 시원한 후식이 담겨서 이곳에 왔습니다. 딱 봐도 맛집 분위기가 나죠? 손님마다 하나씩 들고 있는 이것은 앞니차르의 또 다른 명물입니다.
1: 펀잡 그리고 앞니차르에는 유명한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시예요.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양대 라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니차르 라시고 앞니차르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이 집이에요.
0: 앞니차르 라시의 특징은 두툼하게 올린 말라이. 우유를 끓일 때 생기는 고소한 지방층인데요. 진한 발효유에 설탕이나 향신료를 넣고 고소한 말라이를 듬뿍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1: 땡큐.
0: 여기 보이시나요?
1: 우유를 끓이면 생긴 단백질인데 정말 고소해요. 그래서 이게 단골한테는 이걸 더 두껍게 줘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거 보면은 이거 좀 더러운데 뭐지 하고 안 먹어요. 그럼 인도인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옵니다.
0: 진득한 말라이가 들어간 라시 한 잔. 그 맛은요?
1: 정말 정말 롱밀한 요구르트 맛입니다. 이 진한 이유가 뭐냐? 이게 물소젖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일반 우유는 유지방이 3.4%인데요. 물소는 8% 되거든요. 그래서 물소가 훨씬 찐득찐득하고 리치한 맛이 나요.
0: 역시 맛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 I am the fourth generation.
1: Fourth generation.
2: I am 99 years.
1: 99 years. 아차.
2: Yes, it's very good.
1: I think you guys are very proud.
2: Yep.
1: It's a fourth generation.
2: Yep. I'm a civil engineer.
1: Ahaha, really?
2: Yep. This one is my father.
1: Your father?
2: Yep.
1: 아차. 아. 아, this is like history.
0: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를 이어 지켜온 앞니차르 라시의 맛. 그러니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달콤하고 진한 라시 한 잔에 일상의 피로가 씻겨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도심을 벗어나 차로 40분 달려 국경 마을로 향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검문소 와타리 와가보더. 이곳에서는 매일

0: 저녁 특별한 국기 하강식이 열립니다.
1: 2002년에 인도랑 파키스탄이 핵전쟁 위기까지 갔어요. 너무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에 두 나라가 국경에서 국기 하강식을 퍼포먼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긴장을 완화하자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국경의 명물이 됐습니다.
0: 거대한 스타디움 형태로 지어진 행사장.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들어서면은 저 멀리 파키스탄 쪽 관중석도 보이는데요.
1: 콜로세움 아닌가요, 진짜? 양쪽에서 관중들을 성우 막 환호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뭐 약간 레슬링 경기장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0: 관중석을 가득 메운 인파의 열기가 경기장을 휘감는데요. 아, 그야말로 압도되는 기분입니다. 힌두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갈등으로 1947년 둘로 나뉘어진 인도와 파키스탄. 그중 와가보더는 관광객한테 개방된 유일한 육로 국경 통로입니다. 그 경계에서 두 나라의 국경 수비대와 관중들이 매일 저녁 마주하는데요. 그늘 한 점 없는 관중석엔 뜨거운 햇볕이 그대로 내리칩니다.
1: 바람 분다. 바람 분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43도예요. 거기다 지금 나무 한 그루 없는 땡볕에서 제 몸에서 나온 거예요. 진정한 사람 몸에서.
0: 그런데 더위보다도 뜨거운 것은 관중의 열기입니다. 음악이 나오자마자 곳곳에서 춤판이 벌어지는데요. 저도 초대에 응해서 함께 어울려봤습니다. 파키스탄 쪽 관중석도 꽤 채워졌는데요. 본식에 앞서 대형 인도 국기를 든 여성들이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0: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잠시 후 수많은 여성들이 쏟아져 나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요.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과는 달리 인도 여성들의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삼엄할 것만 같던 국경이 어느덧 노래와 춤으로 가득한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이후 점차 대중 참여와 공연 요소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됐는데요.
1: 이게 나름 그때가 2002년 때였으니까 지금 뭐 20년 이상 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노하우를 모아가지고 재밌겠어요.
0: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양국 군인들의 절도 있는 입장이 시작됩니다. 바라보며 진행되는 퍼포먼스. 인도 국경 수비대의 기선 제압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세라 곧바로 이루어지는 파키스탄 레인저스의 반격.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열기는 뜨거워집니다. 머리끝까지 뻗어올리는 발차기는 상대에게 기세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때 국경 문을 열고 열리던 하강식. 팬데믹과 테러 등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국경 문을 닫고 진행하는데요.

0: 아쉬운 만큼 더 뜨거운 열기로 채워내고 어느덧 관중의 호응도 최고조에 이릅니다. 매일 저녁 열릴 때마다 매일 뜨거운 열정의 국기 하강식. 어느덧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의 피날레, 양국 국기가 동시에 내려오는 시간. 어느 한쪽 국기도 먼저 내려가지 않도록 천천히 호흡을 맞춰갑니다. 긴장과 대립의 국경에서 매일 상대와 호흡을 맞춰온 지 67년. 오늘 마주한 함성이 내일의 평화로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북쪽, 히말라야 카슈미르 계곡에 위치한 스리나가르로 향합니다. 해발 1585m의 고산 분지. 스리나가르는 카슈미르 계곡의 중심 도시이자 수많은 물길이 도시 곳곳을 흐르는 낭만적인 물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1: 아이고야, 좋네. 와, 여긴 진짜 꿈만 같네요. 이게 인도의 베네치아라고 불리우는 스리나가르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인 제양기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오직 카슈미르, 오직 카슈미르라고 하고서 죽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인도 최고의 휴양지이자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0: 황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지상낙원, 그 중심에는 달호수가 있습니다. 북적이던 암리차루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풍경만 다른 게 아닙니다.
1: 이게 과연 인도인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배들이 있고 호수가 있고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슬람교 신자들이세요. 그래서 복장이 다르거든요. 아살람알레이쿰. 각 주마다 말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때로는 종교가 다릅니다.
0: 암리차르에서는 사스리 아칼, 여기에선 아살람알레이쿰으로 인사를 나누고 다로수로 향하는데요. 다로수를 제대로 보려면 전통배 시카라에 올라야 합니다. 호수의 명물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용으로 화려하게 꾸민 배들도 많아졌는데요. 주민들은 여전히 구석구석 오갈 수 있는 실용적인 형태를 이용합니다. 배 자체가 그들의 일상이니까요.
1: 이게?
0: 저야 뭐 바쁠 거 있나요? 느긋하게 다로수를 즐겨보기로 합니다.
1: 아이고, 그렇지, 시카란 이 맛이지.
0: 히말라야 산자락 아래 잔잔한 물길이 열립니다. 옛날에 무구랑제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1: 지붕이랑 이 쿠션이랑 와 너무 편해요, 진짜. 이 시카란은 차체 배 선체가 낮아가지고서 수면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오, 진짜 제가 타본 사람이 모는 배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마치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가지고 삭삭삭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도 인도에서 누리는 최고의 호사가 인거인 것 같아요.
0: 여행자에겐 그림 같은 풍경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치열한 삶의 터전이겠죠?
1: 자, 현지 분들이 지금 배 타고 무트로 마시러 나가네요.
0: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호수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수로를 따라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물 위에 펼쳐진 소박한 풍경. 만물 트럭처럼 물건을 가득 실은 배도 있습니다. 여기선 장을 보는 것도 이웃집에 마실 가는 것도 배 한 척이면 충분합니다.
1: 연꽃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연꽃 진짜 크다 여기. 까만 쌉지? 나드루 카슈미르 보라 나드루.

0: 카슈미르 사람들의 식탁을 채우는 나드루바트를 지나 조금 더 안쪽 물길로 들어가는데요. 한적한 풍경에 마음까지 잔잔해집니다. 고요한 물길의 끝자락, 다로시의 또 다른 명물, 하우스보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9세기 후반, 토지를 살 수 없었던 영국인들이 호수 위에 별장을 만든 것이 시작인데요. 지금은 카슈미르만의 독특한 숙박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 아람세, 아람세. 아람세, TK, TK, TK, TK.
2: 아, 살람 알레이쿰.
0: 안으로 들어서면 밖에선 상상할 수 없던 화려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1: 카슈미르라는 지역 자체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 세공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나무로 이제 디테일하게 세공해가지고서 밖에서 조명을 써가지고 만드는 모습들. 나무 비싸니까.
0: 입체적인 나무 장식과 샹들리에가 분위기를 더합니다.
1: 이게 카슈미르 스타일 샹들리에예요. 이렇게 나뭇잎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여기서 오래 거주하고 싶은데 땅을 못 사게 하니까 별장 대신 지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영국 사람들이 빅토리아 스타일로 이렇게 배를 장식을 하고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만의 저택을 만든 거죠. Open.
3: This is dining.
1: Dining room.
0: 손님을 맞이하던 고풍스러운 다이닝룸. 오랜 세월을 간직한 찻잔과 주전자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가면 여러 개의 방으로 이어지는데요. 크기에 따라 4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베라기보다는 화려한 저택을 보는 느낌입니다. 물론 무리의 집답게 선체는 물에 강한 히말라야 삼나무로 만들고 가구는 결이 곱고 세공하기 좋은 호두나무를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정교한 장식과 채색을 더한 파피에 마셰까지 장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1: 인도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0: 별장과 보트, 같은 호수 위인데 참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고단했던 삶의 무게도 이제는 호수의 깊은 고요 속에 묻혀 흘러갔겠죠?

0: 어두운 새벽. 다로수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1: 몇 시 반이요?
2: 예, 다음에
1: 시원해서
2: 좋네요.
1: 어, 바람도 불고.
2: 안디, 굿모닝.
3: 굿모닝.
1: 그래야 외려.
2: 야, 로다고 슬라고니까. 로다야고.
0: 오늘은 새벽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보려 하는데요.
1: 밑에서 이렇게 빛.
0: 시륵 같은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배들. 새벽에만 열리는 다로수의 수상 시장입니다. 직접 키운 채소를 실은 배들, 시금치, 여주 등 다양한데요.
4: 마타르. 아, 줄기콩.
0: 마치 먹음직한 토마토가 보여서 하나 사보기로 합니다.
4: 모닝. 아, 티켓, 티켓. 살라말라이콤. 예세해. 예, 스타마타에. 야, 깨앞사네 구두가야?
5: 맞아도.
4: 아, 구두가야?
5: 아.
4: 아, 차. 얘 발라서 에케지 깎이 뜨라 되나? 에이, 무슨 토마토가 헌드립이야. 그래서 맹가에, 바이야. 예스 마켓이네.
5: 잠깐만.
0: 유쾌한 흥정 끝에 한 바구니 얻었습니다.
4: 달, 약간 단맛 돌고, 토마토 특유의 시큼함, 그리고, 아, 토마토 향은 되게 좋네요. 인도 야채들이 보면은 채소들이 향은 되게 좋아요.
0: 배를 바짝

0: 최고 흥정 중인 상인들. 정성껏 기른 채소인 만큼 제값을 받기 위한 흥정도 치열합니다.
1: 보고 있습니다.
0: 좁은 뱃머리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상인들. 농사도 장사도 가족의 미래도 이 배 위에 다 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시장 구경도 재밌어지는데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2시간 동안 바짝 열리는 시장. 모두 근처 텃밭에서 키운 거랍니다.
2: 이야, 저 사이로 어떻게 들어갔냐. 아, 오! 진짜 떠있네?
3: 플로팅 랜드.
2: 아, 플로팅.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0: 여기는 달로수 사람들이 가꾸는 수상밭입니다.
3: 저의 랜드는 이스페 함 삽지야 갈때 해. 이들 함 이들이 게 레네 왈에.
2: 아차.
3: 이시 데리아메 미티를 니칼때 해. 우시세 반타 해. 이스메 칼왓 네이 달때
2: 아차.
3: 예 미티 이시세 반타 해. 퍼펙트 삽지 아차.
2: 아차.
0: 수초와 갈대를 엮어 물 위에 띄우고 그 위에 호수 바닥에 진흙을 덮어 만든 천연 텃밭 라드. 들어서면 영락없는 밭인데요. 옥수수부터 거대한 토종 밭까지 호수의 영향을 머금은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온 김에 직접 키운 박을 하나 주시는데요. 정말 대박 선물이죠?
4: 고작이에요.
2: 보스 크리아 라는지.
0: 해가 높아질수록 상인들도 분주해집니다. 남은 채소는 서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서둘러 뱃머리를 돌려 집으로 향하는데요. 이분은 완판하셨네요.
2: 감사합니다. 가시미리 나네. 가시미리 난.
5: 브렉파스트.
6: 브렉파스트.
2: 꼰사부지. 꼰사사부지.
5: 아마가 기라타. 토마토타. 요 초다 초다 로그 레테 초다 초다 보르 타 자니 케 리에 아니 케 리에 로티 레니 케 리에.
2: 테 파리 바르.
5: 아까 암다스.
2: 다스?
0: 그런데
2: 에 어떻게 저 비닐 바야 얘에서 아껴 나네 아껴 베야 베야
0: 아 받을 수도 없이 가시더라고요.
2: 빗방울 긁어요.
0: 물 위의 하루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날 오후 거센 비가 그치고 스리나가르 구시가지로 향합니다. 오랜 분쟁의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옛 골목을 지나 독특한 모습의 사원으로 향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슬람 사원 칸카이 물라입니다.
7: 개인적으로 제가 스리나가르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슬람교 사원인 칸카이 물라에 왔습니다. 되게 특이하잖아요. 사실 이슬람교 사원 보신 분들도 1395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사원을 만든 분이 카시미르 최초로 수피교를 전파하신 분이에요.
0: 수피교는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전통인데요. 둥근 돔 대신 뾰족한 목조 첨탑은 카시미르 전통 불교 그리고 힌두 목조 건축과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독보적인 양식입니다. 안쪽으로 가면 더 볼거리가 많습니다. 정교하고 화려한 벽과 천장, 놀랍게도 모두 종이로 만든 장식입니다. 카시미르 전통 종이 공예와 섬세한 채색으로 꾸민 사원 내부. 신성한 공간을 밝히는 샹들리에까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7: 스리나가르나 카시미르 보면은 카페트 유명하고 공예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페르시아로부터 카페트 만드는 방법, 목공예하는 방법, 그리고 종이공예하는 방법을 가져와가지고서 여기를 기반으로 온 카시미르의 수공예를 퍼뜨린 거예요.
0: 630년 전 카시미르의 장인 정신이 빚어낸 예술의 집합체입니다. 사원 외벽 역시 못을 쓰지 않고 나무를 정교하게 짜맞춘 전통 기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7: 여기도 보면은 이 나무 건축이랑 그리고 나무 역자 깎아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목조 건축이죠 진짜 이거는. 이 한국도 목조 건물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여기는 또 진짜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0: 화려함 속에서도 나무의 온기가 전해지는 참 특별한 사원입니다. 도심에 왔으니 시장 구경도 나서는데 초입부터 익숙한 모습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뭔가 그 추억의 아이스케끼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7: 세계 인도 전통 아이스크림 쿨피입니다. 너무 좋네요. 인도는 이 맛이죠. 이게 되게 과기혁신 같은 거거든요. 냉장고 없는 상태에서 얼음이 유지가 되고요. 차가운 것도 유지가 돼요.
0: 원액이 담긴 통을 이틀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7: 언 게 아니라 차가운 채로 굳어지는 거예요, 저게.
0: 얼음과 소금을 섞어 온도를 영하로 낮추는 냉매통은 16세기 무굴 제국 시절부터 전해진 지혜입니다. 맛도 그대로 내려온 것 같죠? 쿨피 다음엔 시원한 수박과 길거리 음료까지. 어쩌다 보니 미식 여행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마지막엔 와즈완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7: 와즈완이 뭐냐면은 이 카시미르 사람들의 전통 홀레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나온 요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요리를 모아가지고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와즈완 논베지가 있고 또 이제 채식주의자와 힌두들을 위한 와즈완 베지터리안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정통은 아니긴 한데.
1: 로간 조시?
7: 로간 조시야.
0: 원래 와즈완은 36가지 정도의 상차림이지만 요즘은 가지수를 줄여서 대중적으로 맛볼 수 있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와즈완의 주재료는 부드러운 양고기인데요. 부위와 조리법을 달리해 다채로운 맛을 냅니다. 생강, 회향, 계피 등 풍부한 향신료를 더해 감칠맛을 끌어올리는데요. 양고기 하나로 이렇게나 많은 요리가 나올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한번 먹어볼까요?
7: 다른 인도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카시미르 칠리의 고장답게 고추 맛이 강하고 매콤한 맛이 강하고 민트 향은 조금 적은 편이에요. 한국 사람 입맛에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0: 푹 익혀서 결대로 뜯기는 갈비.
7: 되게 부드러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간 조시라고 하는 북인도를 대표한 양고기 카레 중에 하나고요. 되게 진득하고 그레이비한 맛으로 유명해요. 끝맛이 이게 무슨 맛이지? 맵네? 이러면서 오래가는 맛이에요 이게. 양고기를 경단으로 만든 상태에서 고수 베이스, 한 분도 못 드시는 분들 있죠? 고수 베이스에 커리에다 넘어놓은 요리고요.
0: 고추를 듬뿍 넣어 칼칼한 맛이 일품인 매콤한 조림 요리, 미르찌꼬르마. 요구르트와 고수를 넣어 부드럽게 졸여낸 머튼 다니왈까지 상상을 뛰어넘는 조리법이 이어집니다. 인도식 치즈 빠니르를 새콤한 소스에 자작하게 졸여내기도 합니다.
7: 요건 이제 카시미르에서 나오는 연근 커리인데 이게 얼마나 이제 카시미르 여기서 중요한 요리면은 논 베지터리안 요리인데 이것만큼은 채식 요리가 좀 포함이 된 거죠. 사실 저는 연근으로 만든 커리는 여기서 처음 봅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맛이. 연근을 푹 졸였습니다. 아주 부드럽네요. 연근 잘 안 익거든요. 근데 이만한 연근이 그냥 이빨이 쑥 들어가요.
0: 이 깊은 맛도 다로수가 되어준 선물이겠죠?

0: 스리나가르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품고 이제 또 다른 인도를 만나러 떠납니다.
1: 이 친구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2: 샤샤샤샤샤샤샤.
1: 먹어. 아이고 멋있다. 그치.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쯤 정도의 풍경이 아닐까요?
3: 승덕을 도시 깊고 넉넉한 사이즈로 많은 양도 간편하게 열전도 빠른 3중 바닥 구조 다양한 여론 사용으로 편리한 12리터 대용량 저압 공손냄비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4: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5: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7: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5: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9: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5: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상담을 도시 깊고 넉넉한 사이즈로 편리하게 12리터 대용량 저압 공손냄비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4: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5: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3: 상담을 도시 깊고 넉넉한 사이즈로 편리하게 12리터 대용량 저압 공손냄비 증정.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7: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5: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9: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5: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4: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바르게 달리는 뿔뽀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으라차차 릴리리야. 가자. 저는 잘 됐었는데.
3: 이러니 맨날 해치한테 당하지.
4: 실패해도 끝까지 도전하는 자가 이기는 거야.
3: 아, 정말?
4: 물론이죠. 해치의 약점을 공격하면 돼.
3: 약점?
2: 어? 있어.
4: 뭐야?
5: 들어가자. 다녀왔습니다.
3: 해치와 같이 사는 꼬마애. 걔를 인질로 잡으면 해치도 꼼짝 못할걸.
4: 너무 야비한 거 아니야?
3: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라고.
2: 그럴듯한데. 도전?
4: 도전? 도전?
3: 그런 의미에서 좋아!
4: 좋아!
2: 자,
6: 화이팅!
3: 가자!
7: 윤호를 잡아라!
5: 그런데 밖을 왜 보는 거야?
7: 녀석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 이상 분명히 다시 찾아올 거야.
5: 다녀올게요.
8: 수고해요.
5: 네.
3: 나왔다. 아직 아니야. 꼬마야, 나와라. 어, 뭐야? 가면 안 되는데?
4: 윤호야.
3: 내가 처리할게.
4: 아!
3: 냥!
4: 어?
8: 잘 다녀와.
3: 나왔다.
5: 어? 세나가 불렀는데 어디 있지? 그냥 갔나 보네.
3: 우리도 출발하자.
4: 어? 아이고 무거워.
3: 무겁긴 뭐가 무거워.

0: 저기.
1: 어떻게 됐어?
0: 꼬마가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1: 잘 됐군. 작전 개시.
0: 저기. 온다.
2: 오늘따라 엄청 무겁네.
3: 윤호야! 어? 같이 가.
4: 먼저 간 줄 알았는데.
3: 웬 고양이가 가방을 물어가서 쫓아갔다 온 거야.
4: 그때 그 도둑 고양이인가 보다.
0: 도둑 고양이.
1: 이거 뭐냐?
5: 살려주세요.
0: 살았다.
1: 분명히 꼬마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야.
0: 그런데 저 많은 교실 중에서 어떻게 찾아요?
1: 찾아봐야지.
0: 심심이 출동! 출동!

0: 어제 타요 봤어?
1: 당연하지. 어제 타요랑 킨더가 소풍 갔잖아.
2: 그 숨자.
1: 어? 고양이다.
3: 정말?
2: 이런.
1: 귀여워.
0: 안녕.
1: 고양아, 이거 좀 먹어볼래?
2: 이런 걸로 나의...
3: 우와, 먹는다!
1: 귀여워!
0: 잘한다.
2: 그게...
0: 빨리 안 와!
1: 고양아, 어디 가?
2: 아야.
4: 으이그.
0: 제가 가볼게요. 어?
4: 그럴래?
0: 아자!
2: 오씨 화이팅!
0: 어디 보자.
5: 어이! 누군데 여기서 얼쩡거리시나?
0: 잠깐 뭐 좀 보려고.
5: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냐고.
0: 그거까지 말해야 돼.
5: 말이 안 통하네. 얘들아!
4: 저거 뭐냐?
2: 오씨!
4: 너 왜 이렇게 됐냐?
2: 비둘기 녀석들이!
6: 수업 끝! 인사!
7: 고맙습니다.
8: 윤호야.
1: 어?
8: 축구하러 가자. 야도 갈 거지?
1: 그래. 실력을 보여주지.
9: 뭐야 다들.
8: 가자.
2: 나왔다.
8: 아자자. 리아야.
1: 간다.
2: 어? 어디선가 마법의 기운이? 아닌가.
8: 자! 자!
9: 내가 가져올게. 이쪽인데. 어, 찾았다. 어?
0: 안녕.
9: 어?
0: 밀리리야?
2: 마법이야. 윤호야!
10: 어?
2: 설마...
10: 어? 마법 기운이야!

0: 아자자자자자! 아자자자!
1: 대체?
0: 모냥!
1: 날 만나러 온 것 같은데?
0: 오늘은 놓치지 않겠다!
1: 아우, 무서워라!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해놨지요? 으쨔!
0: 윤호야!
1: 마법으로 재미있게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드냐?
0: 이 녀석!
1: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 그럼 일일이요.
0: 그만해!
1: 네가 소리칠 상황이 아닌데?
0: 윤호는 놓아줘. 어차피 내가 목적이잖아.
1: 넘치는 빠르네. 일일이요.
2: 이쪽이었는데. 아휴, 또 변했네요.
3: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정말 통쾌한 복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삐요삐요.
4: 어떻게 된 거지?
2: 삐요삐요.
5: 갑자기 뭐야?
1: 이제 끝내보실까?
2: 끝내긴 뭘 끝내?
1: 응?
2: 인간계 몰래 들어와서 웬 소란이야.
0: 미야!
2: 윤호는 안전하니까 이제 제대로 실력을 보여줘.
0: 그래? 아라리오!
1: 릴리리야!
0: 아라리오! 아자자자! 아자! 예!
6: 아이쿠!
2: 도모!
7: 일어나! 일어나!
1: 아직 안 끝났어!
0: 아라리오!

0: 아라리오?
1: 해치!
0: 어? 윤호야!
1: 구해줘서 고마워.
0: 아니야, 쟤들이 처음부터 노린 건 나야. 그런데 미아가 사라졌어.
2: 조윤호!
1: 어?
2: 너? 축구하다가 갑자기 어디 간 거야?
1: 아, 그게 그러니까...
2: 뭐야, 혹시... 해치야, 아까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일이야?
0: 어...
2: 말해줘, 응? 응?
0: 뭐, 별일 없었는데...
2: 그래?
1: 뭐... 난 그만 들어갈게, 안녕...
2: 아무래도 좀 수상한데...

0: 세계 부순우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1: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0: 냠냠시티.
1: 비성사고! 비성사고!
2: 대체 누가 아기를 올린 거야?
1: 둘이서 그런 거잖아요!
3: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2: 어떡해! 어떡해!
4: 울음소리 80dB, 눈물의 지름은 0.5cm, 초당 약 3회 8흔들기. 아기가 지금 원하는 건? 응? 이거예요!
3: 오! 그걸로 아기를 달랠 수 있는 거야?
4: 아기들은 제가 잘 알아요.
1: 우와! 그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4: 좋아. 그런데 탄탄, 아기에게 이쪽 조기를 줄 땐 꼭 비행기 흉내를 내면서 줘야 해. 슈! 이렇게. 알았지?
1: 아가야, 슈!
3: 저거, 저렇게 하는 거 맞아?
4: 그럼요, 맞아요. 아, 맞을걸요? 탄탄이 아기랑 잘 놀아주네. 어? 효율패? 탄탄! 잘하고 있어! 슝! 알지? 슝!

자,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코코는 거인의 코 수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0: 상황 끝! 자장가 작전 완료! 하하하! 훌륭하군! 다음 작전은 뭔가? 네, 대장님! 다음 작전은 레시피스톤 탐색 작전입니다! 좋다! 잘 들어라, 토키제군! 그 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럼 그 힘을 사용해 우리만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세계를 정복하는 거다!
1: 시간 끝났어! 이제 내가 대장이야!
0: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2: 대왕에게 경례 안 하나?
0: 죄송합니다!
2: 경례가 너무 늦었다! PT 1번 10회 실시!
0: 아! 10회 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어?
2: 아기가 레시피스톤을 갖고 있다! 추격! 추격해!
0: 완두콩 말한데!
2: 오케이!

0: 가자.
1: 어? 슈퍼잭 어린이집에 도착했나요?
2: 네, 도착했습니다.
1: 그런데 탄탄은 어디에 있죠?
2: 탄탄은 위험한 사건을 해결하느라 조금 뒤에 올 거예요.
1: 그렇군요. 그럼 슈퍼잭은 서둘러서 레시피 스톤을 찾아주세요.
2: 네, 맡겨주세요. 슈퍼히어로가 왔다고 아기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면 어쩌지?
3: 슈퍼잭, 이번엔 아기들을 울리면 안 돼?
2: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3: 소리는? 슈퍼잭, 비명소리야. 악당들이 먼저 왔나 봐.
2: 아기들이 위험해. 이 비겁한 악당 녀석들, 아기를 괴롭히다니.
4: 누가 괴롭힌다는 거야?
2: 아가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어디가 아가야?
4: 이 도시에 멍청한 히어로가 있다더니 그게 너냐?
2: 뭐? 멍청?
5: 오키, 어서 조그만 적군을 찾아라.
4: 네, 대장님.
2: 절대 못 가.
6: 저런 허술한 악당들한테 당하고 있던 거야?
4: 허술하다니! 우린 세계 최고의 악당! 워키토키 군단이다!
2: 군단? 둘밖에 없잖아.
4: 어쨌든 우린 군단이다!
6: 가만히 있어봐.
2: 이거 안 떨어져. 오, 신기해.
6: 감탄할 때야. 어서 따라와.
4: 돌격! 레시피 스토리 버프다! 돌격!
6: 어서 아기를 태워.

0: 다가야! 슝! 하고 내려오면 재밌겠다. 그치? 어서 슝! 으아!
1: 목표물 확보.
2: 히어로들이 또 방해하기 전에 작전지역 변경! 후퇴! 후퇴!
0: 거기서!

0: 걸 숨겨놨던 거야? 아기를 어서 구해야 해!
1: 우리 워키토키군의 반항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0: 대장님, 저 녀석들이 다가옵니다.
1: 와키, 무차별 발사 작전이다.

0: 드디어 잡았다. 귀찮은 히어로 녀석들.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어? 시간 끝났어. 이제 내가 대장이야.
1: 에? 지금 그게 중요해?
0: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 바보야! 지금 히어로들부터 처리해야지! 뭐? 대장님한테 바보? 불법 회의에 가고 싶어?
1: 안 돼! 하지 마!
0: 안돼!

0: 레벨업!
1: 아기가 있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거. 빨리 미사일 장착해!
0: 잘 가요, 워키토 피군단!
2: 아가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제발 얌전히 있어줘.
3: 아기! 귀여운 아기들은 괜찮아? 우와, 너무 귀엽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바르게 달리는 키포즈.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룩이 출발, 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6: 학교에 온 로라 소장. 전 그런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요.
7: 나도 검은 다이노스터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6: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카르노 타우루스가 데모스의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8: 데모스?
6: 다른 차원에서 나랑 싸웠던 악당이야. 검은 다이노스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7: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다이노스터는 모두 10대들이니까 그 검은 다이노스터도 너희 중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커. 내가 직접 너희 학교에 가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8: 오, 마침 내일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루시오의 보호자로 학교에 오시면 어때요? 이모라고 하면 되겠네요.
7: 내가?
6: 소장님이?

0: 역시 예상대로 넌 최강의 다이노스터가 되기 완벽한 녀석이구나.
1: 공룡을 공격하고 루시오까지 공격하다니,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0: 정 싫으면 방법은 간단해. 카즈님을 포기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러면 네 형을 영원히 구할 수 없겠지.
2: 에단, 어디 아프니?
1: 아니에요, 엄마.
2: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면 내일 상담은 다음으로 미룰까?
1: 아니요,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쉬면 돼요.
2: 그래. 좀 쉬렴.
0: 이제 선택해, 에단. 네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형을 버릴 셈이야?
1: 어떡하지?
3: 소장님! 아니, 이모! 여기에요!
4: 안녕, 루시오? 난 사실 조카가 없어서 이모라고 불리니까 기분이 이상하구나.
3: 그래도 익숙해지셔야죠.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니까요.
4: 그렇기는 하지만...
3: 이모! 어서 들어가요!
4: 그래... 오!
3: 제가 학교를 간단히 안내해드릴게요. 여기는 로비예요. 저쪽에는 사물함이 있고, 이 복도는 제가 아침에 닦은 거예요. 전에 지각한 벌로요.
4: 그럼 여기...

0: 여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해보자꾸나. 대비의 레벨이 많이 올랐네. 오즈도 꽤 높아졌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학생은 안 보여.
1: 루시오?
2: 선생님?
1: 루시오의 이모님이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루시오에 대해 말씀드릴 게 많거든요.
0: 그래요?
1: 교무실에 가서 얘기 나누시죠.
0: 할 얘기가 그렇게 많나요?
2: 선생님! 전 밖에서 기다릴게요.
1: 주인공이 빠지면 곤란하지?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로 활약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학생이라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학교 생활에도 충실해도 이모님께서 잘 지도해 주세요.
3: 이쪽으로 나한테 패스해!
4: 좋아, 좋아.
0: 루시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진짜 내 조카였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2: 에단! 너도 선생님이랑 상담 있구나?
5: 루시오.
6: 로라 소장님? 오랜만이네요. 에릭 어머님.
2: 이모, 에단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6: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요.
0: 네, 죄송합니다. 오늘만 온 거예요. 네가 에단이구나. 에릭 동생 맞지?
5: 맞아요.
2: 학교에 몬스터 다이노가 나타났다고?
0: 루시오, 어서 가봐.
2: 에단, 나중에 보자.
3: 안킬로 해머 블레스트!
2: 데비, 괜찮아?
3: 늦었네. 이 녀석은 나한테 맡겨. 안킬로 해머 하리스! 진정해.
2: 다이노 슛! 변신! 셋! 냅쳐! 데비, 어떻게 좀 해봐!
5: 한심하긴.
2: 내가 복수해줄게, 루시오!
7: 테라, 썬더 포크!
2: 핫! 나도 질 수 없지! 이런, 늦었잖아. 저 녀석들만 활약하게 둘 순 없어! 무슨 짓이야? 난 다이노스터라고!
5: 미안. 근데 나도 다이노스터야.
2: 너한테도 퀀텀 다이노가 있었다고? 다이노 슛! 변신! 말도 안 돼! 검은 다이노스터?
5: 미안하지만 방금 본 건 잊어줘야겠어!
2: 지금 뭐 하는 거야? 선배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메야메야 텅 스트라이크! 이건 놔!
5: 전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2: 정신 차려. 가까이 오지 마.
5: 소용없어. 퀀텀 다이.

0: 제대로 가! 테라 에로 발사! 테라!
1: 데이비 괜찮아?
2: 별거 아니야.
1: 스테고 테라 쉔! 지금이야 데이비!
2: 안킬로 해머 블레이드!
0: 부테라 윙! 발사!
1: 점프를 도와줘, 제이민!
0: 좋아!
1: 내 대처!

0: 임무 완료! 그래, 알아. 착하지?
1: 와, 다이노스코! 멋지다!
0: 저기 보이죠? 제가 우리 아들이에요!
2: 헬비!
1: 다이노스토!
2: 잘했다, 다이노스토!
0: 엄마!
3: 엄마!
0: 소장님! 아니, 이모! 다이노스토 5층!
4: 우리 아빠가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5: 어? 저건... 다이노스터? 넌 누구지? 처음 보는 다이노스터 같은데?
6: 반갑다, 제이민. 그때 네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몬스터 다이노들이 도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5: 스티븐! 괜찮아?
7: 저 검은 다이노스터...
5: 스티븐을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사라졌잖아. 검은 다이노스터가 그때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0: 여기가 어디야?
1: 어디 어디?
2: 이게 다 무슨 말이야?
1: 어? 자, 봐봐. 쉬, 조용히 해봐.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미미 쇼핑 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유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 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 백.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오늘은 홍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5: 그래? 나도 탈래.
3: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6: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3: 머리 좀 없자.
6: 홍지레빗 키즈캠핑.
3: 와 재밌었다.
6: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집 원인원.
7: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두근두근 두근이.
2: 제가 부를 노래는 그대로 멈춰라입니다.

0: 임지야 진짜 그대로 멈췄다.
1: 어떡해. 눈이 움직이질 않아. 노래도 나오질 않아. 안 돼.
2: 지아야.
3: 지아 벌써 자? 이따 꾸자야지.
2: 일어나 얼른.
1: 어?
2: 얼른 씻고 자.
3: 내일 유치원에서 동요 발표회 잘하려면 일찍 자야지.
1: 엄마.
3: 응?
1: 나 내일 배 아프면 유치원 안 가도 돼요?
3: 내일 배 아프고 싶어? 노래 발표하기 싫어서?
1: 아니, 지금도 좀 배 아픈 것 같기도 하고.
2: 우리 지아, 평소엔 활달하면서 발표할 땐 그렇게 긴장하더라. 걱정 마, 잘할 수 있어. 우리 딸, 얼른 씻고 주무세요.
1: 안녕? 난 지아야. 내일 유치원에서 동요 발표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떨려. 나 어떡하지?
4: 자, 지금부터 딩동댕 유치원 가을 동요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발표회 준비하느라 노래 연습 정말 열심히 했죠?
5: 네!
4: 열심히 준비한 노래 오늘 친구들 앞에서 씩씩하게 잘 들려줄 수 있겠어요?
5: 네!
4: 좋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앞에서 노래할 때 우리 모두 힘차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5: 네!
4: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김윤희 친구! 박수!
6: 안녕하세요. 제가 부를 노래는 예쁘다.

0: 우리 윤이 첫 번째 순서인데도 긴장하지 않고 너무 씩씩하게 잘해줬죠?
1: 네!
0: 다시 한 번 더 박수! 네! 자, 그럼 다음 순서는 지윤호 친구! 자, 박수!
2: 어떡해, 윤호 다음 난데.
3: 안녕하세요, 제가 부를 노래는 멋쟁이 토마토입니다.
2: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0: 너무 떨려서 발표를 포기하려는 지아의 마음이 위험해. 지아를 마음의 방으로. 오, 호리딩딩. 나도 떨려.
1: 여긴 지난번 왔던 마음의 방?
2: 어? 지아야! 빨리 숨어야지! 얼른!
1: 숨어?
2: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찾으러 오기 전에 숨어야지! 얼른! 빨리 숨어! 선생님이 너 찾으면 내가 너 여기 없다고 할게!
1: 근데 너 누구야?
2: 나는 되는 마음.
1: 아, 그럼 그동안 내가 발표할 때마다 떨렸던 게 다
2: 맞아. 누구니 때문이야. 빨리 숨어.
1: 아이, 잠깐만. 누구나 나 너 때문에 힘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두근대서 힘들다고.
2: 그치? 힘들지? 아이, 그러니까 노래 발표하지 말고 숨어! 빨리! 빨리! 빨리!
0: 그건 안 돼!
2: 진이야!
0: 지아야, 난 네가 노래 발표 꼭 하면 좋겠어. 왜? 아까우니까.
1: 아까워? 뭐가?
0: 그동안 지아가 한 노력들. 지아도 발표회 때문에 열심히 연습했지.
1: 나?
3: 즐겁게 춤을 추라.
1: 맞아. 나 그동안 노래랑 춤이랑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
3: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0: 그 노력이 아까워서 난 지아가 도망가지 말고 노래 발표 씩씩하게 해내면 좋겠어. 어때 지아? 용기 내볼래?
2: 아, 지아 할 수 있겠어?
1: 아이, 두근아, 너 때문에 나 또 떨리잖아. 난 친구들은 다 씩씩하게 발표하는데 왜 너 맘속에만

0: 두근이가 있는 거야? 왜?
1: 지아야, 딴 친구들 마음속에도 두근이가 다 있어.
0: 딴 친구들도?
1: 응! 크기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가슴 속에 두근이가 있어. 여러 사람 앞에서 가슴이 두근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심지어 TV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할걸. 그래도 용기 내는 거지.
0: 그렇구나. 난 나만 떨리는 줄 알았어.
1: 그게 다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야. 근데 용기 내서 자꾸 발표하다 보면 점점 더 실수하지 않고 발표를 잘하게 될걸.
0: 그래, 맞아. 그러니까 두근아, 네가 나 좀 도와줘. 네가 너무 두근대면 나 힘들어.
2: 알았어. 진정해보도록 노력해볼게. 그래, 실수 없는 줄 못해.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하면 되지. 안 그래?

0: 다음 순서는 임지아 친구 박수!
1: 실수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할 거야.
2: 제가 부를 노래는 그대로 멈춰라입니다.

와,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막 용기가 나.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몽을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4: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나오미, 네, 주인님.
2: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나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2: 똑똑한 AI 로봇, 나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렐라. 로봇 사이언, 1&1.
3: 얜 집 없어?
1: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3: 새 집 생겨서 좋겠다.
1: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4: 뒤죽박죽 문의.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5: 천지대장님! 응?
6: 개벽? 어디서 나를 부르는 거지?
5: 유후, 저 여기 있죠.
6: 오호, 감쪽같이 잘 숨었군.
5: 그쵸, 제가 만든 숨어숨어 벽지인데요. 이건 숲에 숨을 때 쓰는 나뭇잎 무늬 벽지죠.
6: 무늬만 바꾸면 어디에서든 숨을 수 있겠군. 무늬를 바꾼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0: 엄마, 그렇게 뒤죽박죽 놓으면 어떡해?
1: 귀찮은데.
0: 꽃무늬는 꽃무늬끼리, 곰돌이 무늬는 곰돌이 무늬끼리, 같은 무늬끼리 짝을 맞춰야지.
1: 알았어.
2: 깔끔하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여럿이 마구 섞여 엉망이 된 모양. 뒤죽박죽. 좋아. 헛! 헛! 디귿. 위. 뒤. 지읒. 우. 기역. 죽. 비읍. 아. 기역. 박. 지읒. 우. 기역. 죽. 뒤죽박죽.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천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6: 천지. 한글을 파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군.
7: 내가 더 빨리 날아갔어야 했는데. 우리 어서 파괴된 글자를 찾자.
6: 그래야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니은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0: 미음과 니은이 들어간다는 거죠?
7: 맞아.
0: 비음과 니은이면... 아! 마늘!
7: 마늘? 마늘이라면... 마늘은 괜찮은 것 같아.
0: 마늘이 안...

0: 니은이 들어가요.
1: 그럼 혹시 내가 가볼게. 이럴 수가. 기린에겐 얼룩말 무늬가, 얼룩말한텐 젖소 무늬가, 젖소에겐 기린 무늬가. 동물들 무늬도 다 뒤죽박죽이 됐어.

0: 천지가 문이 글자에 뒤죽박죽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문이 글자를 찾자. 그럼 뒤죽박죽된 문이가 제대로 돌아올 거야.
0: 참, 몸 모두 준비됐지?
2: 네!
3: 자음! 모음! 변신!
4: 1, 2, 1, 5에서 10!

0: 어서 글자를 찾자.
1: 네.
2: 네.
3: 어? 저기 미음 니은이 있어요.
2: 우와, 무늬 글자야.
4: 하! 어? 천지?
5: 이렇게 해도 찾을 수 있을까? 숨다. 무늬 글자가 숨다.
6: 꽁 숨어버린 것 같대.
0: 천지, 각오해라!

0: 용망치로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0: 어디 숨었을까?
1: 못 찾겠어. 어? 저기 있어. 줄무늬를 하고 숨어 있었어.
2: 아, 무늬가 계속 바뀌어서 찾기 어려울걸.
1: 어떡하지? 꽁꽁 숨어도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3: 글쎄. 아! 표시해놓으면 어떨까?
1: 표시? 어떤 표시?
3: 태극무늬 어때?
1: 태극무늬?
3: 오! 좋다!
4: 좋은 생각 같아. 어서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4: 티읕, 에, 페. 기역, 으, 기역. 극, 태, 극.
7: 붙이는 건 내가 할게. 한글 마법! 붙이다! 태극무늬를 붙이다!
2: 어? 태극무늬 예쁘다!
8: 이게 예뻐? 날 이꼴로 만들다니! 두고 보자.
2: 어? 천지대장님!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3: 저기! 꽃무늬를 하고 꽃밭에 숨었어.
4: 그런데 태극무늬 때문에 너무 잘 보이네.
6: 역시 생각대로야.
7: 그럼 글자를 찾을까?
5: 네.

0: 돈은 내가 쓸게. 헛! 지어차! 욕망치로 우!
1: 위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0: 지옥! 태극봉으로 이! 지옥!
1: 으와 이가 맞나? 으이!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니은이 우를 만나 우! 니은이 위를 만나 니! 무니!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뒤죽박죽 바뀌었던 무늬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 수고 많았다. 자우마, 모우마.
3: 와, 예쁘다.
6: 모우미, 넌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
7: 난 별무늬.
6: 아. 자.
8: 오, 자음이 넌?
6: 난 꽃무늬.
8: 그런 예쁜 분홍색 꽃무늬를.
6: 자.
9: 모음이 자음이 스티커 놀이 하는구나.
6: 할아버지는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요?
9: 할아버지는 얼룩무늬.
6: 얼룩무늬? 아, 호랑이 얼룩무늬요?
9: 아니.
6: 얼룩말에 얼룩무늬?
9: 아니, 아니. 할아버지는 표범의 얼룩무늬가 제일 좋아요.
3: 와, 얼룩무늬 멋져요.
9: 이야, 별무늬도 멋져요. 이야, 짜잔, 별무늬.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소방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코딩으로 분수를 만든다. 뽀로로 컴퓨터 선생님, 뽀로로 코딩 컴퓨터 미니월드. 불어라 모래바람.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2: 여기 정말 따뜻하고 좋다.
3: 개벼.
2: 아, 노는데 누가 방해? 천지대장님!
3: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땐가?
2: 아, 이런 데서 쉬기도 해야 어떻게 한글을 파괴할지 좋은 생각도 나는 거라고요.
3: 그래? 네 말대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
4: 역시 천지도 있었어.
3: 아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지?
5: 개벽이를 따라오면 천지를 만날 줄 알았지.
2: 죄송해요, 천지대장님.
4: 어서 훈민정음을 내놓으시지.

0: 운민정을!
1: 불다. 바람이 불다!
0: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안 보여.
2: 천지대장님! 나만 남겨두고 그럼 나도? 나도 모르겠다.
0: 오, 거기서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1: 개벽이 가진 건 가짜 훈민정음. 이게 한글방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훈민정음이지. 어쨌든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비읍, 아, 파, 미을, 아, 미음, 람, 바람.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불어라! 세상을 다 날려버려라!

0: 훈민정음을 찾았어. 어? 어? 이건 가짜 훈민정음인가 봐.
1: 이럴 수가.
2: 천지가 계속 가짜 훈민정음으로 아야의 눈을 속이고 있어요.
1: 그 사이 한글을 파괴하다니.
0: 다음엔 절대 속지 않겠어.
3: 우리 어서 파괴된 한글을 찾자.
1: 좋아.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4: 부마.
5: 참아? 왜 그래? 괜찮아?
4: 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5: 바람이 얼마나 분 거야? 이게 뭐야?

0: 엄청난 모래바람이었어.
1: 모음아, 자음아.
2: 아야.
3: 아야.
1: 자음아, 너 왜 그래?
2: 바람 때문에 머리가.
1: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
0: 미음과 리을이요? 미음율이라면
3: 어? 머리.
1: 어? 머리?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좀 이상해졌지만.
0: 근데 미음과 리을이면
3: 아! 무릎! 무릎도 미음 리을이 들어가!
1: 음? 무릎?
2: 무릎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1: 그럼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0: 어떤 글자지?
3: 응? 모래. 모래 글자에도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요. 모래 아닐까요?
1: 모래?
3: 맞아요. 아까 모음이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4: 모래바람이? 자음이 말대로야.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고 있어. 오, 모래바람이 계속 불면 사람들까지 위험해져. 파괴된 글자는 모래가 틀림없어. 천지가 모래 글자에 바람 마법을 건 것 같아.
1: 그래서 모래바람이...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그래야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어.
2: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모래를 찾자.
1: 네.
2: 어? 저기 미엠리얼 있어요.
1: 말랑? 아, 젤리가 말랑말랑.
2: 말랑하다. 할 때 말랑이구나.
3: 저기도 미엠리얼이 있어요.
0: 어? 모래가 틀림없어.
4: 어서 글자를 찾자.
5: 하!
6: 내가 모래에 바람 마법을 건 걸 잊었나?
5: 잊었나?
6: 쭉!
0: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모두 떨어지면 안 돼. 어? 모모, 잠아!
7: 아야! 잠아!
8: 모모, 잠아! 어, 어디로 간 거지?
7: 안 보여. 그래, 마법진을 펼쳐서 빛을 내는 거야. 다음 마법진!
9: 아, 빛이다.
0: 잠아!
7: 아이야!
8: 모모아, 괜찮니?
7: 네.
0: 잘했어, 잠아. 한글시계의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어.
7: 네, 다행이에요.
2: 모래가 입에 다 들어갔어.
3: 맞아, 바닷가에서 모래속사 할 땐 재밌었는데.
8: 모래성? 아, 모래바람을 모래성으로 바꾸자.
0: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열어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어, 이웃, 성. 모래, 성.
10: 뭐야? 나 모래속에 갇힌 거야? 안은 찢겨져. 천지 대장님, 그럼 저는 이만?
6: 두고 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8: 내가 한글을 찾을게. 하!
11: 돌아와, 한글!
0: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N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조언. 뿅망치로 아! 태극봉으로 이! 아와 이가 맞나? 에!
8: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3: 미음이 오를 만나 모.
2: 리을이 애를 만나 레.
1: 모래.
1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모음이랑 자음이 모래놀이 하는구나.
2: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스케치북 여기 잡고 들어보세요.
5: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오!
7: 할아버지 사랑해요.
5: 나도 사랑해요.

0: 이어서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가 방송됩니다.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 키트갈, 코드갈,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1: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2: 화카 돌격대.
3: 솔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4: 예!
2: 우리가 했어!
4: 성공이야!
3: 어? 저게 누구지?
2: 꽁지?
3: 이 정도 에너지라면 나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잠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안 돼!
4: 이대로면 충돌하겠어! 이런!
2: 안 돼, 꽁지야! 어떡해! 스타코어 덕덕!

0: 최후의 공격을 보여주겠다. 하야!
1: 그만! 차가워! 항복! 네가 이겼어, 앤디.
2: 너무 무서워!

0: 귀여운 쿼카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1: 꼭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2: 무슨 일이야?
1: 우와, 호기잖아. 크라이키, 슈퍼윙스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0: 크라이키는 호주에서 쓰는 감탄사야. 깜짝이야 란 뜻이란다.
1: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앤디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만나서 반가워, 앤디.
4: 근데 저 쿼카들은 왜 저러는 거야?
1: 나도 모르겠어.
0: 쿼카들이 우릴 뚫어져라 보고 있어.
2: 오히려 잘 됐네요.
3: 요차단의 수고는 덜었으니까요.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뭐지? 내 루프가 거기! 네 도움이 필요해! 어?
2: 하나, 둘, 다 잡았다!
3: 고마워, 호기!
2: 안 돼! 어쩌지? 작전 실패야!

0: 있는 녀석들도 사진 속에 가둬버려야지.
1: 조심해!

0: 이걸 써보자. 야, 도리카! 어? 물을 싫어하나 본데?
1: 지금이 기회야, 맥스! 달려! 어서 빨리!

0: 잠깐만. 호기랑 아리, 스냅은 어디 갔지?
1: 호카들이 잡아간 것 같은데?
2: 슈퍼윈스를 구해야 해요, 아빠.
0: 맞아요.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사라진 스타코어 조각이잖아.
1: 스타코어?
2: 그게 뭔데, 맥스?
0: 스타코어는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에서 어렵게 구해온 희귀한 광석이야. 저것 때문에 쿼카들이 변한 건가 봐. 어? 쿼카들이 슈퍼윙스를 잡았어. 뭘 하려는 거지? 어서 일단 숨자.
2: 어? 이게 뭐지?
3: 스타코어야.
2: 저 광석 때문에 쿼카들이 레이저를 쏘는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차례겠네.
0: 안돼, 호기. 슈퍼윙스 친구들이 전부 악당이 된 것 같아.
2: 아예.
1: 쿼카랑 슈퍼윙스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 빨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4: 맞다. 아까 물총을 쐈을 때 쿼카들이 놀라서 피했잖아요. 물총을 받아라.
0: 앞에 낭 떨어지잖아. 낭 가는 길이야.
4: 맥스, 모두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어. 바로 물이야.
0: 어? 뭐? 하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 어? 잠깐, 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 좋았어, 꽉 잡아. 맥스, 다이빙 액션! 맥스, 잠수함 모드로 변신!
2: 어? 어?
0: 됐어!
2: 작전 대성공!
4: 고마워, 슈퍼윙스. 너희 덕분에 쿼카들이 다시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
3: 그게 무슨 소리야, 앤디. 네가 우릴 구했잖아.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 임무는 끝낼 수 없었어.
5: 그래, 맞아. 앤디, 넌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0: 이거 받아. 널 위해 준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허카모 형이잖아.
2: 와,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